0: 선물한 귀한 맛 봉화송이를 만날 기회. 제30회 봉화송이 축제가 10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봉화읍 내성촌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 봉화가 키운 귀한 송이도 맛보고 풍성한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까지 보고 먹고 즐길수록 더 특별한 가을, 올가을 최고의 축제 제30회 봉화송이축제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2: 대한민국 2,500만 남성 여러분, 해외에 계신 350만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목요일 남성시대 김일중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양희은입니다.

0: 제법 쌀쌀합니다. 남성시대 가족들 옷은 좀 톡톡하게 입고 나오셨나요? 저기 계신 형수님은 어우 거의 겨울 옷차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들과 아우님들은 아직 반소매신가요? 이야 이 뜨거운 열정의 사나이들.
1: 네 이것도 다 때가 있죠. 남성시대 가족 중에 전에는 한겨울에도 냉수마찰 하신다 이렇게 자랑하셨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며 이제는 내복도 일찍 챙기신다고 고백하신 분도 계셔요.
0: 그러니까 누님 말씀은 내복을 거부하는 열정에도 때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1: 네.
0: 아닙니다. 우리 남성시대 가족은 건강만 잘 챙기면 한겨울에도 반소매, 아니 민소매도 문제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성시대 가족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일단 30대 아우님들 비만주의, 살찌지 말자는 거죠.
1: 네.
0: 40대 동기님들 고혈압과 고지혈증 주의. 자 그리고 50대 형님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주의. 자 여기 근거가 있습니다.
1: 이번에 질병청에서 2025년 국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성질환 유병률과 건강 행태를 따로 보고했군요. 그 내용을 보니 3, 4, 50대 남성들에게서 그런 만성질환이 늘고 있었네요. 그래도 흡연과 음주는 우리 남성시대 가족들이 잘 줄이고 있다고 하니 이 점은 칭찬받으셔야겠습니다.
0: 네, 아우 그거는 박수. 예. 자, 보건당국에서도 남성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고요. 남성시대의 가족들은 우리 사회의 기둥입니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라도 건강관리 신경 써주세요. 형수님, 재수씨, 우리 조카님들 옆에서 잔소리도 좀 부탁합니다. 우주의 중심, 한주일의 중심,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만드는 백화스
1: 토익은 해커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목요일 남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NH농협손해보험, 휴원스글로벌, 강진시청,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음주엔 티맵대리, 성원에드피아, 하나증권, 도드람 한돈, 금호타이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인공지능 입찰 특허기업 한국 비드랩, 빅토스, 브람산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함께합니다.
4: 차차차. 네, 몸이 힘들고 아플수록 만세. 예. 양손 머리 위로 쭉쭉 올리면서 온몸을 길게 길게 늘려주세요. 가을 향기가 몸속으로 가득 들어올 수 있게 숨 크게 들여 마셨다고. 네, 그렇게 마시고 스트레스 피로와 함께 최대한 멀리 내뱉으시고요. 네. 숨을 크고 깊게 천천히 자주 쉬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편안해진답니다.
3: 자, 그리고 일주일에 단 하루 남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문자 또는 미니로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번호는 샵8001, 우물정의 8001번입니다. 미니로 주시면 무료고요. 자, 오늘 소개된 분들께는 맛있는 햄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3467님이 오늘 오프닝 건강 관련 얘기 들으시고요.
4: 건강 얘기. 네. 네.
3: 우리 집 반백살 남편은요, 고지혈증 약까지 먹으면서 본인은 흡연을 안 하니 괜찮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굶길 수도 없고, 아휴. 하셨습니다. 네, 흡연 안 하시는 건 너무 다행인데.
4: 그렇죠.
3: 네,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시니까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대신에 드신 다음에 좀 걸으세요.
4: 그렇죠.
3: 네, 네. 좀 움직이시고 함께 산책하시고.
4: 근데 사실 잘 잡서야 건강한 아, 그럼요. 거죠.
3: 그럼요.
4: 네. 네. 밥보, 잠보. 그러니까 밥이 보약이고 잠이 보약이고 그렇잖아요.
3: 네네. 네.
4: 어머. 지태명님이 희은쌤 목소리가 너무 섹시한데요. 요즘 일교차 커서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3: 네.
4: 저야말로 겨울 옷차림입니다. 내복 위에 스웨터 위에 또 이렇게 바람막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톰하게
3: 네. 아우터를 등산, 하나 좀
4: 네, 아우터를 하나 입었어요.
3: 거기에 이제 그 목에
4: 또 마후라까지 하고.
3: 네.
4: 근데 목소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이렇게 다르죠? 좀 그게 희한해. 아니 월요일 목소리와 예.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오늘 목소리가 조금씩 그렇게 변화가 있죠.
3: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확실히 월요일에는 열도 있으셨고 굉장히 네. 걱정스러웠는데 이젠 열도 없으시고
4: 열은 없죠.
3: 네, 목소리가 조금씩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어요. 나아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4: 약간 쉰 소리가 이제 밑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3: 뭐, 네네.
4: 네.
3: 충분히 휴식 이제 잘 취하시고
4: 아유, 그래요.
3: 하시면 돼요.
4: 네.
3: 네. 4945님이요. 저 어제 청취율 조사 받는 꿈을 꿨어요. 얼마나 그 전화를 받고 싶었으면 꿈에서까지 나오는지. 근데 현실에선 왜 안 오냐고요. 아 오늘은 제발 전화 오기에.
4: 글쎄 이렇게 또 애절하게 기다리는 분이 계신데 당당히 분이. 네.
3: 아 우리 4945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성시대 남성시대 당당히 분들께 좀 청취율 조사 전화 많이 갔으면 좋겠네요.
4: 연습 한번 해요.
3: 그래요?
4: 네.
3: 예 안녕하세요. 여기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이 어떤 거죠? 아, 네 남성시대요. 아 여성시대. 네네네. 좋아하시는 코너가 있을까요? 아 여자는 모른다요. 예예. 예. 이렇게 뭐 진행이 된다고 예, 들었습니다.
4: 맞습니다. MBC 여성시대.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3: 네. 맞습니다. 어 여기 또 전화와 관련된 사연이
4: 네.
3: 오늘 남성시대 첫 번째 사연으로 도착을 했는데
4: 그래요. 아유 이런 전화는 좀 문제인데
3: 그렇죠.
4: 네.
3: 근데 이분은 제가 먼저 읽어봤.

0: 왔는데
1: 네.
0: 기다리셨어.
1: 어.
0: 자, 경상북도 구미시의 김동용님이십니다. 20년 전 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저에게도 휴대폰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사용하는 걸 옆에서 지켜만 보다가 제게도 휴대폰이라는 게 생기니까 매일 손에 들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으니까 이러더군요.
2: 여기는 지방경찰청입니다. 귀하께서 범죄에 연루되셨으래요.
0: 깜짝 놀랐지만 조선족이 말하는 어눌한 억양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갖 육두문자를 날려주니 에잇? 이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통화 종료 후 5분 정도 있었을까? 후회가 마구 몰려왔습니다. 서민들 등쳐먹는 사기꾼들한테 더 심한 욕을 해줄걸 하는 후회였어요. 그러고 나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는 없었는데 저에게만 없었을 뿐 여전히 뉴스에서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도됐고 수법 또한 날로 진화해 간다고 주의를 당부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수법이 진화했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왜 나한테는 전화가 오지 않을까? 올 4월 어느 날 자동차 정비를 배우느라 바쁜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기에 주차 때문에 차를 빼달라는 전화인가 싶어 얼른 받았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 송무과입니다.
0: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20년 만에 바로 그것이 걸려온 거죠. 고등법원에서 저에게 무슨 일이시죠?
2: 김모님 맞으실까요?
0: 네.
2: 재판 관련해서 등기 우편이 갈 겁니다.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저는 경북 사람인데 왜 서울 고법에서 재판을 하는 거죠? 이 관할권이 없을 텐데요.
2: 서울에서 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다시 유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2: 형사입니다.
0: 거참 이상하네요. 저는 경찰, 검찰에서 수사받은 적도 없고 형사로 1심에서 판결 난 것도 없고 항소한 적도 없는데요.
2: 저 그러니까 사건이 접수되어서 저희는 알려드리는 거니까 알아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0: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고 쓰는 단어도 법원 직원 같지 않았습니다. 그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사기를 치려거든 공부 좀 하고 치세요. 차라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라고 하지 어중간하게 고등법원이 뭐야. 제 말과 함께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등기도 오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갈고 닦은 육두문자들을 시전하지 못해 매우 아쉬웠습니다. 당당이님들께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공공기관에서는 개인 휴대폰으로 공적인 업무를 보지 않아요. 극히 예외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인데 직업정신이 아무리 투철하더라도 사비까지 질출하며 업무를 보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통신사의 전화 어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전화 어플을 설치하면 사용자들이 각 번호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팸 전화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알려주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은 어느 기관인지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서울 마포경찰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끝으로 공무원들은 한가하지 않습니다. 업무에 바빠서 등기를 보낸 후에 일일이 등기 보냈다 이렇게 알려줄 시간이 없습니다. 등기를 몇 차례 보낸 후 응답이 없으면 게시판에 이런 사정으로 게시하니 확인 바랍니다 라는 공시 송달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 법원, 검찰청 등에서 등기 때문에 전화했다는 건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이제는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010번호로 변환하기도 하고 악성 앱 설치 유도, 개인정보 탈취, 물품 대리구매, 현금 전달 요구 등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술과 사람 감정을 결합해서 사기를 치니 우리 모두 주의하자는 뜻에서 제 짧은 경험과 지식을 나눕니다.
1: 아유, 정말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0: 네.
1: 20년 동안 욕을 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제대로 욕을 할까.
0: 그러니까 이 사기
1: 기다리셨는데
0: 등쳐먹는 이 사기꾼들 말이야.
1: 네, 네.
0: 전화가 와가지고는 그냥 요목조목

0: 따졌더니 그 차이 말없지.
1: 그렇지.
0: 예.
1: 아유, 2957님 좀 보세요. 사연자분의 보이스피싱 범과의 여유로운 티키타카가 부럽네요. 저희 어머님 보이스피싱 범한테 낚이실 뻔했거든요.
0: 그래요.
1: 그 사람은 경찰청이었어요.
0: 그러니까 경찰청, 뭐 검찰청.
1: 네.
0: 뭐 아니면 재판과 관련해서 법원이다.
1: 금융감독원이다. 뭐 등등.
0: 예예. 예. 근데 진짜 우리 김동영님 말씀이 맞아.
1: 네.
0: 그래, 그걸 일일이 개인 번호로 누가 그걸 알려주겠냐.
1: 그러게, 그러게.
0: 공적인 업무인데. 근데 저는 이주연님 말씀이 희은이 뭐 진짜 피싱범 같아요. 어쩜 그런 말투를 이렇게 잘 재현하세요? 그게 약간 그 옛날 개콘의 이수지 씨가.
1: 네, 맞아요.
0: 뭐 그런
1: 네,
0: 거잖아요.
1: 네.
0: 아, 이런 거 참 잘하신단 말이야.
1: 저희가 이북이잖아요, 아버지가.
0: 아이, 그래도.
1: 피아노.
0: 그래도.
1: 약간 그 억양을 넣죠.
0: 그래요?
1: 예. 예. 일중 씨도 한번 해봐요.
0: 제가요? 잠깐, 아까 뭐였지, 대사가? 예. 여기는 지방경찰청임, 아, 지방경찰청입니다.
1: 예? 다야. 지방경찰청입니다야.
0: 범죄 연루대설에서요. 아이, 이게 안 된다.
1: 안 된다.
0: 어색해.
1: 네.
0: 네.
1: 갈고 닦아야 되겠어요. 더.
0: 맞습니다. 진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 그렇지만 저도. 이 피해가 엄청나요.
0: 네네. 자, 이번에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요.
1: 네.
0: 국정감사에 제출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의 자료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작년 2025년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요. 1조 2,578억 원으로.
1: 네. 세상에.
0: 조사가
1: 조라는 단위.
0: 1조가 넘어.
1: 1조라는 돈 단위가 실감이 갑니까, 그래?
0: 이게 피해액이. 야, 역대
1: 그러니까
0: 최대라고
1: 이게
0: 합니다.
1: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당하셨으면.
0: 그러니까 이게 10년 사이에 6배 정도가 늘었다고 하고요.
1: 어떻게 해요?
0: 그러니까 올 8월까지로 집계로 보이스피싱 가운데 역시나 전화와 문자를 통한 접근이 94%라고 합니다.
1: 1인당 평균 피해액도 2016년 862만 원에서
0: 네.
1: 작년에는 1인당 5,384만 원으로.
0: 그러니까 이게 10년 사이 6배가 늘었대요.
1: 이게 그 얘기고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0: 전화와 문자를 통한 접근이 94%라고 하니까요.
1: 아유, 무서워 무서워.
0: 네.
1: 정말 무서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0: 진짜 조심 또 조심. 의심 또 의심. 네네. 이순자님이 막상 그런 전화 받고 나면 이제는 겁나서 모르는 번호는 못 받게 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네네.
1: 그리고 보이스피싱 의심될 때는 1394. 1394로 신고하시랍니다.
0: 네.
1: 1394.
0: 1394 네. 번으로 신고 바랍니다. 일단은 그래 어디서 뭘 요구한다? 아니면 뭐 링크를 보냈으니까 확인해라? 의심. 또 의심.
1: 그렇죠.
0: 네네.
1: 의심되면 무조건 그냥 끊으세요.
0: 끊으세요.
1: 네.
0: 끊으세요.
1: 그것도 네. 한 방법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돼.
1: 뭐 그래요.
0: 나날이 수법은 또 진화한다고 하지만.
1: 그러니까.
0: 네. 일단 우리 스스로도 조심 또 조심.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아, 빅뱅의 노래. 거짓말.

0: 네. 아, 노래는 신난다. 빅뱅의 거짓말. 아, 근데 이철준 님이요. 제가 알기로 청취율 조사는요. 수도권 위주로 간대요. 기다려도 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리서치 가입자한테만 전화가 간답니다.
1: 아, 그래요? 처음 알았네요. 응. 오. 530님이 또 이런 문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긴 서울 종로에 있는 병원인데요. 어제 수면 내시경 받으시던 당당히 환자분이 수면 깨면서 여성시대 여성시대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기억도 안 나신다는데 아마도 청취율 조사기간 전화 기다리신 거 아닐까요? 그런 환자분들이 계시니 이번에 또 청취율 1등일 것 같습니다.
0: 어, 뭐 어떡해.
1: 아니 1등 안 해도 좋아. 이 정도의 그 야. 무의식 중에 이 수면 내시경 제자리 의식이 돌아오기 전에도 여성시대.
0: 와. 여성시대. 그냥 오매불망. 감사합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사과가 금방 말랑해지네.
2: 내 사과는 프레시킹을 쓰니까 오래 보관해도 신선하던데?
1: 정말? 맛도 그대로야?
2: 그렇다니까. 맛도 좋고 단단함도 오래가고 썩는 것도 확 줄었어. 안 쓸 수가 없다니까. 스와프에도 싱싱하게 신선함의 왕 한국삼공 프레시킹.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다들 운전병 출신이신가? 운전 잘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유, 말을 잘못 꺼냈네. 이거 군대 얘기 나오면 형님들 말씀 길어지시는데. 근데 얘기 들으니까 1차가 개중에 편하다면서요? 재수 씨가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운전병도 다양합니다. 특차, 그러니까 특수 차량 운전, 짱차, 경장갑차 운전, 공차, 공병 차량 운전, 빵차, 방공포 차량 운전, 1차, 일반 차량 운전. 뭐 그 얘기는 다음에 더 하기로 하고요. 신호등에 예측 출발 금지 문구가 요즘 더 많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측 출발 금지는요, 교차로나 철도 건널목에 운전자들이 예측 출발을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져서 생겼는데, 앞으로는 이 표시가 더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왜냐?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이 전국에 늘고 있어서랍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은 이를테면 초록불이 꺼지려고 하는데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너지 못했다면 빨간불로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아우님들도 여친이 화났을 거야. 아, 여친이 좋아할 거야. 이런 예측했다가 맞은 적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결혼한 지 수십 년 된 형님들도 형수님들 마음을 미리 알아채지 못해서 아직도 헤매십니다. 본인가요? 회사에 신입이 들어왔을 때 꼴을 보아하니 혹은 어떤 행동을 보아하니 이러이러할 것이다 예측하는 거, 어쩌다 맞을 수도 있지만 사람은 아주 여러 겹입니다. 인상은 과학이다? 그런 낭설 믿지 말고 예측도 단정도 하지 말고 그 사람 그대로 인정하고 봐주면서 서서히 신뢰를 쌓아가면 급하게 친해졌다가 발생하는 배신감이나 실은 좋은 사람인데 친해질 기회를 놓치는 우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그러한 의미를 담아 오늘 남성시대 남자의 물건은요, 자동차 키링 뽑겠습니다. 이 키링에는 액세서리 대신에 예단 금지라고 적은 팻말이 달랑달랑 달렸다는 점 말씀드리죠. 그나저나 앞으로 자율주행차들이 걱정이네요. 걔네들 이것저것 데이터 모아서 지멋대로 예측 출발하고 그러면 어쩌죠? 아이, 아닐 거야. 남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이무진의 신호등.
1: 네.
0: 듣고 왔습니다. 아, 언제들어 참 신나는
1: 신나죠?
0: 네. 네, 네. 자, 그래, 우리 신호등 보면서 예측 출발 금지.
1: 네.
0: 예.
1: 8353님, 예측 얘기를 하니, 저도 김일중님 처음 여성시대 했을 때, 아나운서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의 예측은 빗나갔죠. 일중 씨 팬 됐어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0: 감사합니다. 8353님.
1: 네. 예.
0: 야,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그래요. 맞아. 이게 아나운서가 주는 또 무게감 뭐 이런 게 우리 선배님들께 감사해야 되지만.
1: 진짜.
0: 네네.
1: 그런 선입견이 또 있으실 수 있구나.
0: 예. 네. 재밌게 잘하고 있어요.
1: 네, 잘하고 계세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옆에서 제가 느끼고 있어요.
0: 어머나. 아우.
1: 아, 그럼요. 예.
0: 감사합니다. 햄버거 패티 우리 저 8354님께는 저 두 장 이렇게 치즈라도 한 장 덧가로. 예. 9357님 특차, 짱차, 공차, 빵차, 1차 아니고요. 제가 하는 차는 아차입니다.
1: 무슨 아차?
0: 아내를 메시고 다니는 차 운전합니다.
1: 아이고, 그러시구나.
0: 이야, 아차. 아차.
1: 아차. 네. 예. 김범철님, 저는 아내 기분 예측은 못하고 운전에만 예측 초기 좋음 편.
0: 그러니까.
1: 그저 조심이 최고죠.
0: 네.
1: 예측보다는 그냥 조심.
0: 왜? 조심. 아까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여자친구 마음을 예측하는 거, 아내 마음 예측하는 거. 네. 그건 여전히 결혼해서도 힘들죠, 그죠?
1: 그런가 봐요. 네. 네. 네.
0: 운전도 예측하지 말자고요, 우리.
1: 그래요.
0: 네. 운전도 예측하지 말자.
1: 네.
0: 예. 신호 오면 가자.
1: 맞아요.
0: 신호가 뜨면 그때 살피고 가자.
1: 오늘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이학도님이 돈님이 주셨는데, 저는 전라북도 고창에 처가를 둔 만 49세 사위입니다. 보내드리는 사연은 안타깝게도 장모님을 앞에 두시고도 오랜 세월 장인어른이 애타게 찾는 여성분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0수년간을 들어왔지만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무래도 장인어른의 마음이 막내 사위인 저에게 전달되었나 봅니다. 너무 많이 들어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은 이야기를 저희 장인어른 시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건설붐이 한창이던 지난 1975년

3도에 20대였던 저는 굴착기 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론 외부 업체로 파견을 다니는데 당시 서울 영등포 신길동에 있던 범진산업토건하청공사 일을 하였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오던 어느 날 현장 출근길에 사무실 앞에서 소장님과 처음 보는 아가씨가 서 있었고 평소처럼 소장님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옆에 서 있던 그 아가씨도 환한 웃음을 짓고 있더군요. 잠시였지만 그 미소가 봄비처럼 마음에 촉촉히 스며드는 기분이었답니다. 아가씨도 사무실에 첫 출근이었나 봅니다. 회사 직원은 아니고 공사와 관련하여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파견 나온 듯 하였습니다. 아가씨는 남씨인 듯 사무실에서 미스 남이라 불렸습니다. 2주쯤 지난 어느 날 오전 일을 마치고 조수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가는데 회사 앞 사거리에서 현장 기사 두 명과 함께 있는 미스 남이 눈에 들어왔고 그들이 있는 곳에 도착할 즈음 기사 두 명은 가고 미스 남 혼자 서 있더군요. 점심 식사하러 가는 길이니 함께 가자 하는 말을 건넸고 셋은 즐거운 점심을 함께 하게 되었답니다. 뭐 평소와 다름없는 밥과 반찬이지만 그날은 정말 꿀맛처럼 느껴졌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꽃피는 봄날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 조수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데 미스 남도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 이 좋은 봄날 함께 봄바람 쐬러 가자 하니 미스 남도 흔쾌히 동조하고 갈 곳을 정하라고 하니 종로 YMCA가 어떠냐 하길래 우리는 YMCA가 생소하여 남산으로 가면 어떻겠냐 하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개나리, 진달래, 벚꽃들이 만개하여 봄향기 가득한 남산 꽃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남산 오르던 길에 아주머니들이 파는 옥수수 세 자루를 나누어 하나씩 먹으면서 봄산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다녔고 벤치가 보이면 자리에 앉아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말재주로 웃으면서 그런 시간을 함께 보냈는지 참 즐거웠던 시간이었답니다. 지금도 그 봄날의 미스 남을 떠올리면 마음속 가득 설레고 빙그레 미소도 지어집니다. 어느 날 교대 시간 전에 잠시 정자에서 오침을 하다 눈을 떠보니 정자 한켠에서 책을 보며 앉아있는 미스 남이 보였고 잠시 후에 현장 기사 두 명이 미스 남에게 말을 거는데 미스 남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교대 시간에 맞춰 현장으로 조금 걸어가다가 뒤돌아보니 미스 남이 어느새 제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기다려 같이 걸어가는데 어떻게 보관을 했을까요? 빨간 예쁜 사과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사과 선물에 그녀가 몇 배는 더 친근하게 보였죠. 받은 예쁜 사과에서는 아름다운 마음씨와 봄향기가 전해왔습니다. 미스남을 처음 만난 지 한 달여 되었을 즈음 며칠째 보이지 않더군요. 며칠 후 취로 사업에 일하던 아주머니가 깜빡했다면서 우리에게 쪽지를 전해주면서 사흘 전 미스남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일터 부근 2층 돼지다방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면서 잠시 들러달라 이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근무하는 동안 함께 잘 지냈고 떠나는 길에 인사말이라도 하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되돌아보면 쪽지를 전달해 주시는 분의 실수를 떠나서 제가 오지 않았음에 서운해했을 미스남이 생각이나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안타까움이 커지기만 합니다. 인연은 바람 따라 오고 가는 것이겠지만 소원이 있다면 행여나 그 오해가 풀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강산이 네 번도 넘게 변했을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분, 이름도 모르지만 간절하게 보고픈 분, 꼭 한

0: 보고 싶은 그리운 미스남. 생각해보면 그 미스남도 지금은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로 짐작이 되네요. 고향은 전주라 들었어요. 신비로운 우주 속에 우리가 함께 머물고 있는 이 지구별에서 현재도 아름다운 삶을 이뤄가고 있을 잊을 수 없는 그분. 48년 전 서울 영등포 신길동에 근무할 때 즐거운 봄나들이를 함께했던 유기사를 기억하시나요?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해 지금까지 마음에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시절 그 추억들은 일생일대 가장 멋진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건만 잊혀지기는커녕 더욱 그리워지는 것은 왜일까요?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희귀성씨를 가진 미스 남의 지인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천우신조로 그분과 연락이 닿을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도 해봅니다. 사연 듣고 꼭 연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장인어른 시점으로 이제
0: 그렇죠.
1: 이야기를 풀어주신
0: 유기사님.
1: 거잖아요.
0: 네, 그러니까 네. 이학도님의 장인어르신의 입장이 돼서 쭉 편지를 기록하신 거예요.
1: 그 20대 때.
0: 그 20대 때 1975년.
1: 예.
0: 아하.
1: 근데 참 이 9859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0: 네.
1: 사연 듣는 내내 제가 다 장모님 눈치가 봐지는데요. 이게.
0: 야. 아, 참, 이렇게 계속 공개하고 곱씹으면서 얘기를 할 때는
1: 네.
0: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 미스남의 그 며칠 동안의 미스남과의 그 만남, 그 추억. 그게 굉장히 진하게 남아있는 건데.
1: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는.
0: 이런 혹시 미스남한테서 연락이 와도 우리가 연결을 해드려야 되나, 이거 고민입니다.
1: 그러게요.
0: 사모님 입장을 봐서.
1: 네.
0: 이학도님의 장모님 입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러니까 얼마나 자녀분들 또 얘기를 했으면 이제는 사위까지.
0: 그래, 사위까지 알아가지고.
1: 얘기를 알고
0: 이것을
1: 지금.
0: 그대로 이렇게 편지로 한번 재구성을 해보신 거예요.
1: 예, 예. 장인어른의 이제 소풀이를,
0: 네.
1: 풀이를 해주신 건데, 6281님, 아유, 속 터져. 장인, 잊을 건 잊어야지요. 해주셨고요. 1859님도, 장인어른, 남자의 아름다운 추억은 가슴 깊숙이 품어야 아름다워지고, 노후가 편해진다 하였습니다.
0: 노후. 노후를 챙기셔야죠. 네.
1: 그게, 야 아, 참 그 스무 살 시절 그 75년도에
0: 20대 아유
1: 그게 참
0: 그 어떤 만남에서 그냥 뭔가 참 그 웃음이 아름답게 들어오고 예. 참 특별하죠.
1: 하필 또 그 아주머니가 쪽지를 늦게 전해주는 바람에
0: 또 뭐야
1: 그 전시다방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0: 그러게 2층
1: 전시다방 했는데
0: 아유 참 진짜
1: 야 근데 이 사연 듣고 왜 갑자기 0620님 아, 첫사랑과 새벽녘 걷던 반포대교. 잘 지내니? 덩달아 지금 첫사랑의 추억들이. 아, 반포대교만 보면 첫사랑 생각나세요?
0: 그러시겠지.
1: 예,
0: 그러시겠지.
1: 예. 알겠습니다. 그래. 첫눈이 오면 만나기로 했지. 광고 들어야죠.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0: 필링도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0: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0: 난 280층이요.

0: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힘내요 도드람.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콧등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2: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1: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2: TBX 타고 상품권 타고.
1: 트러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0: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3: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4: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3: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4: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3: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4: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3: 굿즈 환청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4: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4: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공기 세트.
3: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4: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X.
3: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4: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5: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김동룡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 이학돈님께는 굿라이프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3: 처음 문자 주셨네요. 1189님, 대전에서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마중 가는 길이에요. 신랑이 7개월 만에 귀국을 해요.
5: 오!
3: 오랫동안 그동안 회사 일로 해외 근무했거든요. 설레고 기뻐요 하셨습니다.
5: 기쁘시겠다.
3: 그래요. 그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남편의 마음도 이 신랑의 마음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5: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3: 네.
5: 또 새싹 문자 주신 파리사 하나님, 부모님을 도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일 여성시대를 듣는데 최근 엄마가 허리디스크로 인해 수술받고 매장을 한동안 닫으면서 못 듣다가 오늘 영업 재개하면서 라디오 다시 들었어요. 이제야 일상으로 돌아온 게 실감나네요. 라디오 너무 설레요. 허리 수술하신 우리 엄마 이제 무리하지 마시오.
3: 그러니까요.
5: 아, 무리하시면 안 돼요.
3: 네, 또 라디오가 주는 그 일상의 그 평온함
5: 있죠.
3: 그런 네. 느낌이 있죠. 자, 박정현의 늘 푸른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10시 5분에 보라 켜고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 어르신, 이것 좀 맛보세요.
1: 고마워요.
3: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4: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요, 어르신.
5: 짧은 안부 인사는 말이다.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6: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1: 맛있구나.
4: 할아버지, 전 쌀까지가.
5: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도시.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합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긴급재난정보 수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Emergency Ready Application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두 번째, 설정 탭에서 재난정보 수신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 특정 지역의 긴급재난정보 수신을 원하는 경우 지역 추가를 눌러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네 번째, 홈 화면의 재난 문자에서는 설정한 지역의 긴급재난정보와 지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Emergency Ready Application에서는 대피소, 의료기관, 대사관 등의 위치 정보와 재난 시 행동 요령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한국 생활을 위해 긴급재난정보 수신 방법을 기억해 주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는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5도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18도에서 23도

0: 보러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고 주 후반부터 차차 흐려져 주말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젯밤 11시 11분쯤 경북 상주시 이안면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승용차가 앞서 가던 닭 운반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불이 났고 운전자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이 지난 3일 열린 영주 풍기 인삼축제 개막식에서 국민의힘 임종덕 의원이 이재명 정권 심판에 주장하는 영상 축사를 보낸 데 대해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임 의원이 시민화합의 장인 축제를 정당 행사장이자 정치 선동의 무대로 만들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축제를 주관한 영주문화관광재단과 영주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와 대학 교육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에 참여하는 대신 학생 채용을 일정 부분 책임지는 방식으로 대학 지원 체계를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상북도가 도내 기업 100여 곳과 대학생 900여 명을 동시에 조사한 결과 기업들 인적 수요의 3분의 2가 생산, 기술, 연구직에 몰린 반면 학생들은 3분의 1 정도만 해당 직종 진출을 원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기업 현장의 인력 수급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보급한 스마트 기기에 유해 사이트 접속 시도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을 포함한 9개 교육청이 관련 통계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대구교육청에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억 7천여만 건의 접속 시도가 집계됐습니다. 서 의원은 학교 밖에서는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가정에서도 차단 기능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2.4도, 습도는 62%입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일상에서 친환경 습관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와 정부는 이 책임을 이행하고 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차량의 97%가 내연기관차고 전기와 수소차는 3%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새 차를 살 때 친환경차를 사야 하는 규정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기존에 운용하던 차들이 있어서 여전히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높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캠페인 효과가 커진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세계가 인정한 안동 문화, 그 현장에서 감동의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유 줄불놀이, 도산서원의 한글 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공정사, 도산서원, 경산서원에서 그 풍류에 취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하회마을보존회가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5: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6: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0: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1: 매달 10일이면 남편이 꼭 챙겨다주는 게 있어요.
0: 월급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오늘 사서함 일진이가 모십니다.
2: 안녕하세요. 당당히 여러분. 저는 여성시대를 통해서 남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 좀 외곽이라서 기업 운행을 가려면 차를 타고 15분이나 20분 정도 가야 됩니다. 처음엔 기업 운행 좀 갔다 오세요 하고 부탁을 했지만 언제부터인지 10일이면 말하지 않아도 기업 운행에 가서 여성시대 책자를 가져다 화장대 위에 올려놓곤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잊어버리고 얘기를 안 해도 또 어떤 때는 미안해서 얘기 안 해도 매일 10일이면 가져다 화장대 위에 떡하니 올려놓고 놓는 남편이 정말 고마워서 여성시대를 통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남편 정말 고마워요.

0: 아, 은수가 고마워.
1: 아, 참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으시구나.
0: 그러네요.
1: 그게
0: 예.
1: 네, 박봉희 씨 남편분 정말 정말 사랑꾼이시다.
0: 그죠?
1: 아내를 위해서 차 타고 직접 기업은행까지 가셔서 책자를 챙겨와 주시는 거 아니에요?
0: 그러게요. 이렇게 책자 가져와 주신 지 1년이 넘으셨대요. 네. 대단하신 남편입니다. 자, 선물도 챙겨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 박봉희님께.
1: 네. 자, 오늘 음성 주신 박봉희님, 가을철 비타민 잘 챙기시라고 새콤달콤 청송사과 5kg 보내드릴게요. 네.
0: 자, 그리고 여러분 집에도 그 날짜만 되면 꼭 하는 일 있으신가요?
1: 있죠.
0: 매월 마지막 날은 엄마가 냉장고 털이에서 꼭 집에서 저녁을 먹어야 해요. 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빠 월급날에는 소고기 먹어요. 갈비 먹어요. 라든지. 남들은 몰라도 우리 가족은 꼭 하는 연례 행사나 우리 집에서만 통하는 특별한 규칙, 말, 표현이 있다면 열린사서함에 남겨주세요. 참여번호 02789-1000, 02789-1004번입니다.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기운 충전, 우리의 충전맨 백이성 씨와 여자는 모른다 함께 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 미니 켜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남성시대 3, 4부는 유니베라, 주식회사 하나은행, NH농협손해보험, 음주우엔팀앱대리, 세정, 고향가구박람회, 해통령육수한알, 안 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한국 MSD 캣박스이브, 노무법인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시도, 샘표식품 주식회사, 모빌코리아 윤활유, 안동시청,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팩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자 설명 청진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이 투자자 기소.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6: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7: 수확량 줄어도?
6: 보장.
7: 가격이 내려도?
6: 아이, 그럼.
7: 보험이 든든하구만.
8: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9: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이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코인 뉴스 해통령 해통령 뉴스 하나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의 해통령.
0: 코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의 해통령 육수 하나의
2: 코인 뉴스 해통령 육수 하나의 해통령.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입니다. 그간 아무도 하지 못한 우리 농지 전체를 살펴보는 것, 두렵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상속 이농, 고령농가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 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시설 등에는 농지 처분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농부에게는 이름을 되찾아드리고, 전업농가 청년 농업인에게는 미래를 그릴 땅을 드리며, 고령농에게는 농지가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소중한 농지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0: 불긋불긋 가을 단풍에 마음이 괜히 싱숭생숭해지는 추남.
1: 낙엽도 아닌데 우수수 떨어지는 모발 때문에 거울 보기 무서운 추남.
0: 같은 추남이어도 서로 다른 속마음.
2: 오늘도 들키기 전에 털어놓을 거야.
1: 여자는 모른다 시즌 2.
2: 에라 차차차차차차.
0: 털가리를 모르는 가을 맹수. 모발이 빽빽해 보이는 벵갈 호랑이. 우후. 가수 백이성 씨. 어서 오세요.
3: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3: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0: 잘 지냈습니다.
3: 아, 그러나 선생님 이제 감기 걸리셨고.
1: 감기. 예, 아주 그냥 네. 바라이어티하게 매일매일 목소리가 달라지면서
3: 그러니까.
1: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3: 더 맹맹해지죠.
1: 맹맹해요.
0: 맹맹해요. 예. 예. 아, 근데 네. 이현실 님이 어우 네. 보라 보시고는 어우 깜짝이야. 아이돌이다.
3: 아, 안녕하세요. 아,
0: 예.
1: 쇼.
0: 아니, 인사하는 손동작이 아이돌이 아니다.
3: 아, 아니야? 둘, 셋, 안녕하십니까!
1: 에고 이렇게 하던데, 요새? 아, 예, 이렇게?
3: 뭐, 안녕하세요! 야,
0: 뭐 있잖아. 이렇게. 인사하는 속도자, 안녕하십니까? 이건 옛날 적이
1: 옛날 사람 같아, 옛날 사람. 아유.
0: 아, 그래도 멋지십니다.
3: 네, 오늘 감사합니다.
1: 예, 아이씨, 너무 이쁘다!
3: 네네.
0: 오늘 후티를.
3: 네. 네네.
0: 네. 재질도 약간 저기, 좀 벨벳 느낌인가요?
3: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일반.
0: 아, 그냥이요?
3: 네, 면입니다, 예.
0: 네네. 네. 하늘색 후드티가 하늘하늘 이쁘시네요.
3: 아, 여기 또 가을이지 않습니까, 또.
0: 예.
1: 양은정 네. 님이, 와, 기성 씨 와이프 옷 입고 온 거 아니죠? 너무 귀엽잖아요.
3: 네, 아유, 감사합니다. 와이프 옷이 아니라 아내가 준 옷을 입고 다니고
0: 또 역시나 코디해 준 옷을.
1: 맞아, 맞아. 예.
0: 근데 위아래 아까 들어오신데 약간 스모프 느낌도 나고, 굉장히.
1: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래?
3: 아, 이거 아니잖아. 그거는 위상, 아, 위상.
1: 왜 그래?
3: 위상균 그거잖아요.
0: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자,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자 또 털갈이의 아, 계절이다. 이게 맞습니다, 평소보다 맞습니다. 머리카락이 확실히 많이 빠진다고
1: 해요. 많이 빠져요. 어, 맞아, 많이 늦어요, 빠져. 정말.
0: 네네. 예, 이 머리 감을 때마다 진짜 네. 가슴 철렁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중년에 우리 남성들이 아무래도 또 이제 아,
1: 신경 많이 쓰시죠?
3: 빠지는 것도 빠지지만 얇아져갖고 얇아져서 네. 빠지니까
0: 근데 맞아. 그런 고민 좀 있으세요? 워낙에 아,
3: 그럼요 그럼요 해보시거든요. 예전에는 그 하나에 세 모씩 났거든요 머리
0: 아 모나 하나에?
3: 네네
1: 모나 하나에
3: 네. 네. 근데 그거는 그대로인데 이게 얇아지면서 빠지니까 아하. 네. 이게 더 비어 보여요
0: 그러니까 그런 진짜 그렇다. 잘 지키는 게 우리
3: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0: 예, 맞습니다
3: 드라이 말리지도 않는데 네. 요즘에는 바싹 말려요.
0: 맞아요. 젖은 머리로 잠드는 게 아니라
3: 그 다 빠져요. 그거.
0: 잘 말려주는
3: 잘 말려야 돼요.
0: 그것도 시원한 바람으로. 네.
1: 그러니까 네. 모공을 뜨거운 바람은 안 되네요.
3: 네네. 모공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뜻 저기 머리 안 감고 아, 머리 저기 안 말리고 자면 안 말리면, 이게 벌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0: 맞아요.
1: 아, 그렇군요.
3: 각질도 생기고 그런데요.
0: 네. 자, 이 가을 모발 관리 잘 해주시고요. 네. 탈모에 제일 나쁜 게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아,
1: 맞습니다.
0: 스트레스. 자, 스트레스 날리는데 제일 좋은 게 또 수다고요.
3: 네.
0: 오늘도 첫 사연으로 수다 나눠보죠.
3: 네. 닉네임 아침부터 죄송 이분이 어린 시절 화장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그 옛날 푸세식 화장실을 기억하십니까? 시골집 마당 한켠 운막처럼 서있던 그 화장실이요. 들어가면 바닥에 네모난 구멍이 뻥 뚫려 있고 봄, 가을이면 어른들이 똥지게를 지고 와서 밭에 거름을 주던 바로 그곳 말입니다. 저는 올해로 5학년 후반인데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똥지게를 아예 모르기도 하더라고요.
1: 네, 몰라요.
3: 네, 북청 물장수의 물지게처럼 생겼는데 아, 북청 물장수도 모른다고요? 기다린 막대에 바가지가 달린 뭐 아이고 아무튼 그런 게 있었답니다. 저희 집엔 전형적인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 치고는 제법 컸던 것이 화장실 옆에 조그만 농기구 창고가 같이 있었거든요. 밤에는 무서워서 절대 혼자 못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때는 7, 80년대 밤마다 TV에서는 전설의 고양이 천여귀신을 불러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눈이 크고 유난히 겁이 많았던 저는 6남매 중 막내였는데 밤만 되면 이상하게 배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낮에 멀쩡했는데 이상하게 밤에만 그렇게 배가 아팠어요. 형, 나 똥 마려.
4: 아, 졸려. 깨우지 마.
3: 누나, 나 화장실.
1: 아, 어제도 내가 가졌잖니. 오늘은 다른 사람 깨워.

0: 할머니.
1: 아이고 우리 강아지 또 배가 아파요. 나가자. 어여 있나.
0: 그렇게 할머니가 함께 가주시는 날은 참 좋았습니다. 할머니가 화장실 밖에서 무섭지 말라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제 이름도 불러주시면서 다정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둘째 형은 달랐어요.
2: 밤마다 너 때문에 자다 말고 이게 뭐야.
0: 단잠에서 끌려나온 둘째 형은 잔뜩 심통이 난 얼굴로 투덜거리다가 제가 쭈그려 앉아 한창 집중하고 있으면
3: 막내야 형이 재밌는 얘기 해줄까?
4: 짜지마.
3: 너 아까 전설의 고향 기억나지? 거기 나온 찬여 귀신이
2: 지금 네 안에서 하얀 손을
0: 겁이 많았던 저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울며 불며 튀어나곤 했습니다. 근데 저를 괴롭힌 건 우리 형만이 아니었어요. 아우, 여름엔 화장실 밑에서 올라오는 지독한 냄새와 함께 구정모기, 그냥 모기보다 훨씬 크고 독한 모기특공대가 저를 기다렸습니다. 엉덩이를 까고 있으면 1분을 버티기가 어려웠지요.
4: 아 뜨거! 아 뜨거! 안 뜨거!
0: 엉덩이 주변으로 손을 휘휘 저으며 볼일을 보다가 나와야 했던 너무나도 무서웠던 곳, 그곳이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겨울은 또 어떡해요. 시베리아 칼바람이 불어와서 볼일을 보는 순간 급속 냉동, 엉덩이는 차디찬 돌덩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괴로웠던 건 바로 비오는 날. 한바탕 비가 쏟아지고 나면 구멍 속에 물이 차올라서 일보는 순간 풍덩. 그 파장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몇 번의 여름과 겨울, 장마를 넘기면서 저는 어린 나이에도 화장실 사용의 달인이 되어갖고 네 가지 생존 기술을 터득하게 됐죠. 여러분들에게만 공개드리자면 우선 첫째는 로프식.
5: 나 무슨 말인가 했네.
0: 말 그대로 끊기지 않고 바닥까지 길게 로프처럼 밀어내는 기술로 긴 호흡과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둘째는 작고 귀엽게 싹둑싹둑 잘라 떨어뜨리는 커트식. 이건 양이 적은 날에만 가능했고요. 세 번째는 낙하와 동시에 잽싸게 엉덩이를 샥샥 좌우로 피하는 타잔식. 이걸로 제 허벅지 근육을 키웠고 순발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도구 활용. 들어가기 전에 주변 지푸리나 콩잎을 챙겨서 낙하 지점에 미리 투하. 단 이것도 0점이 안 맞으면 헛수고가 되곤 했습니다. 그날은 아마 초등학교 5학년쯤이었을 거예요. 호랑이 담임 선생님이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셨죠.
6: 자자, 내일까지 여기다가 딱 콩알 만큼만 담아와라.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7: 네!
0: 대답은 시원하게 했습니다만 다음날 아침 몽롱한 정신에 화장실에서 그냥 볼일을 봐버렸고.
6: 기성아, 학교 가자.
0: 밖에선 친구가 벌써부터 와서 부르는데 아, 불쌍. 책가방 속 체병본투를 늦게 발견한 저는 학교 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 아이고, 뭔 일인데 아침부터 우리 막둥이가 저렇게 울어대냐? 응? 아, 그까지 봉투가 뭐라고 걱정 마라. 이 헬미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0: 그렇게 할머니는 마당 옆 콩밭에서 뭔가를 푹 찍어서 주셨고.
4: 할머니, 이거 내 거 아니잖아.
1: 야야, 누구 거면 어때. 아무거나 갖다 드리면 아이 선생님이 알아서 검사해 주시는 거지. 넌 걱정 말고 갖다 내.
0: 그렇게 모든 게 무사히 넘어갔다고 믿었던 건 저랑 할머니뿐이었습니다.
6: 자자자, 조용. 오늘 종례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기성이, 너는 내일 부모님 좀 모시고 와.
0: 에? 뜻밖의 부모님 호출. 그러나 농사일이 바쁘셨던 부모님 대신 학교에는 할머니가 오게 되셨고.
3: 아, 저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할머니, 기성이 몸에 문제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1: 에? 아이, 그게 뭔 소리래요?
3: 체변 검사에서요, 이게 도무지 알 수 없는 회충균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1: 회충이요? 체변 검사? 아! 아! 아이고, 선생님,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그날

0: 우리 막둥이가 화장실을 못 간다 해서 우리 콩밭에 있던 누렁이 거를 쪼까 담아서 보냈어요.
1: 예? 아유, 아무리 그래도 저 어떻게 개똥을...
0: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하잖우. 나한테야 우리 누렁이도 식구니께 그냥 보냈지요.
1: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는 담임 선생님께 엄청 혼나고 새 체변 봉투를 받아서 다시 제출했지요. 아휴, 그게 벌써 40년도 훌쩍 넘은 일입니다. 손주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오셨던 우리 할머니.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정말 그립고 사랑합니다.
0: 아유, 손주 사랑이 진짜 네. 대단하셨네, 막둥이. 막둥이.
1: 옛날에
0: 네?
1: 그런 일이긴 했었어요.
2: 맞아요. 체변 봉투에 열린 추억들.
1: 뭐 형 거, 누나 거.
2: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야, 이게 저 푸세식이라고 불리는 일명, 그 네. 재래식.
1: 네. 아, 그 일중식은
2: 저도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 가면 그 옛날에는 저도 그렇죠. 이렇게 환자댁이 이렇게 해갖고 딱 그렇죠. 발을 거쳐서 네. 일을 봐야 했던.
1: 제가 약간 그 과도기였어요. 거기서 이제 양변식으로 이제 변하던 식이라. 네, 네. 근데 거의 집에는 대부분 다 푸세식이었고.
0: 그렇죠. 맞아요. 네,
1: 좀 잘 살면 이제 그때부터 양변기가 들어왔던 시절이죠. 다 그러니까 경험해봤죠.
2: 일단 화장실이 야외에 있다는 것 자체가.
0: 너무 겨울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비 오는 날 장마철에도 네. 그렇고.
1: 질퍽질퍽하고 또 비 오는 날 잘못 디뎌가고 미끄다가면
0: 아유.
1: 그렇죠. 빠져요.
0: 네 가지 생존 기술. 네. 명심하겠습니다.
2: 로프식, 커트식, 하잔식, 아니면 다른 도구를 활용.
1: 이것도 3308번. 오늘 점심은 못 먹겠네요. 상상하니까 알고 네. 계신다는 거네, 그 상황을.
0: 그렇지. 아, 네. 그렇지.
2: 더 이상의 상상은 금물.
1: 어린 친구들은 네. 상상을 못하니까.
0: 그렇죠.
1: 그냥 모르는데.
2: 무슨 얘기야?
1: 그러니까.
0: 예. 어떤 선물 보낼 거예요? 네.
1: 아침부터 재성님께도요, 녹용 홍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2: 자, 여자는 모른다. 저희 광고 듣고 이어갑니다.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0: 벼랑 끝에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1: 땅 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2: 유품성 낡은 테이프 하나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3: 그릭 아우프! 지상에서 만납시다!
0: 검은 가루 날리던 갱도에 섞이는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고비.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2: 문경탄광 100주년 특집. 99고비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FM 100.1MHz.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6: MBC
7: MBC
8: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4: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모르는 건지 뻔뻔한 건지 실수를 해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를 안 하는 젠지 후배.
1: 출근을 안 해서 걱정했더니만 자기 커피만 들고 어슬렁 어슬렁
2: 아침에 알람을 못 들었어요
1: 이러면서 기어들어올 때 아우 아우
0: 남자는 울지 않고 노래합니다. 늑대의 노래.
3: 무한도전 퀴즈로 자란 직장인입니다. 출근 시간마다 박명수님 어록 중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었다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오늘도 힘내볼게요. 우리 명수옹이 부르신 노래 바보에게 바보가 들려줬어요.

0: 바보에게 바보가 박명수의 노래.
1: 네.
0: 근데 오기동님이 이승철님 아니죠?
2: 약간 오마주했죠. 칭찬 아니에요?
1: 네. 네. 네. 오마주했죠. 약간 비슷해가지고.
0: 맞아요. 근데 이구고님이 네. 이 노래 남편이 노래방에서 불러줬는데 주책맞게 울었어요.
3: 노래가 좋아서.
2: 좋아요.
0: 선말도 그렇고 진짜.
2: 박명수 씨 본인 결혼식 날 아내에게 불러주려고 만든 노래예요.
1: 그렇구나.
2: 네. 가사가 좀 이쁘죠? 1443 님이 그렇게 또 가사 예쁘다고 해주셨네.
1: 네.
2: 우리 신랑도 프로포즈 할 때 이 노래 불러줬어요. 와,
1: 의외로 많이 부르시네.
2: 추억 노래네.
0: 바보에게 바보가. 이제 듣는 입장에서 나는 바보가 아닌데.
1: 뭐야.
0: 그죠?
1: 환상을 다 깨고 있어.
0: 저는 안 불러봤기에. 자, 그나저나 아까 젠지 말씀드렸죠. 네. 아, 뭐 뻔뻔한 건지 실수해도 미안합니다. 한마디 못한다. 그랬더니 박진경 님이 또.
1: 네.
0: 아니, 5분 퇴근 늦어지면 알아서 다음날 5분 늦게 출근하는 젠지들. 아, 정말 정확해라. 크크크.
2: 세상에.
0: 네. 해주셨고요.
1: 김혜정 님이요. 너무 공감해요. 회식 때 아무거나 시키라는 말에 우리 신임 선배들 눈치 안 보고 아주 대단한 중화요리를 시키더라고요.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요.
0: 아무거나 시켜. 아 진짜요?
1: 네, 팔보채요.
0: 유산슬이요. 뭐 새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 네.
0: 옆에서는 뭐 덕분에 맛있게
2: 그렇죠. 그렇죠.
0: 네, 네.
2: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떤 키즈였을까요? 왜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무슨 저
0: 아, 좀 전에
2: 그 네. 무도 키즈가 있고 박세리 키즈, 해리포터 키즈. 유튜브 퀴즈.
1: 맞아, 그런 거 있죠.
2: 뭐, 다양한 퀴즈들이 있어요. 네네네. 자기 어린 날에
0: 네.
2: 많이 빠져서 보았던 TV 프로그램.
1: 네.
2: 뭐, 또는.
1: 저는 이제 꿈을, 이제 가수의 꿈을 키우다 보니까.
2: 네.
1: 전 조용필 퀴즈.
0: 아, 이제 가수의
2: 꿈을 키우죠. 조용필 퀴즈.
1: 네네. 네. 그리고 양희은 퀴즈.
2: 오,
1: 네, 양희은 퀴즈.
2: 네.
1: 이렇게, 이렇게 자랐죠.
0: 네.
1: 네네. 음악을 들으면서.
0: 그렇지. 저는 이제 아나운서 쪽으로 저는 이제 변웅전 퀴즈.
1: 변웅전.
0: 아니. 야. 김명수
1: 명랑 운동회.
0: 예.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일요일마다 그렇게 그 무슨 김범수 퀴즈. 김범수 선배도
2: 네네.
0: 약간 출발 드림팀 그 전에
2: 매달
0: 건너만
1: 하셨거든요. 오랜만에 변웅.
2: 변웅전.
0: 명랑 운동.
1: 네. 잘생기셨잖아요.
0: 아,
1: 네.
0: 그럼요.
1: 여기 다 남습니다.
2: 네.
0: 우리 희은 누님은 어떤 퀴즈세요? 여기 희은 퀴즈가 있지만.
1: 네네.
2: 네. 우리 때는 글쎄 뭘 보면서 자랐다기보다는
0: 예.
2: 들으면서 자랐죠.
1: 들으면서.
2: 라디오 세대니까. 그러니까 숱한 그 심야 프로그램 가수들이 나와서 라이브도 하는 그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자랐죠.
1: 라디오 퀴즈네.
2: 네,
1: 라디오 퀴즈.
2: 라디오 퀴즈. 예. 통기타 그룹들.
1: 통기타 그룹들.
2: 네.
0: 아 좋다.
1: 진짜.
0: 그래. 그래서 별밤 퀴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1: 별밤 퀴즈 많죠.
2: 맞아요. 네.
0: 자, 오늘 늑대의 노래 주인공 6691님께는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2: 일주일에 단 하루 남성시대 남자의 마음을 울렸던 노래 신청하시면 들려드립니다. 늑대의 노래는 계속 이쪽으로 알려주세요. 문자는 샵8001.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연 소개해볼까요?
1: 네,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주셨습니다. 닉네임 내귀의 캔디님의 사연입니다. 때는 2003년 8월 전역을 딱 2주 앞둔 말년병장 시절이었습니다. 군대에는 이런 말이 있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년에는 거꾸로 매달아도 안 가더라고요. 제 시계만요.
0: 기상! 기상! 아침 점보 아침 점호 준비하십시오.
1: 야야야, 나 말년이야. 말년은 맨 뒤에서 눈 감고서도 서는 게 정오야.
0: 병장님, 그리고 오늘 연병장 제초 작업이 있는데 병장님은 열애할까요?
1: 아, 당연하지. 열애, 말년 열애. 그래도 늘 마마는 함께한다. 알지? 야 막내, 너도 가냐?
4: 예. 이병막내 불법으로 갑니다.
1: 아이 저 배기 봐라. 막내는 말이다. 내가 이 내무반에 남기고 가는 유산이야.
0: 제초 작업도 남기셨지 말입니다.
1: 뭐라고?
0: 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1: 말년 병장 시절 저의 유일한 아침 루틴은 탄력 앞에서 매직을 들고 숫자를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아, 이제 진짜 딱 2주 남았다. 저녁하면 첫날 엄마 김치찌개 먹고 둘째 날 치킨, 셋째 날 짜장면 배달, 그리고 알람 없이 12시간 자는 거야. 점 없는 세상.
0: 병장님, 저녁하면 뭐 드실지 생각

0: 하십니까?
1: 그래. 말년이 하는 일이 이것밖에 더 있냐. 너희는 저녁날 아직 멀었지.
2: 네.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3: 저는 2년 남았습니다.
1: 아이고. 그래, 뭐, 시간은 가더라. 눈 깜짝할 새는 아니고, 아무튼 시간은 가. 가니까 열심히들 해라.
2: 위로가 안 되지 말입니다.
1: 뭐?
2: 아, 아니, 아닙니다. 큰 힘이 됩니다.
1: 그리고 그 무렵 내무반에 슬슬 불청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 근데 병장님 어젯밤 관물대 쪽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1: 아유, 쥐겠지. 군대지는 나보다 짬이 높다. 건들지 마라.
2: 아, 침상 밑으로 뭔가 휙 지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1: 그래, 전원집합 음식물 장막아 둔 놈 있으면 오늘부로 전원 압수다.
3: 저 병장님 거는 괜찮으십니까?
1: 야! 말년 관물대는 최복권이야. 그게 제 인생 최대 실수가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꿈속에 빠져 있을 때
3: 충성 병장 야 막내 오늘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1: 얼굴이 간질간질 뭔가 기분 나쁜 기운이 느껴지더니 갑자기 귀 안에서 전동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2: 병장님, 왜 그러십니까?
1: 안 들려, 안 들려. 이 소리가 내 귀 안에 뭔가가 있어.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바로 뭐든 다 시켜봤습니다. 야야야, 담병이 좀 풀어봐 여기다가.
2: 병장님, 근데 내무반은 금연입니다. 아마.
1: 야, 지금 그게 중요해.
2: 빨리, 빨리. 알겠습니다.
3: 장병님, 나옵니까?
2: 안 나와. 야야, 손전등 비춰봐.
3: 안 나오지 말입니다.
1: 아, 야, 당장 그 소대장님께 보고드려.
2: 이렇게까지?
1: 오. 비상. 그 길로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2: 자. 아프세요?
1: 예, 귀가 빠질 것 같습니다.
2: 보자. 어우, 이거 살아있네요.
1: 예, 뭐가요?
2: 얘네는 일단 후진을 못해요. 그래서 우선 죽이고 빼야 해요.
1: 죽여.
2: 자, 간호사님, 글리세린 준비해주세요.
1: 뭘 죽여요? 얘가 누군데요?
4: 의사 선생님은 말없이 제 귀에 뭔가를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 아파요.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저 이제 저녁이란 말이에요. 저녁. 제발 살려주세요.
2: 뭐가 들어간 거야 진짜.
4: 죽기 전 발악이라는 게 그런 건가 싶더군요. 귀 안에는 알 수 없는 그 애가 마지막 발버둥 치는 소리가 미친 듯이 들렸고 누가 송곳으로 쑤시는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2: 자, 어때? 이제 조용해졌죠?
4: 거짓말처럼 전쟁이 끝났습니다. 귀 속이 조용해지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굳이
1: 제 앞에 거지를 쫙 펼쳐시시더니 핀셋으로 조각조각 꺼낸 것들을 제 눈앞에 두셨습니다.
2: 이 아이였습니다. 바퀴벌레.
1: 아니 그걸 왜 꼭 보여주셔야 합니까?
4: 그것만으로도 너무 공포스러웠는데 선생님은 한참 뒤적뒤적 하시더니
2: 근데 환자분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날개 하나를 못 찾겠어요. 이따가 이비인후과 진료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외래 보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1: 와, 진짜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2주만 있으면 집에 가는데 이게 뭐야. 가만히 응급실 침대에 누워 진짜 급한 환자분들을 보며 외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옆 침대 아저씨는 팔이 부러져 좋으셨는데 제가 귀를 가리키며 사정을 설명했더니 팔 아픈 것도 있고 저를 신기하게 보시더라고요. 다행히 이비인후과에서는 별일 없다고 했고 부대로 돌아온 저는 귀에 바퀴벌레 들어갔던 말년 병장으로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2: 병장님 그거 아십니까?
1: 뭐?
2: 야 막내 네가 말씀드려라.
3: 저기 그게 말입니다. 그게 바퀴벌레는 죽기 전에 알을 깐다던데 말입니다.
4: 녀석들 말은 그렇게 놀렸어도 저 없는 사이 제 군화 광도 내놓고 걱정 많이 했더라고요. 마지막 멍석마리까지 곱게 당해주고 무사히 전역했습니다. 지금은 아이 셋 아빠로 아주 잘 살고 있고요.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해줬더니 기겁을 하며 도망 무서워하네요. 23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천둥 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이상 저녁을 2주 앞두고 귀에서 천둥을 경험한 천둥이 아빠였습니다.
3: 이야 진짜 큰일 났다.

0: 하실 뻔했다.
1: 아유, 귀에 들어가도 왜.
2: 제가 어렸을 때 제 네. 사촌 동생이 저희 집에 잤는데 네. 아침에 일어났더니 엄지발가락 등에 예. 엄청 골 맞더라고요. 봤더니 어. 바퀴벌레가 물고 간 거예요.
1: 어? 바퀴벌레가 물고예요?
2: 아이, 부산 바퀴벌레가 이만하죠.
0: 이만해, 강구.
2: 예, 엄지발가락보다 더 크거든요. 왜? 근데 그 물고 갔는지, 으아! 엄지발가락을 띵띵 부어서 막 고름 다 짜내고 그랬거든요.
0: 어머나!
2: 뭐, 귀 안에 들어가서 안 물었길 천만 다행이죠.
0: 그렇죠.
2: 안에 물었어봐요.
0: 그 강구는 뭐, 병풍 네. 뒤에 풀 조각 같은 네. 거 뜯어먹고 산다 뜯어먹고 그러더라고요.
2: 아이, 날아간 한 20m, 30m 네. 날아가요.
0: 날아가요. 여기보다 덥잖아요, 네. 부산이. 그러니까 아, 바퀴도 걸지게 커요.
2: 예, 네, 네, 엄청 네. 커요. 그럼 또 군대는 더 컸을 거 아니에요.
1: 야, 아, 근데 그게 귀에 어떻게 아이 말도 안 돼.
2: 천만 다행이 천만
0: 아니 들어갈 수 있어.
2: 들어갈 수 있어.
0: 우리 입으로 벌레 먹어요. 네. 야외 공연할 때 여름에 결정적일 때.
2: 지극지극 씹어.
0: 네, 아유 조명이 쫙 때리면 벌레 때가 하얗게 들어오는데 다들 선배들도 야야 벌레 먹지 마라. 어? 그럼 노래는 어떻게? 그러면서 어떻게 노래를 해요? 벌레 먹지 마라.
1: 아유,
0: 그렇다니까.
1: 비가 풀어나더라도.
0: 아유, 진짜.
3: 아, 3941님. 저는 조깅하는데 나방이 귀 속으로 돌진해서 응급실 가서 뽑아낸 적 있어요.
0: 아유, 그럼요. 가능해요.
2: 예. 맞아요, 맞아요. 이재영 님이요. 말년 때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느끼네요. 하셨습니다. 네.
0: 김인호 님. 오늘 점심은 못 먹겠네요.
2: 오늘 내용들이
1: 그렇다.
2: 내용들이 똥하고 바퀴벌레인데요.
3: 아, 저 갑자기 막 손등이 간지러워, 나 지금. 어떡하죠?
0: 자.
3: 아, 이상하네.
0: 이분도 선물 드려야죠?
2: 네, 네기의 캔디님께도요.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예. 축하드립니다.
2: 네.
3: 자, 아, 마지막으로 이제 기운 충전해야죠.
0: 네,
3: 네. 네, 어떻게 점심 메뉴 추천 하나 해주세요. 그래도.
2: 삼겹살 좋다.
3: 삼겹살. 그냥 막.
2: 삼겹살에 된장 딱 말라가지고.
3: 아, 그래요. 예.
2: 네.
3: 아우. 자.
2: 네.
3: 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운 충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해줘, 해줘.
2: 자, 여성시대, 네. 남성시대, 우리 당당이님들 모두, 그리고 우리 양현선배님도.
3: 맞아.
2: 감기 조심, 벌레 조심, 화장실 똥 조심, 어디서든 건강하게, 당당하게.
3: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센저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10: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1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보상 전문
12: 노무법인
11: 1544-7575.
1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1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15: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공 보아공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6: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7: 너무 좋아요. 유후,
1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7: 완전 좋아요.
16: 연두링 잘 부탁드려요.

0: 맛이 어떻습니까?
1: 기가 막힙니다.
2: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교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4: 김정기를 뒤흔들 명품 절임배추가 왔다.
5: 안녕, 나 영월 절임배추. 속이 꽉 차고 단단해서 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아. 천일염으로 절이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이보다 확실하고 간편할 수 있어?
4: 쉽고 편한 김장엔 영월 절임배추. 주문전화 010-2808-7554.
6: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7: 주방의 꽃 남양 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6: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7: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6: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7: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6: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7: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발화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6: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7: 무첨가 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6: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7: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6: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을 드립니다.
8: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9: 자, 공구상면님이요. 저 병장님 얘기 듣다가 터널에 들어가는 바람에 귀에 뭐가 들어갔는지 못 들었어요. 아, 궁금해. 아, 귀를 해서 귀에 뭐가 들어간 거죠?
10: 다시 듣기 하세요.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오셔서 다시 듣기 하세요. 안 가르쳐 주지롱.
9: 그게 귀에 들어가. 아, 말도 났고. 아, 야. 다시 듣기 하세요. 이 하나님. 내 귀에 캔디 나올지 기대 중입니다.
10: 왜 아니야. 아유.
9: 네,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네요.
10: 네, 백지영과 옥태견의 내 귀에 캔디 들으시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극지에서 가져온 얼음 조각을 물컵에 넣으면 수만 년 동안 눈의 세계에 갇혀있던 기포가 통통 소리를 내며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기상학자 이유진의 말입니다. 그는 얼음 속 기포를 바라보며 상상합니다. 기포가 터질 때마다 고대 생명체의 숨결을 마주하게 된다. 어떤 기포에는 설원을 지나던 매머드의 채취가, 또 다른 기포엔 쥐라기 평원에서 포유하던 사나운 공룡의 거친 숨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 세상은 상상하는 만큼 넓어집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1: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3: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4: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5: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3: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5: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3: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으라 제일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통수석이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탁된 것에 대해서 일하는 비서실, 일하는 행정부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국정의지가 담긴 인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수석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임 실장은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며 실력을 입증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임광현 실장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 사건을 변호한 데 따른

고운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처남 경력과 비서실장 발탁을 연결시키는 인과관계나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또 임 실장 부인인 이경은 휴스턴 총영사에 대해서도 노무현 청와대에서 해외 공보를 담당했었고 앰네스티 한국 사무처장을 하면서 국제관계 분야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연례 야외기동훈련, 호국훈련을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 UFS가 조기 종료로 시행하지 못한 연합야외기동훈련 7건 중 2건이 호국훈련과 병행 실시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이 어제 동해에서 두 종류의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발사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낸 노동신문에 실리지 않았고 대외용 매체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한 기술자를 통해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북한에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조지 W. 부시 연구소는 현지시간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 드론 공장에서 중국 자금과 부품, 북한 노동력을 결합해 연간 수천 기의 이란식 자폭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공장은 모스크바 동쪽 약 900km에 있고 최대 12,000명 규모의 인력 상당수는 북한이 보낸 강제 노동력으로 충당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수원 건선구 수원광명고속도로 금곡요금소 인근을 달리던 SUV 차량이 보수작업을 위해서 도로를 통제하던 전광판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40대 여성과 9살, 5살 아이 등 3명이 다쳤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향한 초소형 군집 위성 5기가 발사 14시간여 만에 첫 지상 관측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초소형 군집 위성 2호부터 6호가 모두 지상 관측 6 영상을 확보했고 원활하게 교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청은 8일 새벽 2시 54분 촬영한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사진과 12일 새벽 3시 6분 촬영한 미국 몽고메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9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증가해 사상 처음 12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무역 수지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 9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반도체 호조로 역대 최대 실적인 121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내리는 지역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일, 부산 23도 등 19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11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를 보면 유독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슈퍼 엘니뇨인데요. 적도 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 이것을 엘니뇨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슈퍼라는 말까지 붙을 만큼 강해지면 세계 곳곳의 날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윤태구 기상분석관과 함께 슈퍼 엘니뇨가 발생하는 원리부터 전 세계와 우리나라 날씨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이나 이과학저과학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라디오 버튼 클릭하시면 실시간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Problem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4: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0: 인문 과학.
1: 복잡하고 어렵게만 보이는 세상의 모든 물음표들 딱 3분 안에 해결해 드립니다. 오승훈의 3분 과학. 8231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유독 가을 하늘을 보면 파랗게 느껴집니다. 선고마비라는 말도 있듯이 훨씬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을 하늘이 특별하게 보이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나요? 가을이 되면 하늘이 유독 높고 더 파랗죠? 왜 가을 하늘은 물감을 쏟은 것처럼 짙을까요? 기분 탓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분 탓은 아닙니다. 다만 이유가 좀 뜻밖일 수는 있습니다. 파란색이 늘어난 게 아니라 흰색이 사라진 거거든요. 과학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늘이 파란 건 빨간색이 덜 튕겨서입니다. 태양빛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가시광선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태양빛은 공기 중에 질소 산소 분자와 부딪히면 사방으로 튕겨나갑니다. 이때 파장이 짧을수록 그러니까 빨간색보다는 보라색에 가까울수록 훨씬 잘 튕깁니다. 이것을 레일리 산란이라고 부르고요. 기본적으로 파랗게 하늘이 보이는 이유가 이 레일리 산란 때문인데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때 사방에서 튕겨나온 파란 빛이 눈에 더 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보랏빛이 파란빛보다 더 잘 튕긴다면 하늘은 보라색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요. 태양빛 자체에 보랏빛 성분이 파란빛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보랏빛에 둔하기도 하고요. 망막에서 빛의 색깔을 인지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보랏빛은 파란색을 감지하는 세포와 빨강을 감지하는 세포가 동시에 느끼는데 둘 중 파장이 파란빛에 가깝기 때문에 뇌는 가을 하늘을 진한 파랑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파란색인 건 대기와 우리 눈이 함께 만든 합작품입니다. 두 번째, 가을에는 흰색이 빠집니다. 여름 대기에는 습기와 먼지, 오염물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먼지 알갱이들이 습기를 먹으면 물방울이 부풀어 커집니다. 물방울 크기가 빛의 파장과 맞먹을 정도로 커지면 이번에는 색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튕겨냅니다. 이것이 미의 산란이고요. 그러면 모든 색이 섞여서 하늘이 하얗게 보이는 거죠. 이게 구름이고요. 가을에는 대륙에서 차고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이 들어옵니다. 건조하니까 물방울이 작아지고요. 그러면 미의 산란이 줄고 아까 말씀드린 레일리 산란만 남습니다. 하늘이 구름을 걷어내고 본래의 파랑을 되찾는 거죠. 가을 하늘이 파랗다는 건 그날 머리 위에는 건조한 공기가 떠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하늘이 실제로 높아진 게 아니라 고기압 때문에 구름이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게 바람인데요. 큰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고기압에서는 땅 위의 공기가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건 상층부에 있는 공기가 아래로 내려와서 채웁니다. 고기압의 하늘은 주로 구름이 없는 맑은 날씨인 경우가 그래서 많죠. 구름이 없으니까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시선이 닿는 곳이 더 멀리, 더 위로 올라가기 하고요. 더 높이까지 보입니다. 멀리 보이면 뇌는 거리감을 더 크게 잡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늘 높이는 변하지 않겠지만 가을 하늘이 훨씬 높고 넓게 느껴지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높아진 게 아니라 우리가 높다고 인식하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가을 하늘이 더 파란 이유는 흰색을 걷어낸 결과입니다. 여름 하늘은 파랑의 우유를 탄 색이고 가을 하늘은 그 우유를 뺀 색입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있어서 하늘에 구름이 많지만 비가 그치면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실까요? 그 기분 좋은 짙고 맑은 파랑은 지구가 태양빛을 흩뿌려 만든 가을색입니다. 세상 모든 궁금증이 과학을 눈을 통해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3분 과학. 사연 보내주신 8231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듣겠습니다.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슈퍼 엘니뇨라는 말 정말 자주 듣죠. 미국 해양대기청이 1950년 관측 이래 가장 강한 엘니뇨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고요. 세계 기상기구도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엘니뇨가 이번 늦가을부터 겨울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날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왔고요. 오늘은 엘니뇨가 뭔지, 또 얼마나 심각하고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날씨 정보를 쉽게 전달해주고 있는 윤태구 기상분석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또 뵙겠습니다. 네.
1: 이번 두 번째 출연이에요.
2: 네, 두 번째 출연입니다.
1: 최현님께서 저 윤태구 네. 기상분석관 완전 팬이에요. 그래서 절대 딴 뉴스는 안 봐요. 무조건 MBC 뉴스 데스크만 봐요. 나 혼자 산다에 나와주시길 기다립니다 하셨습니다. 기상분석관님 때문에 MBC 뉴스 데스크만 본다. 아, 이거 엄청나게 회사에 기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 제가 혼자 살아야 나 혼자 산다에 나갈 텐데.
1: 혼자 안 살아요?
2: 네, 지금 혼자 안 삽니다. 지금 그래서.
1: 누구랑 살아요?
2: 지금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사는데, 이제 본가에 들어가야 돼서 다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1: 친구들이랑 같이 사는 정도면 나 혼자 산다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섭외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겠군요.
2: 일단
1: 전참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예능 PD들도 아마 라디오를 듣는 경우가 많아서.
2: 그렇습니다.

0: 아예 잘 해야겠네요.
1: 아무튼 이렇게 팬이 네. 많더라고요. 예, 저희 라디오도 분석관님 나오면 항상 이렇게 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십니다.
2: 감사합니다.
1: 오늘 주제는 엘니뇨예요.
2: 네.
1: 예, 올해 정말 내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슈퍼 엘니뇨라는.
2: 맞습니다. 게. 올해 초부터 계속 이제 뉴스나 이제 언론에서 계속 엘니뇨다, 슈퍼 엘니뇨다. 또 그쵸. 외신에서는 이제 몬스터 엘니뇨라고 해가지고 괴물 엘니뇨라고까지 부르거든요.
1: 슈퍼보다 더 크게.
2: 네, 맞습니다. 아.
1: 엘니뇨가 정확하게 뭔지부터 그럼 짚어볼까요?
2: 네, 제가 엘니뇨를 정말 쉽게 이게 엘니뇨를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좀 쉽게 그래서 설명을 아니, 해드리면
1: 이름부터 네. 엘니뇨 뭐 스페인어잖아요. 영어도 맞습니다. 아니고 그래서
2: 아기 예수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1: 어린 아이를 그냥 부를 때도 엘니뇨라고.
2: 어린 아이 엘니뇨.
1: 라니냐는 어린 여자 아이.
2: 맞습니다.
1: 예,
2: 네.
1: 그래서.
2: 그래서 아예 나, 와닿지가 않죠.
1: 어린 남자아이를 엘니뇨라고 하는데
2: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게 어린 남자아이들은 막 때를 쓰잖아요.
2: 네.
1: 열을 올리고.
2: 그렇죠.
1: 그래서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 네네네. 그 바다 낚시꾼들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제 바다가 따뜻해지니까 이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엘니뇨냐 해가지고 그렇게 붙었다고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네. 정확한 기원까지는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
1: 그러면 과학적으로
2: 네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 네.
2: 일단 엘니뇨가 뭔지부터 이해를 하려면 이 적도 위에서 부는 바람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1: 네.
2: 이 적도 부근에는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트레이드 윈드라고 하죠. 무역풍.
1: 무역풍.
2: 무역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꾸준하게 계속 부는데
1: 땅 위에서는요. 우리가 우리 위도에서는 편서풍이 불잖아요.
2: 맞습니다.
1: 예, 그러니까
2: 그 반대로 이제 적도부터 30도까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1: 네.
2: 붑니다. 이게 왜 이름이 무역풍이냐? 옛날에는 이제 범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서 무역을 했잖아요.
1: 예.
2: 그래서 그 무역선들이 이 바람을 타고 이제 대양을 건넜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건데 이 바람이 계속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면
1: 예.
2: 이 바다의 표면에 있는 따뜻한 물들이 서쪽으로 계속 이렇게 몰려서 쌓일 거 아니에요.
1: 예.
2: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호주 쪽에 이렇게 몰려가서 쌓이게 됩니다.
1: 네.
2: 반대로 이제 동쪽 그 페루 앞바다 남미 앞바다 쪽은 이제 차가운 바닷물이 위로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니까
1: 예. 바닷물이 저쪽으로 갔으면 빈자리가 생기니까
2: 아래에서 올라와서 차가운 바닷물이 채워줍니다.
1: 아래에 있는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와서 채워줘요.
2: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소의 태평양 상태입니다.
1: 예, 그게 돌고 도는 거죠. 계속
2: 맞습니다.
1: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아래에서 채우고
2: 네.
1: 이렇게.
2: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인도네시아 호주 이쪽 바다 서태평양은 따뜻한데 반대로 동태평양은 조금 더 시원한 차가운 상태.
1: 네.
2: 이게 정상인데
1: 예.
2: 엘니뇨는 이 무역풍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약해지거나 약해져서 이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따뜻한 물이.
1: 네.
2: 그래서 쫙 퍼지면서 다시 동쪽에 있는 바닷물이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는.
1: 동쪽은 따뜻한 바닷물이 서쪽으로 가서 차가워져야 맞는데
2: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2: 네네 그게 어떤 이유로
1: 거예요?
2: 약해져서
1: 네.
2: 따뜻해지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 바람이 더 강해져서
1: 네.
2: 이 따뜻한 물이 인도네시아 쪽으로 더 몰려와서 여긴 더 따뜻해지고 바닷물이 저기는 더 차가워지는
1: 더
2: 현상을
1: 차가워지면?
2: 라니냐라고 합니다.
1: 그래서 라니냐는 어린 소녀를 빗대가지고 어린 소녀가 삐져 있을 때 차가우니까
2: 오.
1: 그래서 네. 라니냐라고 붙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2: 네.
1: 무역풍이라는 게 동쪽으로 계속 바람을 불어줘서
2: 네네네.
1: 따뜻한 공기를 저쪽으로 보내주는
2: 맞습니다.
1: 역할을 하는데 그
2: 네.
1: 부채질이 느슨해진 거예요.
2: 맞습니다.
1: 예, 느슨해진 살짝
2: 겁니다.
1: 멈췄다고 생각을
2: 네.
1: 해도 되겠죠?
2: 네.
1: 그럼 온도 균형이 깨지는 거네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는 이제 중립, 뉴트럴, 중립이라고 하고요.
1: 네.
2: 근데 이거를 엘니뇨다 하면 슈퍼 엘니뇨다 하면 이제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엘니뇨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자연현상인 겁니다.
1: 네.
2: 시소처럼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언제나 이렇게 무역풍이 일정하게 불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네.
2: 어쩔 땐 세게 불 수도 있고 어쩔 땐 약하게 불 수도 있고 그래서 자연현상 2년에서 7년 주기로 라니냐로 갔다가 엘니뇨로 갔다가 다시 약한 엘니뇨로 왔다가 또 강한 엘니뇨로 갔다가
1: 네.
2: 이렇게 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거죠.
1: 지구가 이제 자전축이 기울어져 가지고 자전을 계속 하고 있는데 태양 주위를 공전하잖아요.
2: 네.
1: 그러면서 사계절이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에너지라는 게 태양빛을 많이 받는 곳이 있고 적게 받는 곳이 있으니까
2: 네.
1: 그것을 대기와 해양들이 움직이면서 순환을 시켜서 에너지가 골고루 퍼지게 만들어줘야
2: 맞습니다.
1: 되는데 이 무역풍이라는 것도 그 원리의 하나인 거죠.
2: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늘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그게 약해지면
2: 맞습니다.
1: 엘니뇨라고 우리가 부른다.
2: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슈퍼

0: 엘니뇨는 그 약해지는 게 굉장히 심하게 약해진다. 거의 바람이 안 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1: 바람이 오히려 반대로도 분다.
0: 반대로까지.
1: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다.
0: 오.
1: 반대로까지 불어서
0: 예.
1: 엘니뇨가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0: 네네.
1: 그걸 말씀드리려면 먼저 이 엘니뇨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0: 네.
1: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조금 동쪽으로 가면 이렇게 엘니뇨 감시구역이라는 해역이 있거든요.
0: 오.
1: 네. 그 온도를 보고 이게 엘니뇨다, 라니냐다, 혹은 말씀드렸던 중립이냐, 이거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0: 예.
1: 이걸 3.4 니누 구역이라고 하는데,
0: 네.
1: 이 해역의 그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으면, 그러니까 이 동쪽 바다가 더 뜨거워지면
0: 예.
1: 그걸 엘니뇨라고 하고, 0.5도보다 낮으면, 평년보다 0.5도보다 낮은 상태를 라니냐. 그리고 이 0.5도, 마이너스 0.5도부터 플러스 0.5도까지를 중립상태.
0: 예.
1: 근데 지금은 이게 이 값이 클수록 더 강한 엘니뇨인데,
0: 그렇겠죠.
1: 흔히 말하는 이제 슈퍼 엘니뇨. 슈퍼 엘니뇨라는 말이 이제 과학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해양대기청은 평년보다 이게 2도 이상 높아지면 베리 스트롱 엘니뇨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
0: 대충 슈퍼라고
1: 거거든요.
0: 부르는
1: 네, 2도
0: 거고.
1: 이상 높아지면.
0: 네.
1: 근데 지금 이게 9월 한달 평균이 온도가 몇 도였냐면요.
0: 예.
1: 2.56도까지 높아졌고요.
0: 2.56이요.
1: 네.
0: 네.
1: 실제로 이제 엘니뇨를 판단할 때 이렇게 한 달로는 보진 않습니다. 3개월 평균으로 보는데 이 3개월 평균으로 봐도 2.16도라 이미 그 매우 강한 엘니뇨를 넘어버린 거죠.
0: 아, 알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슈퍼군요.
1: 네네네.
0: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1: 네.
0: 나누겠습니다.

0: 가을이 익었습니다. 사과가 익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설렘이 시작됩니다. 백설공주가 사랑한 상큼하고 달콤한 눈경사과를 맛보고 신나는 체험과 풍성한 공연,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까지 가족과 함께 더 즐겁고 친구와 함께 더 특별한 가을.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문경세제 도립공원 일원에서 만나는 2026 문경사과축제. 맛있는 사과가 있고 즐거운 추억이 있고 가을의 낭만이 있습니다. 올가을 문경세제로 오세요. 2026 문경사과축제. 이 행사는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윤태구 기상분석관과 함께 슈퍼 엘니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0.5도보다 높거나 낮으면 우리가 평상시와는 다르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하셨고, 그 엘니뇨 감시 구역의 온도가 올해는 2.5도가 넘어서,
3: 맞습니다.
2: 2도가 넘으면 그거를 베리스트롱이라고 표현한다고 했고,
3: 네.
2: 일반적으로 그냥 슈퍼 엘니뇨, 이렇게 맞습니다. 이름을 붙인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2.5도가 높아졌다고 하니까 진짜 슈퍼는 슈퍼예요.
3: 예. 네.
2: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진짜 나오고 있습니다.
3: 진짜 역대급이고 이제 괴물 엘니뇨라는 말이 올해 초부터 계속 나왔는데 이제 예측대로 그대로 네. 흘러가고 있는 거죠.
2: 네. 네. 바다 표면 온도는 어쨌든 2.5도보다 높아진 2.5도보다 더 많이
3: 맞습니다.
2: 높아진 그런 상태면 엘니뇨가 좀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다 표면보다 바닷속은 더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3: 네, 사실 지금 바다 표면보다 더 놀라운 게 바다 속인데요.
2: 네.
3: 이 바다 속의 온도가 수온이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은 상태입니다.
2: 아, 예.
3: 이 표면뿐만 아니라

0: 바닷속 수십 미터, 그러니까 한 200미터 정도까지 온도가 이미 평균보다 10도 이상 높아진 상태라.
1: 10도 이상.
0: 네.
1: 여기서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아니면 그 지역에.
0: 그 지역의 네. 평균. 이제 열대 동태평양의 그 밑에 수면의 일부 구역입니다.
1: 엘니뇨 감시 구역이
0: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쪽에 네. 있는 구역의 수온이 10도 이상 높은 예. 상태인데 네. 이제 서울대 국종성 교수 연구실에 따르면 네. 이 바닷속 수온이 이 정도까지 오른 건 지금까지 이제 1997년에 강한 엘니뇨가 한번 있었거든요. 예. 그 이후로 이제 그때 딱 한 번뿐이었고 지금은 아직 계속 발달 중인데도 이만큼 이미 높아 진 거죠.
1: 예.
0: 그래서 이제 바닥 속에 있는 열이 이제 앞으로 표면으로 올라올 연료가 되거든요.
1: 예.
0: 이게 표면이 만약에 무역풍이 이렇게 거쳐진다고 하더라도 네. 얘가 이제 따뜻하니까 밀도가 낮잖아요.
1: 네.
0: 그 언젠가 또 올라올 열이고
1: 따뜻하면은 밀도가 낮아져요.
0: 낮아지고
1: 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럼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맞습니다. 성질이 생기고
0: 그럼 엘니뇨 아직 열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죠.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갈 여지가 있는 네. 상태인 겁니다. 더 예. 많이 발달을 하고 보통 엘니뇨가 이제 연말 그러니까 겨울에 정점을 찍으니까요. 네.
1: 그 왜 그렇게 그러면 그 엘니뇨 현상이 심하게 발달을 한 걸까요? 온도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 겁니까?
0: 그렇죠. 이게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현상, 그냥 변동 현상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엘니뇨가 강하게 발달하냐, 발달했냐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리면
1: 네.
0: 크게 이제 연료하고 방화쇠로 비유를 해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예.
0: 연료하고 방화쇠. 먼저 연료는 이 서쪽 태평양의 쌓여있던 막대한 열입니다. 원래 이렇게
1: 원래 쌓인다면서요?
0: 맞습니다.
1: 네.
0: 동풍이 불면서 서태평양 열이 쌓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번 엘니뇨 직전에 두 해 겨울 연속으로 엘니뇨와 반대되는 라니냐가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강한 무역풍이 따뜻한 물을 이제 서태평양 쪽으로 계속 밀어서 이제 쌓아뒀는데,
1: 예.
0: 네, 그게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그게 연료가 된 겁니다.
1: 아. 2년 연속 라니냐가 맞습니다. 생겨서 그쪽에 네. 쌓인 게 많다.
0: 네, 쌓인 열이 아. 애초에 많았다.
1: 네, 그게 연료가 됐다라는 말씀이시고.
0: 맞습니다.
1: 예, 방화쇠는 뭐예요?
0: 방화쇠는 그 서풍 폭발이라고 부르는 이제 웨스털리 버스트라고 부르거든요.
1: 예.
0: 서풍 폭발인데.
1: 서풍 폭발. 예.
0: 이제 부르는 현상인데
1: 예.
0: 보통 엘니뇨는 이제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예,
0: 동풍이 약해지면서.
1: 네.
0: 근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로 바람이 불기도 한다.
1: 네.
0: 서풍이 불기도 한다. 이건데 올해는 아예 반대 방향인 이 서풍이 여러 차례 불어버렸습니다. 적도 부근에서.
1: 네.
0: 여기에는 이제 그 태풍인 그 열대 저기압도 한몫을 했는데요.
1: 네.
0: 올해 서태평양은 이제 1월부터 매달 태풍이 하나씩은 최소 하나씩은 생겼을 만큼 태풍 활동이 활발했거든요.
1: 예.
0: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적도 위에서 이제 태풍이 생기면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좌전하기 때문에.
0: 네. 그럼 적도 부근의 바람은 서풍이 되겠죠. 이 태풍
1: 아래쪽은
0: 태풍의 아래쪽은
1: 네.
0: 서풍이 되겠죠.
1: 네.
0: 그래서 이 서풍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저 동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1: 아, 태풍이 돌면서 적도 부근, 그러니까
0: 맞습니다.
1: 태풍의 적도 아래쪽에 있는
0: 맞습니다.
1: 바다들은 물들이
0: 맞습니다.
1: 동쪽으로 이동할 동쪽으로 수 있는 힘을 얻은
0: 힘을
1: 거예요.
0: 얻었다.
1: 태풍
0: 근데 이게
1: 때문에
0: 태풍이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1: 네.
0: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이제 태풍이 올해 4월인데요.
1: 예.
0: 태풍이 적도 위에 하나 적도 아래 두 개. 적도 아래면 이제 얘네는.
1: 적도 아래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0: 사이클론이요. 호주 쪽이니까
1: 네.
0: 태풍이라고는 안 부르고 사이클론이라고 부르는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네.
1: 어쨌든 말씀하신
0: 어쨌든
1: 그 방향으로
0: 정도입니다.
1: 보내주는 거는 같아요.
0: 그래서
1: 그쪽으로.
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에 연료가 하나 있고 밑에 그 연료가 아니죠. 방화쇠가 있는데 이 세 개의 태풍이 다 바람을 저쪽으로 밀어버리면서
1: 예.
0: 오히려 서풍 폭발이 일어났다.
1: 어.
0: 그래서 뜨거운 물들이 더 동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화쇠를 당기는 역할을 했다.
1: 아.
0: 태풍이.
1: 2년 연속 라니냐 같은 것이 발생하면서 에너지가 서쪽에 많이 쌓여 있는데
0: 네,
1: 올해는 특히 태풍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0: 맞습니다.
1: 서쪽에 있던 그 에너지, 열을
0: 맞습니다.
1: 동쪽으로 계속 밀어 올려준다.
0: 맞습니다.
1: 근데 올해가 엘니뇨의 해인데.
0: 맞습니다.
1: 예. 그러면 동쪽 동태평양 쪽은 원래 따뜻해지는데
0: 네네.
1: 서쪽에 쌓여있던 에너지가 더우니까 더 따뜻해지더라.
0: 더 따뜻해지는 거죠.
1: 그래서 슈퍼엘니뇨가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이런 현상들의 이유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는 있는가? 왜 이게 발생을 하는가? 원인을 알면 우리가 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0: 네.
1: 그걸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네. 한다든가 어쨌든 피해를 줄이려고 좀
0: 네.
1: 할 텐데
0: 네.
1: 왜 그런 게 발생하고 있는지 이유가 특정될까요?
0: 이유가 특정도 안 되고 사실은 엘니뇨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무역풍이 왜 약해지는 건지 이 바다가 먼저 따뜻해져서 바람이 이렇게 분 건지 아니면 바람이 그렇게 불어서 바다가 따뜻해진 건지
1: 네네.
0: 왜냐하면 바다가 따뜻해지면 거기서도 이제 상승 기류가 일어나서

0: 이 서풍이 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 얘가 먼저인지 바람이 먼저인지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거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변동성입니다. 그냥 아. 자연 현상으로 돼서
1: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죠. 인과관계를 명확히 따지려고 하면
0: 맞습니다.
1: 근데 자연현상은 대부분 인과관계가 그렇죠.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편인데 엘니뇨는 아직까지 그 원인을 우리가 명확하게는 모르고 있다는
0: 거예요. 네, 네, 네,
1: 너무 큰 지구적인 현상이라서 그럴까요?
0: 너무 그 관섭하는 그
1: 변수가 많아서.
0: 변수가 너무 워낙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럼 왜 이렇게 강하게 발달했는지는 엘니뇨가 그 부분은 연료와 방아쇠 측면에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또 명확하진 않다. 네. 어쨌든 이 정도로 지금 추정은 하고 있다.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그러면 이번 엘니뇨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분석들도 꽤 많더라고요. 실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엘니뇨가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0: 네, 아닙니다.
1: 네. 네. 엘니뇨는 주기적으로 계속 있었던 현상이다.
0: 맞습니다.
1: 근데 지구 온난화가 엘니뇨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있더라고요.
0: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학자들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1: 예.
0: 이거 온난화가 이제 엘니뇨 자체를 더 강하게 만든다던가 더 자주 만든다던가 이게 아직 결론이 안 났거든요.
1: 예.
0: 그래서 엘니뇨는 이제 수십 년에서 수년으로 이제 형성되는 자연 변동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이제 현대 해양 관측 자료는 많아봐야 결국 몇십 년밖에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자료가 애초에 많이 없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기후 모델들로 좀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후 모델들도 이 지구 온난화가 엘니뇨를 강하게 만든다 혹은 약하게 만든다는 것이 반반으로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이제 아직 관련이 없다. 학자들도 좀 다 이 의견이 갈리고 모델조차도 의견이 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없으니까요.
1: 우리가 날씨 예상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0: 맞습니다.
1: 나비 한 마리가 만들어낸 게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하니.
0: 맞습니다.
1: 그 정도로 예측하기 힘든 게 기상현상인데.
0: 맞습니다.
1: 예, 전 지구적인 현상을 이렇게 명확하게 예측하기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듭니다.
0: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1: 네네.
0: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해수면에 있는 구역이 평년보다 얼마나 뜨겁냐, 낮냐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아까 엘니뇨 감시 구역이 있다고
0: 맞습니다.
1: 하셨고.
0: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1: 예.
0: 근데 그러면 그 평년에 있는 구역 대비해서 엘니뇨가 아님에도 온도가 편차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1: 그렇죠. 전체적으로
0: 높아지면 0.5도보다 높은 경우가 라니냐보다 더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엘니뇨나 라니냐라고 현상을 가릴 수 없다. 그래서 올해 그 기준을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바꿨습니다.
1: 네.
0: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그 평년보다 얼마나 높냐 낮냐 0.5도 이거로 했었는데 아직도 이걸 쓰는 기준을 나라는 많고요.
1: 예, 예.
0: 세계 기상기구도 이걸 쓰고요.
1: 네.
0: 미국 해양대기청이 이제 주변 바다보다
1: 네.
0: 그 당시 시계 주변 바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효과를 제거해 보자
1: 예.
0: 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1: 아, 상대적인 절대적인
0: 맞습니다.
1: 게 아니라
0: 그걸 론이라고 예. 하는데 이제 RONY라고 예. NI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82년도에 강한 엘니뇨가 있었어요. 슈퍼 엘니뇨가.
1: 네.
0: 근데 이 82년도 엘니뇨랑 지금 엘니뇨랑 온도 차이가 편차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때 해수면 온도랑 지금 해수면 온도랑 또 달라졌잖아요.
1: 평균 온도를 생각하면.
0: 그래서 그때 강도가 더 센 거냐 이 강도가 더 센 거냐 비교를 하려면
1: 네.
0: 이렇게 지구 온난화 효과를 제거를 해야 된다
1: 예, 예.
0: 해서 그 지수가 나온 겁니다.
1: 아, 그러니까 엘니뇨를 평가할 때 만든 기준 자체도
0: 네.
1: 지구 온난화를 고려해서 그 기준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는 거군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시도가 있어 그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지금은 아직은 역대급은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맞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 아직은 역대급은 아니라 아직 비슷한 수준입니다. 기존 슈퍼 엘니뇨들과 비슷한 수준인데
1: 네.
0: 그 기준을 대입을 해봐도 아직 정점이 안 됐잖아요. 이번 겨울 역대 가장 강력할 확률이 83%. 뭐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온도 차이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0: 그것도 다 들어간 게 이제 전체 그 구역에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1: 거죠. 아 그래요?
0: 네네네.
1: 그 기준에
0: 네,
1: 새로운
0: 맞습니다.
1: 기준에.
0: 네.
1: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엘니뇨 감시 구역의 바다 밑의 온도가
0: 맞습니다.
1: 10도 정도가 더 높아졌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사실 동태평양에서는 무역풍이 불어가지고 따뜻한 공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 가고 차가운 바닷물이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했는데

0: 네.
1: 바닷물 속에 있는 게 지금 100도씨, 아니 10도씨가 높아졌다고 그렇죠. 하니.
0: 평년보다 수준. 네.
1: 그럼 네네. 올라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올라와도 계속
0: 올라와도 계속
1: 거고.
0: 이제 열이 남아있는 거. 아, 열을 줄 수 있는. 언젠가 이제 빠져나와야 될 열이니까.
1: 이게 네.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순환을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무역풍일 텐데. 네네. 그 바다의 이동일 텐데.
0: 맞습니다.
1: 순환 자체가 안 되고 있다라는
0: 그렇죠.
1: 얘기로
0: 네.
1: 들리는 거.
0: 네네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네. 지구온난화 때문에 전체적인 해수면이 올라간 건 확실한 것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역대급 엘니뇨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지만 이 슈퍼 엘니뇨의 영향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2: 말씀드렸던 원리하고 좀 동시에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1: 네.
2: 태평양 서쪽하고 동쪽하고 정반대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예.
2: 먼저 서쪽 인도네시아 부근에서는 비가 더 안 내리는 현상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따뜻한 물이 안 가니까 상승 기류가 줄어들고
1: 원래는 그쪽이 우기같이
2: 맞습니다.
1: 비가 많이 와야 엘니뇨가 발생하면
2: 맞습니다.
1: 그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몰려서
2: 맞습니다.
1: 공기가 위로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고
2: 맞습니다.
1: 비가 많이 내리고
2: 네. 원래 네. 그 남미 페루 쪽은 사막이 많잖아요.
1: 예.
2: 저기는 원래 건조한 지역이고 여기는 원래 습한 지역이어야 되는데 이 상승 기류가 있는 지역이 동쪽으로 시프트 그러니까 옮겨간 겁니다.
1: 네네.
2: 그럼 여기는 오히려 하강 기류가 생길 수도 있고
1: 네.
2: 구름이 안 생길 수도 있어서
1: 네.
2: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가뭄과 산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금 원래 이제 그래서 연초부터 이어진 산불이 7월 들어서는 이제 한 달 만에 2배 내지 4배까지 이제 산불 구역이 넓어지면서 그 주변에 싱가포르이잖아요.
1: 네.
2: 그 싱가포르이 한때 이제 이 여름에 한때 실시간 대기질 순위에서 세계 최악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산불로 인한 그런 연기들 때문에
1: 예.
2: 대기질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진 거죠.
1: 건조하니까 산불이 났고 산불 때문에.
2: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에는 그럼 어떨까 생각을 해보시면
1: 예.
2: 페루 지역이나 그쪽에 남미 있는 사막질 비가 안 오는 지역은 비에 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1: 예. 그렇죠.
2: 그래서 비가 조금만 많이 오게 되면 이제 홍수가 나거나 그렇게 돼서 이미 지금 수십 명의 사상자들이 생겨난
1: 발생했고.
2: 맞습니다
1: 네.
2: 상태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
1: 네.
2: 캘리포니아에서는 네. 이 뜨거운 물이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수의 열팽창도 있고 물 자체가 저쪽으로 많이 이동하기도 해서 해수면 높이 자체가 올라갑니다. 해수면 높이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1: 예.
2: 이런 거 발달하면.
1: 뭐 뜨거운 물이니까 당연히 부피가 좀 커지는 경향도
2: 있고. 가기도 하고
1: 네.
2: 물이 오지도 않고 가기도 하고 해서 이제 해안 침수. 우리 동해안으로 비유를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에서 해안 침수 때문에도 계속 비상사태도 선포를 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런 상태가 좀 곳곳에 그런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 편이죠. 이것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뭐 가뭄, 홍수 나타나기도 하고.
1: 네. 땅이 잠긴다는 거죠.
2: 맞습니다. 땅이 잠긴다.
1: 그런 홍수와 땅이 잠기는 현상까지
2: 네네네.
1: 바닷물이 올라와서. 아,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최근에는 굉장히 드문 일일 거 아니에요?
2: 맞습니다.
1: 네. 97년에 강한 엘니뇨가 한번 있었다고 했는데
2: 네.
1: 이때도 뭐 이런 현상이 있긴 했었나요?
2: 비슷하게 현상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홍수가 나서 또 사상자가 생기고 이게 아프리카 동부에서는 홍수가 나는데 또 남부에서는 가뭄이 있거든요.
1: 네.
2: 근데 이 남부가 곡창지대 이지 않습니까? 그 아프리카 남부가 이제 옥수수로 곡창지대인데
1: 그렇죠.
2: 이게 식량난이 또 벌어지면서 똑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97년 가뭄 때문에 아프리카 남부는 가뭄,
1: 남부는 또 가뭄이에요.
2: 동부는 홍수.
1: 예.
2: 네, 이렇게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1: 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홍수가 나면 상대적으로 다른 그렇죠. 쪽에서 가뭄이 생기고 이런
2: 맞습니다.
1: 것들이 어쨌든 순환이 되는
2: 맞습니다.
1: 과정에서
2: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상 기후가 곳곳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2: 맞습니다.
1: 이게 슈퍼 엘니뇨의 영향이다라는 말씀으로
2: 네.
1: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에요. 우리나라 날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2: 아, 우리나라 날씨에는 이것도 교수님들 사이에서 많이 갈리긴 하는데
1: 예.
2: 상관관계가 높다, 아니다. 이렇게 많이 갈리긴 하는데 그나마 상관관계가 제일 높은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1: 예.
2: 그 엘니뇨 백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기상청에서 발표한 엘니뇨 백서에도 나와 있는데
1: 그거는 평년 엘니뇨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2: 강한 엘니뇨에서 뚜렷하게 더 나타나죠.
1: 예.
2: 그래서 올해 특히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현상입니다.
1: 늦가을에서 초겨울까지요.
2: 네, 늦가을이라고 네. 하면 이제 11월이고요.
1: 예.
2: 10월 말에서 11월까지고 초겨울은 이제 12월인데
1: 네.
2: 늦가을은 어떻게 되냐 이제 비가 많이 오는 현상.
1: 비가 많이 와요.
2: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늘어납니다.
1: 우리는 원래 겨울로 가면 갈수록 건조해지는데.
2: 네, 강수량이 줄어드는데 11월 늦가을에 강수량이 많아진다.
1: 예.
2: 이게 데이터로도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1973년부터 데이터를 다 종합해 보면요.

0: 11월 평균 강수, 전국 강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1, 2, 3위가 있는데, 네. 가장 역대 강했던 엘니뇨가 1, 2, 3위가 그대로 대비됩니다.
1: 아, 그 11월 강수량이. 11월 강수량이 네. 높았어요.
0: 11월 강수량이 평년에 3배 정도 높아서, 네. 비가 좀 많이 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이건 좀 희소식인 게, 지금 가뭄이 심하거든요. 남부지방에. 네네. 그래서 11월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가뭄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여름철보다는 강수량이 적겠지만.
1: 여름철보단 적어요. 그러면 적겠지만, 뭐 네. 물난리를 대비하거나 이래야 될 필요성까지는 없는데.
0: 네, 필요성은 네, 그렇게 막 여름철까지는 없겠지만 이제 좀 단비가 가뭄의 단비가 좀 되어주지 않을까.
1: 그럼 반가워하실 분들이 꽤 있네요.
0: 네네네. 지금 이미 심각 단계에 있는 곳들이 많아서요.
1: 네. 강수량은 그럴 것이다.
0: 네.
1: 혹시 뭐, 그러면 겨울로 가면 또 비는 눈이 될 수도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0: 폭설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겨울로 가게 되면 더 뚜렷하게 네. 나타나는 현상이 이 강수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 자체가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한반도로 불어와서 네. 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겨울로 생각해 보시면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겨울에 분다? 이러면 평년보다 따뜻한 겨울이 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12월이 평년보다 따뜻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평년 수준보다.
1: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동태평양, 그러니까 태평양 쪽에 지금 열이 쌓여 있어서 고개 오는 게 따뜻한 남풍인 건가요?
0: 아닙니다. 동태평양 아주 먼 현상이라 관련이 엄청 멀어서 예. 그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동태평양 쪽에서 상승 기류가 일어나고 그럼 상대적으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하강 기류가
1: 네.
0: 생겨나고 그 위쪽으로는 또 좀 올라가면 북쪽에는 또 상승 기류가 또 발달을 하고
1: 네.
0: 그 위에 이제 일본 동쪽에 고기압이 또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건데.
1: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려가면 저쪽에서 올라가야 올라가고. 이게
0: 맞습니다.
1: 위쪽에서
0: 맞습니다.
1: 이동을 해가지고 돌고 맞습니다. 아래쪽에서는 또 저쪽으로 밀려가고 이렇게
0: 맞습니다.
1: 네모를 그리면서 맞습니다. 이게 돌 테니까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동쪽에 고기압을 결국 생기게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
1: 엘니뇨 때문에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 단계를 거쳐서.
0: 맞습니다. 네. 뭐 다른 요인들도 많겠지만 그런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일본 동쪽에 고기압이 생기면 고기압이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부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남풍을 퍼올리는 효과가 예.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겨울이 좀 따뜻한 겨울이 초겨울이 좀 따뜻할 수 있다. 근데 이제 1월부터 가면 이게 상관관계 지수라고 하죠. 그게 예.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엘니뇨의 영향이
1: 갑자기 사라지면서.
0: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상관관계 지수가 떨어져서 들쭉날쭉한 거죠.
1: 근데 곧바로 라니냐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0: 맞습니다.
1: 있더라고요.
0: 엘니뇨가 강하면 네. 강한 엘니뇨로 가게 되면 이게 채찍질이라고 하거든요. 반대로 어떻게 비유를 해드려야 돼? 한번 이렇게 확 가면 얘가 한 번에 확 밀려올 수도 있는.
1: 스프링이죠. 스프링.
0: 스프링 맞습니다.
1: 네, 압축을 맞습니다. 세게 하면
0: 예, 맞습니다.
1: 갑자기 팡 튕겨나가고 너무 늘려놓으면 막 갑자기 압축되는 힘이 확 커지는 것처럼
0: 맞습니다.
1: 모든 건 작용 반작용이니까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래서 엘니뇨가 세게 왔으면은 바로 라니냐가 올 수도 있다.
0: 바로 라니냐가 강하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라니냐가 강하게 오면은 그 뭐야 제트 기류 같은 게 약해져 가지고
0: 맞습니다.
1: 그래가지고 한 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갑자기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0: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엘니뇨가 저희 우리나라하고는 가장 상관관계 지수가 높지 그 라니냐하고는 크게 그렇게 상관관계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네. 이것도 또 이제 찬반이 또 많이 있는 그런 현상. 근데 라니냐가 생기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 산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덜하긴 하겠죠. 다 반대로 작용이 되니까요.
1: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늦가을에서 초겨울에는 비가 많이 올 수 있고 기온은 따뜻한 기온을 유지할 수 있는데
0: 맞습니다.
1: 그게 끝나는 초겨울 이후에는 또 맞습니다. 갑자기 추워질 가능성도
0: 갑자기
1: 있는
0: 겁니다. 갑자기 엄청 추워질 가능성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슈퍼엘니뇨가 2015년 슈퍼엘니뇨 때 실제로 2016년 1월이죠. 그러니까
1: 네.
0: 갑자기 서울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고 폭설이 내려서 제주공항이 마비되고 그래서 12월에는 따뜻했는데 한 번에 확 가는 이런 현상.
1: 따뜻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0: 맞습니다.
1: 대비를 해야 되겠군요.
0: 네,
1: 그럼 그 시기가 언제 올지는 또 그것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어렵죠.
0: 못한데 지금으로서는 1월에 좀 폭설이 좀 오지 않을까. 네.
1: 알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그러면 따뜻한 겨울이에요? 일단은
0: 맞습니다.
1: 초겨울은?
0: 초겨울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합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따뜻한 겨울을 맞되
0: 네.
1: 네. 더 추워질 경우를 갑자기 추워질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0: 네.
1: 그러니까 한파나 폭설 같은 거를 대비할 필요는 없을까요?
0: 한파나 폭설도 대비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12월에도 폭설이 내릴 수 있는 게 이게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불어오는데 갑자기 제트 기류가 약해져서
1: 네.
0: 차가운 북극 공기랑 충돌을 한다. 이게 보통 장마철에 이제 생기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0: 폭설이 올 수
1: 그러면
0: 있는 거죠.
1: 오랫동안 폭설이 많이 내릴 수도 있는
0: 상황이겠네요.
1: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엘니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이해가 잘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상까지 이제 예측을 해 주셔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올 겨울에는 어떻게 지내야 되지 아마 계획이 서셨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날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부석관님 모셔가지고 얘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예. 언제든 불러주시면 감사히.
1: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다음에 또 와주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5: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6: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7: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8: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9: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10: 이과학조각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신승훈의 나비효과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6 경북고속길 라디엔 티어링. 3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9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9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6 경북고속길 라디엔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9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대리, 티맵대리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입니다. 안동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오늘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당원 모집 의혹과 산불 피해 임시주택 납품 관련 뇌물사건 등 잇따른 수사로 시정 신뢰가 훼손됐다며 권기창 시장의 공식 사과와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노조는 측근들의 잇따른 구속과 시청 내부로 확대되는 수사로 무관한 공직자들까지 불신을 받고 있다며 권 시장에게 사건 관여 여부와 시정 수습 방안을 밝히고 수사 협조로 인한 직원 보호와 공무원의 정치적 동원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경북도청 공무원노조도 참여하며 기자회견 이후 시장실을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청송과 영양, 의성, 영덕 등 경북 4개 군이 법무부의 신규 교정시설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청송군은 기존 교도소 부지 활용을 장점으로 영양군은 군민 86.6%의 유치 찬성률을 내세우고 있고 영덕군은 유치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의성군도 교정시설과 지역 상생 방안을 내세우며 유치 전에 갔습니다.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네 곳에 수용인원 1,000명, 상조직원 250명 이상 규모의 교정시설을 건립할 계획이고 다음 달 4일까지 지자체의 유치 제안서를 접수한 뒤 12월 중 최종 대상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경북의 농지는 26만 제곱미터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의 외국인 농지 취득 면적은 207만 제곱미터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중국인이 취득한 농지는 전체의 33%를 차지했고 김 의원은 외국인 소유 농지의 사후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내년부터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의 사전신청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영양과 봉화, 울진 등 경북 7개 군에선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신청 2,287건 가운데 70%는 부모가 대신 신청했습니다. 청년의 거주지역과 부모의 정보 접근성에 따라 제도 이용에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저항 시인인 이육사의 삶과 독립정신을 조명하는 뮤지컬 이육사가 내일부터 사흘간 난동문화예술의 전당 앞 낙동강변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공연은 일제강점기에도 자유와 독립을 향한 신념을 지킨 이육사의 삶을 음악과 연기로 풀어내며 특히 그의 고향 안동에서 활동하는 지역 배우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합니다. 공연은 매일 오후 7시에 시작되며 관람료 5,000원은 현장에서 전액 안동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송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를 확대해 주유소와 LPG 충전소, 편의점에서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군내 모든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부남, 현동, 현서, 안덕, 진보면 주민들이 청송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업종에 문구점과 군 지경 생활체육시설을 추가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7.8도입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2004년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2여단이 한국을 떠나서 이라크로 향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실제로 드러난 첫 사례였죠. 한미양국은 이런 활동 범위를 전략적 유연성으로 논의했으나 우리가 주둔비를 분담하는 군대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았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혹은 확대는 미국 측에 의해서 꾸준히 시도돼 왔지만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으로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까지 나간 그 발언들을 오늘 조용근 전 대북 전책관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주가는 급락했고 중국의 하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공세 등등 짚어볼 곳이 많습니다. 'I Won't Back Down' 탐 페티와 핫브레이커즈의 곡으로 시작하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입장과 판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노래입니다.

0: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0: 수확량 줄어도?
1: 보장.
0: 가격이 내려도?
1: 아이, 그럼.
0: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소강기.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또 한미연합훈련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다영역 특임부대가 필요하다. 대체 이 다영역 특임부대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요. 그 역할이 자칫 뭐 당연히 중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첨예한 문제이기도 해서 이게 눈에 특히 띄기도 합니다. 또 지도에 선 하나만 그어보면 베이징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관련된 발언이기도 하죠. 핵심적인 발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하나가 모두 민감하고 한미동맹과 안보를 좌우하는 현안들이어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런 메시지들과 일련의 흐름들이 우리한테는 적신호가 될 수 있다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좀 가끔 뵈려고 해도 예. 일이 이렇게 늘 터지기 때문에 자주 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 우리 입장에서 뭐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민감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먼저 그 전시작전권 통제부터 얘기할까요?
1: 그렇습니다.
0: 예, 예. 조건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그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로 딱 못 박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예.
0: 그거를 안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1: 결국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0: 아, 그러니까 전시작전권 환수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 늦추겠다는 겁니까?
1: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우리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굉장히 추진해 왔고
0: 예.
1: 원래 이제 그 절차가 올해 이제 2단계를 하는 완전 운용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려고 했었습니다.
0: 예.
1: 총 3단계 중에 이것이 완료가 되면 그 목표 연도 언제 전작권 전환을 가져올지에 대한 목표 연도를 정해서
0: 예.
1: 양국 대통령에 건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1월이나 12월에 열릴 수 있는 한미 그 안보협의회의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0: 예, 예.
1: 그러려면 사실 브런슨 사령관이 평가단장이었던 2단계 FOC에 대한 검증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0: 예, 예.
1: 이 2단계 검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예.
1: 2단계의 조건을 충족을 못했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SCM에서 결국 2단계 평가 완료를 선언할 수 없고
0: 예.
1: 그런 목표년도를 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0: 예, 예. 그 잠깐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1, 2, 3단계. 1단계는 기본 운영 능력이 있느냐.
1: 그렇습니다.
0: 이건 이미 통과된 얘기고요.
1: 그 2019년도에 완료가 된 것을 선언했습니다.
0: 예, 그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FOC라는 게 완전히 그것을 운용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검증하는
1: 그렇습니다.
0: 지금 그 2단계 진행 중이에요.
1: 네네.
0: 마지막으로 3단계가 FMC 그러니까 완전히 임무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그 3단계까지 못 가고
1: 네.
0: 2단계에서 지금 주춤거리고 있으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게 다 지켜지지 않으면 시한을 못 박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근데 예. 2단계의 특징이 2단계가 완료가 되면
0: 예.
1: 3단계는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도 있지만 언제까지 하는 시한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번에 완료가 되면 시기가 정해지게 되어
0: 예.
1: 있던 것인데 이것을 완료 못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0: 예.
1: 주한미군 사령관.
0: 근데 그 군사적인 문제보다도 다른 문제 때문에 이것이 미적거린다라는 얘기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뭐 국방 문제라든가 이런 통상 문제 그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1: 저는 영향을 굉장히 준다고 봅니다.
0: 아,
1: 왜냐하면
0: 예.
1: 작년에 한미정상회담을 할 때
0: 예.
1: 안보협의는 우리가 미국한테 3.5% GDP 3.5%의 국방비를 올리고 2030년까지 250억 불의 미국산 무기를 사주고 330억 불의 포괄적 지원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0: 예.
1: 세 가지가 합의됐습니다.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와 그다음에 이제 사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었는데
0: 예, 예.
1: 이게 뭐 쿠팡이라든가 통상 문제가 이렇게 엮이면서
0: 예.
1: 사실 아무것도 진전 안 되는 부분도 하나가 있는 상태고
0: 아, 예.
1: 지금 문제는 브런슨 사령관이 조건을 계속 더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논의 역설처럼 끝나야 되는데
0: 예.
1: 이게 끝나지 않고 이것을 다 충족하면 다른 조건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계속 꼴대는 앞에 있는데 꼴대가 계속 뒤로 가고 있는
0: 아, 예.
1: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좀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다.
0: 예, 예.
1: 이미 안규백 장관이 2020년도에 우리가 94%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0: 예.
1: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완전히 내일 가져올 수 있다고 한국군은 평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0: 예.
1: 브런슨 사령관이 평가단장으로서 완료가 안 됐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0: 예.
1: FOC 검증이 완료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0: 예.
1: 거죠.
0: 그럼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그 조건을 계속 새로운 걸 내밀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걸 다 맞춰주다 보면 당연히 뭐 이제 임기는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래서 저는 이걸 정치적 합의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조건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최초의 전작권 전환 얘기를 할 때 2012년에 가져오기로 했다가 3년을 줘서 15년에 가져오기로 했던 것을 벌써 예, 예. 또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조건이 충족이 안 됐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한미 정상 간의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0: 예.
1: 지난달 9월에 뉴욕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 처음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11월에 있을 에이펙 그런 회의에서 한미 정상 간에 이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0: 예.
1: 그렇게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눈길이 가는 것이 다영역 특임부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반도에. 이게 어떤 부대고 이 부대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이유는 뭐고 배치하고 난 다음에 그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것까지 좀 짚어보죠.
1: 다영역 특임부대는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3개만 갖고 있는 부대입니다.
0: 예.
1: 근데 지금 이제 아시아권에는 없었고 이 독일 유럽에 있었던 두 번째 다영역 특임부대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0: 예.
1: 개념은 어떤 거냐면 통상 뭐 육상 그다음에 공중 해상에서 싸우던 것들로 싸우다 보니까 이제 예. 영역이 너무 넓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도 필요하고 사이버도 필요하고 전자전도 필요하고 극초음속도 필요하고
0: 예.
1: 이 영역을 전부 통합해서 감시하고 그 감시한 것이 적이 나타나면 표적으로 때리겠다는 화력까지 갖고 있는
0: 예.
1: 하나의 통합된 완전체의 것입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거의 게임 체인저처럼 이제 만들어진 부대인데
0: 예.
1: 이것은 중국이나 사실 러시아를 겨냥해서 이 두 개의 강대국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특히 극초음속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 예. 부대입니다.
0: 지금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무기체계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이게 감시도 엄청나게 좋지만
0: 예, 예.
1: 장거리 화력 부대가 있습니다. 이 장거리 예. 화력 부대에는 다크 이글이라고 미군이 가장 자랑하는 극초음속 그런 미사일이 있습니다.
0: 예.
1: 이것까지 아직 한반도에 배치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극초음속 무기체계는 통상 수천 킬로를 날아가서 때리는
0: 예.
1: 그러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배치하면서 이걸 북한용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정말 들어온다면 중국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무기가 되고
0: 예.
1: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에 배치된 이런 무기체계가 굉장히 중국에서 우리를 어쩌면 잘못하다가는 적대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 예.
1: 이건 사드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0: 뭐 아시는 것처럼 사드 때만 해도 뭐 중국이 엄청 나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한, 그건 이제 방어용이고.
1: 방어용이.
0: 이건 완전히 공격용인데.
1: 그렇습니다.
0: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됐을 때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뭐 너무 명약관화해 보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본의와 달리, 그 한국 정부나 국민의 의도와 달리 미국의 대중 전략에 같이 들어가면서 중국에는 적국이, 적대국이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1: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0: 예, 예.
1: 그게 우려스럽기 때문에
0: 예.
1: 지금 브런슨 사령관도 뒤에 공격 얘기는 안 하고 일단 감지가 중요하다. 다영역에서 감시 자산이 들어오는 것으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0: 예, 예.
1: 실제 공격 부대가 들어올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0: 예, 예.
1: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전시작전권의 전환이어야 합니다.
0: 예.
1: 이제는 예전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터지면 주한미군이 한국을 버리고 떠나갈까 봐의 우려,
0: 예, 예.
1: 항상 방기의 우려라고 했던 게 문제였는데 이제는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거기에 연루될 것인가에 대한
0: 예.
1: 그 우려가 더욱 커지고
0: 그 지금은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일부의 우려 이런 것은 소용이 없는 시대가 됐다.
1: 그러니까 완전히 최전선에서 감시를 하기 위해서 다영역 특수임무부대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0: 예, 예.
1: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정보자산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런 정보자산을 미국에서 사실 활용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0: 거예요. 예.
1: 근데 거꾸로 이제 우리가 거기에 연루되는 것이
0: 예.
1: 이제는 우리의 우려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수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방기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1: 네네.
0: 방기 혹은 철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연루의 우려.
1: 네.
0: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 우리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근데 뭐 예를 들면 전시작전권 환수를 계속 늦춘다라든가 아니면 뭐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안 하고 싶어 한다든가. 그리고

0: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특임 부대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환영하는 사람들도 또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이제는 북한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0: 중국이죠.
1: 예, 전부 중국을 향해 있으면서 한반도를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얘기도 하고
0: 예.
1: 단검이라도 얘기를 하고 요번에 이제 몇 킬로나 떨어진지 재발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0: 예, 뭐 그 북경과 서울 간에 선을 그어보자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부대는 예전하고 많이 다르다.
0: 예.
1: 그것이 과연 정말 우리 국익에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0: 예.
1: 이란 전쟁을 보면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붙었을 때 이란이 중동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의 미군 기지를 계속 때렸습니다.
0: 예.
1: 그렇게 이제는 미중 갈등이 일어나면 주한미군 발진 기지가 있는 한반도도
0: 예.
1: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0: 본의 아니게 자동 개입할 수 있는 네. 상황. 만일에 뭐 지금 늘 얘기가 나오는 대만 사태가 만에 하나 벌어질 경우에 그 경우에 주한미군이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그게 사실은 올해 2월 달에
0: 예.
1: 구정에 그 주한미군 전투기가 떠서 중국에 가서 중국군 전투기 가까이 가서
0: 네네.
1: 중국군 전투기와 대치했던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0: 예, 예.
1: 사실 교전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거기서 피해가 발생하고 교전이 발생했다면
0: 예.
1: 당연히 한반도는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는 예. 상황이 되는 거죠.
0: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에 하나 대만 사태가 벌어지면 주한미군이 움직이게 되고 그 경우에 한국은 발진 기지가 되고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테고.
1: 그렇습니다.
0: 예. 일종의 지원 기지가 될 가능성마저 또 보이기도 하고, 거기서 손발을 빼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동 개입이 동시에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1: 이미 브런슨 사령관이 지금 한반도를
0: 예.
1: 군수 지원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0: 예.
1: 이번 발언 중에 어떤 게 있으면 제일 돌연선이 사실 일본과 대만과 필리핀에 있는 선에서
0: 예.
1: 그 모든 군수 지원 물자는 한국에서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예.
1: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전부 한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0: 예.
1: 개입이 되는 건데
0: 미군의 말 그대로 기지화돼 버리는 상황이죠.
1: 그렇습니다.
0: 예예.
1: 그런데 그 기지들을 이번 최근 전쟁을 보면 기지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0: 그러니까요.
1: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루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0: 예. 하긴 지난번에 그 저 이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자라는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그건 중국을 의식해서 한반도가 특히 이제 그 대한민국 땅이 중국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극적으로 더 보여주고 싶어 했던 모양입니다.
1: 그것을 굉장히 취임 이후에 여태까지 노골적으로
0: 예, 예.
1: 이제 중국에 대한 적대의 그런 느낌을 계속 주고 있어서
0: 예, 예.
1: 그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0: 예. 원치 않는 리스크가 계속 늘어날 것에 그러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1: 저는 전작권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0: 예, 예.
1: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결정하려면 전작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0: 예, 예.
1: 지금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한국을 어떻게 방위할 것인가에 한국군의 군사전략도 만들어야 되고
0: 예, 예.
1: 이것에 대해서 이거에 따라 전력도 개발해야 되고 한다면 이제는 가져와야 된다.
0: 예.
1: 그래서 이게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할 때 지금은 어떤 구조냐면 그 연합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0: 예.
1: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국군 부사령관이 그 지휘관과 부지휘관만 바꾸는 구조인데
0: 예예.
1: 이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우리가 처음에 전작권을 가져오려고 했을 때 병렬형으로
0: 예예.
1: 지휘구조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따로 있으면서
0: 예.
1: 중간에 이제 협조기구를 두는 이런 형태로 가야 돼서
0: 예.
1: 한국방위는 이제 완전히 한국이 어느 정도 보장을 하면서
0: 예.
1: 미국으로부터는 확장억제, 해구사는 지원을 받고 대신 지금 하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루되지 않는
0: 예.
1: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것을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이미 2006년에 그러니까 2004년에 이라크에 주한미군이 갔다 온 다음에 2006년에 한미 간의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할 때 동북아 지역의 다른 지역에 우리 군이 우리가 연루되는 것은 맞겠다라는 것이 양쪽의 공동 입장으로 나온 바 있지 않습니까?
1: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0: 예.
1: 반기문 외교장관하고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미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되어 있습니다.
0: 예, 예.
1: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 뜻과 상관없이 연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0: 예, 예.
1: 이게 이제 전작권이 없다 보니까
0: 예.
1: 이 미군의 주한미군의 바뀜이 이제 우리가 안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막 가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려면 예.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고 지금이 기회다 이 말씀을
0: 예예.

0: 모든 것은 지금 그 어찌 보면 전작권 훈련에 달려 있는, 그러니까 전작권 환수에 달려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1: 그렇습니다.
0: 전작권 환수를 한다고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 2, 3단계에서 3단계까지 다 우리는 가능한 것이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1: 그렇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 군사력 5위까지 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국방비로 전력을 강화시켜 왔고
0: 예.
1: 이것은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어 온 것입니다.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나라도 전쟁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미군도 지금 패트리어트가 부족해갖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0: 그렇죠. 예, 예.
1: 우리가 벌써 7, 80% 이상의 조건이 충족됐고
0: 예.
1: 안규백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94%가 충족이 됐다면
0: 예.
1: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오늘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했던 건 더 많은데 워낙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늘어졌는데요. 오늘 그래서 음악도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CNBC. 가을이 깊어질수록 청송의 풍경은 더 달콤해집니다. 맑은 공기와 큰 일교차, 청정한 자연 속에서 정성껏 자란 청송 사과, 아삭한 한입에는 청송 햇살이, 풍부한 과즙에는 가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의 가을이 가장 맛있어지는 순간 청송 사과 축제가 찾아옵니다. 싱싱한 사과도 맛보고 볼거리와 체험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한입 가득 느껴지는 청송의 가을. 올해도 청송사과와 함께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문이 함께합니다.
3: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4: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5: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3: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5: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3: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예, 2부의 국제 뉴스 강다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 우크라이나 군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스타링크 속도가 제한돼서 무인 드론 작전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공개했습니다. 트럼프가 에너지 휴전을 제안했지만 우크라이나가 화답하지 않자 휴전을 강요하기 위해 일부러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스타링크 모기업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군사용 위성통신 서비스 명칭은 정확히는 스타실드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SNS에 스타실드의 속도나 사용에 관한 모든 제한은 미군이 결정하며 궁극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3.7%가 올랐습니다. 전월 3.4%보다 상승폭이 커졌고요.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높습니다. 휘발유 값이 한 달 새 9.1% 오르면서 오름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며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상업거래소의 패드워치는 중간선거 전인 10월 말에 FOMC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17.7%의 확률에서 37.1%로 올렸습니다. 중간선거 일주일 전에 무슨 금리 인상이야 싶으시죠? 전례가 있긴 합니다. 연준은 2022년 11월 중간선거 6일 전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크게 반발한 적도 있는데요. 당시 연준 의장은 제롬 파월이었고요.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었습니다. 미국의 물가 충격, AI 기업의 부채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었습니다. AI 클라우드 기업인 코어위브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고 올해만 주식과 회사채 등으로 350억 달러 넘는 자금을 조달했는데요. 코어위브의 신용

0: 불안에 주가는 15% 넘게 빠졌습니다. 코스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가 급락하면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1: 세계
2: con
3: el
4: mundo.
5: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6: 네,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하죠. 오늘 키워드는 자동차, 그중에서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인데, 유럽연합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 수입 물량을 제한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 나와서 눈길을 끌었죠. 중국의 자동차 공세가 대체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무역 장벽을 유럽이 또 높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목할 점은 유럽으로 향하던 중국 하이브리드 차가 새로운 목적지로 한국을 삼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유럽 규제를 피해서 한국으로 물량을 대량으로 보내려고 할 경우에 역시 내수시장에서 한국산, 주동 중국산 자동차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오늘은 또 주식시장은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될 정도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투자뉴스 채널 알고란을 운영하는 고란 경제전문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예.
6: 주식시장 보고 계신 거죠?
7: 네. 서킷이 예. 나왔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6: 예.
7: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8% 이상 밀리면 이제 발동이 되거든요. 예, 예. 8% 넘게 떨어지면서 12시 23분 기준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요.
6: 예.
7: 코스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6: 거의 8% 가까이 되지 않나요?
7: 코스피는 10%가 떨어지면 발동이
6: 됩니다. 아니요. 지금 상황이.
7: 지금 네, 예. 8% 가까이 밀리고 있으면서 5,500선을 힘겹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6: 예예. 예. 그 뭐 다시 반등할 그 뭐 기회라는 게 있을까요?
7: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요, 시작할 때 보면은 한 5% 정도 떨어져서 시작했거든요.
6: 예, 예.
7: 그런데 지금 장 마감에 가까워질수록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어요.
6: 예.
7: 사실 이게 시장에선 제일 안 좋거든요. 예. 이게 뭔가 시장에 희망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6: 예, 예.
7: 그리고 지금 현재 개별 종목으로 보자면 삼성전자는 20만 원 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6: 예.
7: 20만 9,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자 봤습니다. 125만 9천원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6: 예. 오늘 그렇게 떨어지면 또 이제 시장에선 내일은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할 수는 있는데.
7: 지금은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6: 예, 예.
7: 이게 오르겠냐라는 생각을 이제 다들 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 이제 시장에 좀 흐름을 돌리려고 하면 외국인 매도세가 좀 진정이 돼야 될 텐데
6: 예, 예.
7: 지금 현재 12시 35분 기준으로 외국인이 2조 8천억 정도를 지금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6: 예.
7: 이게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그럼 장 마감쯤에 되면은 얼마까지 규모가 늘어날지 좀 걱정인 상황이고요.
6: 예, 예.
7: 이렇게 외국인이 계속 매도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줄 만한 투자 주체 가 딱히 없거든요.
6: 예.
7: 사실 상반기에는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적극적으로 받아주면서
6: 그렇죠. 예.
7: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딱히 특별한 매수 주체가 없고요.
6: 예.
7: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국민연금 역할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다 뭐 시장 상황이 만약이라는 가정의 의미가 있을까만은
6: 예, 예.
7: 만약에 국민연금이 진작에 상반기에 그 자산 배분 리밸런싱을 했고 그래서 국내 주식 비중을 많이 낮춰놨으면
6: 예.
7: 사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국민연금이 구원투수로 등판할 수 있거든요.
6: 예, 예.
7: 이게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때 국민연금의 역할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국민연금도 이미 국내 주식 비중이 여전히 꽉 차 있는 상황이기
6: 그러게요.
7: 때문에 더 이상 매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더 있는 거고요.
6: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원래 오늘 하기로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7: 네네.
6: 아침 상황이 워낙 그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얘기로 시작은 하긴 했습니다. EU가 앞으로 중국의 하이브리드 차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는데 얼마나 맞겠다는 건가요?
7: EU 입장에서는 아니 자국이 사실 자동차 산업이 핵심 산업이거든요.
6: 예.
7: 사실 전체 이제 GDP 가운데 8%를 차지하고 연관 산업까지였지만 11.5% 고용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6: 예.
7: 그런데 만약에 유럽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중국의 공세 때문에 무너진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6: 안 그래도 뭐 독일 자동차들도 감원하느라고
7: 맞아요.
6: 지금 정신이 없어서
7: 예. 예, 예. 그래서 인위적으로 좀 줄이자라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건 뭐냐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장벽입니다.
6: 예.
7: 지금 현재 유럽 시장에서 보자면요. 그 전기차의 경우에는 좀 무거운 관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최대 45.3%의 폭탄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6: 예.
7: 이유가 뭐냐면 중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0: 자국의 전기차 업체를 보조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유럽 회사 입장에서는 좀 경쟁해서 평평한 운동장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예. 중국 정부 보조금 때문에 유럽 기업이 좀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걸 관세로 많이 한다라는 게 상계 관세라고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전기차는 45.3% 이렇게 해서 자국 전기차 시장을 방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0% 기본 관세만 부과가 됩니다.
1: 예.
0: 상계 관세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전기차는 관세 때문에 조금 시장 뚫기가 어려우니 하이브리드 차를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차 기준이 그 80만 대까지 수입 물량이 늘어난 거예요.
1: 예.
0: 이러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사실 중국과 EU가 공동으로 이제 발표한 내용은 아니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1: 예.
0: 관세를 매긴다라기보다는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방식으로 중국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 상한 제한 쿼터를 두기로 했습니다.
1: 예.
0: 얼마냐? 12월 1일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인데요. 1년차 수입 물량을 연간 35만 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시행 2년차부터는 이제 6%씩 수입 상한을 계속 올리는데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 41만 대까지 늘어나긴 하는데
1: 예.
0: 기존에 중국이 유럽에 팔았던 80만 대 수준에 비하면 거의 절반밖에 그러네요. 안 되는 거니까
1: 예.
0: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EU 하이브리드 차 수출길이 막히게 된 거죠.
1: 아, 예. 근데 중국은 원래 내수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0: 네.
1: 자기들이 만든 걸 뭐 국내에서 이렇게 소화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생산한 모양이죠?
0: 중국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 내수 판매량을 보니까요.
1: 예.
0: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8%나 줄었습니다.
1: 아, 예.
0: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 뜨겁잖아요.
1: 예.
0: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몇 년째 그냥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 예.
0: 가계 부채도 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쓸 돈이 없다라는 거죠.
1: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0: 네, 맞습니다.
1: 오래됐죠. 얘기가 나온 지가.
0: 네. 예, 예. 그런데 반면에 같은 기간 해외 수출은 66.7% 급증한 715만 대를 팔았습니다.
1: 예, 예.
0: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내수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이제 출혈적인 가격 경쟁을 하기 때문에
1: 예.
0: 마진이 바닥인데 해외에선 아무래도 중국 내부보다는 좀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차량 한 대당 순수익이 내수의 한 4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내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기차 같은 경우,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번호판을 붙이고 있잖아요.
1: 아, 우리는 파란색인데. 예, 예. 거기 초록색이군요.
0: 예. 그래서 지나가서 대도시에 가가지고 이렇게 번호판을 보면 이 초록색 번호판이 거의 절반을 넘는다라고 해요.
1: 아, 보급률이 상당히 올라왔군요.
0: 두 대 중 한 대는 거의 이제 친환경차 정도가 되다 보니까
1: 예, 예.
0: 추가로 여기서 더 사줄 신규 수요가 거의 바닥이다라는 겁니다.
1: 게다가 경제도 안 좋다니까.
0: 네. 예. 근데 공장은 돌려야 되거든요. 이거 공장 안 돌리면 사실 그 기업들 다 파산할 수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공장을 돌려가지고 이걸 밖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예.
0: 그러면서 중국 업체들의 수출이 많이 이제 어차피 살려면 공장을 가동 안 하는 것보다는
1: 예.
0: 거의 덤핑 수준으로 그냥 파는 게 낫습니다.
1: 뭐 그렇죠. 예. 네.
0: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차가 여러 우리를 비롯해서 여러 글로벌 국가들의 거의 밀어내기식으로 수출 물량이 예. 급증했고 유럽 위기를 느낀 유럽은 여기서 이제 쿼터제로 대응하기로 한 거죠.
1: 아 예. 싼 차가 막 들어오니까 그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성능이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엔간해서는 그렇다고 뭐 엉터리 차는 아닐 테고.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사다 보니까 이제 자연이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보면 중국산 그 전기차가 많이 보이던데요.
0: 예. 네 맞아요.
1: BYD라고 써있던데.
0: 예. 정말 놀랍죠. 침투율이 예. 정말 놀랍고요.
1: 예, 예.
0: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서 아니 그러면 우리도 쿼터를 두든지 관세를 확 높여버리든지
1: 예, 예.
0: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1: 예.
0: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차에 대해서 127.5% 유럽보다도 더 심한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친환경차가 미국에 진출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1: 예.
0: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8%를 올리고 있어요.
1: 아.
0: 이게 왜 그러냐라고 보자면 2015년에 한중 FTA가 체결이 됐거든요.
1: 예, 예.
0: 그때 승용차를 양허 제외 보호 품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FTA를 이유로 관세를 0%로 내려줄 의무는 없어요.
1: 예.
0: 그런데 기본 관세가 8%거든요.
1: 예, 예.
0: 이거를 우리가 8%지만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우리도 유럽처럼 뭐 15로 올리고 30으로 올리고 올리면
1: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0: 네, 좋겠지만
1: 예.
0: 그게 WTO 및 FTA 규정상 최대국 원칙에 따라서 지정된 일반 실현 관세율 8%를 넘어서서 임의로 인상하는 것이 통상 협정 위반입니다.

0: 예.
1: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0: 뭐 올렸다가 또 다른 쪽으로 보복이 들어올 수 있어요.
1: 맞습니다. 그게 예. 사실상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0: 예.
1: 네, 올릴 순 있지만 뭐 상계관세 등을 부과해가지고 올릴 순 있지만 만약에 올렸다가는 사실 우리가 대중 수출 규모가 또 상당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중국이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해올지 몰라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우리는 관세 8% 장벽에 중국의 친환경 차, 특히 이제 전기차의 공습이 심한데
0: 예.
1: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거죠.
0: 예. 그렇다면 뭐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음 타겟은 목적지는 한국으로 잡을 가능성이 뭐 가장 크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다른 나라는 없습니까?
1: 다른 나라도 있지만 사실 한국이 가깝거든요.
0: 가깝고 네. 시장도 크고.
1: 8%고 시장도 예. 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자면 중국 업체가 아, 테슬라 학습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미중 갈등이 불거지고 하고 또 머스크가 좀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반 테슬라 움직임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유럽 지역 판매량이 24년 기준 전년 대비해서 26.9%나 대폭 줄었습니다.
0: 예예.
1: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떻게 했냐면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던 LFP 배터리 기반의 모델 Y, RWD 물량을 다 한국으로 돌려버렸어요.
0: 아,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 미국산 Y 모델보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가량 쌉니다.
0: 예.
1: 게다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5천만 원대 초반이에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테슬라 모델
0: 굉장히
1: Y가
0: 많죠.
1: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0: 예, 예.
1: 수입 전기차 1위는 물론이고 국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기아 소렌토와 연간 판매 1위를 다툴 정도로 시장을 거세게 침식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1: 수입차가 전체 차 가운데서도 1위를 다툴 정도예요.
0: 예. 그게 이제 뭐 이게 서울의 시내 다니다 보면 테슬라
1: 굉장히 많아졌죠.
0: 예. 하여간 어디 없나 보면 또 테슬라 있고 그렇더라고요.
1: 네.
0: 예, 예.
1: 이게 이제 벌어진 일인데 한국 시장에서
0: 그러니까요.
1: 중국 업체들이 아 이거 이제 하이브리드 시장에 혹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유럽 쪽으로 수출길이 막힌 하이브리드 차가 국내로 예. 전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가 우리 시장을 점령하게 되고 있고
0: 예예.
1: 기존에 우리 국산차 시장이 있던 그 영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예. 나오는 거죠.
0: 그럼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중국 하이브리드 차는 유럽에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면 지금 이 무역 장벽 때문에
1: 네네.
0: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혹시 그쪽에선 반사 이익을 볼 게 없으면, 물론 이제 양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될 수도
1: 네네.
0: 있겠지만.
1: 예, 예. 반사 이익 기대되는 거 어쨌든 중국이 저가 덤핑을 못 하니까 우리나라가 극심한 가격 경쟁력 압박에 있었거든요.
0: 예,
1: 그 부분에선
0: 예.
1: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데 반사 이익이 그닥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0: 예, 예.
1: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역시 그 EU가 도입하는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방식은
0: 예.
1: WTO 규정에 따라서요. 특정 국가만을 표적 제재할 수 없습니다.
0: 아, 예, 예.
1: 그래서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EU 외 수입국에 하이브리드 차의 수입 상한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우리 차 같은 경우에도 네, 국가별 수입 물량 쿼터 제한에 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0: 예, 예.
1: 그러면 여기 또 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실 현대차 기아를 보자면 유럽 판매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체코 공장이나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역내에서 생산되는 거니까 쿼터 규제를 받지 않거든요.
0: 예.
1: 그래서 중국산 빈자리를 침투하기 용이하다. 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미 현지 공장 가동률이 한계치에 다다랬대요.
0: 아, 예.
1: 더 이상 늘릴 여파가 없고요.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야 이렇게 되면 우리도 중국 유럽에다 공장 지어서 팔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현지 생산 체제를 빠르게 앞당기고
0: 예.
1: 있다라고 합니다.
0: 네, 곳곳에서 중국이 이렇게 경쟁 상대가 되니까 좀 피곤하긴 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그 BYD라고 써있던 BYD라고 읽는다면서요.
1: 네네.
0: 예, 그 차도 요즘 보면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죠.
1: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예. 이제 농담으로 BYD에서 보통 차가 보면은 차 로고가 굉장히 잘 보이게 돼 있잖아요.
0: 예예.
1: 근데 BYD를 사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로고를 떼버리거나 좀 잘 안 보이게 만드는 경우도 있대요.
0: 예예.
1: 그래서 이제 중국산 브랜드에 대한 좀 이미지가 좀 안 좋잖아요.
0: 그렇긴 하죠.
1: 그런데 실제로 예. 타보면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한 하차감을 빼면 오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
0: 예.
1: 하는 건데요. 지금
0: 그 얘기는 그 저 가격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에서
1: 네, 맞아요.
0: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1: 네.
0: 얘기가 되나요?
1: 과거만큼 과거처럼 막 싸구려로 취급하던 것과는 좀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게 BYD의 수출 전략이 있는데요.
0: 예.
1: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BYD 중국산에 대한 특히 이제 아 가전제품은 중국산을 써도 자동차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서
0: 예, 예.
1: 조금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산 제품이요.
0: 예.
1: 그래서 BYD가 어떻게 진출했냐라고 보면 일단 상용차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0: 예.
1: 이른바 시내버스를 점령했습니다.
0: 아, 예.
1: 지자체가 전기 시내버스 노선에 이제 입찰을 받습니다.
0: 그것도 자주 봤습니다. 그 버스도. 예. 예.

0: 대거 입찰해서 지금 현재 국내 전기버스의 BYD 점유율은 50% 수준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1: 아, 그 정도로 많나요 네, 벌써? 네.
0: 예. 왜냐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싼 전기버스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1: 예예.
0: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화물차로 들어왔습니다.
1: 예.
0: 아무래도 소비자가 브랜드 이미지에 조금 좌우되는 승용차 시장보다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를 많이 따지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1톤 전기 트럭을 점령했습니다.
1: 아, 그 용이한 부분부터 공략을 네. 하는 거군요.
0: 그리고 예. 세 번째가 바로 본격적으로 안방 공습을 시작한 건데요.
1: 예.
0: 이 상용차로 쌓은 인프라, 그러니까 상용차 시장에서 BYD가 그냥 싼 맛에 좀 싸봤는데
1: 예.
0: 괜찮더라. 품질에도 문제 없더라라고 하는 그 입소문을 탄 거죠.
1: 예, 예.
0: 상용차로 쌓은 인프라 평판을 바탕으로 소형 SUV 쪽에 따라 집중적으로 승용차 라인업을 잇따라 투입하면서요.
1: 예.
0: 상반기 누적 판매 만 대를 돌파했고요.
1: 상반기에요?
0: 네네.
1: 예, 예.
0: 그리고 국내 수입차 브랜드 전체 판매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 예. 그럼 뭐 지금 유럽에서 그렇게 막힌다니까 더 이쪽을 공략하기 시작하고 값도 또 내리기 시작하면
0: 네.
1: 그거는 순식간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0: 그 가격 측면에서 BYD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1: 예.
0: BYD, 저는 약간 BYD라는 이름 자체를 옛날에 워런 버핏이 투자한 중국 배터리 회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1: 예.
0: 또 어느 순간부터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1: 예.
0: 이 원래 이 BYD의 출발이 배터리입니다.
1: 그러니까 핵심이 배터리니까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예. 원가 절감 효과가 어마어마하니까요. 싼 값에 차를 팔 수 있는 거죠.
1: 예, 예. 하여 우리 자동차 시장,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산업이 이제 또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미 시작됐는데 요즘 분위기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0: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중국차가
1: 예.
0: 가격만 앞세우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1: 예.
0: 품질 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BYD 경우에는 사실 전기차의 상당한 품질력을 좌우하는 건 배터리 기술이거든요.
1: 예, 예.
0: 근데 그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인 뭐 바이두나 샤오미과 자동차 제조사의 결합이 가장 활발한 국가라고 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뭐 화려한 OS 반응 속도, 음성인식, AI 제어 기능 이런 소프트웨어 체감 품질 면에서는 오히려 국산차보다도 낫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1: 예.
0: 게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개발에 한 4, 5년 걸리거든요. 근데 중국 기업들은 1년 6개월, 2년 만에 이것도 바꿔버려요.
1: 예.
0: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고 그나마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역시나 내구성 및 조립 품질
1: 예.
0: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이게 저는 가장 결정적인데 AS 및 정비 인프라가 사실
1: 그렇죠.
0: 네, 요
1: 자동차주로서는 그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0: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점점 희미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걱정이 있고요.
1: 예, 예.
0: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이유가 11.5%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자라고 했잖아요.
1: 예, 예.
0: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용 유발 개수라고 해가지고요. 10억 원의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들어가는
1: 예.
0: 인력이에요. 사람이 얼마냐. 반도체가 1.5명이거든요.
1: 예.
0: 자동차가 7.8명입니다.
1: 아이고, 예.
0: 자동차 산업이 커져야지 고용이 확대되고 그래야지
1: 예.
0: 내수가 받쳐주는데 이런 식이 되면
1: 알겠습니다.
0: 네.
1: 아이고 걱정이 뭐 계속되다 보니까 네. 머리가 아픕니다. 아이고라는 고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Driver's Seat, Sniff and the Tears의 곡인데요. 이 곡은 제목과는 달리 자동차를 노래한 곡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는다는 말을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도 그 운전석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 같군요.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제...

0: 마음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성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3: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예, 8606 쓰신 분께서 고란 기자 얘기를 들으시고 버스에서 고란 기자님 얘기 들으면서 우연히 차창을 봤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버스도 비아디네요 하셨습니다. 아, 정말 무섭죠. 7066 쓰시는 분,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을 실제로 타보면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고 느끼는데 우리나라도 얼른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하셨습니다. 8862 쓰시는 분께서 말로만 듣던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셨다고요. 02번호로 오길래 스팸인가 하다 혹시 몰라서 받았는데 5분 동안 열심히 대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 그 전화를 5분 동안이나 해야 되나요? 예, 괴롭혀드려서 죄송합니다. 잠시 후 1시 5분에는 김종서 씨를 제가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예, 1시 5분에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101호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에서 신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 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시와 신념으로 빛을 남긴 사람 이육사. 그의 뜨거웠던 삶과 이야기가 무대 뮤지컬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뮤지컬 이육사.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 앞 낙동강변 둔치 1원에 위치한 안동 이지구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감동을 음악과 이야기로 만나보세요. 예매는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054-851-7187. 안동에서 만나는 특별한 무대 2026 뮤지컬 이육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국내 증시가 급락하는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8% 이상 폭락하며 연이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낮 12시 23분 13초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매매가 20분간 중단됐습니다. 15분 뒤에는 코스피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국방부가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 정빈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합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며 이견은 합의한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SCM 한미안보협의회까지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자격임을 강조하며 꼴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미 싱크탱크 주최 세미나에서 자신은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지만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이 어제 동해에서 두 종류의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발사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고 대외용 매체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 대교가 완공 12년 만에 공식 개통됐습니다. 왕복 4차로 총 길이 3026m의 신압록강 대교는 중국 측이 약 22억 위안을 투입해 2014년에 완공했습니다. 북한 측 연결도로와 통관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공식 통행이 미뤄졌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이 중앙선관위 등 7곳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와 충남, 전남, 광주 등 시도선관위

0: 4곳, 부산 남구 등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특검은 서울 서초, 강남 등 5곳 외에 마포구와 경기 수원, 부산 남구, 제주 서귀포 등 25곳에서 추가로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이 이뤄져 모두 30곳에서 허위 입력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감사한 결과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휴가 중인 직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시설안전원은 지난해 3월 교육시설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발의 이후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사장이 경위 파악을 지시하자 결혼 관련 휴가 중인 직원에게 경위서 작성과 보안을 3차례 요구했는데 감사원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고 고용노동청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OK저축은행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당초 알려진 183명에서 250명으로 늘었습니다. OK저축은행은 외부 보안업체와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홈페이지 대출신청 고객 250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연소득, 대출금액 등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수원 권선구 수원광명고속도로 금곡요금소 인근에 달리던 SUV 차량이 보수작업을 위해 도로를 통제하던 전광판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과 제주에 구름이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3도 등 19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2: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3: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4: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5: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예, 손석희의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은 코스닥에 의해서 코스피도 1단계에서 킥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주식시장이 뭐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아까 고란 기자가 가는 길에 급하게 좀 연락을 주셨는데 방송 중에 코스닥은 8%, 코스피는 10%라고 서킷브레이커 발동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잠깐 착각하신 거라고요. 똑같이 8% 하락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모두 그래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란 기자님. 예, 아유 참 걱정이네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어두우시겠습니다. 그 어두워지셨다면 3부의 김종서 가수가 조금 위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3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4부 첫 곡은 늘 그렇듯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입찰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국민인쇄 서머네드피아.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큐원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예, 손석희 12시 3부 질문들을 시작하겠습니다. 80년대 헤비메탈에서 출발해서 90년대에는 락음악의 대중화를 이끈 가수라고 얘기하죠. 내년이 벌써 데뷔 40주년, 새로운 싱글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김종서 씨를 스튜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어서 오십시오.
3: 너무 예. 뵙고 싶었습니다.
2: 아이고, 이렇게 만나네요.
3: 이렇게 만나네요. 무슨 음영장 만난 같은 느낌인데.
2: 예전에 예. 방송사 복도에서 스치듯 만난 적은 있습니다.
3: 여의도 MBC 시절.
2: 예, 그렇죠? 예, 예. 예.
3: 그리고 저는 거기서 예. 후배 아나운서들님께서 계속 손선배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2: 아, 예.
3: 예. 그래서 노래방 같은 데 가시면 제 노래만 부른다고 계속 그때 제가 내적으로 예. 굉장히 동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2: 아, 그렇습니까? 예. 저한테 그 CD도 하나 주셨는데.
3: 맞아요, 맞아요.
2: 뭐라고 적으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3: 아, 기억이 안 납니다.
2: 배틀 한번 하시죠.
3: 아, 맞다, 맞다, 맞다.
2: 예. 많은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늘 거부해왔습니다.
3: 무슨 자신감이시죠?
2: 아유, 무슨 뜻인지 금방 아셨네요.
3: 네. 네,
2: 알겠습니다. 아, 예. 저는 남겨진 독백이 저의.
3: 와.
2: 최애 곡이자 애창곡이었습니다.
3: 제 3집에 있는 곡이고 예. 사실 그게 난이도가 있는 곡입니다.
2: 그 어렵습니다.
3: 네네네.
2: 특히 마지막 후렴구에 예. 제일 위를 끌어올리는 거는
3: 예. 어렵습니다.
2: 그거를 해서 한 10번 했으면 한 3번 정도는 성공했습니다.
3: 그건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2: 예, 아이가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김종서 씨가 얼마나 대단한 아티스트인가를 제가 늘 생각하곤 했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예. 아,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또 만나게
3: 그러니까요.
2: 예. 네. 요즘 그 국방 FM, KFN에서 네. DJ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3: 3년 됐고요.
2: 예, 예. 예. 그 매일 그렇게 일상적으로 한다는 게 힘들진 않으십니까?
3: 제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2: 예.
3: 이게 그렇게 레귤러로 뭘 하는 거가 안 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2: 그렇죠. 대부분 예. 이렇게 또 뮤지션들은 그런 네네. 경우가 많으니까.
3: 근데 그걸 하고 제가 많은 것을 얻었어요.
2: 예. 그러니까
3: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2: 예.
3: 그리고 매일이 새롭습니다.
2: 아.
3: 그리고 일단 그 새벽에 자야 됩니다. 일찍 자야 돼서 건강을
2: 그렇죠,
3: 얻었고,
2: 예. 예.
3: 그래서 굉장히, 이걸 왜 인재했나.
2: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국방 FM이라고 해서 뭐 군인들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3: 이제 원래는 그랬는데, 이제 그 확장을 좀 시켰습니다.
2: 그렇죠, 예.
3: 그래서 원래 국방 FM이었다가
2: 예.
3: KFN으로
2: 이름도 바꾸고.
3: 좀 바꾸고.
2: 예, 예. 예. 근데 일설에 따르면

0: 그때부터 저 어떻게 보면 전 스스로 예. 제2의 인생이 그때부터 열렸다 이제 아.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면 뭐 클래식 곡도 많이 부르셨겠네요.
0: 예, 뭐 우나 프레티바 라그리마 같은 거 넬슨 도르마
1: 어려워지는군요. 예, 예.
0: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 그 뭐 교수님이 칭찬인지 뭐 예. 아무튼 너무 발전 속도가 빠르고 소리에 대한 이해도가 좋다 그래서 우리 요거 독창회를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근데 그때 예. 독창회 도전하려고 몇 곡도 준비하고 하려고 하다가 예. 도저히 뭐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예. 못했습니다.
1: 혹시 그 클래식 그 곡 중에 네. 음원으로 발표한 건 없으시죠?
0: 없어요.
1: 예. 네. 아, 있으면 오늘 들어볼까 했더니. 예. 예.
0: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그런 제가 수업받았던 곡들을 좀 아리아를 몇 곡을 한번
1: 뭐 콘서트에서 하실 수는
0: 예,
1: 있죠.
0: 예, 좀
1: 콘서트를 여태까지 하시다가 잠깐 쉬고 12월 말에 다시 한다고 들었습니다.
0: 네. 좀 올해 전국 투어가 너무 상황 내 참 잘 돼서 아, 예. 감사하게. 그래서 12월 말에 25일 날 예. 서울에서 이제 콘서트 크리스마스 공연을 하는데
1: 예.
0: 이제 약간 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컨셉을 좀 바꿉니다.
1: 예.
0: 그래서 저한테 이제 또 공연하면 안 되고 이제 지금 준비 기간을 좀 가시고 12월 25일 날 좀
1: 예.
0: 이게 이제 어떤 내년에 40주년이라서
1: 그렇죠.
0: 내년엔
1: 예.
0: 또 새 음반도 내고 LP도 기획돼 있고요.
1: 예예. 예.
0: 그래서
1: 아 LP도 그러니까 예. 거긴 신곡이 담깁니까?
0: 신곡도 들어가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구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 예. 혹시 그 LP에는 헤비메탈은 안 들어갑니까?
0: 들어갈 수도 있겠죠.
1: 예.
0: 들어갈 수도 있겠죠.
1: 예. 그 헤비메탈과 클래식 성악곡을 같이 넣으면 참 신기한 음반이 될 것 같긴 합니다.
0: 그야말로 올라운드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아마.
1: 예. 예. 저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0: 네네.
1: 예. 근데 아무튼 그렇게 뭐랄까, 성악도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성대라든가 네. 창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롭게 자리 잡은 부분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공연을 보신 분들의 그 대부분의 평이
0: 네.
1: 아니 김종서 씨는 그냥 그대로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나아진 것 같다.
0: 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넘버 신화위 때 했던 넘버는 40년이 넘은 곡들인데
1: 예, 예.
0: 그 20살 때 불렀던 곡을 저는 아직도 원키로 불러야 된다라는 그
1: 있죠,
0: 도전 정신이에요.
1: 예, 예.
0: 예, 아직. 근데 보니까 전 세계에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나이가
1: 예, 예.
0: 언덕도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1: 한가 아, 벌써 60이
0: 예.
1: 넘었습니까?
0: 한가 넘은 가수가
1: 아이고 예
0: 없다고 예 전례가 아, 예 그래서
1: 조금씩 키를 낮춰서 하니까
0: 네 그래서
1: 예.
0: 뭐 낮춘다고 그게 뭐 불력적인 건 아닌데
1: 예, 예.
0: 할 수 있는 데까지 저는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힘들어요.
1: 아
0: 그게 이게 더 운동량도 늘려야 되고
1: 예.
0: 또 몸을 좀
1: 그러니까 아무튼
0: 관리를.
1: 지금도 원키로 한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그 아까 얘기한 남겨진 독백의 그 후렴 부분도 지금도 올라가십니까?
0: 가능합니다, 네.
1: 예. 존경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아. 하여간 그 팬들의 반응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극찬 일색이었구나 하는
0: 아유,
1: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년에 싱글 하나 내놓으신다고 그랬는데.
0: 올해 싱글 제가 다음 달에
1: 아, 다음 달인가요?
0: 선초전으로 일단 한 곡 내놓습니다. 그래서
1: 예.
0: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
1: 아, 내년은 앨범이고 올해는 싱글이고.
0: 한 곡을.
1: 예. 예. 어떤 곡을 싱글로 내놓으십니까?
0: 아, 98년에 제가 문득 다시 시작해라는 곡이 있는데
1: 아,
0: 이게
1: 예.
0: 메시지가 그 당시에는 IMF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뭔가
1: 그랬죠.
0: 응원을 하자는 의미에서
1: 예.
0: 제가 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곡을 그 제가 언제 이렇게 듣다가 가사를 이렇게 봤는데 제가 쓴 가사지만 아, 이거를 또 요즘에 또 우리 그 젊은 청년들한테
1: 예.
0: 메시지를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 그 첫 가사가 눈을 들어 아침 해를
0: 네네네 아시네요.
1: 예.
0: 네네. 그래서 그 가사를 일부를 좀 수정을 하고요.
1: 예예.
0: 뭐 중요한 가사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제목도 넌 빛날 거야.
1: 아, 넌 빛날 거야.
0: 그리고 다시 시작해간
1: 예, 예.
0: 부제로 되고.
1: 예예. 예.
0: 바뀌었어요.
1: 아 근데 곡 자체가 뭐 많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0: 네 좀. 포음은 조금 그래도
1: 약간의 편곡?
0: 예, 약간의 편곡이
1: 예.
0: 되겠죠. 예.
1: 지금 배음으로 이렇게 깔리고 있습니다.
0: 다섯
1: 네. 제가 이 첫 가사부터 다 외웁니다.
0: 진짜요? 감사합니다.
1: 말씀드렸잖아요. 누차.
0: 네.
1: 노래방 가면 김종서 씨 노래만 불렀다.
0: 이 노래는요. 60에 들은
1: 예.
0: 노래인데 정말 매니아들만 아는 곡이에요.
1: 이거 아, 이 노래가요?
0: 예, 예. 저는 이거를 예. 한 번도 홍보한 적도 없고
1: 아, 예. 그래요?
0: 공연에도 예. 잘 안 하는 곡이에요. 심지어.
1: 예, 예. 사실 제가 그 저 97년인가에 공부한답시고
0: 유학
1: 예예 예, 예, 미국 예. 갔다가

0: 5일 때 98년에 이 곡이 나왔죠 아마?
1: 맞아요. 네.
0: 그게 99년에 들어왔는데 98년에 이 곡이 히트곡이었고요.
1: 아이고.
0: 그 미국의 그 총구석의 노래방에도 이 곡이 있더라고요.
1: 아, 있을 거예요.
0: 예. 그래서. 그럼 제가 귀국 전날에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귀국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1: 아, 그러니까요. 예. 가사가 제가 썼 그때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쓴 가사라서
0: 예.
1: 다시 한번 또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힘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0: 사실 뭐 저는 그 제작자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배음으로 깔아주고 있는데 이 전주가 나올 때.
1: 네.
0: 벌써 뭉클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그렇죠.
0: 뭐 그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1: 네네.
0: 분들이
1: 네.
0: 이 노래로 힘을 얻으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다시 들으시면 저처럼 똑같은 뭉클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0: 예. 아, 그 김종서 씨를 오늘 여기서 만나네요.
1: 제가 너무 긴장되는 거 있죠? 저 라디오 할 때.
0: 아, 무슨 말씀을요? 예.
1: 그러니까요. 제가 오면서도 SNS에 올렸는데.
0: 예.
1: 너무 설렌다고.
0: 아, 그러십니까?
1: 네. 예.
0: 근데 사실은 그 김종서 씨하고 저하고는 또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네.
0: 저는 그 레드 제플린의 로버트 플랜트의 광팬입니다.
1: 저는 로버트 플랜트 때문에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0: 그 얘기 들었습니다.
1: 그래서 한국의 로버트 플랜트라고
0: 예.
1: 80년대 무명 시절에는 한국의 로버트 플랜트라는 게 항상 그
0: 아, 예.
1: 그럼 따라붙었습니다.
0: 혹시 젊은 세대는 모르실까봐 말씀드리자면 그 유명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1: 예.
0: 아실 테고 그 레드 제플린의 보컬이
1: 네.
0: 예, 로버트 플랜트인데
1: 네.
0: 이 시간에서는 뭐 늘 이렇게 많이 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우리 음악
1: 네.
0: 선곡위원들도 계셔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얘기 나누곤 하는데 그때 그 로버트 플랜트한테 빠져서 노래를 제멋대로 부르다가 신화위에서 퇴출당했다 이런 일화가 있더군요.
1: 아, 제가 좀 그 무명 시절에 이제 제가 음악을 처음 하겠다고 딱 했는데 이제 오디션 제가 들어와서 신화위
0: 예, 예.
1: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제가 운 좋게 통과가 됐어요.
0: 예.
1: 근데 공연이 잡혀 있어서 제가 그냥 자격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0: 예, 예.
1: 그냥 제 출원입니다만은 그냥 준비는 하나도 안 됐고 의욕만 있는 상태였죠.
0: 예, 예.
1: 그러니까 막 나중에 그 누가 녹음본을 들려줬는데
0: 예.
1: 와 혼자 따로 노는 거예요. 막 박자 앞으로 가고 음정 하나도 안 맞고 막
0: 예.
1: 너무 충격이었죠.
0: 원래 로버트 플랜트가 그 저 애들립 창법으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한데.
1: 그분이 원래 이제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틀 안에서 그렇게 하는
0: 물론
1: 거고.
0: 물론 그렇죠. 예.
1: 전 틀도 보고 없고 그냥 혼자. 이게 밴드가 아니죠. 그래서
0: 예.
1: 그때 충격을 받았고
0: 예.
1: 꿈과 또 현실 사이에는 참 이 괴리가 있구나. 이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0: 예.
1: 딱 진짜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어서.
0: 아무튼 그랬던 분이 예. 이제는 성악까지 배워서
1: 예.
0: 클래식 음악까지 하시는 분이 됐으니 참 대단한 그런 발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 뭐 저희 프로그램의 타이틀 음악이 레드 제플린 음악이라는 건
1: 네.
0: 아시죠?
1: 알죠. 예.
0: 아이고 오늘 뭐 이래저래 반가운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누고.
1: 아이고. 예.
0: 그 저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그 레드 제플린의 락큰롤을 부르는 그 장면을 본 적도 있습니다.
1: 레제프린 넘버는 제가 너무 많이 해서요.
0: 예.
1: 블랙독, 락앤롤, 가장 많이 한 넘버가 이제 스테이웨이 투 헤븐은
0: 예.
1: 제가 다 넣은 건데 로버트 프렌트보다 더 많이 불렀을걸요.
0: 예. 아, 그 본인이 그 노래를 자신의 최고의 곡으로 치진 않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레제프린 넘버들 물론 이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고
0: 그렇죠.
1: 이제 그렇긴 예. 한데. 예. 너무 다르죠. 레제플랜 예. 전체가
0: 그러니까
1: 보신
0: 더 많이
1: 거죠.
0: 부르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
1: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네. 그 신화위 때 활동할 때 신화위에서는 서태지 씨도 고쳐갔고.
1: 예, 신화위 40대. 예.
0: 예. 같이 그 작업도 많이 하셨고.
1: 그 친분 덕에 같이 이제 거의 같은 시간대에
0: 예.
1: 솔로로 독립을 했고.
0: 맞아요.
1: 그래서 너무나 다행히. 서로가 잘 됐고
0: 예.
1: 서로가 또 의지하고 서로
0: 요즘도 연락을 하십니까?
1: 아 요즘은 그 연락을 저도 일부러 안 하고 있고요.
0: 아, 예. 예.
1: 그래서 지금은 좀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0: 예.
1: 저도 사실 친하지만 저도 팬이에요.
0: 그럴 수 있죠.
1: 그래서
0: 예.
1: 그 신작을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아,
1: 지금
0: 신작을 만든대요?
1: 항상 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0: 예.
1: 어디 안 다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 개인 스튜디오에 박혀가지고 뭔가
0: 예.
1: 계속 사부작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내년엔 또 김종서 씨의 새로운 앨범도 접할 수 있지만
1: 네.
0: 서태지 씨도 또 낼 수도 있는 거겠군요.
1: 그럼 좋겠네요. 그러면 또
0: 예.
1: 우리 예전에 92년 그때처럼
0: 그러게요.
1: 같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그, 뭐, 레제플린 얘기도 나왔죠.

0: 작지만 사실 보컬과 기타의 관계는 매우 각별한데.
1: 아, 그렇죠.
0: 예. 그동안에 작업했던 기타리스트 중에서 음악적으로 제일 뭐랄까 잘 맞았던 기타리스트 누굴까요?
1: 저는 그 여러 유형의 기타리스트 예. 그 장르가 있지만
0: 부활에서도 활동하셨으니까 네, 김태원 씨하고도 하셨다고.
1: 예. 근데 블루스를 잘하는 기타리스트를 너무 좋아해요.
0: 아, 예. 뭐
1: 블루스가 이렇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0: 예, 예.
1: 그래서 신대철이 그
0: 예,
1: 신대철 씨가 그 블루스 하는 거는 많이 그렇게 대중들한테 노출은 안 됐을 텐데.
0: 예.
1: 제 생각으로는 우리 잼 할 때 블루스 잼 같은 거 할 때
0: 예.
1: 정말 제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는 예, 기타리스트예요.
0: 아, 예. 예. 그래서 그렇군요.
1: 저 개인적으로는 뭐 누가 낫다, 덜하다가 없고요.
0: 예.
1: 이거는 이제 제 개인 기호인데 신대철이 아마 저한테는 맞는 뭐 그런 예. 성향이 아닌가.
0: 그럼 두 분이 뭐 같이 할 기회는 없을까요?
1: 계속 얘기는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요.
0: 예.
1: 그게 이제 어떤 뭐 하고 싶다는 의욕만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0: 물론 그렇죠. 네, 서로 또 맞아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1: 상황들이 좀 갖춰진다면 서로 마음은 서로 이렇게 늘 있기 때문에
0: 예, 예.
1: 언제든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아무튼 뭐 90년대 솔로 전향 이후에 내놓으신 그 특히 이제 락 발라드는 뭐
1: 네.
0: 너무 명곡들이 많아서 대답 없는 너,
1: 네.
0: 겨울비, 뭐 아름다운 구석은 발라드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하지만
1: 네, 발라드는 아니죠.
0: 예, 예. 그리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남겨진 독백
1: 에필로그
0: 예, 에필로그 예.
1: 있고 지금은 알 수 없어.
0: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1: 네.
0: 예. 유독 애착이 가는 곡이 있습니까?
1: 그
0: 사실 많이 이런
1: 봤는데.
0: 질문은 굉장히 괴로운 질문이라는 거 아는데.
1: 예, 예. 예. 근데 예전에는 다 제가 쓴 곡이라서
0: 예.
1: 어느 곡을 제가 뭐 편히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는데
0: 예.
1: 이제 제가 오랫동안 노래하다 보니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는 대답 없는 너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 존재할까?
0: 아, 예, 예.
1: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0: 예, 예. 그렇군요. 누구나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최애곡을 뽑아주세요 하면 다 답하기가 어려워요.
1: 어려워요, 진짜. 예.
0: 뭐 베스트 3를 뽑아주세요 해도 어렵고
1: 아, 어렵습니다.
0: 다 어려운데 남은 곡은 머릿속에 네. 남은 가슴 속에 남은 곡은 대답 없는 너.
1: 그게 진짜 예전에는 너무 많이 불러서
0: 그렇죠. 예.
1: 이게 좀 권태가 올 때가 있거든요. 가수들도.
0: 아 그렇습니까?
1: 예,
0: 자기도
1: 너무 많이 하면
0: 합니다.
1: 기계처럼
0: 예.
1: 부르게 되고
0: 예. 예.
1: 그러면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냥 뭐 꾸역꾸역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0: 예.
1: 이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되게 남다르게 이렇게 꾹꾹꾹 바뀌는 게 있어요.
0: 그렇군요.
1: 수술을 하면서.
0: 예. 예. 오랜 슬럼프 기간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1: 맞습니다. 예.
0: 아무튼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악까지 배우시고.
1: 네.
0: 그런 과정에서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해준 귀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아,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0: 예. 예
1: 우리 김장훈 씨.
0: 예. 아, 김장훈 씨.
1: 김장훈 씨를 예, 예. 이제 어떻게 활동할 때는 서로 이렇게 접점이 없었는데.
0: 예, 예.
1: 한 4년 전에 알게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0: 예.
1: 저한테 이제 문득 왜 공연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전 제가 될까요 지금 공연이 그 전에 이제 한두 번 했는데 너무 안 돼서 예, 예. 참패를 했기 때문에
0: 아,
1: 자신감이 어느 하락됐고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했는데 뭐 내가 연출해줄게 해 하는 거예요.
0: 아, 그 김정우
1: 씨 연출이라면은 예. 또 오 얘기가 다른 얘기라서 그
0: 예, 예.
1: 자신감을 얻고 진짜 소극장부터 막 200석도 안 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다시.
0: 예, 예.
1: 근데 그게 이제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0: 예.
1: 올해 전국 투어까지 가게 된 거죠.
0: 아, 그 네, 전국 투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1: 모든
0: 관객이 꽉 찼다면서요.
1: 네, 김장훈 씨 연출이고.
0: 예, 다시 시작했군요.
1: 네, 그러니까
0: 본인의 노래처럼.
1: 네, 그래서 한때는 나는 절대 공연 안 한다.
0: 예,
1: 아직은 팬한테 삐져가지고 그렇게 안 와. 예, 근데 이게 예. 반대였더라고요. 그 생업 바쁜 분들이 제가 계속하면서 알려야 되는데
0: 예,
1: 제가
0: 예.
1: 나태했던 거죠.
0: 예,
1: 그래서 공연을 계속하니까. 그제서야 스물스물 이제 뒤늦게라도 이렇게 예전 팬들이 다시 예. 모이는 현상이
0: 그렇죠.
1: 생긴 거죠.
0: 사실 또 요즘 젊은 세대는 모를 수도 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예.
0: 근데 다시 또 이게 모아가는 그런 과정을 어려움 속에서 해나갔으니까
1: 네.
0: 그 12월 25일 콘서트 이후에도 계속 또 콘서트를 합니까?
1: 네, 내년에는 더 창대하게 40주년 이제 콘서트를
0: 예.
1: 준비하고 있어서 좀 더 지금보다 사이즈를 좀 넓혀서
0: 생각합니다. 예. 그런 자신감도 이제 또 좀 생기셨군요.
1: 네.
0: 예. 하여간 11월 4일에 나온다는 그 싱글.
1: 네.
0: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나오는 앨범도 기대를
1: 네.
0: 하겠습니다.

0: 38년 40주년 긴 음악 인생 다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큰 힘 얻었습니다. 예,
0: 김종서 씨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2: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예, 이제 4부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의 추천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종서 씨 방금 이제 나가셨는데 7422 쓰시는 분께서 다시 시작해와 남겨진 독백을 아시다니 찐팬임을 인증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해가 더 듣고 싶은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함께 듣겠습니다.

0: 10월 15일 목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애플이 종가 기준 사상 첫 시총 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5조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700조 원이 넘는데요. 엔비디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기록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폰 듀오와 홈팟 등 신제품에 대한 기대와 애플이 AI 데이터 센터에 돈을 쏟기보다 구글의 AI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 등이 꼽히는데요. 나스닥은 하락했지만 애플 주가는 0.5% 올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값이 1년 새 최대 10배까지 오르면서 스마트폰 가격도 정말 비싸졌죠. 올해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 대비 20%나 감소했습니다. 14년 만에 최저치인데요. 삼성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23%로 1위지만 출하량은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주식창 쳐다보기도 싫으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은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117억 유로, 우리 돈으로 17조 7천억 원 정도인데요.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보다 20.7%나 웃돌았는데 4분기 매출은 이보다 30%나 늘 거라고 ASML은 예측했습니다. 반도체 노광 장비는 쉽게 말하면 반도체 웨이퍼의 빛을 이용해 아주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건데요. ASML의 EUV, 즉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사실상 독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 고객 중 하나인데요. ASML의 매출 전망이 밝다는 건 아직 반도체 업황이 나쁘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할까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로부터 동쪽으로 900km 떨어진 러시아 알라부가 드론 공장에 북한 노동자 12,000여 명이 일하고 있다고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조지 W.부시 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지켜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네, 지구촌 사이드 B를 시작하죠. 이선영 아나운서.
0: 네, 안녕하세요. 네,
1: 국제뉴스는 잘 들었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0: 네, 오늘은 미국 메이저리그로 떠나볼 텐데요. 지금 예.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을 야구가 한창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포스트 시즌이 올해 이후에 당분간 없을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1: 올해 이후에 당분간이요? 한 번도 아니고?
0: 근데 이거는 예. 예, AP통신의 기사 제목이긴 한데 좀 극단적이기는 해요. 오늘 설명드릴 예. 사안이 뭐 시작이 될지 예. 시작이 된다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1: 예. 예. 근데 AP도 낚시성 제목을 담아요?
0: 어쨌든 예. 네 포스트 시즌이 한동안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1: 예, 예. 그 뭐 하여간

0: 원래 가을 야구라는 게그 내셔널리그하고 아메리칸 리그 그두 리그의 승자들이 최종적으로 겨루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는 템파베이와 클리블랜드가 맞붙고 현재 1승 1패 동률이고요. 내셔널 리그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우리 선수들이 뛰었던 리그인데 지금 이제 밀워키와 LA 다저스가 붙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밀워키가 3번 연속으로 이기고 있거든요. 7전 4선 승제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한 번 더 이기면 이제 내셔널 리그에서는 밀워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LA 다저스 입장에선 디펜딩 챔피언, 지난 시즌 우승자이기 때문에 좀 이제 굴욕이 되겠죠. 네.
0: 그 정도면 글쎄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요즘 뭐 어떤 누굽니까? 그 오타니
1: 조이
0: 뭐 완전히 부진에 늪에 빠져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모양인데.
1: 아, 또 야구 모릅니다.
0: 아, 글쎄요. 네. 아, 그래도 오타니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1: 아, 근데 또 이제 모르겠어요. 야구는 예측하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0: 아무튼 알았습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1: 네, 저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다만 좋아할 뿐입니다.
0: 그래서 메이저리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1: 아, 지금 구단주들이 주도하는 락아웃, 직장 폐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5년짜리 노사 단체 협약이 체결돼 있다고 해요. 사측이 이제 30개 구단의 구단주들, 노측이 이제 MLB에서 뛰는 선수들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사측에서 선수들이 싫어할 만한 조약을 새로 넣겠다. 지금 현재 기존 계약이 단체 협약이 12월 1일에 만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과 구단이 이제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는 중이고 구단의 입장은 선수들 그래 반발할래? 그러면은 우리 그냥 리그 안 해. 그럼 너네 손해 엄청나지?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손해가 뭐 막심하긴 하겠죠?
1: 천문학적인데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는 정규 시즌 중에 야구가 보통 6번 하거든요. 일주일에. 근데 하루 결근을 하면요. 우리 돈으로 5억 2,406만 원을 손해본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0억이에요.
0: 아, 그럼 무단 결근이겠죠? 무단, 이럴 때도 무단이
1: 무단이라기보다는 이제 직장이 폐쇄됐으니까 못 나가서 돈을 이제 못 받는 거죠, 급여를. 그러면 이제 최저 연봉 선수들은 손해가 좀 덜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674만 원을 하루에 손해를 본다고 하니까 이제 전체 시즌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0: 그렇군요.
1: 예,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가을 야구 하고 있고 10월 23일에 이제, 월드, 시리즈가 치러지거든요. 그럼 11월 이후부터 개막을 하는 3월까지는 야구 안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야구는 정규 리그 그리고 가을 야구만큼 주목되는 리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토브 리그거든요. 그래서 뭐 FA 계약이 왔다 갔다 이루어지고 선수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는데 직장 폐쇄가 가을 야구 직후에 시작되면 이것도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뭐 운신의 폭을 결정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 캠프나 뭐 3월에 개막하는 정규 리그 일정까지도 중단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 언론들의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0: 워낙 뭐 메이저리그는 선수 파업도 몇 번 있었고 직장 폐쇄도 또 있긴 있었습니다.
1: 네. 직장 폐쇄가 뭐 한 4번, 선수 파업이 한 5번 있었는데요. 직장 폐쇄로 인해서 정규리그가 진행이 안 된 적은 없었고 선수 파업이 94년에 있었을 때 정규리그 막바지쯤에 이제 선수 파업을 하면서 가을 야구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0: 근데 구단들이 내세운 조건은 뭡니까, 그러면?
1: 아, 셀러리 캡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연봉 상하한제거든요. 그러니까.
0: 셀러리 캡. 네. 모자.
1: 캡, 한도,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네, 모자라고 하면 이렇게 가둬놓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단주들은 우리가 선수들에게 줄 수 있는 총 연봉을 제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적게 쓰는 구단들과 경쟁이 안 된다. 불공정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지금 다저스 3번 내리 이기고 있는 밀워키 있잖아요. 이 밀워키가 30개 구단 중에 19등으로 돈을 쓰고 있으니까 좀 스몰 마켓 구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리그의 클리블랜드랑 지금 템파베이 각각 32와 26위 돈 쓰는 걸로
0: 아, 다 낮군요.
1: 네, 그러니까 보기 좋게 이제 구단주들의 주장을 이제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단협 안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총 연봉 상하한과 선수 연봉 상하한이 각각 담겼는데요. 이렇게 이제 연봉의 상하한이 생기면 개별 선수들의 계약 기간이나 총 연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0: 뭐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 얘기 나온 오타니 쇼헤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몇 억씩 번다고 하는데. 반발을 하겠군요.
1: 맞습니다.
0: 그런 아니 오타니 쇼헤이가 아니라 그런 급의 선수들이라면.
1: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 선수들일수록 더 이제 반발의 목소리가 거셀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북미 프로스포츠 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계약

0: 10개 중에 9개가 MLB에 있다고 해요. 예. 이유는 사실 미국에서 야구도 뭐 인기가 좋지만 아이스하키나 미식축구가 더 인기가 좋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더 높은 연봉이 없는 이유는 여기 이 리그에는 캡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아, 예. 이미. 상한선이.
0: 네.
1: 예, 예.
0: 그래서 지금 MLB의 뉴욕 양키스의 투수 카를로스 로돈이나 볼티모어의 피터 알론소 등이 아, 뭐 구단에서 경기 안 하겠다 하면은 우리도 안 한다. 우리도 안 뛰겠다라고 하면서 강대강으로 지금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1: 우리나라 선수들도 MLB에 많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진출해 있는데 그 선수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0: 지금 우선 이제 애틀랜타 김하성 선수는 벤치에서 시즌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아,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 조심스럽게 이참에 아예 돌아올 가능성도 거론이 몇몇 언론들에서는
1: 아, 국내로?
0: 네, 네. 예, 예. 그리고 이정우 같이 이미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지만 오타니 쇼헤이급 슈퍼스타는 아닌 선수도 이제 몸값을 예. 한참 올려야 되는데 이런 선수들은 연봉 상한이 생기게 되면 구단에서 쓸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생기니까 예, 예. 당연히 이제 불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 일단 전제가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거고요.
0: 네, 그리고 김혜성이나 예. 송성문 같은 선수들은 신인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단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한 정도 있으면 이 선수들부터 우선적으로 좀 기회를 잃게 되는 그런 예.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이제 한국 팬들이 재미있는 상상력을 발동시켰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4명의 선수들이 다 한 팀으로부터 나왔어요.
1: 히어로즈.
0: 네, 히어로즈에서 나왔기 예. 때문에 아 그러면 이 선수들이 우리 리그에 돌아오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키움 히어로즈가
1: 잠깐이라도.
0: 잠깐이라도
1: 예, 예.
0: 지금 4년 연속 꼴찌라는
1: 예.
0: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기록을 세웠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이 선수들이 다시 와서 우리 팀을 좀 구원해주지 않을까라는 재밌는 상상을 하고 있는데
1: 예.
0: 왜냐하면 MLB 단협에 직장 폐쇄 기간 동안 다른 리그를 뛸 수 있다는
1: 그러니까요,
0: 규정이
1: 잠깐이라도.
0: 있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도 뭐 놀면 뭐하니인 거죠.
1: 예.
0: 그래서 한국에 가서 뭐 친구도 만나고 고향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경기도 뛰고 몸도 풀고
1: 예.
0: 이제 눈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그래서
1: 예.
0: 이런 재밌는 상상까지 지금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예,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이 음악가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곡을 내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기억되는 곡을 내놨느냐 이거겠죠. 어떤 가수는 뭐 수십 장의 음반을 발표하고도 대중의 기억에 남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오로지 단 한 장의 음반 그리고 딱 한 곡의 노래로 수십 년 동안 기억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밴드가 바로 그런 밴드입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 주제는 세계가 사랑하는 락. 기준은 유튜브의 조회수로 잡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곡은 3위에 오른 곡입니다. 베스트 3에 들어간 곡이죠. Four Non-Blondes의 One Hit Wonder, What's Up입니다. 예. Four Non-Blondes는 1989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이 됐는데 독특한 이름이죠. 직역하면 금발이 아닌 네 사람. 일화가 있는데 무명 시절에 멤버들이 한 공원에서 식은 피자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금발의 아이가 버려진 피자 조각을 하나 집어들었답니다. 마찬가지로 금발이었던 아이의 부모는 멤버들을 좀 못마땅하게 이렇게 훑어보면서 더러운 것에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아이를 꾸중했다는군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Four Non-Blondes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금발이 아닌 이들은 다시 말하면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청춘들, 성소수자들, 그러니까 주류에 속하지 않은 모든 이들을 아우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금발이 아닌 네 사람은 1992년에 1집 Bigger, Better, Faster, More를 내놓습니다. Four Non-Blondes의 데뷔 앨범이자 마지막 정규 앨범, 이 앨범입니다. 예, 뭐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근데 이 앨범이 나오고 불과 2년 만에 해체됐습니다. 밴드는 그렇게 허무하게 흩어졌는데 불멸의 히트곡은 남았습니다. What's Up의 공식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현재 약 22억 7,500만 회에 달합니다. 이 곡이 긴 세월 동안 잊히지 않은 것은 단순 지나간 시절에 대한 향수 때문만은 아니고 25살의 화자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지만 세상은 좀처럼 뜻대로 되질 않는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화자는 결국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What's up? 이렇게 연신 외치죠. 그 What's up의 힘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NON BRONZE의 What's up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세계가 사랑하는 락 네 번째 곡 Fun on Blondes의 What's Up을 들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3위에 올라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내일 1위 곡이 남아있습니다. 왜 2위 곡은 건너뛰느냐 하실 텐데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들려드렸던 Guns N' Roses의 November Rain이 2위 곡인데 들려드린 지 얼마 안 돼서 내일 바로 1위로 갈 텐데 어떤 곡인지 궁금하시죠? 예, 내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1: 연금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자 설명청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색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장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김종서 씨와의 인터뷰를 들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감상평을 남겨주셨는데 7846 쓰시는 분께서 드디어 이 투샷을 보는군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했습니다. 예, 저도 정말 생각지 못하게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유튜브의 나이 어린 너구리님, 주식 때문에 세상에 저항하고 싶은 날이었는데 오늘 참 그렇죠. 마침 락커 김종서 씨가 나오셔서 좋았습니다. 유튜브의 지영님, 역시 락스피릿은 시간을 멈추게 만드는군요 하셨습니다. 예, 변함없는 진실이죠. 예. 8788 쓰시는 분께서 김종서님의 콘서트 다니던 행복했던 젊은 날이 떠올라서 뭉클했습니다. 40주년 콘서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11월에 싱글이 나오고 내년에 앨범이 나오고 또 12월 25일에 공연을 하신다고 했으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겠습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6: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7: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0: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2: MBC
3: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5: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7: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8: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6: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8: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6: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목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양쪽 모두에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증시가 7% 넘게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AI 산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오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중립성을 믿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조국혁신당도 당론으로 반대 의견을 냈는데 임명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임명 여부는 대통령의 몫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의 한 싱크탱크 세미나에 참석해 한미 간 합의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고 그 이후로 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작권 조기 반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는 건데 국방부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인천 구월동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0명을 다치게 한 50대 최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시위를 벌였던 최 씨는 억울함을 사회에 알리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5: 기가 막힙니다.
6: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여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4: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7: 저기요, 몇 층이에요?
8: 32층이요.
7: 난 280층이요.

0: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첫 소식입니다. 연일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오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두 시장에서 거래가 중단된 건 지난 7월 이후 두 달 만입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3: 코스피가 7% 넘게 급락하며 5,50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5%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매도세가 집중되며 7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어 낮 12시 38분에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돼 모든 종목의 매매가 20분 동안

0: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와 함께 코스닥도 급락했습니다. 코스닥도 장 초반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 8% 넘게 급락하며 코스피보다 먼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두 시장에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내려진 건 지난 7월 29일 이후 약 10일주 만입니다. 7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며 국내 대형 반도체주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8%가량 떨어져 2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0% 넘는 하락폭을 보이며 126만 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3.7%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AI 산업의 수익성에 대한 불안감도 겹쳤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막대한 돈을 빌려 투자한 기업들이 고금리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데다 투자한 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1: 코어위브라고 미국의 네오클라우드 업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하고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이 AI 기대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냐.
2: 권순호 대신증권 연구원입니다.
0: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4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3: 자, 정치권 소식 알아볼까요? 김희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김재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네. 참 그 이례적으로 여권 내에서 자격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거에 네. 대해서 국민의힘 장병욱 대표가 결국은 비판을 했어요.
4: 네. 그 황당하게 짝이 없는 우리 편 검증 청문회로 끝났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좀 더 이어진 발언 오늘 아침 장동혁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5: 여권 의원들은 친년 아니냐 우리 편 맞냐만 따져 물었습니다. 김지영 후보자는 눈물겨운 자기 부정쇼를 펼치며 충성심을 알아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이런 판에 정치 중립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작 국민이 걱정하는 치안 문제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4: 그 민주당은 후보자가 계속 그동안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소명을 했고 여러 내용이 잘 밝혀졌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어제 청문회는 그 사실 야당보다는 민주당 내에서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거셌는데 이른바 친윤석열 검사 아니냐 이게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검찰개혁의 결과로 만들어진 중수청의 목표, 과제 그런 거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는가 준비는 또 얼마나 돼 있는가 또 권력에 얼마나 독립적일 수 있는가 이런 데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듣기에 충분치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3: 그렇군요. 그래도 김지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결국 채택될 것으로 보이네요.
4: 네, 그 청문회 주관한 행정안전위원회 그 위원장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인데 네. 오늘 오후에 여야 합의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공세를 펴긴 했지만 민주당 내에선 이제는 정리할 시간이 됐다 이런 입장이 우세하고요. 그래서 의결 후에 대통령 임명 절차가 이제 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반대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황연선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했는데 김 후보자가 철학도 자격도 없음을 물론이고 철학도 자격도 없음은 물론이고 비겁한 출세주의자임이 온 국민 앞에 증명됐다면서 민심을 거스르고 자격 미달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검찰개혁 후퇴 또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 그렇군요. 오늘 국감도 좀 살펴보죠. 법사위에서 이제 법제처 국감이 진행 중인데 대법관 재재청 문제에 대한 논란은 뭐 여전합니다 지금도.
4: 네. 그 대법관을 다시 재청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가 있었고 그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런 민주당 김동화 의원 주장에 대해서 오늘 참석한 조원철 법제처장은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문과 답 들어보시겠습니다.
6: 만약에 재재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법원장의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 상태라고 보는데 우리 법제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예, 맞습니다. 그 헌법기관인 그 대법원 구성과 관련해서 헌법에서는 그 대법원장에게 재청권을 부여했는데 그 재청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대법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이 차질이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이런 답이 있으니까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그럼 재재청 요구의 법산 근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이래서 조 처장은 논리적으로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제 있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나온 답변하고는 조금 뭐 차이가 있습니다.
3: 네.
4: 그때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 헌법상 근거가 없지 않나 이렇게 질의했는데 이때는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문헌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3: 네.
4: 그래서 오늘

0: 조원철 법제처장 입장 여기에 반대하는 주장도 역시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윤상현 의원 조원철 처장 문답 들으시겠습니다.
1: 대통령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재청권 국회 임명 동의권보다 높습니까? 그 세 가지 권한에 있어서 높낮이가 있습니까? 해석이 어떻습니까?
2: 뭐 높낮이를 따진
1: 높낮이 없습니다. 3권은 동등한 권한입니다. 그게 자유민주공화정입니다. 네, 뭐 지금 민주당식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이다라는 것은 입법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3: 자, 이 논란은 뭐 당분간 아무래도 계속될 것 같아요.
0: 네.
3: 자, 그리고 끝으로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
0: 네.
3: 오전에 국무총리실에서 기자들한테 이와 관련한 설명 자료를 하나 냈는데 어떤 내용이죠?
0: 네, 자료 핵심은 이겁니다.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안건과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그 뭐 들어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말 같은데요.
3: 네네.
0: 이 자료가 나온 배경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 한국일보 1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달 초에 총리 공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하고 부처 장관들 10여 명이 만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걸 장관들이 총리에게 건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그 설명한 걸 보면 생중계가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지침이나 입장을 말했을 때 그건 좀 다르다, 뭐 아니다. 장관들이 이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그 생중계 상황이니까 말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뭐 어찌 보면 장관들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비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최고 권위자 앞에서 그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가 또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정책 결정이 충분한 논쟁과 숙고 없이 이루어져서 결국 설익은 정책 혼선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애로를 표현한 것으로 기사는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총리실 보도 자료는 뭐 이게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하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국무위원 간의 격이 없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최선의 의사결정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민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3: 그렇군요. 자, 이 총리실 자료와는 뭐 별도로 과연 이런 내용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과연 지속이 될지 변화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0: 네.
3: 자, 오늘 정치권 소식 김희은 기자 알아봤습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미 간 합의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이 달라졌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한미 간 합의한 전환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유린 기자입니다.
5: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찬성한다면서도 정작 전환 조건에는 선을 긋고 있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현지 시간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달라졌고 계획 변경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안보 환경이 변한 만큼 새로운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환 시기보다 핵심 군사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전환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하루 전에도 전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위험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2029년 1분기까지 전환 조건을 충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지만 이번에 어떤 계획이 바뀌었고 기존 목표에도 변화가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두고 한미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환 조건이 충분히 충족됐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각 우리 국방부는 기존 원칙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은 이견도 한미안보협의회의까지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건을 계속 바꾼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6: 북한이 어제 동해에서 두 종의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수중 전투체계의 동원 태세를 검열하고 전쟁 억제 수단 능력을 보여줬다면서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이 참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 소식은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는데 우리 군은 해당 미사일의 발사 사실을 따로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4: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견한 기술자를 통해 북한의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 싱크테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조지 W. 부시 연구소는 현지 시간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알라부가 드론 공장에서 중국의 자금과 부품,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연간 수천

0: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구름이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밤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서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전 23도, 대구와 부산 23도 등 전국이 19.2도에서 2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8도입니다.
1: 경북권 소식입니다. 청송과 영양, 의성, 영덕 등 경북 4개 군이 법무부의 신규 교정시설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청송군은 기존 교도소 부지 활용을 장점으로 영양군은 군민 86.6%의 유치 찬성률을 내세우고 있고 영덕군은 유치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의성군도 교정시설과 지역 상생 방안을 내세우며 유치 전에 가세했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네 곳에 수용인원 1,000명, 상주 직원 250명 이상 규모의 교정시설을 건립할 계획이고 다음 달 4일까지 지자체에 유치 제안서를 접수한 뒤 12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경북의 농지는 26만 제곱미터로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의 외국인 농지 취득 면적은 207만 제곱미터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중국인이 취득한 농지는 전체의 33%를 차지했고 김 의원은 외국인 소유 농지의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내년부터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사전신청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영양과 봉화, 울진 등 경북 7개 군에선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신청 2,287건 가운데 70%는 부모가 대신 신청했습니다. 청년의 거주 지역과 부모의 정보 접근성에 따라 제도 이용에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9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만족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긍정평가율 57.6%로 16명의 전국 단체장 중 가장 높았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례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8월 말과 9월 말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저항시인인 이육사의 삶과 독립정신을 조명하는 뮤지컬 이육사가 내일부터 사흘간 난동문화예술의 전당 앞 낙동강변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공연은 일제강점기에도 자유와 독립을 향한 신념을 지킨 이육사의 삶을 음악과 연기로 풀어내며 특히 그의 고향 안동에서 활동하는 지역 배우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합니다. 공연은 매일 오후 7시에 시작되며 관람료 5,000원은 현장에서 전액 안동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홍사과 주산지인 문경에서 사과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사과축제는 모레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6일간 문경세제 일원에서 열리며 사과 판매와 따기 체험,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0.6도, 습도는 44%입니다. MBC 도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MBC
2: 30년의 깊은 향, 봉화를 물들이다. 가을숲이 선물한 귀한 맛, 봉화송이를 만날 기회. 제30회 봉화송이 축제가 10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 봉화가 키운 귀한 송이도 맛보고 풍성한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까지 보고 먹고 즐길수록 더 특별한 가을, 올가을 최고의

0: 축제 제30회 봉화 송해축제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점심을 먹었다와 때웠다는 차이가 큽니다. 바쁘거나 혼자 있을 땐 대충 때우게 되고 누군가 있거나 조금 여유가 생기면 잘 챙겨 먹게 되죠. 그런데 가끔은 그냥 때우는 점심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설거지 나오는 게 싫어서 한 그릇에 몽땅 넣어 비벼먹는 비빔밥. 이동 중에 잠깐 차를 세우고 한 입 크게 베어먹은 샌드위치. 이렇게 아낀 시간만큼 하루가 유연해집니다. 물론 공들여 차려먹는 끼니가 가장 좋지만 대충 때웠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절대 없죠. 그만큼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고요. 저녁은 맛있는 거 먹어야지 다음을 기대하게 해주니까요.

0: 신성의 못 먹어도 고우로 10월 15일 목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아, 저도 참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매 끼니 잘 먹고 싶은데 그냥 뭐 일하다 보면 뭐 점심이든 저녁을 그냥 때울 때가 많죠. 뭐 거창하거나 대단한 건 없지만 뭘로 때울까 했을 때 뭐 나름 그때도 저는 같은 설레임을 느끼게 된답니다. 한 번씩은 근데 잠깐 쉬는 시간에 먹어야 될 때는 뭐 오늘은 잠깐이나마 뭐 식단 관리할 수 있어 좋네 이렇게 약간 좀 긍정적인 회로를 좀 풀려고 하는데 아 참 이 끼니를 때우더라도 그래도 건강한 한 끼니를 딱 알차게 그냥 먹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그럴 때 먹는 게 되게 맛있어요. 잠깐 시간 내서 먹는 그 김밥 한 줄 있죠. 괜히 그때 그 참기름이 더 많이 이렇게 딱 고소하게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오늘 가볍게 때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우리 손트라에서는 알차게 한번 채워볼까 합니다. 1, 2부에는 좀 맛있는 노래 든든한 사연으로 채워보고요. 3, 4부에는 손트라 클럽하우스 오픈하니 부담 없이 입장에서 착석해 주세요. 잠시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몸값이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0: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우리 1604님께서 치킨집 운영합니다. 손트라 종종 들어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02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오면 꼭 받을게요.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뭐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번호를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02-2056으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우선 받아주세요. 그다음에 이게 뭐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604님 덕분에 이렇게 좀 청취율 조사 기간이다라는 거 홍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5707님께서 오늘은 읽어주시려나 사과색 내려고 반사 필름 까는데 햇볕에 반사되어 너무 뜨거워요. 땀이 줄줄 나요. 아, 그 사과밭 같은 데 가면 사과나무 밑에 은색으로 막 이렇게 깔아놓잖아요. 그게 아랫부분도 햇빛 잘 받으라고 이렇게 해서 마치 우리 그 뭐 프로필 사진 찍을 때 밑에서 반사판 같은 거 그런 역할로. 야, 이것 또한 그 사과가 예쁘게 골고루 빨간색이 딱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것 또한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간 작업이네요. 6436님께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근처에 보일러 AS하러 왔어요. 날씨가 쌀쌀해진다고 보일러 점검 요청이 많네요. 청취자 모든 분들 건강 유의하세요. 독감도 유행이라는데 그런 유행은 따라하지 마세요. 아, 이 표현 너무 좋네요. 예, 우리가 맨날 뭐 독감 요새 유행이다. 예, 그런 유행 굳이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게 우리가 여름 앞두고 미리 에어컨 뭐 점검하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막상 틀게 될 때쯤 뭔가 고장이 났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는데 그때 되면 이미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AS 때문에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예, 미리 가을 겨울 대비해서 더 추워지는 날씨 대비해서 여러분 보일러 혹시 잘 작동하나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우리 2656님께서 오랫동안 기른 머리를 자르러 가요. 미용실 손님들과 같이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 이정옥 노래 신청해요. 미용실에서 간혹가다 손틀어 듣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 많이 해주시는데, 네, 기다리고 뭐 잡지 보느라 심심하시죠? 뭐볼게 없고, 아, 그래도 들을 수 있는 좋은 곡 띄워드릴게요. 이정옥의 숨어오는 바람소리 갑니다.

이정옥의 숨어오는 바람 소리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손트라 가족들은 뭐하고 계시는지 좀 볼까요? 우리 7357님께서는 40년간 직장 생활 마무리 잘하고 휴식기인데 딸이 조퇴한다고 기사 소환해서 회사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손트라 듣고 있어요. 최고요. 근데 아니 드디어 이제 일을 이제 아니 40년 동안 회사로 출근하시다가 이제는 따님의 기사로 이렇게 또 출근을 하시네요. 근데 누구보다 따님한테는 아 이렇게 든든한 기사님이 있겠습니까? 뭐 들어가는 길에 뭐 길거리 음식이라도 하나 딱 픽업해서 들어가면 더 따뜻하겠죠. 7747님 태진씨 지금 301번 버스 탔는데 기사님이 손트라 듣고 계시네요 했는데 아 오늘 딱 취향이 잘 맞는 버스를 타셨습니다.

자, 어떻게 마침 또 손트라가 흐르는 버스를 탔길래 너무 반갑고요. 우리 기사님도 너무 손트라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28 하나님은 못 말리는 우리 신랑 덕분에 오늘 하루 종일 팔이 아파요. 나눠주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매년 복분자주를 담가서 주변 지인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올해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해놨네요. 저는 술보다 커피를 더 좋아한답니다. 아니, 근데 약간 이게 어떤 문화가 됐나 봐요. 어떤, 어떻게 이렇게 매년 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실까? 신랑도 뭐 이렇게 챙겨주면서 좋겠지만 아마 그 주변 분들 다알 거예요. 우리 아내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러니까 아우 뭐그 남편 덕분에가 아니고 두분 덕분에 잘 마십니다라고 이렇게 전해주지 않을까? 아, 술보다 커피 더 좋아한다고 하니까 제가 커피는 보내드릴게요. 커피 쿠폰으로요. 우리 0015님은 안녕하세요, 태윤 씨. 대구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콘택트 렌즈 포장하는 소박스 접고 라벨 붙이는 알바 중에 잘 듣고 있어요. 알바라도 하는 일이 있어 행복합니다. 요즘은 매달 2주씩 일이 있네요. 아, 아마 지금 손끝은 엄청나게 바쁘실 텐데 그래도 귀로는 좀 여유롭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하는 일이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말이 너무 듣기 좋네요. 제가 커피 쿠폰 이분께도 챙겨드릴게요. 6342님은 윤수일의 도시의 천사 듣고 싶어요. 노래방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곡이 없어졌어요. 했는데, 아, 정말요? 아, 아니, 근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T사 노래방에서는 418번이고, K사 노래방은 2330번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다음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아마 다른 노래방을 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업데이트가 안 됐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들을 수 없는 노래, 예, 제가 챙겨드려야죠. 6342님의 신청곡 윤수일의 도시의 천사, 일단 띄워드리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로에 서서 슬픔을 갖지 말아요. 어차피 헤어져야 할 거면 미련을 두지 말아요. 이별의 기로에 서서 미움을 갖지 말아요. 뒤돌아 아쉬움을 남기면 마음만 괴로우니까. 아무리 아름답던 추억도 괴로운 이야기로 사랑의 상처를 남기네. 이제는 헤어졌는데 그래도 내기는 소중했던 그날들이 한동안 떠나지 않으리 마음이

멜로디는 잠시 내려놓고 가사에 마음을 기울여보는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김수희의 멍해 전해드렸습니다. 아, 참 가사가 너무 슬프네요. 네, 아마 이런 아픈 사랑, 아픈 이별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약간 좀 뭔가 생각이 나면서 되게 갑자기 막 갑자기 안 아픈 것도 갑자기 쓰라리기 시작하고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이별이라는 게 참 극복하기 힘든 게, 그 전에는 약간 그 사랑스러운 그 마음이 가득 찼다면 딱 그 순간 그게 갑자기 한날 한시에 갑자기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으려 해도 오히려 잊는 게 더 고통스러워지기도 하고, 막 그 이후에 괜히 아직도 그 사람이 없는데 아직도 그 사람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막 웃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이렇게 들면서 되게 그 마음을 놓기가 힘들지 않나. 아, 하지만 또 노래 들으면서 조금 위로, 그리고 또 힘드신 분들은 힘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3547님이 태진님이 본인 얘기하듯 너무 진심으로 읽어주셔서 제 마음이 다 아려오네요. 제가 헤어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3362님은 사랑하는 예쁜 딸이 자기 집인 미국으로 떠났어요. 자주 겪는 일이지만 이렇게 이별할 때마다 늘 마음이 서글퍼요. 이별 노래가 꼭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마음이 안 따를 때가 있잖아요. 네. 함께했던 시간이 그만큼 소중했으니까 그 아픔도 그건 또 견뎌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우리 선트라 가족들 지금 뭐 하면서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 2부에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가득하고 있었죠. 오늘따라 또 사진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서 몇 개 좀 소개해볼게요. 우리 1607님께서는 우리 장모님과 고추 꼭지 따고 있어요. 손트라 들으면서 좋아하시네요 하면서, 지금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열일하고 계시는 우리 장모님. 그럼 장모님은 지금 사위와 같이 일하고 있는 거. 이 모습 되게 보기 너무 좋다. 예. 사위분이 또 일을 잘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진 찍는 동안 장모님은 그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제 옆에서 핸드폰 만지작 거리니까, 아니 일이나 하고 있지 왜 자꾸 그만 만지고 빨리 이거 도와.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으시려나. 커피 쿠폰 제가 챙겨드리고요. 우리 3594님께서 하우스 뒤편에 사과 대추가 9그루 있어요. 남편이 짝대기로 치고 그 밑에서 떨어진 대추를 줍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대추가 머리 어깨 사정없이 떨어지면 악소리가 날 정도로 아파요. 야, 근데 지금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이거 거의 사과처럼 커요. 근데 이게 머리 위에 떨어지면 당연히 아프죠. 지금 얘기하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풍경은 되게 부부간의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위에서 탁탁 치고 있고 내가 받을게 하면서 이렇게 막 바구니 들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근데 현실은 머리 어깨로 막 사정없이 떨어진 거. 이거는 서로 좀 호흡이 좀 맞아야 됩니다. 위에서 야 간다 약간 이런 거 얘기라도 알았어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치면 이렇게 또 떨어지고 가서 죽고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 되게

이걸 좀, 아름답게 좀 풀어봤습니다. 좀 괜찮아지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3000님께서 손트락계 청합니다. 김정수의 당신 신청합니다. 이렇게 당신 하면 이제 두 글자인데도 누군가 떠오르곤 하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이 노래 듣고 오시죠. 김정수의 당신.

0: 아나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모든 인체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힐링도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체 성원 에드피아. Well,
3: well, well, well.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0: 너무 좋아요.
9: 유후,
10: 끝내줬어요.
9: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0: 완전 좋아요.
9: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1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1, 2부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보았습니다. 덕분에 좋은 사진들도 풍경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또 듣는 분들에게도 힘이 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9790님께서 또 노래 한 곡 남겨주셨어요. 60대 후반 주부예요. 오후가 되면 이천 소고리 밭에 심어놓은 김장거리, 가을 먹거리 채소들을 돌아보면서 손트라 단골 애청자가 됐어요. 노래 가사 읽어주실 때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상할 때도 있고 참 행복합니다. 계속 단골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조가

꽃밭에서 신청해 주셨어요. 이분은 처음 와주신 분인데 아마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듣다가 약간 좀 반하신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요. 이제 단골의 청자가 되신 우리 9790님의 신청곡 우리 조관우의 꽃밭에서 듣고 우리 3시 5분에 클럽하우스로 달려볼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벼랑 끝에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2: 땅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3: 유품성 낡은 테이프 하나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4: 그릭 하프! 지상에서 만납시다!
1: 검은 가루 날리던 갱도에 석해낸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곡이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3: 문경탄광 100주년 특집 99곡이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FM 100.1MHz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5: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6: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7: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8: MBC
9: MBC
7: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1: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12: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13: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1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13: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14: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15: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1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3시 뉴스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 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오늘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여야의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용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37일 만으로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이 대통령은 임명수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선거 물품 보관계약 독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역선관위 등 10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오늘 오전 9시 반쯤부터 부산, 경남, 경북 등 시도 선관위 3곳과 경북 7곳, 부산 동래구 등 시군구 선관위 5곳, 선거연수원과 선관위 공무원 주거지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지역선관위에서도 특정 업체와 유착 정황이 확인된 만큼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각급 선관위의 구조적 비리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올해 상반기 경영 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이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부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습니다. 이번 공표된 사업장 37곳의 경영 책임자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1명,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가 내년 1월 아시안컵 개최가 예정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사일 공격을 받는 등 정세 불안에 휩싸이자 대회 연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은 쉐이크 살만 빈 이브라임 알칼리파 AFC 회장이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피파 평의회 회의에서 필요하다면 대회를 1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최 도시 중 하나인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이 폭격당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회 정상 개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뒤 AFC의 주장이 처음 입장을 밝힌 겁니다. 경영 정상화의 난항을 겪고 있으면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한 홈플러스가 접수를 조기 마감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당초 공지된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었지만 많은 직원이 신청함에 따라 접수를 조기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구름이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밤까지 서울,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서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일교차가 매우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안녕하세요. 마술사 이호진입니다. 세계 마술올림픽에서 대상을 받은 뒤 외국 마술쇼 그룹 멤버로도 활동하며 한참 동안 해외 무대에 섰는데요. 그러다 국내에서 더 매직스타라는 마술 오디션 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굳이 또 오디션에 나가서 혹시나 탈락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도 있었지만 전 반대로 생각했죠. 탈락한다면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배우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마음먹으니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0: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자, 다들 착석하셨나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 4부에는 클럽하우스 함께 하고요. 오늘은요, 한식에 꼭 필요한 재료죠. 대파, 쪽파, 실파 등등 파 피플들과 함께 합니다. 파 다듬고 계시는 분들, 뭐 파 농사 지어요 하는 분들 모두 모여주시고요. 파로 만드는 음식 레시피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3: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4: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5: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4: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5: TBX 타고 상품권 타고.
4: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6: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7: TBX.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타젠.
1: 요 에브리바디 쉐이크 바디 우리 손트라 클럽하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 소리 질러. 출장 미러볼 방문 사이키 맞춤형 DJ 준비되어 있고요. 즐길 준비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웰컴. 오늘은요 도도도도레미파파파파 피플들과 함께합니다. Come on. 이번 주에 온 문자 가운데서 파 키워드로 검색했고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파 관련된 이야기라면 뭐든지 환영합니다. 신청곡도 살포시 얹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자 받는 동안 이 노래가 좋겠네요. 혜은이의 파란 나라.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오늘 클럽하우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파피플들과 함께하거든요. 뭐 저 파 농사 지어요. 파 다듬고 있어요. 뭐 저 파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음식 만들고 있어요. 이런 일상 이야기들 함께 나눌까 합니다. 아, 우리 파피플들 6483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하우스에서 실파 작업하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이게 아무래도 허리도 많이 구부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3984님은 직장 옥상 텃밭에 쪽파 심어놨거든요. 불멍 말고 파멍 자주 합니다. 이런 옥상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심어놓으면 괜히 쉬는 시간마다 올라가서 확인해보고 싶어. 괜히 더 자랐을 것 같고, 그리고 쳐다보면 왠지 자라는 게 멈추는 것 같고.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잘 몰랐을 때 이 쪽파가 조금 더 무럭무럭 자라면 대파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왜 그렇게 신기한 눈빛으로 모를 수도 있지. 지금 들으면서

이게 뭐라고 엄청 든든해요. 아 그러네요. 이런 거 있으면 참 근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파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존재예요. 이렇게 밥상에는 늘 올라와 있지만 절대 주인공이 되지는 못하는 법.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먹을 때 많이 넣긴 넣는데 절대 주인공은 안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좀 사랑해줘야 됩니다. 네, 아껴줘야 돼요. 저희 팝 피플들 계속 소개할게요. 4352님께서 파 기름을 낸 다음 거기에 라면 스프를 넣고 함께 볶은 후 물을 부어서 라면 끓이면 정말 맛있어요. 저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 짜장라면 있죠. 짜장라면의 그 레시피 중에서 세계 1등 먹은 그 레시피가 그게 있어요. 무슨 대회에서 1등 먹은 레시피가 있어요. 파부터 시작해요. 파 기름 내는 걸로. 근데 이게 파 기름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과 엄청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봐서 뭐 만들어 드시는 분들 있어요. 요새 집에서. 9402님은 쪽파를 다듬어 쪽파 김치를 담갔어요. 폭 익혀 먹으려고요. 멀리 일본에 사는 작은 딸이 좋아하는 김치라 담글 때마다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아 그렇죠. 괜히 아무리 멀리 있어도 조금 더 담가가지고 갖다 주고 싶죠. 그게 어머니의 마음인가. 9142님은 통통한 오징어랑 새우 그리고 쪽파 넣어서 파전 만들어 먹을 거예요. 바삭바삭 고소하게 맛있겠죠. 정말 맛있겠네요. 이렇게 음식 기플들과 함께 할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저는 우리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워지기 전에 노래 들을게요. 아버지와 함께 쪽파 작업하고 계신다는 5159님의 신청곡이에요. 진성의 보릿고개. 오늘은 손비나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볼까요?

0: 선비라의 목소리로 들은 보릿고개 띄워드리면서 오늘 손트라 클럽하우스 파피플들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모두 귀를 쫑긋 세워야 하는 퀴즈 시간이죠. 달팽이관 초집중 퀴즈, 내 소리를 맞춰봐! 아,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최불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채소는 뭘까요? 했을 때 파 이러면서 채소가 파다. 아, 파 하면 생각나는 배우가 있죠. 바로 파 최불암 씨인데요. 최불암 시리즈가 전 국민의 배꼽을 아사가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부터 그 많은 최불암 시리즈의 한 장면을 들려드릴 건데요. 붕어빵 장사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중간 뿅뿅 소리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립니다.
1: 아버지.
2: 왜? 무슨 일이냐?
1: 있잖아요. 학교에서 가정환경 조사서 써오라는데 아버지 직업을 뭐라고 써야 돼요?
2: 왜? 그러면 저...
1: 이라고 써.
0: 붕어빵 장사하는 아버지의 직업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수산업이라고 써. 자, 2번 볼륨업이라고 써. 3번 메이크업이라고 써. 자, 과연 이 중에 정답은 뭘까요? 아우, 참, 그 퀴즈 다시 들어보면서 알맞는 보기 한번 갖다 껴 넣어볼까요? 주세요!
1: 아버지.
2: 왜, 무슨 일이냐?
1: 있잖아요. 학교에서 가정환경 조사서 써오라는데 아버지 직업을 뭐라고 써야 돼요?
2: 왜? 그러면 저...
1: 이라고 써.
0: 자, 이 정답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정답 맞히신 분들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바다 낚시송이죠. 이 노래 들은 다음에 돌아올게요. 정답 보내주시고요. 추가열의 누나 갑니다.

0: 추가열에 느나 느면 나와 아우 이거 낚시 갈 때 듣기 그리고 켜놓기 좋겠네요. 약간의 힌트가 된 것 같은데 왜였을까요? 내 소리를 맞춰봐 퀴즈. 최불암 시리즈에서 붕어빵 장사하는 아버지의 직업을 뿅뿅이라고 설명했는데 뿅뿅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수산업, 2번 볼륨업, 3번 메이크업. 정답은요? 들어볼까요?
1: 아버지.
2: 왜? 무슨 일이냐?
1: 있잖아요. 학교에서 가정환경 조사서 써오라는데 아버지 직업을 뭐라고 써야 돼요?
2: 왜? 그러면 저 수산업이라고 써.
0: 정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아이고야 내 배꼽 내 배꼽 수산업이래. 붕어빵 장사한다고 하니까 그걸 또 수산업이라고. 아 근데 진짜 이 최불암 시리즈는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자기 전에 아 그 시리즈가 생각나서 갑자기 피식하면서 웃게 되는 딱 그 정도. 그 정도. 자 우리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우리 3부 끝곡으로 이은아의 사랑하고 파. 아직도 우리 파 피플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정답 못 맞추셨다. 우리 4부에도 선물 많으니까 4부 퀴즈로 이어집니다. Coming soon!

0: 세계가 인정한 안동 문화, 그 현장에서 감동의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유 줄불놀이, 도산서원의 한글 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동정사, 도산서원, 경산서원에서 그 풍류에 취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하회마을보존회가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0: 손틀어댔지 못했니?
1: 맞다 미리야 손틀어들어야지.
0: 그럼 손틀어도 최고지.
1: 최고다.
0: 최고다.
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손트라 클럽하우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팝피플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4부는 또 첫 번째 라운드 다섯 분께 선물 쏘는 시간인데요. 바로 손태진 퀴즈! 지금부터 제가 이태리 가곡 울게 하소서 여기에 가사를 살짝 바꿔서 부를 건데요. 가사를 잘 들으시고 가사 속에 대파 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가는지 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갑니다!

야, 오늘 유독 그 파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지만, 대파, 가사 속에 대파라는 단어는 총 몇 번 나왔을까요? 잘 들으셨을까요? 그 숫자.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정답 받는 동안 힌트송 나갈게요. 이 노래가 코 박힌 그대. 아, 근데 어디 힌트가, 아, 콕 박힌 그대인데, 가수가 오은주입니다.

온주에 콕 박힌 그대 듣고 왔습니다. 앞서서 퀴즈 드렸었지요. 가사 속에 대파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왔을까요? 정답은요. 네, 온주 오 다섯 번이었습니다. 당첨자는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조금 마음 내려놓으셔도 되고 제가 퀴즈를 풀어야 하는 시간인데, 아, 저번에도 너무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끝에서 거의 다 왔는데 약간 손 이렇게 뻗었는데 그걸 닿았다가 놓아가지고 그냥 놓쳐버린 사건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과연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바로 문제 주세요. 다음 중 제주 방언으로 팔을 뜻하는 단어는 몇 번일까요? 1번 포하, 2번 페마농, 3번 팡이, 4번 양파. 자, 우선 제가 문제를 맞춰야지 총 10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를 틀리면 오직 한 분에게만 가는데, 제주 방언으로 파. 야, 이거 다 양파 빼고 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우선 저는 4번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방언으로 하기는 너무 헷갈릴 것 같고, 포합, 페마농. 페마농이 뭐, 저,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페마농? 무슨 뭐, 불어 같기도 하고, 팡이. 팡이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서 저는 좀 빼고 싶어. 너무 귀여워. 근데 포하도 귀엽긴 한데. 근데, 팡이? 팡이. 페마농. 근데 약간 제주 방어는 늘 느끼는 거지만, 진짜 예상 못하는 단어가 또 그랬다고. 아니, 파가 한 글자인데 지금 페마농 세 글자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말이 될 수도 있어. 아, 그리고 나는 늘 맨 마지막에 그 두 개를 남겨놓고, 예를 들면 지금 1번 포하, 2번 페마농 남았거든요. 저는 포하라고 생각하는데 왠지 제가 그 선택이 또 페마농이 원래 맞을 것 같아서 저 2번 오늘 페마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약간 좀 제가 그 촉을 좀 다르게 한번 써보려고 페마농 외치면서 우리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 했는데 김부자의 아나 농부야를 보내주셨네요. 농자가 들어갔는데 이게 정답이란 말인가. 노래 듣고

김부자의 아나농부야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맞춰야 되는 첫 번째 퀴즈. 아,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첫 번째 문제. 제주 방언으로 팔을 뜻하는 단어는 몇 번일까요? 1번 포하, 2번 패마농, 3번

3번 팡이, 4번 양파, 저는 2번 페마농. 뭔가 이게 아 아직도 좀 그런가 했는데 지금 노래가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자, 정답이 맞았을까요? 아, 오늘 촉 장난 아니다. 살아있다. 지금 완전 핫해요. 지금 따끈따끈, 뜨끈뜨끈, 후끈후끈해요. 야, 근데 페마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 심지어 페마농이 어이예요? 아이구나. 페마농. 제주도에서는 페마농, 삥이마농으로 불리고요. 쪽파 김치를 페마농 김치라고 한답니다. 야, 진짜 페마농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 말이라는 거 자체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제주 향토 음식 페마농 김치 하면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파김치다, 쪽파김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선 10분 챙겨드리면서 두 번째 문제로 아주 가볍게 가는데, 아, 어디 한번 우리 창고 한번 걷어내나요? 예, 네,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지금부터 대파에 대한 진진가를 들려드릴 건데요. 진짜 진짜 가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다음 중 대파에 대한 사실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양파와 대파는 식물학적 친척 관계다. 2번, 대파는 눕혀서 보관해야 한다. 3번, 대파의 흰 부분은 햇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야, 잠깐만,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대파의 흰 부분은 늘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심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하얗거든요. 대부분 흙 속에 있기 때문에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부분 때문일 것 같다. 아무리 쪽파여도 아래까지 다 초록색은 아니잖아요. 밑에가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3번은 맞는 것 같고, 자, 1번, 2번. 양파와 대파는 식물학적 친척 관계다? 양파의 윗부분도 파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친척 관계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대파는 눕혀서 보관해야 된다. 전 이때까지 대파를 세워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참, 그러니까 양파의 파, 그리고 대파, 식물학적 친척 관계,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파는 눕혀서 보관해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실이 될 수도 있어서, 대파는 눕히면 안 되는 건가? 식물학적 친척 관계. 아! 오케이. 1번. 양파와 대파는 다르다. 그냥 친척 관계 아닌 걸로 가야 돼. 또 이렇게 또 와서, 끝에 이상한 선택을 하느니, 우리, 대파 이때까지 세워서 보관하는 사람 본 적 없거든요. 물론 냉장고에 들어가지도 못하겠지만. 아, 근데, 우리 1번. 친척 관계다 아닐 수도 있어요. 의외로. 1번 외치면서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문정선의 파초의 꿈 노래 듣고.

0: 문정선의 파초의 꿈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청취자들의 선물이 걸려있는 두 번째 퀴즈, 다음 중 대파에 대한 사실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양파와 대파는 식물학적 친척 관계다. 2번, 대파는 눕혀서 보관해야 한다. 3번, 대파의 흰 부분은 햇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양파 그리고 대파, 물론 양파 윗부분에 그 파, 그 잎부분, 싹 부분을 뭐,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헷갈려 할 수도 있지만, 아, 이거를 이용해서 친척 관계다라고 얘기한다? 이게 왠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하나의 속임수다! 생각해서 1번, 친척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 아, 라고 외쳤거든요. 과연, 맞을까요? 이 끝에 가서 진짜 마지막 50대 50에서 왜 맨날 이렇게 되는 거지? 정답은 2번이 맞았습니다. 야, 양파, 대파는 둘 다 수선화과로 식물학적 친척 관계 맞고요. 예, 제가 그 아까 그 양파 윗부분을 파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게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알기로는 양파 그러니까 위에 그 파처럼 생긴 그 잎부분을 썰어서 먹기도 하고 재료로 쓰기도 해요. 아, 진짜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줄기, 양파 줄기라고 불려서 이거 줄기 요리로 이렇게 먹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친척 관계는 아니다라고 나는 왠지 이게 함정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맞았네요. 보이는 그대로였네요. 예. 신문지에 감싸서 냉장고에 세워서 보관하는 것이 더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좋다고 합니다. 대파는 원래 흙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자라던 식물이라 눕혀두면 스스로 일어서려는 성질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해서 더 빨리 시든다고 합니다. 예, 이거 신기하기도 하네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미리 썰어버려서 냉동고에다가 넣는 분들도 있어요. 냉동고에 넣어버려서 오히려 그 신선도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아, 이게 우리가 대파를 어디다가 뭐 세로로 냉장고에다가 보관하기는 힘들잖아요. 이게 웬만해서는 세우기가 힘든데 또 그 음료 칸에다가 넣으면 좀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좀 잘라가지고. 자, 우리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좀 많은 분들 제가 선물 드리고 싶었는데 두 번째 문제를 틀리는 바람에 첫 번째 문제 10개, 두 번째 문제 1개, 총 11분께 선물 드릴게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양 가구박람회.
1: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살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10: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1: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12: 기가 막힙니다.
13: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껴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11: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1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0: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지게로 볕단을 나르면서 부르는 벼등짐 소리입니다. 무거운 볕짐을 지게에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풍요로웠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1: 해는 다 저물어가고 우리 갈 길은 뻔한 먼디 오해.
2: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핸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온누리 스토어에서 혈행 건강 솔루션 서큐시안을 드립니다. 오늘 손트라 클럽하우스 파 이야기로 가득 채워보았습니다. 이렇게 파 가지고 오랫동안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충분히 그렇게 가능했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가득 채웠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문자 뭐 다음에 신청곡이라도 어떻게든 계속 띄워드릴 테니 늘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2968님께서 텃밭에 쪽파 종자 심고 있는데 손트라 들으면서 일하니 너무 행복하네요. 우리 콩이와 함께 했는데 지금 진짜 그 현장 사진도 이렇게 보내주셨지만 옆에 콩이 작은 강아지 반려견 이름인 것 같아요. 너무 약간 뭐 달라는 듯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오늘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좋은 노래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더 힘이 나시겠죠. 4838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조용필의 내 이름은 구름이여 듣고 싶어요 해주셨어요. 포천에서 지금 쪽파 심고 계신다고. 아우 반가운 마음에 제가 이 노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0: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2: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3: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4: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2: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4: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5: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6: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2: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7: MBC 딱 틀면 나온 노래들이 있잖아요.
8: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
9: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8: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7: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8: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길 원했습니다.
9: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내신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수익성 논란이 다시 부각된 가운데 코스피가 오늘 7% 넘게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7.57% 내린 5554.22, 코스닥 지수는 7.65% 급락해 760.82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한 코스피는 이 기간 동안 21% 폭락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정지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동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유의사항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명시하고 스마트 안경, 스마트 워치 등 우선 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하더라도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이달 말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김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그 전까지 대법원의 선고가 나오지 않고 추가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지 않는다면 김 씨는 석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스토킹 살인과 무차별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은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피해, 흉기난동 같은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들 범죄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를 만들어 기존 대책의 빈틈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내십니다. 오늘 밤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곳에 따라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0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6도 등 22도에서 26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강아지, 개들의 묘지라고 불리는 프랑스 동물 공동묘지에 가면 이런 비문을 볼 수 있다죠. 인간에게는 실망하지만 나의 개에게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 요즘 더 유명해진 그 오디세우스가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긴 세월에다 변장까지 한 주인을 바로 알아보고 반겨준 건 그의 개 아르고스였고요. 사람이 개를 유독 사랑하는 건 갈망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외모와 처지, 조건이 달라져도 계속 좋아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사람끼리는 그리 흔치 않으니까요.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엔진 수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리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 부근 의성 방향이네. 054-858-2516
0: 엔진은 그린 리그 보링 공장이래.

0: 5분입니다.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2: 아, 요즘 거리에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은행나무에 이렇게 그물 같은 거 받쳐놨잖아요.
1: 그 은행나무 열매 수집 그물망.
2: 네. 그 몇 년 전부터 이게 생겼는데, 보셨어요?
1: 아, 봤죠.
2: 그 아이디어 진짜 좋지 않아요?
1: 그죠, 우산처럼 이렇게 퍼뜨려놔가지고.
2: 그 은행나무 열매 밟아봤어요?
1: 그러면 냄새가 나니까 그 밟을 일 없도록 해놓은
2: 차라리
1: 거잖아요.
2: 차라리 똥 밟는 게 나아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정말 냄새 정말 장난 그렇군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와 진짜 누구 아이디어인지 끝내준다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애초부터 왜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었지? 이런 의문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1: 제가 아는 바로는 그거였어요. 자동차 배기가스에 강하다나
2: 그랬던
1: 것 같아요.
2: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 1960년대 서울 거리에는 플라타너스를 많이 심었대요.
1: 그 만화에도 자주 나오는 키 큰 나무.
2: 네. 맞아요.
1: 무성하잖아요.
2: 근데 그게 바로 문제였던 거죠. 이 나뭇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신호등이나 간판을 가리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나무가 은행나무였다. 예. 공해 일단 강하고 병해충 피해도 적고 가을이면 또 노랑노랑 잎이 예쁘기도 하고.
1: 네, 뭐 여기까지는 가로수로 완벽했네요. 그죠? 은행 열매만 빼면.
2: 그러니까. 예. 근데 은행나무도 그 순나무만 심으면 별 문제가 없대요. 그래? 암나무가 아니라. 암나무만 열매를 맺으니까. 다만 그 나무가 암나무냐 순나무냐 이걸 구분하는 게 나무가 자란 후에나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보자 한 15년에서 30년 정도.
1: 복불복이군요.
2: 그래서 결국 30년 후에 아, 이 나무가 암나무였다.
1: 근데 정선이 그 몇 년 전에 그 구별 방법이 개발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2: 아, 맞아요. 묘목 단계에서 DNA를 요래저래 분석을 해가지고 네. 암수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고 그래서 점점 이 암나무가 아닌 수나무로 바꾸는 추세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1: 과학이 숨어있는 이야기군요.
2: 진짜.
1: 네. 몇 년에는 그 길에 떨어진 은행 이것도 그땐 그랬지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2: 그럼요. 네. 그 은행나무 밟으면 나는 꼬리꼬리한 냄새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추억이 될 수 있어요.
1: 근데 전설의 씨, 그 냄새도 냄새인데, 전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그 미끄럼 사고도 있어요.
2: 맞아. 네. 그 빗길, 눈길에 이어서 은행길.
1: 그렇죠.
2: 조심하라는 얘기.
1: 은행 열매가 미끄러지니까. 다들 조심해야 됩니다.
2: 이게 먹을 때 맛있지 않아요?
1: 먹을 때. 뭐 하루에 5개만 먹으라 하는데, 저는 10개도 먹을 수 있어요.
2: 나도 10개 거뜬히 먹지 않나? 근데 더 많이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나?
1: 그런 그죠? 거 아닐까요?
2: 뭐 독소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아 여하튼 뭐 천식에도 좋고 그래서 먹는 거예요?
1: 그런 건 아니죠.
2: 좋대요. 하여튼 기관지에 좋대요.
1: 그래요.
2: 오늘 은행에 대해서 아주 요밀조밀 오밀조밀하게 다 알아봤네.
1: 그렇습니다.
2: 뱅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가질 수 없는 너.

0: 네, 목요일 첫 곡으로 이 가을 노래의 대표곡이죠. 가질 수 없는 너.
1: 그래서 골랐겠어요? 네? 은행 얘기하니까 뱅크를 고른 거지.
0: 그거예요? 역시 우리 용PD다. 산 넘어 산이네.
1: 감성이가 낭만이 선곡 주제가 될 수 없어.
0: 아, 저는 이 정시로, 보컬 정시로 형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가을만 되면 듣거든요.
1: 네네. 아, 네. 워낙 로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쵸.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를 한 번쯤은 노래방에서 뽑아봤지 않겠어요?
0: 그럼요. 네. 자, 오늘 은행나무 추억이 많을 것 같은 선자할매 춘식합에 모시는 날입니다.
1: 그렇네. 예. 진짜 딱 떨어지는 은행나무 같은 느낌. 그 외시골 가면은 막 노랑 단풍 있는 은행나무 되게 오래된 거 밑에 평상 이렇게 있고 선자할매 춘식 할배 같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에이. 막걸리 이렇게 한 사발씩 들이키고 계시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자, 할매 할배 상담소 3부부터 보십니다.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3: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박혜정 후보 두 편 뽑아놨고요. 그 두 편이 지금 저와 정우선의 시선에 들려있습니다.
1: 후보 사연 공개하기 전에 또 월간 베스트 어떻게 뽑는지 그 네. 투명한 과정 선정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0: 어셔 또 어셔서 자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1: 본인이 아이디어 낸 거죠.
0: 어셔 내년에 50인데 9수 걸렸는데 지금 아마 푸시나 모르겠네. 오늘 타이밍 잘 맞춰볼게. 주말 재밌어요. 어허 굿. 대답이 없어? 자, 웃음 편지 원해요?
1: 타이밍 좀 잘 맞춰주세요.
0: 아, 이게 우리용 피디가 좀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청취율 1위 가능하겠죠?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선정 방법. 9월 한 달간 나온 월간 베스트 사연 중에서 두 사연 들려드리고 그중 단 하나의 사연이 월간 베스트로 뽑힙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하셔!
1: 자, 이렇게 뽑힌 9월의 베스트 사연 후보부터 소개합니다.
0: 네,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9월 월간 베스트. 첫 번째 후보 사연은요?
1: 9월 8일 화요일에 소개됐고요. 경기도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0: 우리 아파트에 닭이 산다는 소문을!
1: 아, 이거 너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0: 맞아요.
1: 온통 그 낮에 닭 소리로 도배를 했던.
0: 이날은 정선희 씨는 사람 소리를 거의 안 냈죠.
1: 에이.
0: 닭 소리.
1: 무한 반복이었어요.
0: 닭 소리 장인으로 해도 돼요, 정선희 씨는.
1: 네. 그렇지 않을걸? 어딘가에 네. 버금가는 장인이 계실걸?
0: 아, 그런가요? 어쨌든 웃음 빵빵 터지는 사연.
1: 네. 이게 아침마다 어딘가에서 계속 아아 하는 닭소리가 네. 들렸다라는 사연인데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죠.
0: 맞아요.
1: 닭소리 누가 냈냐?
0: 네. 네.
1: 제가 냈고요.
0: 그럼요. 자, 네. 월급에서 첫 번째 후보 사연입니다. 자, 감아 주시죠.
2: 안녕하세요. 선희 누나 전시경. 사건은 지난해 여름. 열대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죠.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진짜 잘한다. 괜히 정선이가 아니야. 그것도 그냥 닭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마이크를 잡은 것처럼 쩌렁쩌렁 울리는 닭.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새벽 5시 2분. 옆에서 자던 아내도 일어났습니다.
3: 아, 당신도 들었어? 닭이지?
2: 그런 것 같은데.
3: 근데 여보.
2: 왜?
3: 우리 아파트 살잖아. 닭이 있다고?
2: 그러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5시 2분. 그리고 그 다음날도.
3: 에이씨.
2: 그 다음 날도 이쯤 되니까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낮에는 닭털 하나 보이지 않는 아파트였는데 도대체 이 닭 소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자 결국 아파트 단톡방에 첫 글이 올라왔습니다.
4: 저거 혹시 새벽 5시쯤에 닭 우는 소리 들은 분 계실까요?
2: 아 저요. 저 들었어요.
4: 아니 우리 집에서도 들려요.
5: 나도 들었어요.
6: 저도 매일 들려요.
2: 단톡방은 순식간 난리가 났고 마침내 404호에 사는 아주머니가 진지하게 글을 올립니다.
6: 진짜 닭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진짜 닭이요? 몇 호에서 키우는 것 같은데요?
6: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닭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2: 닭의 기운이요?
6: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 대대로 양계장을 하셨는데 도축당한 닭들의 영혼을 온몸에 받은 장닭은 도심을 떠돌며 아파트에 저주를 내리죠.
2: 에이, 선생님 그런 게 어딨어요.
6: 최근에 치킨 시켜 드신 데 계실까요?
2: 그러자 또 순식간에 글들이 주르르 올라왔습니다.
4: 나 후라이드 시켜 먹었는데.
2: 아, 저도 먹었어요.
4: 나는 후라이드 한 마리, 양념 한 마리.
5: 삼겹탕도 해당이 될까요?
6: 닭발은요?
2: 그래서 우리는 그 닭을 찾아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4: 근데 소리가 어느 쪽에서 나요?
2: 약간 동쪽 같아요.
4: 아니요, 서쪽 같으니?
5: 주차장 쪽 같은데요.
6: 놀이터 놓치지 않을 거예요.
2: 이때부터였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닭 찾기 수사본부가 설립되었고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주민들이 전부 다 닭 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4: 오늘 새벽에 너 그거 운 거 맞죠?
2: 아, 네, 저도 들었어요.
4: 아니, 난 창문 열고 찾아봤잖요. 안 보여요.
5: 우리 아파트가 산이랑 가까우니까 혹시 산에서 내려오는 닭 아닐까요?
6: 닭이 등산을 한다?
2: 그리고 급기야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방송이 나왔거든요.
7: 아,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최근 새벽 시간대 닭 울음소리와 관련된 민원

0: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소리의 발생 원인을 확인 중이며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1: 범인? 그럼 닭이 범인이야? 잡은다면 어떻게 하려고?
0: 닭이 잡히는 대로 경찰서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1: 닭을 경찰서에? 경찰서 얘기가 나오자 주민들은 더욱 수사에 집중했고 혹자는 새벽 4시 50분부터 베란다에 앉아 닭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는 닭 수사대가 조직되어 각자의 위치를 확인했죠.
2: 301호 어디겠어요?
1: 아니 107동 앞입니다.
2: 아니 저기 무기 가지고 온 사람 계세요?
3: 손전도 말 있는데
2: 조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1: 잠깐만요. 닭 소리가 들립니다. 104동 쪽에서 빨간 물체도 움직입니다.
2: 그 닭볕을 아니요?
3: 다들 104동으로 찝밥해요.
4: 저도 금방 갈게요.
1: 그러나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일까요? 닭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5: 그 영험한 닭이 인간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산딸기 노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달기고 어느 것이 인간인가. 내일부터 더 큰 소리가 들릴 거거든요.
1: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404호 아주머니 말씀과 달리 오히려 닭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는데요. 주민들은 보고 깜짝 놀랐어요.
0: 최근 매일 5시 2분에 울렸던 닭소리의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103동, 105동, 옥상의 뒷산까지 모두 수색한 결과 닭소리의 근원지는 106동이었으며 그것은 실제 닭이 아니라 닭소리 알람이었습니다.
1: 이럴 수가!
0: 알람 제목은 시골 닭 기상송이었으며 아파트 주민 할아버지께서 귀가 어두우셔 알람 소리를 크게 해두시고 여름이라 창문을 열고 주무신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할아버지께서는 주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해오셨으니 주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아, 불쌍. 우리가 한 달 동안 찾아 헤매던 닭이 휴대전화 속에 있었다니. 저는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며칠 뒤 엘리베이터에서 그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누군가 웃으며 물어봤어요.
6: 아이고 어르신 알람 소리 바꾸셨어요?
7: 아, 예.
6: 아이고 아이고 잘하셨네. 뭘로 바꾸셨어요?
7: 아 진동. 아 근데 너 진동은 또 내가 못 들어요.
6: 아이고 이 그 안 되는 거 아니요. 할아버지 그럼 다시 달고로 바꿔요.
7: 아니 나는 저 이참에 개소리가 어떨까 하는데.
6: 개소리요?
1: 그 후 그 할아버지 별명은 꽃기호 할아버지가 되었고 닭 한 마리 때문에 한 달 동안 난리였던 우리 아파트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으며 닭 얘기 덕분에 주민들과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기묘한 닭의 이야기였습니다.
6: 예. 아 이게 알람이 전부 다 다르잖아 사람마다.
1: 그렇죠.
6: 자기가 좀 반응하는 그 톡소리나 아니면 알람 소리를 바꿔놓으니까
1: 네.
6: 이 닭 소리도 있고 욕으로 맞춰놓는 분도 계세요.
1: 진짜로? 일어나라고?
6: 도통 안 일어나니까.
1: 아...
6: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 엄마나 뭐 누군가의 욕설.
1: 충격요법이군요. 네,
6: 그리고 경상도 엄마들 그 어떤 악센트가 좀 다르잖아요.
1: 그렇죠.
6: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1: 위에 꽂히는.
6: 네. 네. 그렇게서 랩을 저장해놓은 분도 계시고.
1: 그렇군요.
6: 그 있지 않아요?
1: 네. 9114님도 동물농장을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고 정선혜 씨 칭찬하셨습니다.
6: 네. 닭소리로 진행하는 기억은.
1: 그러니까 가금류에 가깝기 때문에 동물과 친화적인.
6: 설치류가 아니라? 어쨌든 예. 모든 동물을 사랑합니다.
1: 예.
6: 7347님. 점점 닭 울음소리에 멍멍이가 믹스되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 감정이 아니었을까요?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깔깔깔 웃고 갑니다.
1: 네.
6: 감사합니다.
1: 6231님. 엄마 아빠랑 라디오 듣고 있는 초4학년입니다. 재미있어요.
6: 다행이다.
1: 우리 딸이랑 동갑이네요.
6: 이모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1: 네.
6: 닭소리에 멍멍이가 믹스됐다기보다 김장훈 씨가 점점
1: 약간
6: 벌떡 일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앉아있다가. 네.
1: 언제 장훈이 형 개인기도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6: 그 약간
1: 약간 있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6: 안 듣겠지 장훈이 오빠?
1: 네 장훈이 형 바빠요 요즘.
6: 그래.
1: 자 이제
6: 자, 퀴즈. 퀴즈 나갑니다.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1: 매일 이 시간이 되면 닭 울음소리가 들려서 아파트에 닭이 산다는 소문이 돌았죠. 닭 소리가 들린 시간은 몇 시, 몇 분일까요?
6: 1번 밤 12시 30분, 2번 새벽 5시 2분, 3번 오후 4시 5분.
1: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로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샷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6: 정답자 5분.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사과가 금방 말랑해지네.
2: 내 사과는 프레시킹을 쓰니까 오래 보관해도 신선하던데?
1: 어, 정말? 맛도 그대로야?
2: 그렇다니까. 맛도 좋고 단단함도 오래가고 썩는 것도 확 줄었어. 안 쓸 수가 없다니까. 스와프에도 싱싱하게 신선함의 왕 한국삼공 프레시킹.
3: 벼랑 끝에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4: 땅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0: 검은 가루 날리던 갱도에서 캐낸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곱이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1: 문경탄광 100주년 특집 99곱이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 FM 100.1MHz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4: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3: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마님 중에서 간편식 세트,
4: 보헤미안 다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4: 백년가게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의 웃음편지 월간 베스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3: 네, 아까 내드린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닭소리가 들린 시간, 정답은요?
4: 2번, 새벽 5시 2분이었습니다.
3: 네,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4: 이어서 두 번째 후보 공개할게요. 음악 주세요.
3: 자, 여러분의 지금 최고로 재밌는 방송, 슈라시 웃음편지 월간 베스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자, 제 앞으로 문자가 더 날아왔어. 1143님. 아, 내 인생은 문천식을 알기 전과 알고는 후로 나뉜다. 최고 미남 개그맨. 아, 조작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 번호 아니고 진짜로 온 겁니다.
1: 이런 거예요, 평소에?
0: 어, 진짜로.
1: 자기가 자기한테 문자 보내고. 땡큐.
0: 고마워요. 계좌 불러.
1: 아, 오케이. 사람 사는 거예요?
0: 아, 싫어합니다. 제가 진짜 문자 온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저를 최고 미남.
1: 얘기를 좀 들었어.
0: 아, 최미기 어떨까 싶네요. 아, 전 정선희 씨, 이거를 마스크 좀 씌웠으면 좋겠어요. 재간을 물렸으면 좋겠어요.
1: 양말 물리고 싶다, 진짜.
0: 아, 최미기가 소개한 다음 사연 최미기 들어주시면서. 어머. 아, 최미기 문천식 여기까지요. Let's get it!
1: 아, 치고 올라가기 힘들겠다, 진짜. 여기가 다다. 9월 14일 월요일에 소개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최영숙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0: 자전거는 죄가 없습니다.
1: 자, 학생이 지각할까봐 그거 왜 자전거 어딘가에 묶어 놨는데 거기서 펼쳐지는 굉장히 따뜻하고 재미난 그 어떤 단편 영화 같은 느낌이에요.
0: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시트콤이 따로 없어요.
1: 자, 웃픈 이야기지만 그래도 감동이 남아있는 이야기 다시 감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0: 예, 예.
1: 저는 용인에 사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입니다.
0: 아,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제가 20여 년 전 한 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할 때 겪었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시 학교 정문 바로 앞에는 60대 중반의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미용실이 있었어요.
2: 어서오세요. 빠 마시게.
1: 그러던 어느 날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학교 행정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미용실 원장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2: 아니, 2학기 학생 같은데요. 우리 미용실 셔터에다가 자전거를 묶어두고 갔어요.
1: 에? 아니, 셔터에 자전거를요?
2: 아, 내가 어제 셔터 내리고 왔는데 그 셔터에다가 자물쇠를 꽁꽁 묶어놓고 학교에 갔더라고.
1: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이렇게 묶어놓으셨어. 자전거. 아니,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원장님과 같이 미용실에 가보니까 아니,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셔터 쇠줄 사이에 네. 자전거를 그 케이블락으로 단단히 묶고 아무 일 없듯 등교를 해버린 겁니다. 미용실 원장님은 손님을 받아야 하는데 셔터를 올릴 수가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고
0: 어떡해.
1: 결국 교감 선생님이 교내 방송을 하시게 됐죠.
3: 아, 학생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아니다. 정문 앞에 미용실 셔터에서 자전거를 자물쇠로 걸어놓고 등교한 학생. 즉시 행정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용실 원장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1: 그러나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학생은 감감무소식.
3: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용실 셔터에.
1: 하기 싫어요. 성의가 없는데.
0: 누나, 열심히 하자.
1: 열심히 빨리.
3: 자전거 자물쇠를 걸어놓고. 온 넘은 행정실로 와라.
1: 아, 진짜 왜 이렇게 하나. 저 교감 선생님 죄송한데 아직 안 왔어요.
3: 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미용실 셔터에 자물쇠를 걸어놓고 온 넘은 빨리 와라. 안 오면 자전거밖에 뽑는다.
1: 그러나 끝내 학생은 나타내지 않았죠.
0: 어떻게?
1: 그 사이 미용실에는 예약 손님들이 하나둘 내려진 셔터 앞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4: 자전거라도 뭐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다들? 그 자물쇠 잘라버려.
1: 아유, 그렇게 하세요. 어쨌거나 저희 학교 학생 일이니까 교감 선생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했어요. 자물쇠를 자르든가 자전거를 분해하든가.
2: 아유, 그건 안 되죠, 여러분. 남의 물건 망가뜨리면 안 돼요. 얼마나 아끼면 이렇게 비록 남의 집 문이지만 꽁꽁 묶어놓고 가겠어요.
1: 없이. 아니, 우리 원장님 마음 정말 너무 엔젤이다.
0: 아, 근데 이렇게 아니라 그냥 셔터 올리면 되잖아요.
1: 아, 이게 자전거가 묶이는데 어떻게 올려요?
0: 아, 자전거까지 같이 올리면 되죠.
1: 그래서 미용실 원장님과 손님들은 셔터 앞에 다 같이 섰습니다.
2: 아, 그럼 제가 하나 하면요. 양쪽 끝에 계신 분들은 셔터 올려주시고 가운데 계신 두 분은 자전거를 좀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1: 알았어요. 아유, 진짜 이게 무슨 난리고.
2: 자,
1: 아이고.
2: 하나.
1: 네. 아, 자.
2: 자, 다시 하나.
1: 마침내 셔터와 자전거가 반쯤 올라갔는데 원장님 선생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2: 자, 셔터 올리고 계신 분들만 빼고 다들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와요, 얼른.
1: 손님들은 몸을 한껏 숙여서 셔터를 지나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고 올려졌던 셔터와 자전거는 다시 내려졌습니다.
2: 됐다, 이제. 자, 10시 예약 어느 분이죠?
1: 그렇게 셔터가 내려진 미용실 안에 있으려니 동물원 철창에 갇힌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뭐 파마를 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어 보였는데요.

0: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1: 아니, 저 원장님 이거 어떻게 하죠?
0: 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1: 아,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0: 아, 예. 그랬습니다. 미용실 화장실은 바깥으로 나가서 건물 화장실을 써야 했던 거죠.
2: 아이, 그 도저히 안 참아지는 거예요?
0: 아이, 그 저기 좀만 이렇게 이 종이 메고 참아보면 안 될까?
1: 아, 더 참으면 쌀 것 같아서요.
0: 아, 그래, 그럼 안 되네. 아, 진짜 어떡하지. 자, 그러면은 아, 자, 여러분 셔터를 한번 더 들어올려야 되거든요.
1: 그래요?
0: 그 아까 자전거 들었던 분 나오시고요. 셔터 양끝에서 들어올리셨던 분. 아까 동일하게 셔터 잡아요. 화장실 쏟네?
1: 아, 네.
0: 시간 없어.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면 셔터하고 자전거 들어올 테니까 그 사이에 빨리 기스 나가요.
1: 아, 예, 알겠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자, 다들 준비됐죠? 무브, 무브. 하나, 둘, 셋!
1: 자, 아,
0: 다시 셔터 내립니다. 하나, 둘, 셋! 아, 어머나! 이거 큰일 났네.
2: 아, 왜 또 뭔데요?
0: 아, 나도 약간 찌린 거. 아, 야, 나. 아, 나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
2: 아, 한꺼번에 갔어야지. 아, 자, 다들 다시 들어올려.
0: 아,
2: 자, 시작! 자, 하나, 둘, 셋! 다시 내는 이제 어머 잠깐 아까 그 손님 화장실 갔다 오셨다 다시 올려요 아저 나가셨어 다시 내는 이제 아 힘들어
0: 야 그렇게 누구 하나가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 손님들과 원장님은 셔터와 자전거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요, 이것도 기술이라고. 손님들은 파마약 바르고 머리에 롯들을 만 채로도 어느새 호흡이 척척 맞아가지고 이제는 누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셔터와 자전거를 동시에 올리고 내리는 게 일도 아니게 된 거죠.
3: 우와.
0: 아, 진짜 저희 학교 학생 때문에 너무 죄송해서 어떡해요. 저기 이제 학교 끝날 시간이니까 학생이 곧 올 겁니다. 그때였죠. 한 학생이 바들바들 몸을 떨며 미용실 향해 다가온 거예요.
1: 아, 저기
0: 아 뭐야 너야?
1: 예?
0: 야 네가 이 자전거 주인이니?
1: 아, 네 저 아침에 제가 지각을 해갖고요 급한 마음에
0: 아이고 이 녀석아 그래도 그렇지 여기 영업을 어떻게 하라고 아이고 너 그리고 방송 들었어?
1: 네
0: 근데 왜 안 나왔어?
1: 너 쌤한테 혼난 것 같아
0: 참나 학생 보기 전에는 진짜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덜덜덜 떨면서 얼굴이 허옇게 질린 학생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1: 죄송합니다.
0: 으이그. 그때 그 자전거 학생도 지금은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겠죠. 에이그 자전거 주인아 그날 너 때문에 미용실 손님들 하루 종일 운동했다. 어? 너 그거 잊지 마.
4: 아, 3711님이 천식 오빠 깨알 교감 선생님 너무 재밌는데요. 점점 귀찮아서 대충 한 거 맞죠? 하시는데
5: 대충 했다니까.
4: 아, 누나 때문에 이렇게 글이 오잖아 지금. 아니,
5: 예전에는 여러분 아, 천식 씨가 여러분 네. 여러분 이걸 되게 명확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날 진짜로 왜 안 계셔? 이런 거죠.
4: 아니 컨디션 안 좋을 수 있죠.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5: 하여튼 네. 정신 차려야 돼. 똑띠 차려야 돼.
4: 알겠습니다.
5: 그러면 네. 여기 청취자 여러분이 매 눈? 네. 아니야. 하여튼 매 귀로 듣고
4: 네.
5: 계시잖아요.
4: 진짜네. 아.
5: 자, 0557님. 저는 교문 닫힐 때 자전거 버리고 뛰어간 적은 있었습니다. 크크크. 네. 남일 같지 않네요. 크크크크.
4: 아.
5: 뭐든 버리고 싶어요.
4: 진짜 그렇죠.
5: 차도 버리고 싶어. 지각하면.
4: 그때 왜 교문에 서 계신 선생님이 야, 문 닫아, 문 닫아 이럴 때 엄청 뛰잖아요.
5: 그게 교문 같지 않고 약간 감옥문 같은
4: 진짜. 자, 2850님은요. 저 학생은 혼날까 봐 얼마나 무섭겠어요.
5: 맞아.
4: 그래도 참 따뜻한 분들이네요.
5: 그거 정겹더라고요. 그 자전거 매달린 채로 셔터를 올렸다 내렸다 그 밑으로 빠져나가고 화장실 갈 때마다
4: 우리 민족 원래 서로 돕고 살잖아요
5: 그러니까 아, 그 외국인들이 좀 와서 K문화에 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좀 귀찮을 수도 있는 그 오지랖 정 요거에 되게 홀딱 반한다고
4: 그렇죠 Do you know 푸마시? Do you know 두레? 네 좋았습니다 자.
5: 뭐가 좋았다는데 오늘 뭐 커피를 진하게 한 잔 때린 거야 왜 이렇게 각성이야 분위기가
4: 아니 누나가 아무도 안 해주니까 저라도 저를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5: 네?
4: 왜 가만히 있냐고
5: 아니, 아까 뭐였지? 아, 최고미나?
4: 네. 아, 최미기. 최고의 남기겸 최미기.
5: 최미기와 최미기. 아 네. 진짜.
4: 자 그럼 이제 퀴즈 드려야죠.
5: 우선 편지 월간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4: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5: 학생은 지각할까봐 미용실에 있는 이것에 자전거를 묶어놓고 갔죠. 출입구에 설치하여 위아래로 드륵드륵 여닫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4: 1번 셔터, 2번 달, 3번 개구멍.
5: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4: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문자

0: 월간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학생이 자전거를 묶어놓았던 곳. 정답은요?
1: 1번 셔터였습니다.
0: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 거고요. 이제는 대망의 9월 월간 베스트 주인공 발표해봐야겠죠?
1: 우리 아파트에 달기 산다는 소문이, 그리고 자전거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 두 사연 가운데 9월의 월간 베스트 사연은요?
0: 두구두구두구두구 최영수님이 주신 자전거는 죄가 없습니다. 선정됐어요!
1: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사연자 분께는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릴게요.
0: 네,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으실 다음 주인공 누구죠?
1: It's you!
0: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게시판에 재미있는 사연 올려주시고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게시판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 짧은데 이거 웃긴데 라는 사연. 소재 공모 게시판도 있거든요. 네. 여기 옮겨주세요.
0: 소개만 되셔도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주간 베스트 뽑히시면 1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얹어집니다. 그리고 월간 베스트 오늘처럼 뽑히시면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집으로 배송돼요.
1: 손편지 기다릴게요. 손편지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잠깐 광고 드릴게요.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의

0: 함께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뉴스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3: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2: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3: TBX 타고 상품권 타고.
2: 트러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4: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올바른 품질하면?
9: 올품.
8: 올품하면?
9: 올바른 품질.
8: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9: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8: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9: 올바른 품질.

0: 브라.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러분이 주신 정말 소중한 문자들이 많아서 하나씩 볼게요. 3588님, 사과나무 밑에 반사필름 깔고 있습니다. 햇빛을 반사해서 과실 밑쪽까지 골고루 빛이 닿도록 하기 위해서죠.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하셨는데.
4: 아우, 세상에.
3: 아이고, 이 반사필름, 이 비닐을 다 까신 거예요.
4: 이거 계속 팔 올려가지고 그 막 몰입하고 막 이러시고 나면
3: 그리고 또
4: 머리도 어지러지라고
3: 허리 숙여서 누름돌까지 올려놓으셨어요 지금.
4: 아, 진짜.
3: 아이고야.
4: 웬일이야.
3: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4: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먹는 이 과일 한쪽이 이런 정성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3: 그렇죠. 여배우의 반사판 받쳐주듯이 이 반사판 밑에 있는 상황까지 다 빛을 주는 거예요.
4: 그럼 여배우 반사판도 뭐 네. 어디 여배우 밑쪽까지 다 이렇게
3: 턱 밑까지 예쁘게 코 구멍 밑까지 다 예쁘게 이렇게.
4: 네. 반사판을 갖고 다니는 배우도 있습니다.
3: 어, 진짜로요?
4: 개인 반사판.
3: 그리고 정선우 씨, 네. 그 조명 감독님한테 네. 이렇게 잘 보이는 여배우들도 있어요. 그치. 감독님 싸셨어요?
4: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차별하진 않으시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금 신경을 더 쓰게 돼 있어요.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4: 개그맨들은 반사판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요.
3: 그렇죠. 네. 네.
4: 반사판으로 어떻게 웃길까를 생각하지? 이걸로 뭐 내 얼굴을
3: 아, 뭐 예쁘게 보이겠다는 네. 것은 없죠.
4: 저희는 저희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7344님. 아, 마눌 생일날 큰맘 먹고 난생처음 꽃을 샀는데 우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던지 왜 하냐고 그걸 돈으로 주든지 케이크를 사든지 하라고 쏴붙이더군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요? 아. 아니요, 이거는 부인 잘못하신 거예요.
3: 그렇죠.
4: 그럼 사람 성의를 그렇게 무시하면 되나? 아니, 그동안 마이너스 쿠폰이 많이 있는 남편일지라도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선물은 선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쵸. 다음 선물이 와.
3: 네. 물론 이게 3만 원, 5만 원이 케이크로 오는 것도 좋겠지만 꽃은 낭만이 있잖아요.
4: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아마도 이분도 언젠간 꽃을 좋아하고 막 꽃내음을 맡으며 소녀소녀 했던 분이었을 텐데
3: 그랬죠.
4: 삭막한 현실이.
3: 에.
4: 에, 그래요. 누굴 탓하겠어.
3: 모르진 않죠. 에,
4: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부인 생일을 축하드리고요.
3: 네, 7057이며.
4: 오전까지만 해도 남편한테 서운해서 아 오늘은 진짜 말 안 할 거야 그랬는데 좀 전에 남편이 점심 먹었냐면서 퇴근길에 좋아하는 디저트 사온다는 말 한마디에 벌써 마음이 스르르르르르. 나 참 단순하죠. 남편도 알고 저도 아는 제 마음의 햇밥.
3: 우와.
4: 난 이런 사람이 좋아요.
3: 어, 7057님 너무 고마운 분 아니에요?
4: 그러니까
3: 그냥.
4: 왜...
3: 아무...

0: 물어주고.
1: 논리적으로 사과를 해야만 직성이 풀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어요. 논리랑 상관없이 달달한 케이크로 그냥 무장해제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편하긴 그런 사람들.
0: 너무 좋겠다, 그죠? 저희 아내는 그 정선혜 씨 말하는 대로 전자예요.
1: 논리.
0: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돼요.
1: 왜냐면 네. 누적이 됐잖아요, 문천식 씨.
0: 아니, 뭐 다...
1: 아, 이거 너무 찐이다.
0: 아, 부부 생활 나 혼자 했냐고. 아, 지는 실수 안 했냐고. 아, 생활 깔봤네.
1: 야, 진짜 문천식 씨 알아온 가운데 가장 진솔한 소리가 나왔어요. 아, 진짜.
0: 아, 진짜.
1: 아, 이거 빵 터지는 분들 많겠다.
0: 그렇지.
1: 그런 생활을 혼자 하나 어디. 네. 맞아요.
0: 아, 7858. 아. 근무 끝내고 헬스장에서 샤워하고 있는데 한 분이 샴푸를 안 가져왔다 얘기하길래 샴푸랑 린스, 바디워시 다 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탈의실에서 찹쌀 누룽지 과자를 건네주더라고요. 바삭바삭 씹으며 기분 좋게 퇴근 중입니다.
1: 아, 찹쌀 누룽지 과자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또 지라시에도 왜 항상 인기가 많아서 제일 맞아요. 빨리 팔리는 게 이 찹쌀 누룽지 과자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오고 가는 정, 반드시 오면 가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오고 가고 한번 이렇게 있으면 네. 사람이 좀 뭔가 훈훈하지 않아요?
0: 맞아요. 사는 맛이잖아요. 그런 게.
1: 체온도 올라가고. 네. 네. 자, 0968님. 사춘기로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들이 닭볶음탕을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0: 네?
1: 어머. 맛도 맛인데 그보다 사춘기가 끈다가는 건가? 희망이 보여. 행복합니다.
0: 아들이 닭볶음탕을 네. 만들었다고요?
1: 더 센 게 올 테니까 시즌2 준비해라.
0: 아이, 그러지 마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네.
1: 그래, 맞아. 네. 진짜. 마무리다, 마무리. 닭볶음탕을 직접 만들다니. 아니, 근데 사춘기는 중학생 아니에요, 거의?
0: 중3, 고1 될 텐데. 그죠? 이게 쉬운 일 아닌데.
1: 이거 거의 셰프 수준인데.
0: 그죠? 밀키트로도 만들기 어려운 게 닭볶음탕인데. 네.
1: 하여튼 후둔하다 맛을 떠나서 이 행위 자체가 꿀맛이다.
0: 네.
1: 자, 0156님은 네. 12월 결혼 예정인 예신입니다.
0: 예비신랑.
1: 어허, 요즘 정모 청첩장 모임 다니는데 감기가 와서 목이 나갔어요. 예비 신부 수도 있겠다. 신청곡은 이기찬의 감기요 하셨어요.
0: 아 맞아. 예비 신랑은 예랑이라고.
1: 아, 정모가 아니라 청모. 아,
0: 네. 예비 신부네. 아우 줄임말 너무 많네요.
1: 청모 정도야 진짜 양호해. 네. 청모 말고 다른 건 진짜 못 알아듣는 거 너무 많아서 저는
0: 근데 여러분,
1: 못 들은 척해요.
0: 청첩장 모임도 낯선 분들 많으실 거예요.
1: 맞아. 네. 저도 사실 이렇게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많이 듣게 된 거고 청모 청첩장 모임? 오, 좀 생소한데? 한 5년 전부터.
0: 그쵸.
1: 네. 네. 그래서 한두 번 다니다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 나이가 청모를 다닐 나이는 아니. 제모.
0: 저기요. 제모. 너무 다른 거잖아요, 지금. 예? 너무 다른 거라고요.
1: 지금 왁싱 말고, 제모. 네. 그, 재혼 모임.
0: 자, 아, 그 모임이었어요?
1: 어, 재혼 모임.
0: 오.
1: 그렇잖아. 재혼도 혼인이니까.
0: 아,
1: 삼혼도 그... 있는 판에 뭐?
0: 왁싱 말하는 줄 알았어요.
1: 아, 예.
0: 네.
1: 그래서 너무 다른 결이라고
0: 생각했구나. 네네네.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 줄이면 어렵네요. 자, 2부 끝곡으로 0156님 신청하신 이기찬의 감기 준비해봤습니다.
1: 자, 뉴스 듣고요. 5시 5분에 저희 또 함께 할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6 경북고속길 라디언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성대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6 경북구곡길 라디언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구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 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백일홍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 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지혜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0: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 받아주세요.
2: 친구처럼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안동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오늘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당원 모집 의혹과 산불 피해 임시주택 납품 관련 뇌물사건 등 잇따른 수사로 시정 신뢰가 훼손됐다며 권기창 시장의 공식 사과와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측근들의 잇따른 구속과 시청 내부로 확대되는 수사로 무관한 공직자들까지 불신을 받고 있다며 권 시장에게 사건 관여 여부와 시정 수습 방안을 밝히고 수사 협조로 인한 직원 보호와 공무원의 정치적 동원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경북도청 공무원노조도 참여했고 기자회견 이후 시장 측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청송과 영양, 의성, 영덕 등 경북 4개 군이 법무부의 신규 교

0: 요양시설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청송군은 기존 교도소 부지 활용을 장점으로 영양군은 군민 86.6%의 유치 찬성률을 내세우고 있고 영덕군은 유치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의성군도 교정시설과 지역 상생 방안을 내세우며 유치 전에 가세했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4곳에 수용인원 1,000명, 상주 직원 250명 이상 규모의 교정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며 다음 달 4일까지 지자체의 유치 제안서를 접수한 뒤 12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경북의 농지는 26만 제곱미터로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의 외국인 농지 취득 면적은 207만 제곱미터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중국인이 취득한 농지는 전체의 33%를 차지했고 김 의원은 외국인 소유 농지의 사후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내년부터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의 사전 신청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영양과 봉화, 울진 등 경북 7개 군에선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신청 2,287건 가운데 70%는 부모가 대신 신청했습니다. 청년의 거주지역과 부모의 정보 접근성에 따라 제도 이용에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밀리아 가토 주한 이탈리아 대사가 오늘 경상북도와 이탈리아 사이의 음식 문화 교류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안동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마술사 이호진입니다. 세계 마술올림픽에서 대상을 받은 뒤 외국 마술쇼 그룹 멤버로도 활동하며 한참 동안 해외 무대에 섰는데요. 그러다 국내에서 더 매직스타라는 마술 오디션 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굳이 또 오디션에 나가서 혹시나 탈락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도 있었지만 전 반대로 생각했죠. 탈락한다면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배우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맘먹으니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쇼.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잠시 후 자꾸만 생각나는 매운맛 상담, 예, 마라 상담소, 할매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두 어르신들에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 사연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장을 비웁니다. 어느 날부터 옆 염력칸에서 새로운 동지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불편해서 볼일을 못 보고 있습니다. 염력한 그분께 말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2: 아하.
1: 서로의 이제.
2: 예, 서로의 고정자리가 있구나.
1: 그 인기척이나, 아, 고정자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2: 고정자리, 그러니까 염력하니까, 늘 염력하니까.
1: 아니면 그냥 인기척 사운드 이런.

0: 때문에 신경 쓸 수도 있어요.
1: 누가 있으면, 네. 그러니까 고정 자리는 각자 고정 자리인데 누가 네. 있으면 예민해서.
0: 네네, 신경 쓰여서.
1: 어, 약간 그게 아, 나의 어떤 스멜이나 나의 어떤 그 그렇죠. 사운드가 이 사람에게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라는.
0: 그럴 때는 그냥 내 귀를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죠?
1: 휴대폰 음악을 크게 틀어서 어 뭐지 하는 사이에 확 배출해 버려요.
0: 그럴 수도 있고요. 물리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1: 네. 네. 그 저도 화장실에서 가끔 이렇게 옆칸에 누가 이렇게 움직이면 먼저 나가도록 배려합니다. 아,
0: 어, 그게 낫죠.
1: 서로의 동시에 나가면 약간 어색한 게 있어요.
0: 왠지 있어. 네.
1: 자 문자번호 보셨나요?
0: 네,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로 갔지?

0: 피곤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중화역 가까이
1: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1: 드디어 라온.
0: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 건설. Well, well,
2: well, well.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3: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이벤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인 뉴스 해통령 해통령 뉴스 하나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의 해통령
2: 고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의 해통령 육수 하나의
1: 고인 뉴스 해통령 육수 하나의 해통령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찌는 해커스.
1: 토익은 해커스.
2: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살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3: 광어 양식 의무 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4: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5: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4: 아토피 전문 닥터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5: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4: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5: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4: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
5: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6: 야, 저 언제 니들은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7: 인생의 매운맛, 단맛 다 느껴본 할매, 할배들의 고민 해결 시간. 할매, 할배 상담소. 고민을 한 병 물면 놓지 않는 상담계의 풍산계, 이 진념 할매 정선자예요.
6: 막걸리를 놓지 않는 문춘식 오시다. 예, 오늘도 뒤에 약속 인사와서 빨리 가야 돼요. 상철이가 두부김치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찾아냈다고.
7: 아이고, 이 상철이도 죽을 때가 됐네.
6: 여기 마포에서 봉인했거든.
7: 오래 산다, 둘 다.
6: 아니, 그러니까 좀 적당히 끝내자고.
7: 막걸리는 유산균이 아니오. 왜 그거 자꾸 요구르트라고 생각하는 거야?
6: 인명은 제 전이야.
7: 자. 하늘의 뜻이 무심해.
6: 정치자 여러분들의 고민사연, 자, 보죠. 할매할매 상담소 오픈! 내가 먼저 해드릴게. 이고.

0: 부모님, 할매 할배 잘 지내시오. 예전에 그 허우대 멀쩡한데 여친이 안 생긴다고 고민 보냈는데 어르신들이 쓴소리 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마음에 쏙 드는 어이구
1: 예?
0: 여친이 생겼어요.
1: 아이구야.
0: 심지어 여친 딸 무지 좋아로 합니다. 근데 두어 번 만나고 나이 얘기를 했더니 헤어지지요.
1: 왜?
0: 10살 차이가 너무 많다고요.
1: 이런 씨, 뭐
0: 아니, 분명히 처음에 자기 스타일을 해놓고 나이를 듣더니 헤어지자고.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참고로 비주얼 파션은 칭찬 많이 듣습니다.
1: 10살이면 여자가 부담 느낄만 하다.
0: 뭐 예를 들어 29, 39 이런 건가?
1: 그러지. 원래 20대 때는 30이 아저씨 같고 30대 때는 40이 아저씨 같고 그러잖아.
0: 아, 그럴 수 있지.
1: 십식이니까. 네.
0: 하긴 20살에는 그 24살 조교 그 선배가 너무 나이가 많은 누나 같았어.
1: 아저씨지 아저씨지.
0: 네, 근데 생각해보면 다 또래야.
1: 난 50대면 다 빠그리 아줌마 파마하고 댕기는 줄 알았어.
0: 어, 아니지 요즘은 전자씨 알죠? 60대들도 아주 미녀가 많아요.
1: 수영장에 80대 언니들 기깔라.
0: 아 그래?
1: 그럼.
0: 수영장을 끊어야겠구만.
1: 아이 저거 또 시작하네. 저 돈 들어갈 일만 계속 만드는. 아이 애지당간 아무치당간에 저기가 저식이니 동안이네.
0: 아.
1: 10살 차이 나는 줄 모르고 만났다가 이제 나이 들고 식겁한 거 아니야?
0: 아니, 허우대 멀쩡하다는 얘기 듣고 예. 또 옷도 잘 입는다잖아요.
1: 그 여자가 완전 미치게 좋은 거 아니면은 일단 뭐 나이 듣고 떠난 여자를 그렇게 붙잡을 이유는 없고, 그렇게 또, 그 붙잡으면 또 걘 또, 걔도 튕겨 또. 그러니까, 그리고 비주얼 패션 칭찬 많이 들으면, 그 여자랑 뭐 극복할 생각 아니고 딴 사람을 만나서 그 애시당초부터 나이를 까.
0: 아.
1: 처음부터 나를 안 깠잖니.
0: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1: 걔가 정신 연령이 이제 아가인가 보지 뭐. 10살이면 부대끼고 그럴 수 있어.
0: 아, 참. 이거 좀 잘해주면 어떻게 10살 차이 극복 안 되나?
1: 그러니까 여기서 또 질척거리고 전화하잖아? 그러면 더 없어 보여.
0: 아, 그건 맞아.
1: 기다려봐. 그 지가 전 그 매력보다 저 숫자가 뒤로 간다. 매력이 앞으로 온다. 그럼 전화할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쪽 내고 딴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나이 까고 시작해.
0: 그렇지.
1: 그래. 네, 내가 봤을 때 상태는 좋은 것 같아.
0: 예, 괜찮은 것 같아.
1: 이 상태는 올바로. 왜냐면 이게 10년의 어떤 간극이 안 느껴진다는 그 어떤 그 얼굴 생김새 아니야. 괜찮아. 칭찬해.
0: 그래요.
1: 그래요. 자, 그리고 또 8023님 사연으로 넘어가요.
0: 네.
1: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친정엄마께서 서쪽은 삼재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근데 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저는 기독교입니다.
0: 예.
1: 어이, 서쪽에 삼재가 있다고 엄마들은 참 이런 거 중요해. 나침반을 그냥 몸에다 새기고 다니는 것 같아. 동서남북 안 되자고 이유를 하면 그냥 다 안 되지 뭐.
0: 아니 본인이 기독교라 그런 거 안 믿으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
1: 엄마를 설득하는 게 힘든가 보지. 엄마가 무진장 센가 보지.
0: 아.
1: 하여튼 그 가가지고 좋은 일 생기는 거를 조금 몇 개 연출을 해야.
0: 그래요.
1: 그 짝으로 이사를 가면서 집값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라서 좀 이윤을 남겼다 뭐 이런 거 있잖아.
0: 네.
1: 티 안 나지만 이렇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그럼 돼. 그리고 친정엄마한테 용돈도 좀 찔러주고.
0: 그렇지.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또 얘기 잘 하고.
1: 너무 뾰족하게 나가면.
0: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1: 내가 이제 이 엄마랑 좀 오래 살아봤는데 오래 말을 섞으면 안 돼.
0: 아, 그렇구만.
1: 짧은 거, 날씨 얘기하고 먹는 거 얘기하고.
0: 아, 한 집에 어른이 둘이 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
1: 사공이 둘이 있다는 거야.
0: 그래서 내가 전자 씨 집에서 나와준 거 아니야.
1: 아, 어른이라고 생각했어?
0: 아, 그러면 내가 애야.
1: 아,
0: 이런.
1: 그래야.
0: 예.
1: 나는 그냥 키우던 바둑이 하나 나갔다.
0: 어쩐지 나한테 개라 그러더라. 개라고.
1: 뭐 차이점을 모르겠어가지고.
0: 나는 돈을 벌어왔잖아.
1: 200.
0: 아이, 여러 번 벌어왔지.
1: 60년 동안 200번.
0: 에이, 쟤,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방송에서 하지 마.
1: 지한테 물리하면 다 쓸데가 없어.
0: 그래요. 다음 사연 봅시다.
1: 그래, 가.
0: 8493님. 담배 끊은 지 4개월째입니다. 근데 살이 너무 쪄서 고민이에요.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데 살 빠지는 방법 구합니다.
1: 이제 담배를 집어 여야 되는데 이제 그 대신 그 자리에다 계속 뭐 초코과자 넣고
0: 그렇지.
1: 뭐 넣고만
0: 사탕 물고 그래서
1: 이게 긴지라니까. 근데 이거 담배 피면 또 빠질 것 같지? 안 빠진다 메롱.
0: 아 그래?
1: 돌이켜봐. 돌이켜. 안 빠져. 담배는 또 그냥 담배대로 피고 또 먹을 건 또 먹을 것대로 먹어.
0: 요즘 살 빠지는 거 그거 있잖아.
1: 아, 저 이긴자로 반대?
0: 그리고 또 위에 고비가 오고 뭐 이런 것들.
1: 근데 그것도 여들 저

0: 네. 일단 공중공중 뛰는 것보다 관절이 약하다 싶으면은 그치. 슬로우 조깅 나 어. 강추요.
1: 촘촘촘촘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0: 예, 그리고 요즘 난리여 그거 막 어. 모여가지고 같이 크루들끼리 달리고 그래.
1: 뭐 오줌 마려운 사람인가 싶게 뛰더라고.
0: 똥.
1: 저기 선자씨 응? 이거 그 MBC가 공영방송인데
0: 오줌으로 불꽃은 인간이 누구요?
1: 그저 그렇게
0: 뭐가
1: 그
0: 하면 달라?
1: 아이고
0: 하여튼 뭐가 매려운 것처럼 뛰어.
1: 네 그렇게 뛰면 됩니다. 한 30분만 뛰면 돼요.
0: 또 그런 것도 있다던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이렇게 방방이 하듯이 제자리 뛰기를 한 50번에서 100번 하자네. 매일같이 기깔나게 빠진다.
1: 그 방방이 중고거래마켓에서 팔던데.
0: 그거 안 써. 어차피 에. 그거 사다 놓으면 안 쓰니까 에. 그 매트 같은 거 두꺼운 거나
1: 거기서.
0: 이불 같은 거 푹신하게 깔아놓고 거기서 조금 방방방방 이렇게 한 50번에서 출발해서 100번까지 매일 했지.
1: 그렇죠.
0: 혈액순환 끝장난디.
1: 열심히 해야 돼요.
0: 유산소래 공복 유산소.
1: 살찌면 안 되면 성인병의 출발점이 비만이에요.
0: 그리고 4개월이면 담배 이제 거의 끊어가는 거예요. 평생 참는 거라고 하지만 4개월이 어려운 거거든.
1: 그렇지.
0: 다시 돌아가면 죽는다잉. 이거 결심 흐트러지면 안 돼.
1: 그렇지.
0: 이건 어차피 담배 다시 펴도 찐살은 못 돌려.
1: 담배는 안 돼요. 나는 술을 마시려고 담배를 안 배웠다고.
0: 그래.
1: 자,
0: 오래 살아라.
1: 노래 한 것도 그거 합시다.
0: 하림이가 부른 난치병.
1: 사랑은 난치병이야.
0: 아유, 얘는 이렇게 심란한 걸 노래 제목으로 적어놨대야.

0: 그러다.
1: 하림이 어디 갔어?
0: 아이고, 아. 죽을 때가 돼가지고 한번 나면.
1: 아, 이게 노래가 자라지. 좀 약간 졸린 면이 있어요.
0: 옛날에 조영남이가 그렇게 방송하다 잤어.
1: 아, 그래? 그럼 나만의 문제가 아니네.
0: 걔도 그냥 발로 차가지고 깨워가지고 시키고 그냥.
1: 아, 그 얘기를 하면 조영남 씨가 싫어하지.
0: 싫어, 뭐 싫어해, 사실인데. 그것도 일 못 끝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몇 번 붙잡았어. 아이고. 아이고, 나는 남자 법도 지지리도 없다, 진짜. 아이고.
1: 또 누구랑 했어, 진행?
0: 문천식. 아, 김은국 있었어.
1: 김은국.
0: 아이고.
1: 아이, 멋지다고 많이 했네.
0: 걔도. 아이고, 입만 열면.
1: 자, 아이고, 좀, 알면 산다서.
0: 잘 지내냐, 흥국아? 주원 밀고 영, 신통 잔뜩이. 다시 길러라, 그거.
1: 자, 이번엔 산자식 한번 갑시다.
0: 이, 그래, 저거, 익명을 요구했네, 김정희가. 몇십 년지기 절친이 있어요. 네. 그동안 연락만 하다가 친구가 저희 동네로 이사 오면서 부부 동반으로 자꾸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1: 재밌겠네, 부부 동반.
0: 그런데 재수 씨가 자랑이 너무 심해요.
1: 네?
0: 지 자랑, 가족들 자랑, 급기야 그냥 반려견 자랑까지. 이? 처음엔 호응을 했는데 모든 네. 대화의 끝이 자랑질이니까 지쳐.
1: 지치지.
0: 그래서 아내는 우리 마누라는 모임을 안 나가고 친구한테 둘이 보자고 그랬다가 또 잘 안 돼서 흐지부지 됐어요.
1: 네.
0: 에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만남을 피하고 있는데 친구한테는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아이고 어차피 이제 쫑이 났구만.
1: 아니 그 눈치가 더럽게 없으시네. 그 왜 자랑을 할까?
0: 이거 꼭 부부 동반으로 만나야 돼?
1: 그래 필요가 있나?
0: 예, 그래. 아내가 약간 요새 갱년기라 그래. 그리고 친구랑 둘이 만나.
1: 둘이 만나요.
0: 만나.
1: 둘은 깨복쟁이 친구지만 아내들은 안 그렇잖아.
0: 그래.
1: 이 폭이 좁다고.
0: 그리고 이거 네 마누라가 자랑질을 너무 해가지고 이런 전쟁이요. 그 지역구에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1: 나는 그 어렸을 때 친구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데 야 재수 씨 자랑이 좀 심해.
0: 그래서 네가 전조동이요.
1: 에?
0: 전쟁을 부르는 조동아리.
1: 아, 그런가? 어쩐지 그 부모사가 안 좋아지더라고.
0: 그럼, 그럼. 그게 이게 뭐랄까. 이걸 전달을 예쁘게 해주질 않잖아.
1: 아니, 팩트를 전달을 해. 그 사람이 뭔가
0: 자, 봐봐.
1: 개선이 되고.
0: 문천식이 두 명이요?
1: 네.
0: 근데 문천식이 또 다른 문천식한테 야, 너 재수 씨가 좀 자랑이 심하더라. 그럼 또 다른 문천식이 지 마이노라한테 야, 너 네 자랑 너무 쩔어가지고 남한테도 못 만나고 지금 나 왕따 당하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1: 아유, 그렇구나.
0: 예쁘게 말 못하고.
1: 그렇게는 안 되는데.
0: 그럼. 문천식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게 이것이 킬포요.
1: 아, 이해가 됐어요. 아이고, 남편들이 눈치가 좀 없구만.
0: 전달하면 그 과정에서 뭐가 이제 뿔쑥뿔쑥 튀어나가지고 네. 이게 오해의 여지가 될 수 있으니까.
1: 그렇지, 그렇지.
0: 예, 그리고 이거는 또 내가 마누라랑 사이가 안 좋아도 밖에서 내 마누라 욕하면 기분 더러운 게 부부여.
1: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조언이랍시고 그런 거 하지 말고.
0: 그래.
1: 그냥 둘이 봅시다.
0: 그래. 예. 둘이 보고 딴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나는 부부동반 오래 보는 건 비추여.
1: 예, 맞아요.
0: 끝이 안 좋아.
1: 1년에 한 번 보면 되지 뭐.
0: 그래.
1: 자, 다음 사연 가볼게요. 3908님. 엄마 생일 선물을 물어보고 살까요? 아니면 몰래 서프라이즈로 살까요? 고민입니다.
0: 엄마 생일 선물을 엄마한테 물어보고 산다고?
1: 네.
0: 아, 엄마가 뭘 좋아할지?
1: 엄마 스카프 사드려요? 향수 사드려요? 뭐 이런 거.
0: 아, 아들인가 보다.
1: 따님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걸?
0: 딸도 뭐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딸들은 좀 지켜보다가 엄마가 뭐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아이템을 딱 낑겨 넣는데
1: 그거 맞추기가 또 쉽지가 않으니까.
0: 예쁜 봉투를 하나 사.
1: 그래서?
0: 돈을 넣어. 그것이 모든 선물의 가장 정답이요.
1: 근데 그 돈이 엄마 성에 안 차면 어떻게 해요?
0: 그런 정도면은 어떤 선물을 해도 엄마 성에 안 차지. 그냥 내가 주는 건 다 성에 안 찬다 봐야지.
1: 아, 그렇겠네.
0: 그리고 돈을 좀 이제 어느 정도 봉투에다 넣은 다음에 편지를 써, 엄마한테. 더 좋은 선물을 사고 싶고, 엄마.

0: 내가 더잘 어울리는 걸 고르고 싶은데 영못 고르는 걸 봐서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가 필요한 걸잘볼수 있게 엄마를 관찰해서 내년 선물은
1: 응.
0: 엄마가 정말 좋아서 확 웃음을 터트릴 만한 걸로 사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밑밥을 깔아.
1: 그렇게 편지를 손으로 써서 봉투에 10만 원 넣어서 나 주면 말이야. 나 감동 받을 것 같은데.
0: 감동 받지. 편지 받으면 절대 안 돼. 망해.
1: 그런 편지까지 주면 그 10만 원 가지고 내 돈을 보태서라도 좋은 걸 산다.
0: 그렇지.
1: 주변에 잘하는 말 아니야 할 것 같아.
0: 그렇지. 돈 얼마 받았단 얘기 안 해. 돈을
1: 그렇지.
0: 줬다가 중요한 거지.
1: 그러네.
0: 편지랑 써. 그런
1: 아, 지혜로워요.
0: 편지 받으면 안 돼. 그건 행운의 편지만 못 해. 절대. 영심해.
1: 엄마 나의 사랑은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요. 좋은 지혜였습니다.
0: 그래요. 아유, 그 사람을 계속 지켜보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선물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1: 아유, 쉽잖아요.
0: 이제 우린 끝날게요.
1: 예. 네. 그리고
0: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다음 주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 최대한 재밌게 해줄 테니까 고민 있으면 문자 보내요.
0: 살아있으면 봐.
1: 네, 안녕.

0: 가을이 익었습니다. 사과가 익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설렘이 시작됩니다. 백설공주가 사랑한 상큼하고 달콤한 문경사과를 맛보고 신나는 체험과 풍성한 공연,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까지 가족과 함께 더 즐겁고 친구와 함께 더 특별한 가을.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문경세제 도립공원 일원에서 만나는 2026 문경사과축제. 맛있는 사과가 있고 즐거운 추억이 있고 가을의 낭만이 있습니다. 올가을 문경세제로 오세요. 2026 문경사과축제. 이 행사는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2: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3: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4: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5: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50대의 조경기능사 도전기. 경기도에서 조아라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10만원 사연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2: 당신도 그 조경기능사 자격증 한번 따봐. 너무 좋아하잖아.
0: 이 한마디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지금의 내 나이 50대 중반. 젊었을 때 같으면 한 번 보고 기억했을 것도 이제는 읽고 또 읽고 다시 읽어야 머릿속에 들어왔다. 분명 어제 외웠는데 다음날이면 처음 보는 내용과 같았다. 게다가 손재주도 뭐 딱히 좋은 편이 아니고 글씨는 원래부터 악필이다.

0: 그런 내가 자아를 들고 정교한 조경 도면을 그려야만 했다. 처음에는 너튜브를 보며 일주일 정도 벼락치기 하면 뭐 어떻게든 합격할 줄만 알았다. 그렇게 치른 첫 번째 필기시험 점수 57점.
1: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해. 어? 나무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점수가 안 되네. 어? 합격 점수는 60점인데 이 3점이 부족하잖아.
0: 처음에는 억울했다. 아, 몇 문제만 더 맞췄으면 됐는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족했던 건 몇 문제가 아니라 공부량이었다. 나는 한번 보고 척척 이해하는 사람도 아니고 손재주가 좋아 금방 따라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다.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면서 틀리면 다시 보고 잊어버리면 다시 외웠다. 또 잊어버리면 또 외웠다. 두 번째 필기시험 결과는 95점.
1: 우와.
0: 점수를 보는 순간 아휴 웃음보다 눈물이 먼저 났다. 그래 나도 하면 되는구나. 쉰이 훌쩍 넘어서야 알았다. 나는 빨리는 못해도 오래 붙잡고 있으면 결국 해내는 사람이었다.
1: 이제 실기가 나왔네. 당신 할 수 있겠어?
0: 실기시험을 보기 위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도면을 그렸다. 어떤 날은 3시간밖에 못 잤다. 눈은 침침하고 어깨와 허리는 아프고 손가락은 뻐근했다. 그래도 매일 생각했다. 딱 한 장만 더 그리고 자자. 그 한 장이 두 장이 되고 또 세 장이 됐다. 결국 중지에 방아쇠 수지 증후군까지 생겨 주사를 맞았다. 학원에 다니는 동안에는 같은 지역에 사는 희숙 언니가 큰 힘이 되어주었다. 토요일마다 나를 차에 태워 학원까지 데려다 주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학원까지 걸어가는 길에도 나는 나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예전에는 그냥 나무였는데 이제는 상록수인지 낙엽수인지부터 보게 됐다. 공부하면서 시력은 나빠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보는 눈은 더 좋아졌다. 실기를 앞두고는 희숙 언니네 주택 뒤편에서 실제 작업도 연습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최강의 상대가 나타났다. 산목이다. 하도 물어뜯겨 장소를 아파트 정원으로 바꿔도 모기는 따라왔다.
1: 당신 저 오늘 실기 시험 보는 날이지? 떨지 마라 조아란.
0: 감독관님의 구두 질문 하나를 제대로 대답 못한 아쉬움은 남았지만 수간 주사만큼은 자신 있게 끝냈다. 나는 이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난 잘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니다. 못했지만 계속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번에 합격하면 조경기능사에서 방수기능사로, 또 도장기능사와 산림기능사, 그리고 언젠가는 조경산업기사까지 가보고 싶다. 거기에 아직 겁은 나지만 전기기능사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50대 중반, 내 인생의 두 번째 시간표는 이제 마-

0: 네, 마음을 쓰는 편지에 이어 들으신 노래 럼블피쉬의 으라차차였습니다.
1: 네, 아니 네.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0: 너무 멋있지 않아요, 조아라님?
1: 네, 너무 네. 멋있어요.
0: 제가 나무를 너무 읽어가지고 중간에.
1: 어, 근데 아주 네. 정말 부드럽고 유연하게 다시 아 당신 나무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애드립으로 어 밖에서 반응 좋던데. 네. 아니, 근데 어찌됐든
0: 진짜 자격증 대단하시죠. 네.
1: 그럴 때 있잖아요. 야 내가 이 열정으로 공부를 했으면 진짜 S대를 갔다 싶은 내 인생에 좀 하얗게 불타는 그런 시즌이 있는데 그게 학창시절이 아닌 분들이 되게 많아요.
0: 맞아요. 네. 네.
1: 그래서 지금 약간의 그 각성과 자각이 네. 땔감이 된 것 같아.
0: 그래서 꽃마다 피는 계절 다르다 하는 게 맞아. 누구나 각성의 시기가 다른 것 같아요.
1: 그래 맞아요. 네. 진짜. 그리고 각성하고 덤비면 못 이겨.
0: 못 이겨요.
1: 네. 지금 막 이 이왕이면 전기기능사 자격까지 난 가보겠다. 네. 꿈을 더 키워나가고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진짜 이분의 두 번째 계절이 너무 기대가 돼요.
0: 맞습니다.
1: 네. 아, 자, 화이팅 하시고, 좋은 소식 있으면 그때마다 저희 지라시와 네.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0: 네, 또 살지십시오.
1: 네. 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제 신수임 리포터 모시고 함께 할게요.

0: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 목요일에 직업천사 신수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자, 오늘 또 저희와 함께할 주인공은 어떤 분이세요?
2: 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15살 이서현 양입니다.
1: 아이고, 어린 친구네요.
2: 네. 네. 지난 6월에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로 상반신에 중화상을 입고 아이고. 지금까지 넉 달간 힘

0: 큰 투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 아이고. 아니 어린 친구에게 어떤 사고가 있었길래요?
2: 그러게요.
0: 지난 6월 19일 저녁이었는데요. 혼자 라면을 끓이려던 서현양의 옷에 불이 옮겨붙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그날의 상황 서현양과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3: 요리하다가 화재가 나서 옷에 붙었고 이제 얇은 옷이라 붙어서 아빠가 있어서 3층에서 뛰어내렸어요.
4: 요리를 하려다가?
3: 라면.
4: 아, 라면을 끓이려다가요? 혼자 있었어요?
3: 네, 혼자.
4: 지금 서현장이 말하는 게 많이 불편해요?
5: 서현이가 중환자실에 이제 오래 있다 나와서 지금 아직 조리 있게 말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단어들 좀 하나씩 생각난 대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라면 이제 끓이려고 부탄가스 버너 이제 불 켰는데 그게 불길이 이제 갑자기 크게 치솟았는데 이게 옷에 반팔 입은 옷에 둘러붙어가지고 이제 얘는 또 무서워서 뭐 물로 꺼야 되겠다 생각도 못하고 그냥 1층으로 뛰쳐내려갔는데 아빠가 1층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제 그래서 수습을 해서 이제 온 거예요. 예.
1: 아이고.
2: 아니, 불길이 옷에 옮겨붙었다니. 이거는 뭐 아이고. 누구라도 당황할 수 밖에 없잖아요.
1: 그럼.
0: 네. 얼마나 다쳤어요? 목과 가슴, 또 양팔, 몸통, 그러니까 그때 반팔 티셔츠가 감싸고 있던 부분 모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1: 아, 얼마나 아팠을까?
2: 심한데요.
0: 면적으로 보면 전신의 33%에 달하는데요. 예. 다행히 얼굴과 손은 피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하지만 두 달 가까이 중환자실에서 서현이는 사경을 헤맸고요. 예. 이후에도 폐렴과 폐혈증이 겹치면서 다시 여러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2: 아, 이돈가스를 마셨군요.
0: 네. 그렇죠. 네. 그동안 피부 이식 수술만 수십 차례 받았는데요. 보통 허벅지 피부를 이식하는데 서현이는 허벅지 피부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네. 두피에서 추가로 이식을 하려고 삭발을 했었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허벅지 피부로 겨우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머리카락이 3cm 정도 자랐더라고요. 숱한 이식 수술 때문에 지금 팔다리를 제대로 쓰진 못하는데 수저질도 혼자 못하고요. 아이고야. 기저귀도 차야 하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오랜 와병 생활로 근육도 많이 빠졌는데요. 붙잡아주면 겨우 서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제 큰 고비들은 넘어왔고요. 재활 단계로 접어들려고 합니다.
1: 아이고야.
2: 근데 서현양이 사고를 당한 곳이 집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던데.
4: 근데 아빠가 3층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왔다는
0: 네. 네. 아빠가 가족아. 1층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가 이 말을 했는데요. 서현양의 원래 집은 경기도 남양주예요. 네. 그런데 아버지 일터인 주유소는 서울 화곡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유소에 딸린 작은 방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하시는데 서현이가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서현이가 올해 초에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1: 예고?
0: 네.
1: 아이고야.
0: 근데 다니는 그 예고가 집에서는 통학하기가 너무 멀잖아요. 마침 주유소와 가까워서 아버지 일터 안에 그 작은 방에서 서현이가 함께 숙식하며 지내왔던 겁니다.
1: 아, 예고 학생이면 전공이 뭐예요?
0: 콘트라베이스예요.
1: 와,
0: 멋있죠?
1: 엄청나다.
0: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서현이가 오케스트라 공연을 본 뒤 콘트라베이스에 반해서 부모님께 계속 배우고 싶다고 졸랐다고 해요. 그런데 형편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도 고민이 참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딸의 꿈을 위해서 경력 단절을 이겨내고 간호조무사로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뒷받침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받는 레슨의 절반도 못 받으면서도 서현이는 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했고요.
1: 이야,
0: 이렇게
1: 대단하다.
0: 덕원 예고의 장학생으로 당당히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딸이 지금 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했을 그 어머니의 심정. 아유, 참 감히 짐작하기가 어려운데요.
1: 맞아요.
0: 그 어머니의 마음 들어보시죠.
5: 수술방 들어갈 때는 엄마 잘하고 올게 이러면서 이제 집에 좀 밥 먹고 있으라고 이러면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말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제 수술방 간다 들어가는데 이제
3: 이번 주에 퇴원하는데 엄마가 왜 울어?
5: 아우
6: 그래도 수술방 가기 전에도 밥 먹고 기다리라고 자기 꼭 살아서 이제 올 거라고 수술 잘 받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6주 동안 면회할 동안 계속 뭐 폐혈증 쇼크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렇게 많이 무서워서 막 기도하러 막 올라가고 막 그 면회 갈 때는 안 울려고 이제 애가 눈을 감고 있지만 좋은 얘기 계속 해주려고 금방 일어날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간다고 계속 그런 얘기 해주면서 면회 다니고 그랬었어요.
1: 네. 아이고 서현이가 우리 엄마를 네. 위로했구나.
2: 그러게요.
1: 서현이도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엄마도 지금 막 이게 폭발하신 것 같아요. 참고 참다가
2: 그쵸, 감정이.
1: 그때 그 감정이 확 생각나면서
0: 그러니까 서현이도 사실 엄마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보다가
1: 그래서 당황했죠.
0: 네, 그래서 같이 따라 울더라고요. 에휴. 아이고. 서현이는 중환자실에 있던 시간이 또렷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만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2: 예.
0: 하루 종일 서러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가 엄마가 면회 오는 그 20분만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20분을 기다리며 하루를 꼬박 버텼습니다.
2: 그리고 또 서현이를 병원에 놔두고 계속 주유소에서 일하셔야 했던 그 아빠 마음도 어떻겠어요, 그렇죠?
0: 네.
2: 게다가 치료비 부담이 또 상당할 텐데요.
0: 맞아요.
2: 가상 보험이 안 되잖아요.
0: 네. 네. 딸 곁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도 굴뚝 같았겠지만 가정의 유일한 생계를 책임져야 하다 보니까 주유소 일을 놓지는 못한 채 틈틈이 면회를 오가며 죄스러운 마음을 사귀고 계셨다고 합니다. 지금 서현이 아버지의 소득이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인데요.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습니다.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예요. 실비보험에 가입은 돼 있었는데 보험 한도를 이미 두 배 넘게 초과한 의료비가 쌓이면서 더 이상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9천만 원이 넘는 중간금을 납부하고도 앞으로 갚아야 할 의료비가 6천만 원이 넘게 남아있습니다. 퇴직금까지 미리 당겨 썼지만 역부족이고요. 앞으로 길고 긴 재활치료와 성형 재건 수술까지 생각하면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1: 그런데 진짜 오늘 특히 더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어린 학생이 또 콘트라베이스 연주자가 될 꿈을 네. 갖고 예고에 입학한 새내기잖아요.
2: 진짜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1: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치료와 재활까지 또 서현이가 당면한 과제들이 좀 무게감이 있어서 그래서 네. 마음이 좀 더 안타까운 것 같은데.
2: 얼른 그 재능 맞는 서현이가 재활치료 잘 받아서 다시 연주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함께 해야죠.
2: 네. 네.
1: 이 꿈나무를 우리가 맞습니다. 간과하면 안 됩니다.
0: 그러니까요. 서현이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바로 콘트라베이스거든요.
2: 네.
0: 연주에 대한 그 서현이의 간절함을 생각하면 정말 저는 반드시 서현이가 다시 악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1: 그럼요,
0: 믿어요.
1: 그럼요.
0: 서현이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제일 처음 의식을 차리자마자 엄마를 보고 한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 말씀 직접 들어보시죠.
6: 악기 할 수 있을까? 였어요. 처음에. 엄마 집에 악기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집에 악기 있어. 너 악기 그대로 있어. 했더니 나 악기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는 거 맞아?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3: 전 만지고 싶어요. 악기를. 그냥 만지고 싶은데 아직은 연주는 못하겠어요. 근데 만지고는 싶어요. 제발 열심히 받아서 예전 저랑 다시 연주할 거예요.
1: 서현아 이모는 믿어. 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믿어.
2: 그럼요.
1: 아니 우리 앞서 네. 마음으로 쓰는 편지에서
0: 네.
1: 왜 나는 잘 한 번에 잘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천천히 오래 해야만 잘한 사람이다라는 걸 깨달은 어떤 50대 중반의
2: 네.
1: 주인공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나이 상관없이 서현이도요 이런 일을 겪었지만 예술가로서는 오히려 이렇게 천천히 오래 걸리는 과정이 서현이의 연주를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할 거라고 서현이한테
0: 맞아요.
1: 꼭 말해주고 싶어요.
0: 네. 네,
1: 오래 걸리더라도 서현이는 반드시 해낼 거라고.
0: 서현이의 콘트라베이스는 정말 더 깊은 울림을 낼 것 같아요.
1: 그럼요. 그럼요.
2: 해야죠.
1: 지금은 그 서현이의 몸 한가운데 상처가 다 지배하고 있겠지만 나중에 그 상처가 치유된 후에 콘트라베이스를 안고 연주를 하면 거기에 더 깊은 네. 울림이 묻어날 거예요.
2: 맞습니다.
0: 포기하지 네. 마요, 서연아.
1: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2: 그 길에 예. 힘을 좀 주십시오.
1: 그럼요.
2: 아,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앞으로 계좌번호 두 개가 있는데요. 둘 다 기업은행 거입니다.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요.

0: 자, 2번을 10개 찍어주시면 됩니다. 둘둘둘둘둘둘둘둘둘입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아, 이 계좌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또 계좌를 놓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쵸. 짧은 거 2만 10개를 기억해 주시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기업은행이고요. 이 10번 찍으시고요. 네. 아, 비슷한 계좌가 있어서 예금주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 잘 모아서 이서연 양의 의료비로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연이 나중에 연주회 같은 거 할 때 그때가 언제가 됐든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2: 진짜로.
3: 네. 네. 저희 연말에 한번 사랑의 콘서트에 한번 초대해볼까요?
0: 좋은데요.
1: 네. 그리고 아직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쾌유가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3: 그러니까요. 네. 아버님 특히 힘내세요.
1: 그러니까 네.
3: 네. 아마 제일 처음 그 사고 광경을 목격하신 충격이. 분이어서 굉장히 충격이 크실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좋은 결과 네. 있을 네. 겁니다. 예,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미리 배꼽 인사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시도 수고하셨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다음 고맙습니다.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고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2: 기가 막힙니다.
0: 202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겨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1: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0: 하나증권 B.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김장기를 뒤흔들 명품 절임 배추가 왔다.
3: 안녕, 나 영월 절임 배추. 속이 꽉 차고 단단해서 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아. 천일염으로 절이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이보다 확실하고 간편할 수 있어?
2: 쉽고 편한 김장엔 영월 절임 배추. 주문 전화 010-2808-754.
4: 상사 어디요?
5: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지게로 볕단을 나르면서 부르는 벼등짐 소리입니다. 무거운 볕짐을 지게에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풍요로웠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4: 해는 다 저물어가고 우리 갈 길은 뭐나 먼디 오해.
6: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7: 자, 이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네. 내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8: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시와 신념으로 빛을 남긴 사람 이육사. 그의 뜨거웠던 삶과 이야기가 무대 뮤지컬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뮤지컬 이육사.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 앞 낙동강변 둔치 일원에 위치한 안동 이지구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감동을 음악과 이야기로 만나보세요. 예매는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054-851-7187. 안동에서 만나는 특별한 무대 2026 뮤지컬 이육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3: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4: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5: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7: 음주 후엔 티맵대리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6시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청와대는 오늘 저녁 하준경 정책실장의 주재로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이상동기 관계성 사회적 약자 범죄 대책회의를 엽니다. 회의에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현장 대응력 확보와 전자감독관리, 감독체계 개선, 범죄 피해자 보호 그리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또다시 올랐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8월보다 0.25%포인트 높은 3.43%로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6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고 상승폭은 2022년 1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한국과 미국 경제계가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와 세제, 금융지원, 비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3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양국 경제계가 무역 불확실성의 완화와 규제개혁을 촉구하면서 전략 투자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대한 신속한 승인 절차와 세제와 금융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숙련된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양국 간의 인력 이동과 비즈니스 교류, 출장을 원활하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0: 있습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오늘 KBS 이사 2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 각 2명을 임명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2차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로 관음클럽 정신연기금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강덕 씨와 KBS 비즈니스 사장을 지낸 장한식 씨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는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오정환 씨와 법무법인 태원 소속 정재욱 변호사가 임명됐고 EBS 이사로는 KBS 원주 방송국장을 지낸 박기환 씨와 벡스코 상임감사를 역임한 조한재 씨가 임명됐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밤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곳에 따라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0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6도 등으로 예보됐습니다. 강다은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강아지, 개들의 묘지라고 불리는 프랑스 동물 공동묘지에 가면 이런 비문을 볼 수 있다죠. 인간에게는 실망하지만 나의 개에게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 요즘 더 유명해진 그 오디세우스가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긴 세월에다 변장까지 한 주인을 바로 알아보고 반겨준 건 그의 개 아르고스였고요. 사람이 개를 유독 사랑하는 건 갈망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외모와 처지, 조건이 달라져도 계속 좋아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사람끼리는 그리 흔치 않으니까요.
1: M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가을이 깊어질수록 청송의 풍경은 더 달콤해집니다. 맑은 공기와 큰 일교차, 청정한 자연 속에서 정성껏 자른 청송사과, 아삭한 한입에는 청송의 햇살이, 풍부한 과즙에는 가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의 가을이 가장 맛있어지는 순간 청송사과축제가 찾아옵니다. 싱싱한 사과도 맛보고 볼거리와 체험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한입 가득 느껴지는 청송의 가을, 올해도 청송사과와 함께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문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정책이 20년 만에 커다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정부가 출산율 숫자 올리기에 급급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핵심 목표로 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생을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닌 고용, 주거, 교육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변화이자 옳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거창한 목표와 선언만으로 청년들의 팍팍한 삶이 당장 달라지진 않습니다. 100개가 넘는 과제가 나열되었지만 기존 부처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묶어놓은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도 뼈아픕니다. 고용 불안과 주거 부담, 경력 단절 같은 근본적인 구조를 바꿀 정교한 예산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 역시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은 만큼 이제는 선언을 넘어 진짜 실천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동훈의 방송 라디오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합니다.

0: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3: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0월 1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이슈 오늘에서는 총송 사과축제가 다음 달 4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잠시 후 총송군 윤진윤 관광 마케팅 팀장 연결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인미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인미의 의원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는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라디오는 일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총송군 사과의 고장으로 유명하죠. 어느덧 20회째를 맞이합니다. 총송 사과축제가 다음 달 4일부터 펼쳐지는데요. 올해 축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총송군 윤진윤 관광 마케팅 팀장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1: 네, 안녕하십니까, 윤진윤입니다.
0: 오늘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용전천 현비암 일원에서 제20회 청송 사과축제 개최되는데요. 지금 청송 사과로 물들다라는 주제를 올리는 이번 축제의 기획 의도와 핵심 매력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회 사과축제가 지금 청송 사과로 물들다라는 이제 주제로 열리는데, 축제가 진행되는 그 11월 초에는 우리 청송의 온 지역이 사과로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사과축제는 이렇게 온통 사과로 물드는 청송에서 사과 부문에 1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이라는 명성에 맞게 우리 지역의 뛰어난 청송 사과에 또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풍습을 또 접목해서 농특산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고 지역 축제의 차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획된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우리 청송사과 축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과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사과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다라는 말씀이 와닿는데요. 이 오프라인 축제에 앞서서 지난 9월 24일부터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축제가 먼저 시작이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젊은 연령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축제 방식을 도입하셨는데요. 온라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 추석 연휴였죠. 9월 24일부터 온라인 축제가 시작되어서 본 축제가 끝나는 11월 8일까지 약 한 46일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온라인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속을 해보시면 네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먼저 청이송이 사과 바구니 게임이라고 우리 청송의 캐릭터인 청이송이를 좌우로 움직여서 위에서 떨어지는 청송의 보물들을 바구니에 담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청송 사과 축제 알아보기 게임인데 청이송이가 손 화살로 사과를 명중을 시키면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이나 여러 그 즐길거리 그런 안내 등을 포함한 어떤 우리 사과 축제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청송 사과 다지기 게임과 청송 사과 선별 게임이 있는데요. 이 두 게임은 실제 5일간 축제장에서 진행되는 꿀잼 사과 난타 그리고 도전 사과 선별 로터 이 게임을 온라인에서 활용한 이벤트인데요. 온오프 라인에서 모두 최고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오후에 확인해 보니까

0: 지금 온라인 축제 약 한 220만 명 정도 방문하셨는데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청취자분들의 많은 방문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벌써 220만 명 정도의 분들이 방문하셨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네.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시면 대한민국 사과의 기준 청송사과축제 바로 이 문구가 보이더라고요. 아, 여러분께서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회째를 맞이하는 만큼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과 청소년층을 타겟으로 에어바운스도 설치하고 푸드트럭 주위로 쉼터도 조성해서 하루 종일 머물면서 즐기는 축제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관람객들이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변화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그 축제장 저희들 섭다리 그 오른편 공간에 이른바 플레이존이라고 또 특별히 기획을 했습니다. 저희 청송사과 축제에 주된 그 대상층을 좀 더 젊게 설정해서 여러 종류의 에어바운스나 예쁜 조형물도 설치하고 또 그 주위로 감성 충만한 투명 돔 텐트도 설치를 해서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또 청소년층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푸드트럭도 기존 6곳에서 올해는 10곳으로 확대 운영해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먹거리도 신경을 좀 썼습니다. 또 그 어린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캐치 티니핑 싱어롱 쇼라고 이런 공연도 11월 8일 날 마지막 그 일요일 날 오전 오후 2회에 걸쳐서 공연을 하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애들과 함께 많이 놀러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끝으로 저희 이제 사과축제가 원래 20주년인데요. 특별 이벤트로 마지막 날 11월 8일 날 일요일 오후 3시에 그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 이글스라고 네. 예, 블랙 이글스 에어쇼를 저희들이 공연을 론칭을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참여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1: 와, 축제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지만 정말 볼거리도 많은데 거기다 블랙 이글스가 이제 출동한다고 맞습니다. 하니까요. 예.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축제장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대표 체험 프로그램으로 꿀잼 사과 난타, 사과 선별 로또, 황금 사과를 찾아라 등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0: 예, 그 저희들 사과축제장의 그 가장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들인데 먼저 그 꿀잼 사과 난타 프로그램은 축제 5일간 그 매일 만보기가 달린 방망이로 주머니 속에 사과를 마음껏 두드려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또 사과잼도 만들어가는 그런 이벤트 행사고요. 다음에 사과 선별 로또는 그 1번부터 30번까지 사과 번호 중에서 로또 용지에 마음에 드는 번호 5개를 적으시면 매일 오후 4시경 축제장 현장에서 직접 사과 선별기를 돌려서 번호를 추첨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황금 사과를 찾아라 프로그램은 대형 사과 조형물에서 임의로 떨어지는 동그란 캡슐 속에 황금 사과를 찾는 게임인데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많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 와, 사과 축제에서 사과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 곳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들이고요. 또 축제하면은 먹거리가 빠질 수 없는데요. 청송사과 홍보관의 청송 애플 테이블에서는 사과 돈가스, 사과 떡볶이, 사과 충무김밥 등 사과를 활용한 이색적인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채로운 메뉴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그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송사과 홍보관이라고 대형 텐트가 있는데 네. 그 안에 이제 청송 애플 테이블 이곳에는 이제 청송의 로컬 맛집들이 모여서 그런 어떤 특별한 공간을 이번에 조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사과축제 기간 중에 저희 청송사과로 만드는 아주 독특하고 맛있는 그런 먹거리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잠깐 메뉴를 소개해드리면 방금 얘기하신 것 외에도 돈가스, 떡볶이, 충무김밥 말씀하셨는데 네. 사과 샌드위치나 사과 핫도그 샐러드 그리고 또 사과 치킨 마요 컵밥, 사과 수육 이런 어떤 사과 축제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그런 먹거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가정에서도 우리 청송사과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청송사과 김치도 현장에서 판매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오셔서 이렇게 다양한 사과 관련 음식들 구경도 하시고 또 맛도 보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정말 사과의 변신은 어디까지일까? 지금 이렇게 이름만 들었는데도 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우리가 축제장에 가면

0: 그 아무래도 네. 햇볕을 듬뿍 많이 받고 자라서 맛이 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아, 그리고 매끈한 건 안 되는 거군요. 거친
0: 그렇죠. 표면. 매끈한 것보다는 약간 예. 거친 풀면 있고
1: 네.
0: 그 사과 특유의 미세한 점이 좀 있는 그런 사과들이 맛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과 고유의 그 특유의 색깔을 봐야 되는데 저희들 이번 축제장에 보면 이제 크게 두 품종이 아마 나올 겁니다.
1: 네.
0: 시나노 골드랑 그 후지 계열의 부사 사과가 나오는데 골드 사과는 일단 노란색, 그다음에 후지 계열의 부사 사과는 맑은 붉은색을 띠는 것이 일반적으로 당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 그 명품 청송 사과는 이렇게 농부의 정성과 또 청송의 자연이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어디서든 뭐 우리 청송 사과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축제가 열리는 또 11월 초면 단풍이 절정일 텐데요. 축제전으로 들르기 좋은 명소라던가 또 지역의 음식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0: 예, 먼저 축제 열리는 11월 4일이면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발 단풍으로 참 유명합니다만 주황산이 진짜 단풍으로 시장할 그럴 때일 것 같은데
1: 네.
0: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가을 단풍을 또 못 즐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침 일찍 가보신다면 또 가을 주황산의 진면목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그 주황산 인근의 주산지도 늦가을 되면 수중에 왕버들이랑 또 새벽에 물안개가 함께 또 수면에 이렇게 비쳐서 멋진 풍경이 연출되니까 늦가을의 분위기를 또 고즈넉하게 담아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는 청송에 오시면 대표적으로 저희 그 달기 약수탕이나 신촌 약수탕에 약수로 요리하는 닭백숙과 닭불고기 드시는 것이 거의 뭐 정석입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같은 닭요리지만 약간 색다른 것을 원하시면 간장닭도 한번 추천해 드릴만 하고요.
1: 네.
0: 그리고 주황산 산행 후에는 산나물로 비벼 드시는 그 산채 비빔밥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1: 간장닭, 저 요번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0: 네.
1: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우리 청송사과를 마음껏 맛보고 다양한 체험을 즐기기 위해서 청송나들의 계획 중에 우리 청취자분들께 초대의 말씀 전해 주실까요?
0: 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축제가 시작되는 11월 초에는 아마 주황산 단풍도 절정일 것 같은데요. 가을 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여기 청송에 오셔서 늦가을에 주황산 단풍도 즐기시고 또 예년과 다르게 올해 사과축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고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과축제장에도 좀 방문하셔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청송사과도 마음껏 드시고 또 축제장에서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날 때 정말 진심이 느껴지셨는데요. 오늘
0: 네,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네, 자신감 넘치는 우리 윤진윤 관광마케팅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3: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8: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1: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12: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13: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1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13: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14: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15: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1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인민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민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1: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임미혜입니다.
0: 네, 먼저 한미 정보당국 간 입장 차이와 외교적 압력 논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굴족적이고 사대적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라는 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거 실용적 국익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1: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이 있거든요.
0: 네네.
1: 그거는 지난달 때 강경화 주미 한국 대사가 이제 그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마코 루비오 그 미 국무부 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오갔던 얘기 중에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2일 날 국감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야당에서 뭐 외교 안보 파탄 책임져라 그러면서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경질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서 대통령이 발언을 한 거거든요. 사대적인 태도, 그리고 실용적인 국익,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건데, 이게 외교라는 게 고도의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조율이 좀 필요한 그런 영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미동맹이 전체적으로 균열이 났다거나 동맹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의 일환으로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하는데 뭐 또 외교라는 건 어느 정부에서나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과도하게 정치적인 공방에 소재로 삼는 것은 전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배경에서 대통령이 그런 사대적인 태도를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0: 네. 백악관이 5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투자액을 수치로 먼저 또 언급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 협상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이건 그야말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
0: 네.
1: 미국의 정치적 일정에 맞춤 뭐 이렇게 끌려다니는 미국이 발언하고 발표하면 끌려가는 방식은 절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부는 일단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하고 그다음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데는 양국이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알래스카 LNG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미국 측이 계속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1: 지난달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를 확정된 것처럼 발표를 했고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나왔던 얘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업적을 좀 이렇게 설명하고 유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둔다면 이 발언 역시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 그러니 발언 하나에 우리가 너무 호들갑스럽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미국의 정치적 일정에 맞춘 그런 일방적인 발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대미 협상, 대미 외교 정책은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앞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주미 대사관 국정감사에서도 안보라인 불신선과 한미 간 불협 포함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야당의 안보 공세, 동맹 균열 우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1: 일부 제한된 사례로 한미동맹 전체가 파탄났다 뭐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0: 동맹 현안 점검하고 정부에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뭐 국회의 당연한 역할인데 그것을 정치적인 공세를 과도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됐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안보 협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잖아요. 또 군 수뇌부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불협화음이 자꾸 부각될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북한과 또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니까 야권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책임 있는 언어로 그리고 근거 있는 비판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책임 있는 언어, 근거 있는 발언 말씀이 좀 와닿는데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구상가 붕괴 당시 골프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황제골프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0: 대통령께서 태릉 골프장을 방문한 거는 맞습니다.
1: 네.
0: 근데 그날이 이제 그 대구 상가 그 지붕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던 거고요.
1: 네.
0: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에는 그때, 지난 9월 달이죠? 9월 달에 한미 정상간 골프 회동, 그러니까 지난 9월 달에 왜,
1: 네네.
0: 그 뉴욕에서 열린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회동 제안을 했고
1: 네네.
0: 그래서 직접 일정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일환에서 저는 이 그 한미 정상 간 골프 외교를 준비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고와 관련돼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거나 보고도 안 받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1: 네.
0: 청와대가 사고 보고 받고 구조 지시를 했고 그 사실을 다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처럼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자극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해온 주진우 의원이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그런 자극적인 표현이라는 게 이제 도를 좀 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곧바로 특검 추진하겠다 이거는 그거는 그야말로 정치적 공방이지요 이거는.
1: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골프회동 대비 TF 구성했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12월 G20 계기로 해서 한미정상 골프 외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비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0: 네네 맞습니다.
1: 예, 그렇죠.
0: 뭐 정상 간의 골프회동이 네. 그냥 단순히 여가 활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0: 이것도 엄연한 외교 행사인 거고 그러다 보니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거는 맞고 이제 그런 준비의 필요성 때문에 이런 TF가 구성이 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워낙 골프 매니아라 그러잖아요.
1: 네네.
0: 다른 나라의 정상들하고도 자주 이 골프 회동을 통해서 현안들을 논의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연장선에서 골프 회동 TF가 구성되었다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법사위 현재 국감에서 대법관 제재청 권한을 두고 여야가 크게 대립을 했는데요. 문헌상 헌법상 근거가 없다라는 지적과 대통령의 최종 임명권 행사 주장이 맞섰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0: 저는 이 문제는 국민의힘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정권을 잡아봤던 그 정당이고
1: 네.
0: 이후에 다음 선거에서 자신들도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입장 바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임명이 되었던 조희대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한 적이 없었어요. 만약에 자신들이 그런 상태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지금처럼 행동을 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조희대 대법관이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그 소위 법조인 출신들이 이렇게 대법관 제재청 문제와 관련해서 주고받는 말들을 보면 그야말로 법기술자들의 영혼 없는 그 공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제청을 했는데 네. 임명권자가 거부하면 동의하지 않으면 제재청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1: 네.
0: 저는 그래서 이거는 법지식 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면허증을 딴 사람이 마구 난폭운전을 하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런 상황

0: 차원에서 똑같이 거들어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는 네. 국가 헌법 체계를 제대로 정리하는 시기인데 법적으로 다소 문구에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뒤집고 들어서 예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한편 감사원 국감에서 드러난 대법관 현금 경력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요. 또 조국혁신당은 같은 사안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0: 저는 재재청 거부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나 다른 여당, 뭐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 탄핵 얘기를 꺼내기 전에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현금 경력금과 관련해서는 이거 사실은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한 거였거든요.
1: 네.
0: 그런데 감사원장이 12일 날 감사원 국감에서 답변을 했어요. 집행 지침에 따르면 경력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법원장이 지급한 게 맞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감사원에서는 이거를 대법원장이 지급한 게 맞는데 법령 위반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더 이걸 크게 한 거는 아닌데 그거를 대법원장은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간의 여러 상황을 비춰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합니다.
1: 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김주영 후보자 청문회에서 임은정 청장에 대한 발언이 논란이 되는데요. 여당 내에서도 과거 검찰개혁 반대 전략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후보자 적격성은 어떻게 보이실까요?
0: 과거 전력에 대한 우려는 가볍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격 여부는 청문회에 그 소명되는 걸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일부 그 좀 해명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뭐 소위 친윤 검사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또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 그렇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혹들은 좀 있어서 예 뭐 제가 볼 때는 그 인사청문위원들이 오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랬는데 제가 아직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함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당시 검찰의 미국 공조 요청 미전달 및 압수수색 부실 정황이 재조명됐는데요. 수사 재검증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할까요?
0: 저는 공조 요청을 보내지 않은 것 그리고 수사 관점에 대해서는 좀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네.
0: 그러니까 경찰이 신청한 미국 형사사법 공조를 검찰이 11일 만에 불송부했고 경찰은 그 뒤에 다시 재요청하지 않았거든요.
1: 네.
0: 지금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국정감사에 나와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에 재수사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보완 필요성은 전 거론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수사 형평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형사사법 공조 신청을 검찰이 보내지 않았을 때
1: 네.
0: 그러면 이거를 그냥 보내지 않은 걸로 그쳐야 되느냐 이후에도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사유 왜 안 보냈는지 네. 사유를 기록하고 사후에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6: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7: 저기요, 몇 층이에요?
8: 32층이요.
7: 난 280층이요.
9: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10: 한층 더 나은 NPS. 하나증권 V.
1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위험 재범 우려자에 대한 상담과 면담이 이루어진 지 불과 1시간 만에 비극이 터진 건데요. 단순히 위치만 추적하는 장치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이 의자를 방패삼아 범죄자와 맞서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지금까지 반근영이었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0: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저 밑에 들어간 거 아니었어요?
1: 내 오늘 새벽에 영철이가 내 대신 들어갔어요. 내가 어머니 병원비 구하러 간다고 영철이가 내 99만 원 앞에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장비 주세요. 내 들어갈 테니까 산소 마스크 있는 데라 말입니다.
2: 신경 좀 해. 서조장 마음은 아는데 지금은 안 돼. 사경에 불길이 안 잡혀가지고 유독가스가 지상으로까지 올라오고 있어. 지금 들어가면 죽는 거야. 불길이 찾아들 때까지 기다려?
1: 저 아저씨 영철이가 숨이 맥혀서 죽어가는데 기다리라고 했대 이장님.
2: 알고 있잖아. 소도장 미안해. 지금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1: 저리 비켜! 비키라고!
3: 영철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어. 나왔어, 영철아!
4: 영철아, 여기야. 긴급 대피소도 너무 무섭다.
5: 무섭지. 갱도 아니니까. 아주 무섭다. 진국이야. 병원비는 후회겠지. 그렇지, 후회지. 어머니는

오래서 잠깐 눈 좀 붙이게. 난 눈 좀 붙여.

0: 장수 어르신, 그럼 영철 아저씨는?
1: 사흘 뒤에 나왔다. 갱고 열었을 때 99번 한 표 손에 쥔 채로 그날 진국이가 서야 했던 자리가 21호기 컨베이어 벨트 바로 옆이었어. 영철이가 그 자리에 들어간 기다. 진국이 자리에.
0: 그때 살아 돌아온 분들 있으셨잖아요.
1: 그날 그래도 용케 목숨줄 부재한 사람들이 80명이 넘어 30시간 만에 구조됐었지. 근데 영철이가 있던 구역은 대피소 산소 파이프가 불에 녹아가 처음부터 막 있었다. 진국이가 그걸 알았을 때 그 표정을 내가 차마 못 보고 있더라고.
0: 아버지 표정을요? 아버지가 왜 이 번호를 평생 놓지 못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1: 진국이는 그 뒤로 한 번도 그 얘기를 입 밖에 낸 적이 없다. 나도 그 친구 눈을 똑바로 본 적이 없고. 그냥 살았어. 그냥 더 깊이 내려가면서.
0: 더 깊이. 그래서 우리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1: 지상이 난리였으니까 12.6 다음 날이라 온 나라가 뒤집히었고.
0: 어렴풋이 기억나요. 군인들이 사택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밖에도 못 나가는 상황이었죠.
1: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다 알면서도 이 사고가 신문에 제대로 난 것도 아니야. 44시 죽었는데. 나라가 그 난리통이었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린 거야. 그게 더 무서운 거야.
0: 44명이 죽었는데 신문에도 안 났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어르신?
1: 이제 다 알았지. 아휴, 근데 오늘은 내 너무 많이 떠들었다. 아, 피곤하네.
0: 아버지, 아까 그러셨잖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우셨다고.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우셨는지.
1: 그래. 그 무렵 그 집도. 아니다. 오늘은 엄마 여기까지 하자.
0: 네? 그 집이요?
1: 아니다. 오늘은 너무 멀리 갔다. 다음에 또 얘기하자.
0: 나도 한계야. 멍하네. 오늘은 그만 들어가서 좀 자야겠어.

0: 언니, 정말 괜찮아? 계속 얼굴빛이 창백해.
1: 은미야, 나 기억나, 또렷하게. 슬픔도 마음껏 꺼내지 못했어. 아버진 식사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지. 한마디도 안 하셨어.
0: 엄마는? 그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잖아.
1: 육체적으로 힘든 내색은 전혀 안 하셨어. 엄마도 참아낸 거지. 엄마마저 무너지면 안 되니까.
0: 그랬구나. 우리 엄마도 참. 사실 난 그냥 고향도 갔고 임시부 시절부터 같이 했던 친한 동생을 잃어버린 슬픔이라고만 생각했어.
1: 나도 그래. 아버지와 영철 아저씨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0: 언니도 몰랐던 일인 거지? 영철 아저씨랑 근무 바뀐 거. 엄마가 생전에 언니한테 얘기한 적 없어? 한 번도?
1: 그렇게까지 견뎌낸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겠니? 오늘 상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야 앞뒤가 맞는 것도 같아.
0: 그런데 언니, 아버진 왜 계속 탄광촌에 남아 계셨을까? 그때 그 사고 아버지가 여길 떠났다면 우리 삶도 좀 달라졌을까?
1: 떠나시려고 했었겠지. 근데 다른 살 궁리를 못하셔서 그랬을 거야.
0: 그럼 못 떠나신 거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남은 거라고?
1: 뭐, 그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해. 아버진 94년 폐광된 이후로도 이곳을 떠나지 않으셨으니까.
0: 그러네. 언니가 서울로 가자고 했을 때도 안 가셨잖아.
1: 폐광 공고가 붙고 사람들이 하나둘 여길 떠날 때도 아버진 고집스레 계속 자리를 지켰어.
0: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걸까? 우리가 모르는.
1: 아버지의 고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네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0: 왔어.
1: 씻으세요. 물 데워놨으니까. 너희들 울지 마. 아빠 오셨잖아. 은수는 수저 놓고 은기는 가서 아빠 수건 가져와. 어서.
2: 아빠 몸에서 이상한 냄새나. 무서워.
1: 한 냄새야. 밥 먹으면 다 없어져. 얼른 가져와 은기야.
0: 영철이가 못 나왔어. 그 시커먼 구울 안에서. 나고 어떻게 밥이?
1: 먹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입에 쌀알을 넣어야 살 거 아니야. 당신이 먹어야 애들도 먹지.
0: 내 한 표를 차고 내 대신에 그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나 때문에.
1: 자, 숟가락 들고 당신도 정신 차려요. 영철이네가 66번 사택에서 통곡을 하든 말든 당신은 살아서 내 새끼들 앞에 왔잖아. 30시간 동안 지옥구덩이 파헤쳤으면 됐어.

0: 은호야, 울지 마. 괜찮아. 아빠 화낸 거 아니야. 괜찮아.
1: 괜찮아. 은기야, 걸레 가져와서 저기 방바닥 좀 치워.

0: 일어나요. 씻고 자요. 내일 또 나가봐야지.
1: 내일? 내일 뭘 나가나? 영철이가 없는 그 갱도를 내가 무슨 낯으로 또 들어가?
0: 여보, 나도 알아요. 당신이 지금 그 갱도로 다시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 근데 우리 넷 있잖아요. 은수랑 은기, 이제 한창 걸음마하는 은호, 그리고 이 뱃속의 아이까지. 당신 안 들어가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2: 아빠, 나 무섭지 않아. 내가 이렇게 아빠 손 꼭 잡고 있을게.
1: 잡을게.
0: 자자, 먹어요. 오늘은 그냥 한 숟갈만, 어?
1: 영철아, 네 목 꺼진 내가 먹는다. 그러니까 네 목까지 내가.

0: 99구비의 아리아 블랙가이아 탄생기 제14화 밥상의 무게
1: 출연 서진국 김기철 차미숙 김은아 전영철 김웅준 박상수 고성애 서은수 박선영 서은미 손선영 어린은기 한수림 어린은호 홍수정 광부 방성준 구조대장 홍진호 자문 여운황 음악 최혜인 남궁유진 사운드 믹싱 이정년 효과 고희재 극본 김순희 구자을 연출 강병규
0: 문경탄광 100주년 특집 99구비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제15화 산 사람은 먹어야 산다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 어르신, 이것 좀 맛보세요.
0: 고마워요.
2: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3: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요, 어르신.
4: 짧은 안부 인사 한 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5: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0: 맛있구나.
3: 할아버지, 전 쌀까지 가요.
4: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도시,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합니다.
6: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저녁엔 뉴스를 시작합니다. 어제 6,000선을 겨우 지켰던 코스피가 오늘은 7% 넘게 급락하며 5,50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중한때 8% 넘게 하락하며 두 시장에 모두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됐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7.57% 급락한 5,55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5% 넘게 빠지며 불안하게 시작한 지수는 오후 한때 낙폭을 키우며 5,40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집중된 매도세에 코스피는 개장 7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오후 들어서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며 20분 동안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3조 6천억 원 넘게 빠져나가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9% 이상 빠지며 21만 원에, SK하이닉스는 11% 넘게 하락하며 126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일 주가가 급락한 영향으로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지난 7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에 1,000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한때 8%까지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됐고 어제보다 7% 넘게 떨어진 76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3.7%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AI 산업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심까지 겹쳐 외국인 매도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며 검은 목요일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6.3원 오른 1,344원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서울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사업인 한강버스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리베이트 의혹을 포착하고도 은폐했다고 맹공을 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시 차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보도에 장슬기 기자입니다.
3: 여당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문제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의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하고도 이를 뭉갰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시 감사위원회가 오 시장에게 수사 필요성을 보고했는데 돌연 관련 자료가 모두 파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

0: 개입 가능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1: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정황상 오세훈 시장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뭐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0: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감사 청구가 각하된 뒤 시 감사위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3: 자체 감사 각하하였고 이후 감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수사 필요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0: 국민의힘은 한강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4: 누적 이용객이 60만 명이 넘었고 정시성과 이용 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돼 있어요.
3: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좀 자주 빈발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2: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0: 오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서울 주택 공급과 관련해 15,000호가 실제 착공되는 등 꾸준히 다져온 공급 기반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후 국감에 앞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안을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2: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이 바뀌고 있다고 언급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달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군사적인 수준에서 얘기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이 검찰청 폐지 후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시스템 보완을 위해 수사심사과 또는 수사심의과를 본부 세관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오늘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내부 조직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과거 검찰의 수사지휘 역할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로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과의 협력 현황에 대해서는 공소청에 47건 정도의 지도 조언을 요청했다면서 지휘권이 사라진 뒤에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운전 심사에 들어간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와 4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오늘 승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고리 3, 4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여부를 표결에 붙인 결과 제작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에 4호기는 지난해 8월 6일 가동을 중단했는데 원안위가 계속 운전을 허가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추후 두 원전을 재가동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딸이 잇단 가짜뉴스에 대해서 통일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를 보도한 매체에 어제 공문으로 정정 보도를 청구했고 정정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짜뉴스를 통해 장관 개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고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민영사상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광비자로 네팔에 입국한 뒤 종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던 한국인 24명이 전원 석방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현지 경찰에 체포됐던 한국인 24명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까지 모두 풀려났습니다. 주 네팔 대사관은 일부 인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우선 석방해달라고 네팔 이민당국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5명이 지난 12일 우선 석방됐습니다. 새벽 시간대 경기도 안성시의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새벽 2시쯤 안성시 아양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교차로에서 대열을 이룬 채 전기차 두 대를 몰며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교차로에서 약 200m 구간에 걸쳐 속도를 높여 달리다가 급히 멈추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주행하는 이른바 드래프트를 반복하며 소음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재개 명령에 대비해서 이란

0: 에너지 인프라와 핵시설을 겨냥한 새로운 작전 계획을 마련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작전 선택지에는 무게가 약 9.8톤에 달하는 미군 최대 비핵폭탄, 이른바 모든 폭탄의 어머니 MOAB를 투하하는 방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구체적인 군사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곳에 따라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의 경우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30년의 깊은 향, 봉화를 물들이다. 가을숲이 선물한 귀한 맛, 봉화송이를 만날 기회. 제30회 봉화송이 축제가 10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 봉화가 키운 귀한 송이도 맛보고 풍성한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까지 보고 먹고 즐길수록 더 특별한 가을, 올가을 최고의 축제 제30회 봉화송이축제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4: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5: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3: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5: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3: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7: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시작된 라디오 청취율 조사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꼭 받아주셔서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잘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 가운데 모두 10분께 5만원 상당의 잡곡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 가운데서 두 분을 뽑아서 30만원 상당의 방수 비대 그리고 75만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잠시 후 3부에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그리고 이어지는 4부에는 이혜민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과 인터뷰하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딘가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내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권 토익.

0: 끝내주는 페퍼스 토익은 해커스. 다음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배려처럼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다음 환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1: 환자 경험 평가는 입원 중 겪은 일을 환자분이 직접 들려주는 조사입니다. 9월부터 11월 병원에 입원하신 경험이 있다면 퇴원 후 휴대전화로 안내가 갑니다.
0: 겪으신 일을 들려주세요. 5분이면

0: 충분합니다.
1: 당신의 참여로 의료 문화가 더 나아집니다.
0: 환자 경험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1: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0: 나아요. Now you.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2: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3: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부산진구갑 정성국 의원입니다.
3: 지금 국감 기간이잖아요. 예. 원래 교육 전문가이시고 또 교육위 소속이시잖아요. 예. 국감에서 교원 안전 문제를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4: 예.
3: 요즘 이게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그 드라마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4: 요즘은 네. 그냥 선생님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네. 이 칼을 들고 휘두르고 이러니까.
3: 실제로 사건이 있었죠.
4: 예, 지금 사건이 있었던 것도 네. 이 고등학생인데 네. 예, 수업 중에 자고 있으니까 이제 자는 학생을 깨워가지고 이제 교실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담임 선생님하고 교무부장 선생님이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이제 결국은 막 교무부장을 찔러 죽이겠다 이러면서 난동을 피운 상황이거든요.
3: 학생이 그러고
4: 예.
3: 실제 벌어진 일이죠.
4: 실제 이게. 벌어진 일이에요. 네. 언제 벌어졌냐면 이게 5월 13일.
3: 네.
4: 근데 이제 5월 13일 날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벌써 4월 달에 이런 전조 증상은 있었어요.
3: 네.
4: 근데 학교가 그냥 뭐 위기 학생 이런 형태로
3: 네.
4: 그 넘어가는 바람에 흉기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처가 늦어가지고 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출석 정지는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22일 후에 이루어집니다.
3: 네.
4: 자 그런 일이 생기면 즉각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만약에 흉기 위협을 받은 선생님은 어떻겠습니까?
3: 네.
4: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3: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굉장할 것 같아요.
4: 학생이 이렇게 대드는 것만 겪어도 선생님들은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칼을 들고 휘두르는 학생이다. 네. 고등학생 정도 되면 또 덩치가 뭐 우리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3: 네네.
4: 성인에 비슷한 정도까지 가잖아요.
3: 그렇죠.
4: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 네. 정은식 교육감에게 집중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3: 네.
4: 이 진상조사 사후 대책 마련을 해라. 네. 예,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른 데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습니다.
3: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4: 일단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3: 네.
4: 그리고 이 학생이 칼을 휘두르고 할 정도면은
3: 네.
4: 그 선생님하고 같은 학교에서 다시 있을 수 있나요?
3: 네.
4: 지금은 최소한의 분리조차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즉각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 줘야 되고 네. 그리고 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이라든지 치료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3: 네.
4: 선생님들에 대한 치료,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교권 침해를 넘어서서 이제는 교권 위협까지 왔다 이렇게 봅니다.
3: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뭐 얘기를 좀
4: 뭐 본인들이 잘못한 걸 인정을 하죠. 왜냐하면 이건 교육청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학교의 대응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3: 네.
4: 그런데 이제 교육청이 사실은 책임의 관할이 있기 때문에
3: 네.
4: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긴 데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저에게 보고하겠다 했기 때문에
3: 네.
4: 이번에 이 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더 강력한 대응 방안을 교육청에서도 마련해서 저희 연실로 연락을 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4: 예.
3: 자 그리고 요 얘기부터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비서실장 인사가 있었어요.
4: 예.
3: 윤광영 국세청장.
4: 예.
3: 이거 굉장히 좀 깜짝 발탁이었고
4: 예.
3: 뭐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인사였습니다. 야권에서는 지금 보훈 인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4: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가 뭐 보훈 인사가 많으니까 뭐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예상은 못했어요.
3: 네.
4: 거의 못했죠. 거의.
3: 네. 현직 국세청장을 앉힐 거라고는 예. 생각 못했다는
4: 그 국세청장이 비서실장으로 가는 부분이 조금 이례적인 것 같아요.
3: 네. 처음이죠. 사실.
4: 예, 예. 사실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3: 처음이죠. 그래서 처음. 네.
4: 보통 국회의원들 중에 간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좀 발탁이 좀 의외인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또 되고 나니까 이제
3: 네.
4: 이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과 마음이 가장 잘 맞고
3: 네.
4: 본인을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비서실장 발탁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공소 취소 관련된 부분들도 예상 밖으로 잘 되지 않는 상황에 벌써부터 지금 저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한 거 하는 듯한 그런 세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압박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정권의 후반부에 나타날 수 있는 일들 같이 보이니까 임광현 이번에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 같고요.
3: 네.
4: 그래도 뭐 사실 이제 우리가 또 가족 관계나 이런 거 살펴보면은
3: 네.
4: 뭐 배우자의

0: 경찰개혁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 이분이 지금 이미지가 사실상 친윤검사 형태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초대 중수청장을 네. 이런 사람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면 검찰개혁을 이렇게 이루는 데 대한 이미지가 훼손된다.
1: 네.
0: 이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한다. 이런 쪽으로 지금 몰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거기 하나 더 정치적 의도가 있죠. 뭐 추미애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런 개를 통해서 본인의 예, 어떤 그런 이미지나
1: 네.
0: 부분을 또 부각시키고자 하는.
1: 그래서 뭐 대권 예. 행보 얘기 나오고 여의도 지사라는 예. 얘기가 그래서 나왔죠.
0: 그냥 나오는 건 아니겠죠.
1: 네. 예,
0: 그런 상황으로 저는 봅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여권이 저렇게 이 김주용 후보자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0: 예, 예.
1: 그걸 좀 약간 뭐 좀 즐기는 모습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0: 뭐 즐긴다기보다는
1: 네.
0: 뭐 제가 나쁜 일은 아니죠.
1: 그러니까
0: 왜냐하면
1: 네. 뭐 야당 입장에서는
0: 예, 우리 당도 사실 우리 당 안에서 내분 생기는 건 민주당이
1: 네.
0: 싫어하진 않잖아요. 그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뭐 무너지게 만드는 것처럼
1: 네.
0: 제 입장에서도. 아니, 대통령 임기가 1년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1: 네.
0: 지금 권력이 가장 강할 때의 대통령인데 국회까지 장악하고 있는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벌써부터 이런 내분의 모습들, 분열의 모습들 당대표와 뭐 정청래의 어떤 싸움이라든지
1: 네.
0: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런 걸 보면서 저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지지율을 깎는다든지
1: 네.
0: 대통령의 그런 어떤 힘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가만히 있는데 민주당이 그런 실책을 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그런 실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임을 잃게 된다면은 저희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잘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1: 네.
0: 저희만 좀 더 잘하면은
1: 네.
0: 이제 저희가 대한정당으로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기회인데 뭐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아쉽긴 합니다. 예.
1: 알겠습니다.
0: 예.
1: 사실 그 어제 청문회에서
0: 예.
1: 언론들이 가장 많이 기사 쓴 장면은 따로 있어요. 바로 뭐냐면
0: 예.
1: 그 박덕흠 의원하고
0: 예.
1: 이 김주영 후보자 간의 얘기인데 먼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정치검사 1호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지목을 했고
0: 예.
1: 사실 그냥 거기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박덕흠 의원이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 유도를 했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뭘 자락을 좀 깔아줬다고 해야 되나? 그 뒤에 계속 한동훈 의원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도 거기 포함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처음에 이제 좀 김주영 후보자가 머뭇머뭇 하다가 아,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장면은 좀 눈에 띄는 장면이었습니다.
0: 저는 그래서 박덕흠
1: 네.
0: 부의장께 참 전화를 드리고 싶었어요.
1: 전화를 실제로 하진 않으셨고.
0: 예, 뭐 하여튼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라면은
1: 네.
0: 이 장면 자체가
1: 네. 굉장히
0: 노다듬식인
1: 장면이에요.
0: 노다듬식 저런 말씀 왜 하시지?
1: 네.
0: 예. 박덕흠 부의장님은 지금 국회 부의장인 동시에 우리 당의 중진이죠.
1: 네.
0: 그러면 결국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미래를 열어줘야 될 뿐 아닙니까?
1: 네.
0: 그런데 지금 나온 그 표현들이 결국은 한동훈 의원에게 좋은 느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1: 아니 좋은 느낌의 얘기가 아닐 뿐더러
0: 예.
1: 그 한동훈 의원도 정치검사 출신이다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이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0: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1: 예.
0: 한동훈 의원은 지금 그 63 보궐선거에서 당당히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1: 네.
0: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전체를 다 합친 그 못지 않은 혼자 힘으로 지금 민주당과 싸워가지고
1: 네네.
0: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가는 지지를 받고 있고, 그죠?
1: 네.
0: 대선 후보 그 어떤 적합도 같은 데서는 지금 뭐 거의 모든 데서 다 1위로 나올 정도로
1: 네.
0: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이 미래를 본다면 결국은 같이 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분이
1: 네.
0: 그런 중진께서 이런 표현에 따른 데서 굉장히 저는 좀 의아하고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까지 말씀드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질문도 좀 이상했습니다. 무슨 주적 얘기하고 한 거 그것도.
0: 그걸 좀,
1: 뭐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이게 왜 그 저 중수청장 후보자
0: 예,
1: 이게
0: 예.
1: 무슨 국방부 장관이나 뭐 이런 청문회도 아닌데
0: 예.
1: 뭐 주정 얘기를 왜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은 저도 좀 들었습니다.
0: 예.
1: 자, 마침 그 한동훈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얘기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0: 예.
1: 이 딸 관련 수사, 이 부실 수사 이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은 중수청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0: 예.
1: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도 그동안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 반응을 잘 안 하다가 어제 SNS에 이제 굉장히 좀 세게 막 반응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과정 어떻게 보세요?
0: 제가 이제 볼 때는
1: 네.
0: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비겁하고 좀 졸렬해요. 지금 이제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국감에 집중해라 하잖아요.
1: 네.
0: 국감 있을 때는 한동훈 의원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1: 미국
0: 통이 9박 10일이죠.
1: 아, 지금 미국에서 지금 네. 있죠 지금.
0: 근데 그럼 사실은 네. 국회의원으로서 제일 중요한 시기죠.
1: 네네.
0: 국정감사 가장 중요한.

0: 일이고 특히 해외 나가가지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공격하는 경우 시기적으로 지금 할 필요가 없잖아요.
1: 네.
0: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고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1: 근데 그
0: 있고.
1: 시기는 사실 제가 보니까 이것도 국감에서 나온 거예요. 그 행안위 국감에서 경찰청 자료로 나와.
0: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온 거겠죠. 민주당이 다 그렇게 지금 이제 유도하고 있다고 보이고.
1: 아, 또 하나 이 시즌을 뭐냐면, 딱 맞췄다.
0: 예, 그래 아 요즘 뭐 찬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네네네.
0: 또 뭐냐면은 이미 그 자꾸 이렇게 이제 누가 비교를 자꾸 하잖아요.
1: 네.
0: 뭐 조국 전 장관의 딸이었던 그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1: 네.
0: 한동훈 의원의 딸 같은 경우는 한동훈 의원이 개입돼 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1: 와.
0: 조국 전 장관과 차이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1: 네.
0: 본인이 개입을 했잖아요.
1: 네.
0: 그 사모님하고 그저 배우자고 그죠?
1: 네.
0: 그 부분이고 한동훈 의원은 지금 그게 본인이 딸의 그 부분에 개입되는 게 하나도 지금 정황이 없고
1: 네.
0: 또 이게 입시에 활용됐다는 정황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국회 공조를 요청했다 하잖아요. 수사를.
1: 네.
0: 그 공조를 요청한 부분이 공조를 요청할 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종결할 만하다는 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인데.
1: 쉽게 말해서 이른바 꺼리가 안 된다. 이렇게
0: 예, 그런 부분으로 거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다 주고받는 이야기. 우리 뭐 패널들이 다 하는 이야기니까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 네네.
0: 그 정치인이 있는데 그 정치인 한동훈의 잘못이나 한동훈의 문제를 매섭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 또는 추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히 이게 논란의 지금 부분이고 문제를 꺼내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동훈의 딸이라는 이유로 주는 이 부분이 너무 가혹하게 하는 부분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 김성훈 후보자라든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민주당을 정말 힘들게 했죠.
1: 네.
0: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을 향한 그런 부분들에서 한동훈 의원에 대한 그런 미움이나 한동훈 의원에 대한 그런 거부감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있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한동훈을 공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이 초점을 한동훈을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안 되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공격해서 지금까지 하나도 통한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전에 이미 끝난
1: 네.
0: 이미 무혐의로 종결되고 끝나버린 사안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이 부분들이.
1: 근데 그거는 네. 조국 전 장관 때 보면 사돈의 8촌 웅동화공까지
0: 그래.
1: 팠던 전력이 있잖아요.
0: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그때 당사자가 한동훈 의원이라서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0: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1: 네.
0: 다시 말씀드리자 본인이 거기에 개입돼가지고 함께 그 네. 부분에서 엮여 있는 부분하고 한동훈 의원이 거기에 아무런 관련 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네. 맞기 때문에.
1: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네. 이런 반론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지 워싱턴 대 그때 이런 것도 사실 그 가족들 단톡방 다 털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그렇게 조사 자체를 안 했다라는 반론이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온 거지. 이건 모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제 의견은 아니고요.
0: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맞습니다. 드렸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물론 이걸 가지고 또 지금 뭐 정치 쟁점 했기 때문에
1: 네.
0: 지금 뭐 큰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한 부분이지만은
1: 네.
0: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고 정치 보복성 공격이라는 것은
1: 네.
0: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 봅니다. 예.
1: 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0: 예.
1: 한동훈 의원은 지금 아직 복당을 안 했기 때문에
0: 예, 예, 예.
1: 그 원외 그러니까 그 한동훈 의원은 당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입장이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친한계 이런 의원분들이나 이쪽에서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같은 야권 인사니까 좀 같이 엄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0: 예, 예.
1: 또 이제 우리 친장계 또 당권파 여기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 당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 뭐 지금 보신 그런 부분이
1: 네.
0: 뭐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요.
1: 네네.
0: 그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그 민주당 김성훈 후보자 낙마부터 시작해서 전국 주도한 건 사실이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 주도하면서 민주당에 큰 어떤 상처를 입히면서 민주당의 그런 부분에 타격을 입힌 건 사실 아닙니까?
1: 이후에 이제 지배도
0: 예,
1: 있었고
0: 그런 게 있어서 많이 돋보였죠, 그죠?
1: 네.
0: 그 본인이 사실 조금 뭐 혼자서 그렇게 싸워서 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사실 감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감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국회의원들도 많이
1: 네.
0: 그 잘하고 있다, 잘 싸우고 있다는 반응이 많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이제 민주당의 공세가 들어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의 다수들도
1: 네.
0: 한동훈 의원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 앞으로는 같이 가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비록 무소속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우리가 합쳐지지 않으면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전제.

0: 깔고 있거든요. 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 공세가 들어왔을 때 대놓고 공개적으로 편을 들지는 못하더라도 네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비토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많지는 않다. 이게 우리 집 모습이다.
1: 그거는 친한계 의원들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 전반의 지금 생각이
0: 저는
1: 그렇다고
0: 저는 친한계는 뭐 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제가 그때 우리 한동훈 의원이 김성훈 후보자 낙마 사건부터 쭉쭉 봤을 때 네네. 우리 국민의 의원들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1: 잘 싸운다?
0: 예, 예, 예. 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대변인하고 이런 분들조차도 잘 싸우고 계신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진들도 나와서 친한계가 아니어도 불구하고 네. 잘 싸우고 있는 건 인정한다. 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그런데 이제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바로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 아예 국민의힘이 먼저 그냥 재수사를 요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내로남불 소리 듣는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분위기도 있다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럼 뭐 그분이 평소 때 하는 말씀 들어보면 네. 왜 그런 말 하는지를 뭐 청취자들께서 많이 아실 것 같고 네. 한동훈 의원이 아무리 잘하고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박수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네. 박수를 안 치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 표현에 대해서 크게 개의할 필요는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근데 우리 당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재수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예. 저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그 주진우, 이진수, 예. 김태규 예. 의원 이 지금 최근 행보를 두고 정말 논란이 많습니다. 예. 뭐 이제 명을 끊어야 될 때 발언도 있었고 이진수 의원 같은 경우는 파무요. 그다음에 김태규 의원은 뭐 내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0: 그 뭐 동료 의원에 대해서 네. 제가 뭐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는 좀 뭐 쉽지 않으니까. 예. 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1: 짧게 좀 얘기 좀.
0: 다만, 네. 이제 이 세 분의 표현들이 국민의힘의 모든 정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네. 네. 국민의힘의 다수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네. 뭐 이렇게 표현드리면 아마 충분히.
1: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0: 그러니까 뭐 제가 그래 안 하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1: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0: 그
1: 많으신 거죠?
0: 그 세 분이 좀 표현이 좀 과격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1: 알겠습니다.
0: 그래 봐주세요.
1: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0: 세계가 인정한 안동 문화, 그 현장에서 감동의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유 줄불놀이, 도산서원의 한글 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경산서원에서 그 풍류에 취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하회마을 보존회가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기억해 주세요.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혜민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하이킥에 여러 번 출연을 하셨...
3: 네, 의원 시절에 출연을 했었고요. 네, 네 다시 오게 돼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 저는 처음 뵈가지고 너무 예. 반갑습니다.
3: 아, 근데 저
2: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주 예. 익숙하실 것
3: 아,
2: 같아요.
3: 진짜요? 예. 저 근데 오다가 예. 방금 봤는데요.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가
2: 예,
3: 봐요.
2: 예, 맞습니다. 예.
3: 네, 그래서 전화 받으면 MBC 조승원의 뉴스와의 기회를 제일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2: 아, 예, 맞습니다. 와,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아, 굉장히 센스가 정말.
3: 아니, 방금 들어와 오다가 체크를
2: 예,
3: 해서.
2: 아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 자. AI 수석이라고 보통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3: 네,
2: 근데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게.
3: 정확한 표현은 AI 미래 기획 수석실이고요. 여기는 이제 대통령의 참모진 중에서 네 가지 이제 정책 분야를 다루는데 네네. 하나는 AI 정책, 또 하나는 과학기술 정책, 그리고 기후 에너지 환경 정책, 그리고 인구 정책을 다루는데 되게 넓은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걸 지금 안 하면 5년 뒤, 10년 뒤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우리의 미래를 다루는 네. 업무네요, 진짜.
3: 네, 그래서 AI 미래기획수석입니다.
2: 아, 그렇네요, 네. 진짜. 그, 여의도에 주로 계시다가 네. 청와대로 가셨어요. 힘들진 않으세요?
3: 그, 제가 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슷한 속도로 일을 하고 있어서, 네.
2: 예. 원래 일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3: 네, 네. 네. 넘어가시죠. 네,
2: 아직까지는 괜찮으세요?
3: 네, 네, 네. 네. 아,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이젠 뭐,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셔서 첨언을 하자면, 네. 이젠 국회의원은 이제 입법부고요.
2: 그러니까요.
3: 청와대 이제 수석 같은 경우는 행정부의 가장 정점에 있는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는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역할이 매우 다르죠.
2: 네, 네.
3: 그래서 뭐 일하는 어떤 강도 뭐 이런 것은 비슷할지라도 네.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씀 좀 드리고
2: 그렇죠.
3: 싶습니다.
2: 국회의원의 역할과
3: 그렇죠.
2: 아, 청와대 참모의 역할은 분명히 좀 다를
3: 분명히
2: 것 같습니다.
3: 분명히 다르고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때부터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이제 AI를 내세우셨어요. 그래서 네. 그걸 저는 이제 AI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이제 강국을 올라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2: 네.
3: 그래서 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해냄으로써 또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저 누리호 얘기부터 좀
3: 좋습니다.
2: 바로 하겠습니다. 5차 네. 발사 최근에 성공했잖아요.
3: 네, 지난주였습니다.
2: 저 그 사진 봤어요.
3: 아.
2: 그 이재명 대통령 옆에 했던가요?
3: 예, 예.
2: 그래서 같이 앉으셔가지고 성공했을 때 막
3: 네.
2: 박수 치는
3: 네,
2: 모습
3: 박수 치고 축하한다고 네. 해주셨고요.
2: 네.
3: 네, 저도 봤어요.
2: 그때 어떠셨어요?
3: 아 사실 저는 그때 굉장히 긴장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2: 아.
3: 이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2: 네.
3: 매일 매일 체크를 하고 있었지만
2: 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일이잖아요. 네, 뭐 성공적으로 돼서 이미 지난주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잊으셨겠지만
2: 네.
3: 사실은 그 전과 후로 정말 많은 연구진들의 노력이 있었거든요.
2: 네.
3: 그래서 연구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2: 이야, 그 이번 발사가 좀 달랐더라고요. 이번에 다중위성이라고
3: 네.
2: 그러네.
3: 아,
2: 굉장히
3: 맞아요.
2: 많이 실 것 같죠? 그러니까.
3: 네. 네. 이번에 사실은 최초, 처음이라는
2: 네.
3: 게 한 3개 정도 있는데
2: 네.
3: 쉽게 말씀하라고.
2: 네.
3: 쉽게 쉬운 것부터 정시에 발사를 했어요. 보통
2: 아,
3: 이제
2: 맞아요,
3: 발사
2: 맞아요.
3: 시간을 당일날.
2: 한 번도 못 지켰다면서요?
3: 네. 당일날 오전 8시에 발표를 합니다.
2: 네.
3: 여러 가지 기상이나 날씨 이런 걸 체크를 해서
2: 네. 네,
3: 이번에 처음으로 그게 지켜졌고요. 근데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KTX도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3: 그러니까 로켓 발사 같은 경우 이게 지켜졌다는 것은
2: 네.
3: 그만큼 운영 능력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고
2: 네.
3: 작년에는 17분과 18분 늦어졌고 그 전에는 뭐 하루 그 전에는 뭐 또 5일인가 늦어졌었어요.
2: 네.
3: 점점 좀 고도화되고 있고
2: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맞춘 것 자체가 의외라고
3: 네.
2: 하더라고요. 오히려
3: 네.
2: 그 정도로 대단한 성과라고
3: 그렇죠.
2: 하더라고요.
3: 두 번째 최초는 뭐냐면은 방금
2: 네.
3: 말씀하신 군집 위성 5개를 싣고 가서 성공적으로
2: 네.
3: 뿌렸다는 것
2: 네.
3: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다 카운트를 했을 때 15개의 위성이 최초 제일 많은
2: 그렇죠.
3: 숫자거든요.
2: 그것도
3: 굉장히 기록이었고 이제 세 번째는 아마 우리의 계획과 연관이 있는 것인데 뭐냐면

0: 민간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제 운전대를 잡고 민간이 조수석에 있었다면 네. 이제는 민간이 운전대를 잡았다기보다는 잡는 연습을 이제 시작을 했다.
1: 네.
0: 그렇게 되면은 사실 한 32년까지 계속해서 쏘면서 그때는 우리가 민간 우주 쪽의 민간 사업 시장을 좀 이렇게 좀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미국의 스페이스X처럼 가는 길을 우리도 지금 이제 밟고 있다. 이런
0: 그렇죠. 그런데 전에는 이걸 이렇게 자주 쏠 수가 없었는데 작년에 발사되는 걸 보면서 네네. 대통령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쏘게 하자 해서 대폭 늘렸어요. 발사 횟수를. 그렇게 되면 이번에 쏨으로써 성공률이 80%가 됐는데 네. 저희는 90%까지 빨리 도달을 하고 그달 그 즈음에는 민간으로 이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저 갑자기 든 궁금증인데 대통령이 이런 과학기술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0: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1: 아,
0: 네. AI 과학기술 굉장히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지금 우리가 하루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대통령으로서 미래를 당연히 준비를 또 하는 걸 동시에 하셔야 되죠. 하루 매일매일 현안이 있지만 정말 그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고 요 누리호 발사 관련돼서는 진짜 작년에 그 결단이 없었다면 그래서 정부에 이만한 예산 지원이 없었다면
1: 네.
0: 오늘 같은 이 말을 할 수 없겠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뭐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이게? 맞습니다. 네. 예전에
1: 지금 당장보다는
0: DJ 정권 때에 인터넷 깔고 했었던 게 지금 우리가 뭐 AI만 얘기를 하지만 우주 또한 굉장히 지금 우주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1: 네.
0: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방이나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저 금융권 해킹 얘기 또 좀 하겠습니다.
0: 네, 웃을 수 없는 얘기죠.
1: 예, 이거는
0: 네.
1: 진짜 웃을 수 없는 얘기인데 금융권 해킹 사고가 났고 사실 뭐 그래서 뭐 AI가 동원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국민들도 많은 충격을 받았고 뭐 중국의 뭐 해커가 뭐 26살짜리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이 어떻게 보셨어요? 이
0: 예, 많은 해킹. 분들이 놀라셨을
1: 네네,
0: 것 같은데
1: 네네.
0: 어쩌면 오히려 또 작년부터 계속해서 SKT, KT, LG유 플러스 뭐 롯데카드 등등등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정보 유출 소식에 국민들이 무감각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숫자만 말씀을 드리면은 잠깐 적어왔는데
1: 네?
0: 어제 기준으로 금융회사 16곳에서 침해 사고 확인됐고 1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된 걸로 파악이 됐고 그래서 급히 금융회사 555곳 긴급 점검을 했고요.
1: 네.
0: 그중에서 130곳은 미흡한 부분 발견을 해서 보완을 했는데
1: 네.
0: 특징이 방금 말씀하신 AI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0: 이번 요즘 사고의 특징은 은행 금고를 이렇게 가서 직접 이렇게 뚫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관이 아니라 별관의 쪽문을 통해서 고객 정보를 계속해서 빼가거든요. 근데 쪽문을 해커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AI가 굉장히 순식간에 찾아내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AI로의 공격은 AI로 지금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AI로 발견해서 상시 점검 체계로 가야 되고 사고가 인지가 되는 시점부터는 그 사고의 원인을 파악도 AI로 하고 그 원인을 파악된 것을 그냥 혼자만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나 이런 것을 나눠서 이번 해킹의 결과로 찾아낸 보안 취약점을 다른 곳에 어떤 백신 형태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보안 거버넌스 체계 지금 긴급 점검과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 옛날에는 진짜 창과 방패였는데 이제는 이제 이 창과 방패가 AI가 된 거네요.
0: 네, 그리고
1: AI가 창이고 AI가 또 방패고.
0: 네, 그래서 가장 강력한 AI를 가지면 가장 강력한 창과 방패를 동시에 가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는 보안이라는 게 AI 시대의 보안은 해킹을 뭐 막고 혹은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찾아내서 범인을 검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어떠한 공격에도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핵심 기능을 지켜낸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려면 지금까지의 보안의 문법과는 완전히 다른 보안 문법이 필요합니다.
1: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0: 네,
1: 거고
0: 네.
1: 이거를 서로

0: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막는 방법을 서로 공유해서 협력해서 막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네. 건가요?
1: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속해서 네. 고도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그 AI 해킹 능력의 네. 성능을 혼자만 싸우게 하면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좀 약간 보안 거버넌스 자체를 좀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0: 창이 계속 날카로워지고 있으니까 AI라는 무기를 장착해서 더 날카로워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진짜 서로 밀집 방어를 같이 협력 방어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1: 네.
0: 될까요?
1: 네. 그런 상황이 이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네. 네. 그걸 봤으면 우리나라도 대비를 당연히 해야죠.
0: 그래서 요새 이번 것만 봐도 뭐 지금 알 수 있는데 지금 AI 속도 조절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뭐 계속 지금 언론에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속도 조절론 진지하게 듣고 있고요. 네. 근데 약간 뭐 한국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처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마라톤으로 치면 선두 그룹에서 야, 좀 천천히 가자. 네. 근데 저희는 선두 그룹이 아니에요.
0: 그건 미국 얘기죠.
1: 그렇죠.
0: 미국.
1: 같이 걷기 시작하면 영원히 이 차이는 극복을 할 수가 없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에게 뭐 기회라고도 보고 있고 자동차로 치면 어떤 상황이냐면 저쪽에서 엑셀러레이터를 엄청나게 좋게 만들었는데 브레이크가 없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우 호라 엑셀러레이터랑 브레이크를 동시에 좋게 성능을 만들 수가 있구나를 이제 벤치마킹을 해가면서 진행할 수가 있고 저는 훌륭한 브레이크가 있어야지 빨리 달리는 자동차도 그렇죠. 만든다고 믿기 때문에 네. 우리만의 프론티어 AI 개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면서도 제도적인 기술적인 뭐 안전장치 그 속도에 맞춰서 해나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게 배치되진 않아요. 근데 사실 대통령께서도 그 AI는 이미 현실이니 그때 모두 말씀해서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를 모두 상정하고 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같은 결이라고 봅니다.
0: 그러면 그 미국에서 지금 AI 속도 조절론 계속 나오는 게 네. 우리한테는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1: 처음에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또 인지가 됐었냐면 뭐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0: 그렇죠.
1: 저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기회를 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기회를 안전과 그다음에 기술 성능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고 그 기회의 문은 아주 짧게만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이 바로 요 시점에.
1: 요 시점에는 네. 지금 안 그래도 10월 1일 날 이제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 정책에 대해서 피버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는 수요 성장 어떤 시장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가 프론티어 AI 마대를 우리나라가 가져야 된다. 가장 높은 급에. 그래야지 안전함이 함께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AI와 안전 혹은 보안은 같은 단어예요 이제 그래서 그거에 역량을 키워야 되고 이제 세 번째는 국민주권 정부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AI 기본 사회로 가는 네. 길을 그 전환점을 마련해야 되는 세 가지 정책 큰 기조로 이제 갈 예정입니다.
0: 우리만의 독자적인 그걸 갖고 있어야지 이 보안 문제다 이런 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1: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독파모도 개발을 했고 또 얼마 전에 나왔었던 보안 특화 모델도 있고 근데 모델만 만드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프론티어 AI 모델을 또 만드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0: 네네네.
1: 저는 도파모를 통해서 우리는 네. 프론티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역량치를 키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히말라야 산맥을 가는데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가 있다고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안 가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독파모를 통해서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까지 갔습니다.
0: 네.
1: 갔고 그 기술력을 사용해서 산업의 성장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다음 또 이제 정예 부대가 위로 출발을 해야 되죠. 네,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보편적인 그 얘기를 아까 하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모두의 AI 이거
1: 모두의
0: 사실
1: AI. 네.
0: 저도 궁금해요. 이게 여태까지 지금 계속 말은 나오는데.
1: 그렇죠. 굉장히 개념적으로만 네.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우리 정부의 그 2차 연도에 들어서면서 제일 그리고 이제는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가장

0: 강조를 한 게 뭐냐면은 국민께 체감이 되는 변화를 진짜 하나하나 만들어야 된다. 지금부터 딜리버리 배달이 돼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고 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세 가지 회사의 컨소시엄이 있어요.
1: 그렇죠.
0: 민간이 만듭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서비스는 민간이 잘 만들어요. 네. 안 그러면은 계속 공공에서 만들면 공공 홈페이지처럼 네. 되거든요.
1: 관제가 되어버리죠, 관제.
0: 그렇죠. 네. SKT 컨소시엄이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KT 컨소시엄이 있고, 네. 카카오 컨소시엄이 있는데, 각자의 네. 특징을 가져요. 뭐냐면은, 네. SKT는 이제는 통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앱뿐만 아니라 전화, 그리고 문자 이렇게 쓸 수 있고, AI가 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어르신들에게도 굉장히 좋고, 뭐 굉장히 이제 접근성이 좋겠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카카오 톡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새로운 앱을 깔지 않아도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연계 서비스를 거기서 만들어낼 것이고 KT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다음 포털 다나와 직방 이런 제휴 서비스를 한 대화 안에 묶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1: 각자만의 특화된 게 있다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SK는 그 통신이라는 거 네. 원래 그리고 카카오는 우리 거의 국민 앱 같은 카톡을 갖고
0: 그렇죠.
1: 있고
0: KT는 여러 가지 제휴 서비스 그렇죠. 이렇게 KT도. 특징이 있는데 컴퓨팅 자원은 계속해서 국가에서 GPU를 이제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네. 내년 같은 경우는 1000만 명 정도 되는 국민들 한꺼번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네. 지금 뭐 ChatGPT 뭐 한 달에 몇 불 주고 쓰시는 분들이 옮겨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세 번째는 공공 서비스.
1: 진짜요?
0: 그러지 않을까요?
1: 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미 ChatGPT 뭐 제미나이 다 쓰고 있는데 이거하고 경쟁이 될까?
0: 옮겨올지도 몰라요라고 말씀을 드린 네. 이유는 100점짜리 모델이 있고 언제나 이게 상대적인 것인데 100점짜리 모델이 있고 7, 80점짜리 모델이 있을 때 이 모델 위에 하니스라고 해서 그 위에 어떤 식으로 이제는 말 달리는 말에다가 거기 무슨 안장을 씌우느냐에 따라서 경주마가 될 수도 있고 마찰을 끄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영역에 붙었을 땐 또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독파물로 만들어진 기술력과 민간의 서비스력이 합쳐져서 가장 국민한테 다가가는 챗봇을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네. 챗봇뿐만 아니라 이렇게 카카오톡에 녹아들고 에이전트 이젠 AI 에이전틱 AI라고도 하는데 네. 내가 채팅으로 주거니 받거니 말하는 게 아니라 나 뭐 필요해 하면 액션 실제로 행동을 해주는 데까지 네. 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특히 뭐 무슨 공공 서비스에 무슨 이력서를 뭐 출력을 해줘 등등등 아니면은 공공 무슨 문서를 출력을 해줘 했을 때는 네. 결국에는 국가하고 이제는 API로 붙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이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내는 그렇게 함으로써 특화된 어떤 영역을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모두의 서비스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네. 하나의 GPT 모델을 만들어요. 혹은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뭐 클로드를 만들어요. 이러기보다는 우리 국민들 삶에 네. 속속들이 스며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그 서비스를 AI로 굉장히 고도화해서 그걸 직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서비스인데 네. 연말까지 이제 정식 서비스
1: 제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언제?
0: 내일 아니면 할까요? 10월 중으로 베타 서비스 이제 클로즈드 베타를 하고요. 안에서 이제 내부 서비스 시작을 하고
1: 10월 중에 그거는?
0: 네.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간 다음에 12월에 이제 정식 서비스 하는 게 목표입니다.
1: 저 한 가지만 해킹이나 네. 혹시 보안 여기 네. 모두의 AI에 있어서의 또 네. 다른 우려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0: 당연히 있고요. 다시 네. 말씀드리면 해킹 쪽은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 쪽은 언제나 네. 존재하는 위험이에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개인정보 유출 관련돼서 계속해서 상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안 특화 모델이 또 필요한 것이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가장 센 AI 모델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프론티어 네. AI 모델에 또 이제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올 연말 지나면 네. 내년부터는 또 다른 우리가 모두의 진짜 AI를 갖게 되고
0: 모두의 AI가 스며들듯이 네 그런데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1: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0: AI의 특징이 많이 쓸수록 좋아집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혜민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

0: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1: 환인제약. 환인제약.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6: 내일은 시사인 김동인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이상민 크리에이터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황현필 역사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7: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8: 품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산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그렇다면 건축자재는 어떨까요? 부실 공사로 건물이 무너지면 큰 인명피해가 나는 만큼 철저히 점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콘크리트를 만들 때 쓰이는 골재가 대표적이죠. 자연 속의 모래가 부족해서 제철소의 슬래그나 발파된 암석 따위를 활용하는데요. 입자가 균일하지 않아서 품질이 떨어지기 쉽지만 이에 대한 이력 관리가 부족합니다. 생명과 관련된 분야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 사회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7: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0: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14: MBC,
15: MBC
16: 라디오,
17: MBC 라디오.
1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9: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0: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21: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9: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1: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9: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진액신 F점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0: MBC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8일 이 대통령이 김 청장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지 37일 만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다. 법무부 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출범 4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 신도시 사건 등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제출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검찰 미래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서 위례 신도시 사건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을 조사한 결과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을 서면 조사하는 등 수사 기소 과정을 살펴봤지만 이들 사건 모두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올해 만기가 예정됐던 통화스와프의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형일 부총리와 가타야마 재무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만나 현행 100억 달러 규모로 통화스와프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지난 2023년 12월 계약기간 3년 1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해서 올해 말에 만기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을 놓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통계의 한계를 이유로 조사나 공표 방식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일반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현행처럼 통계를 계속 공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오늘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설명하며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의견 수렴이 이뤄지면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밤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와 강원 내륙 그리고 산지에는 곳에 따라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의 경우 서울 14도, 대전 10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6도 등 22도에서 26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다은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새벽 배송 배송비 0원, 최소 주문 금액 없음.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떠오르시나요? 울산 학성 새벽시장이 내건 배송 조건입니다. 1974년부터 농수산물을 도손해오던 이 전통시장, 매출 감소를 고민하다가 새벽시장이니 새벽 배송을 해보자고 결론을 내렸고 인근 아파트 단지 한 곳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예상이 보기 좋게 적중했다고 합니다. 유통협동조합을 주축으로 하는 새벽 배송, 자정 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문 앞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도전! 새벽 농수산물 이상으로 신선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어제는 감기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분들이 문자를 많이 주셨고요. 그제는 동생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힘들어한다고 연락을 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면역력이 무너져도 감기와 대상포진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면역력은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인데요. 큰 일교차, 또 실내외 온도차, 수면 부족, 피로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겹치면 몸의 균형이 흔들리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면역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일본의 한 내과 전문의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옷은 물론이고 따뜻한 차, 따뜻한 음식 챙겨 드시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요. 잠도 충분히 자야 하고 무엇보다 걱정을 줄여야 되는데요. 걱정이 많거나 불안한 심리 상태가 계속되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오당제 훌훌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디온 워윅, 엘튼 존, 글래디스 나이트 그리고 스티비 원더가 함께한 That's What Friends Are For, 친구란 그런 것이라는 뜻이죠.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경인님, 저 걱정은 오당제에 맡기고 면역력 높여볼게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조영호님, 면역력 끌어올리려 오당제 출첵해요. 7190님은 면역력 높이려면 삼시세끼를 영양균형 있게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 오늘 오프닝에서는 면역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요즘에 감기, 또 뭐 대상포진 걸렸다는 분도 계시고, 아무래도 이교차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면역력 관리가 중요해진 시기인데, 이럴 때 어떻게 면역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7190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시세끼, 뭐 단백질, 채소 뭐 이런 것들 잘 곁들여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신은희님, 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밤에 잠을 푹 자서 그런지 면역력 떨어지는 일은 잘 없더라고요.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잘 풀려고 애쓰고 있어요. 오늘도 오당제 들으면서 에너지 충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은희님 말씀처럼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걸 잘 풀어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잠 잘 주무시는 거 진짜 좋죠.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이상 수면을 꼭 취해줘야 된다고 하죠.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일정한 시간만큼 푹 주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3293님, 안녕하세요 젠디. 저는 걱정거리가 있다면 스트레스를 뽑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써봐도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26살 젊은 나이에 스트레스성 탈모까지 오고 말았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운동, 하루에 한 정해진 양만큼 걷는다거나 뛰거나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컨디션이나 스트레스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뭐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 좀 생각하면서 그런 거 하나씩 하면은 그래도 조금 스트레스 덜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스트레스 건강하게 해소하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김현성님, 가족들이 각자 귀가가 늦는 목요일 저녁이에요. 강아지가 있어서 적적함을 달래다가 라디오 들어볼까 해서 들어왔는데 예쁜 음악이 흐르네요 하고 글 남겨주신 현성님도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의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 3, 4부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 준비돼 있어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실시간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인데요.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싶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문자 미니로 남겨주시면 이따가 저희 3, 4부에서 열심히 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본컴퍼니, 해통령 육수 하나, 하나은행, 인공지능 입찰 특허기업, 한국비드랩,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올품, 안동시청, 현대오피스, 국민연료, 썬연료, 하나증권, 주택도시보증공사, 환인제약,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0: 전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코인 뉴스 해통령 해통령 뉴스 하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뉴스 하나 해통령
2: 코인 뉴스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뉴스 하나에
1: 코인 뉴스 해통령 뉴스 하나 해통령
3: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5: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6: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3: 기가 막힙니다.
4: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여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2: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5: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섬 주민들에겐 발이나 다름없죠. 여객선이 점점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객선은 해운법에 따라서 운항한 지 3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운항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퇴역이 임박한 배들이 많지만 대체 선박은 그만큼 확보되지 않아서 섬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 목포와 흑산도 등을 오가던 쾌족선 6척 가운데 2척도 이렇게 이미 운항을 종료했는데요. 이달 말에 한 척이 더 퇴역하면 기존에 운항하던 선박은 3척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서남의 섬 지역을 오간 여객선 이용객이 39만 명인데 이 가운데 섬 주민은 12만 명에 달해서 섬 주민들의 이동권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편 전국 연안 여객 항로 중에 7곳은 하루 평균 운항 횟수가 1회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5개 항로는 대체 교통편도 없어서 운항이 멈출 경우 22개 섬의 백기를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아이오와주, 캔자스, 애리조나 등 미국의 8개 주 정부들이 챗GPT의 운영사인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청소년 등 이용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브레나버드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은 챗GPT가 위험한 의료 조언을 하고 자신과 타인을 해치도록 부추기거나 도우면서 거짓으로 친구인 척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챗GPT의 이용 가능 연령이 13세 이상인데도 웹사이트에서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아서 어린이들의 무방비 접근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챗GPT와 대화를 나눈 끝에 지난해 4월 숨진 10대 소년 애덤 레인의 사례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대구와 광주 11도로 오늘보다는 쌀쌀함이 덜하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강릉 23도, 전주 대구 25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또 토요일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듣고 왔습니다. 구예찬님이 아침 11시에 자주 듣는 목소리가 나오네요 하고 반가움에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 심진용님, 여객선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시겠어요. 새로운 여객선이 빨리 구해져서 투입되기를 바랍니다 하셨는데 오늘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섬 주민들에게 좀 발이 되어주는 그 여객선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병원에도 가셔야 되고 장도 보고 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의 길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로 운항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입니다. 운항이 멈추게 되면 대체 교통편도 없기 때문에 백기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정말 주민분들의 이동권이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병원에도 가시고 가족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동의 권리가 제한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챗GPT, 미국 주 정부들이 챗GPT 개발사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어요. 요즘에 정말

AI 기술이 너무나 발전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엔 뭐 SNS나 이런 데 뜨는 영상 보면 거의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AI인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AI 답변을 무조건 믿거나 또 뭔가 사람과의 관계를 대신하는 그런 대상으로 받아들이면 그만큼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200님이 쾌속선 신규 건조비가 너무 비싸고 선사에서 운영이 어려운 적자 노선이라 보조금 없이는 운영이 안 됩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하고 방금 여객선 뉴스 들으시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민간 선사가 계속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 적자 문제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2412님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5의 When the Lights Go Out.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가요? 오늘 뭐 하셨는지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저랑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미니에 사연 남겨주세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646님, 저는 삼천포 발전소 가스 공급을 위한 건설공사 종사자입니다. 지난 연휴에 계속 쉬지 못하고 일했는데 간신히 내일 휴가를 내서 지금 광주로 올라가고 있어요. 2시간 동안 꼼짝없이 경청할게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하하. 아,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셨는데, 아, 휴가 내셔서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휴가 내서 광주로 올라가고 계시다고 하는데, 광주에서 쉬시는 거죠? 우리 4646님. 2시간 동안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당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유경임님, 저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이자 점역사인데요. 저의 안내견 햇살이와 지금 퇴근하는 중이에요. 제가 앞을 보진 못하지만 항상 출퇴근과 저의 일상을 도와주는 햇살이 덕분에 저 또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보내고 있어요. 오당제 오늘도 잘 들을게요. 경임님 반갑습니다. 복지관에서 일하신 사회복지사 겸 점역사. 그 점역사는 점역 교정사를 말하는 건가 봐요. 일반 문자를 점자로 번역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또 귀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경인님. 햇살이랑 오늘도 아마 오당제 함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옆 곁을 지켜주는 햇살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최시훈님은 안녕하세요. 어제 시험 끝나고 잠깐 놀았다고 감기 걸렸어요. 진짜 면역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유유 하고 아 시험 끝나서 모처럼 좀 놀았는데 감기 걸려버렸어. 어떡해요. 아 면역력을 진짜 잘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스트레스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3293님이 문자 보내주셨잖아요. 들으시고 9764님이 스트레스 풀려면 무조건 달리세요. 숨이 차게. 몸이 힘들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달리기가 도움이 되죠. 근데 너무 또 무리해서 달리면은 갑자기 달리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그 거리 그리고 또 속도 이런 걸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달리기 추천해 주셨고요. 3941님 우리 아내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 저의 손바닥 살 많은 곳을 꽉 물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하셨는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3941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아마 그렇게 하면 풀리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7011님 오늘은 쉬는 날이라 집에서 편하게 오당제 듣고 있어요. 매년 커피 끊기를 목표로 하는데 잘 지켜지지가 않네요. 유유 한 달에 한두 번만 마시려고요 하고 문자를 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7011님 오늘 또 쉬는 날이라서 편하게 듣고 계시다고 해서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댄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충남 당진에 살고 있는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0: 당진에 사시는 혜원님 반가워요.
2: 네, 반갑습니다.
0: 목소리가 너무 밝고 예쁘신데 우리 혜원님 오늘 쉬는 날이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네. 뭐 하면서 보내셨어요?
2: 저 오늘 아침에는 밖에 나가서 밝은

0: 방금 말씀하셨던 달리기를 하고 왔고요.
1: 우와.
0: 네, 새로 산 두꺼운 이불을 세탁했습니다.
1: 아, 이불도 빨고 달리기도 하시고
0: 네.
1: 쉬는 날도 되게 알차게 보내셨네요.
0: 네.
1: 그럼 우리 회원님 보통 평소에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0: 아, 네. 저는 조그맣게 영어학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아, 영어학원 선생님이시구나.
0: 네.
1: 또 원장님이시고.
0: 네.
1: 오늘 그럼 평일인데 수업이 없었어요?
0: 아, 네. 원래 목요일에는 고등학생 수업만 있는데요.
1: 네.
0: 네. 이번 주에 고등학교 2학년은 수학여행을 갔고 1학년은 수련회를 가서 오늘 수업이 아예 없었습니다.
1: 와, 아이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뭐 수학여행도 네. 가고 수련회도 가고 그런 시기인가 봐요.
0: 맞습니다.
1: 아, 모처럼 우리 회원님도 쉬셨겠는데 사실
0: 네.
1: 그 수업 하시다 보면
0: 네.
1: 되게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0: 있죠. 네.
1: 네. 그럴 때 아마 우리 회원님이 이제 커피 먹으면서 좀 힐링하는 시간을
0: 네.
1: 보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0: 네.
1: 근데 평소에 하루에 몇 잔씩 드셨어요, 커피를 보통?
0: 한 잔만 마셨는데 네. 그걸 끊으려고 합니다.
1: 한 잔밖에 안 마시는데 왜 커피를 끊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뭐 계기가 있으세요?
0: 아, 네. 저 커피 마시면 심장 두근거리면서 불안하고 아침에 마셔도 그날 밤에 잠을 거의 못 자서 끊으려고 해요.
1: 카페인이 잘 안 받나 보다.
0: 네.
1: 그럼 디카페인으로 해보셨어요?
0: 디카페인은 맛이 없더라고요.
1: 그쵸. 카페인하고 디카페인은 좀 맛이 좀 다르긴 해요.
0: 네.
1: 그럼 오늘은 어떻게 커피 드셨어요?
0: 아니요, 오늘 안 마셨는데.
1: 우와. 네. 그럼 커피 안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0: 18일 동안 한 번 마셨습니다.
1: 우와,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사실 커피를 끊으려면 그 대체되는 네. 그 음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커피 대신에 뭐 드세요,
0: 네.
1: 보통?
0: 차를 그래서 이것저것 엄청 많이 마시고 있어요. 네, 하지만 커피 생각이 계속 납니다.
1: 그렇죠. 이 커피를 대체할 수 있는 차가 마땅치가 않아요. 차도 이게 종류가 많은데 그 뭐 네. 드셔봤어요?
0: 뭐 히비스커스나 요즘에는 허브티도 블렌딩해서 섞인 걸로 잘 나와서 그런 것도 많이 마시고 우엉차, 잡두콩차 다양하게 마셔봤어요.
1: 아, 그럼 건강에는 확실히 커피보단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맛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그죠?
0: 네.
1: 저도 추천을 하나 드리자면 그
0: 네.
1: 바닐라 루이보스 티 뭐 드셔보셨어요?
0: 바닐라 루이보스요?
1: 네, 루이보스 네. 바닐라라고 루이보스 티인데 루이보스는 카페인 없잖아요.
0: 네.
1: 근데 거기에 바닐라가 맛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달달한 커피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저는 그거 먹으면 그래도 커피 생각이 조금 덜 나는 그런 느낌이어서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드셔보세요.
0: 네. 맛있어요. 네, 꼭 마셔볼게요. 맛있을 것 같아요.
1: 네, 루이보스 바닐라 찾아서 한번 드셔보시고
0: 네.
1: 김명자님이 약간 떨림이 느껴지는데 목소리가 너무 예쁘네요. 저는 모닝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1인인데 믹스커피 한 잔씩 꼭 마셔요 하면서 이렇게 또 글 남겨주셨네요. 믹스 커피가
0: 근데 좋아합니다.
1: 믹스 커피도 좋아하세요. 근데 사실 믹스 커피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메리카노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0: 네.
1: 너무 당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러면 어쨌든 네. 보름 넘게 지금 참고 계신 거잖아요.
0: 네.
1: 나만의 꿀팁, 커피를 끊는데 도움이 된 뭐 그런 것들, 커피 줄이거나 끊고 싶어도 쉽지 않은 분들
0: 네.
1: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0: 네.
1: 좀 꿀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회원님?
0: 카페를 가면 안 됩니다.
1: 아, 애초에 카페를 안 간다.
0: 네, 네, 네. 너무 그 커피 향기가 너무 좋아요.
1: 맞아. 그 커피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0: 네.
1: 그리고요?
0: 그리고 이제 밤에 잠 못 잘 생각을 하면서 참아야죠.
1: 아, 그쵸. 카페를 네. 가지 않고 밤에 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참아야 한다. 인내가
0: 네.
1: 필요한 거네요.
0: 네.
1: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약간 바닐라 루이보스 향도 좋고 한번 대체해보시고
0: 네.
1: 그리고
0: 네.
1: 요즘에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또 카페
0: 네.
1: 가셔도 그런
0: 네.
1: 따뜻한 과일차 같은 거 있잖아요. 뭐
0: 네.
1: 유자차나 레몬차나 뭐 이런 대체할 수 있는 근데 달콤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혹시?
0: 아, 좋아합니다.
1: 아, 좋아요. 그런 거 이렇게 따뜻하게 드셔도 그럼 건강에도 좋고
0: 네.
1: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4416님이 치커리 차가 커피랑 색과 향 맛이 비슷해요 하면서 추천을 해주셨네요.
0: 치커리.

0: 알겠습니다.
1: 치커리차도 추천해 주셨고요.
0: 네.
1: 우리 회원님이 또 이렇게 커피 끊겠다고 다짐하셨으니까 그 다짐을 꼭 이어가시길 응원하면서
0: 네.
1: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0: 저 제 자신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1: 좋아요, 좋아요.
0: 혜원아, 너 가까운 미래에 이루고 싶은 게 많잖아. 그러면 지금처럼 일주일에 하루 이틀 집중한다고 되겠니? 일주일에 7일을 노력해야지. 너는 스스로에게 너무 너그러운 경향이 있어. 제대로 하자.
1: 와, 본인에게 이렇게.
0: 네.
1: 근데 조금 너무 좀 쉬어가면서 해도 되죠. 왜요? 지금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확실히 있나 보다. 목표가. 그쵸?
0: 네. 맞습니다.
1: 아,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금보다 열심히 하자.
0: 네.
1: 이런 응원을 또 자기 자신에게 보내줬습니다. 우리 혜원님 이루고 싶은 목표 꼭 이루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고 있을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0: 아, 저 서태지와 아이들의 필승 듣고 싶어요.
1: 왜 이 노래 고르신 이유가 있어요?
0: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원하는 걸 이루겠다는 다짐이에요.
1: 와, 우리 혜원님 너무 멋지시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필승, 이 노래처럼, 네. 말씀하신 것처럼 꼭 원하는 거 다 이루시고요. 또 행복하게, 건강하게 하는 일 즐겁게 잘 하시기를 응원하고 있을게요.
0: 감사합니다.
1: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필승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영어학원 운영하시는 이혜원님의 신청곡 서태지와 아이들의 필승 듣고 왔습니다. 차승엽님 오랜만에 듣는 필승 제 마음가짐도 되돌아봅니다. 오늘도 무사히 퇴근 중입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6995님은 두 분 목소리 결이 비슷해요. 소녀소녀해서 참 좋아요 하고 우리 혜원님이 저랑 비슷한 나이대이신 것 같은데 훨씬 더 저보다 소녀소녀 하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구명진님 유럽인들이 커피 대신 치커리차 마셨다고 하네요. 마셔보니 좋아요. 카페인도 없고 좋아요. 치커리차를 커피 대신 마셨군요. 오,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저도. 3293님 저는 커피 하루에 7잔에서 8잔씩 마시다가 아예 끊은 지 3년째 됐어요. 저는 커피 대신 이온 음료 마시고 무엇보다 물을 하루에 2.5리터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와, 2.5리터면은 진짜 많이 드시네요. 물 하루에 7잔에서 8잔까지 드셨으면 끊기가 진짜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이거를 끊으셨지? 대단하신데 3년째 이온 음료. 이온 음료 괜찮죠. 4723님 커피 우리 집 64년생 그는 저녁 먹고 향기로운 원두커피 마시고 눕자마자 드르렁 드르렁 코 골고 자고 저는 커피만 나는 빙과류 멋모르고 먹었다가 심장이 쿵쾅거려서 밤새 뜬 눈으로 세운 적이 있어요. 카페인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저도 루이보스 바닐라 마셔보겠습니다 하셨는데 진짜 이게 카페인을 먹든 안 먹든 뭐 아무리 먹어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커피 맛 나는 커피도 아닌 그냥 그런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먹어도 막 그 카페인에 반응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런 분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루이보스 바닐라가 제가 좋아하는 차인데 이게 카페인도 없고 맛있습니다. 추천하니까 드셔보세요. 유나의 노래 듣고 올게요. 파라 퍼레이드.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길거리 청소에 나선 어린 남매의 행동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SNS에 이 남매 어떡하죠? 칭찬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작은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던 중에 처음 보는 남매가 길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동생이랑 밖에서 놀다가 길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비닐봉지랑 비닐 장갑을 가져와서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이 공개된 사진에는 빈 소주병을 비롯해서 쓰레기를 가득 담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글쓴이는 빈병까지 들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릴 텐데도 열심히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대견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머무한 거리를 물려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 드릴게요. 글쓴이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1번 쓰레기가 많은 거리, 2번 깨끗한 거리, 3번 시끄러운 거리. 아이들이 쓰레기를 줍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쓰레기가 많은 거리, 2번 깨끗한 거리, 3번 시끄러운 거리.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빈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7: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8: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6: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8: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6: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하루 만에 항소했습니다. 전날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던 강 의원을 재구속했습니다. 또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북한이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실시된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장창하 북한 미사일 총국장이 한국의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첫 시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비행체가 바다에 떨어지기 직전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사진을 보면 초고온을 동반하는 극초음속 비행 환경을 경과했다곤 믿을 수 없게 활공체 겉면에 그으름 하나 없고 도장색이 깨끗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 정부 시절 YTN 매각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가방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 전 실장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마사회와 한전 KDN의 YTN 지분을 매각해서 김건희 방송으로 만들었다며 이 전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지지 철회 의사를 밝힌 누리꾼에게 연인 목적의 개헌론이나 정계 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지향점이 바뀌었다며 개헌과 개혁 무력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누리꾼의 SNS 글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를 대표하고 모든 일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됐으니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더 신중해지기는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곳에 따라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가끔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0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6도 등 22도에서 26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일상에서 친환경 습관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와 정부는 이 책임을 이행하고 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차량의 97%가 내연기관차고 전기와 수소차는 3%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새 차를 살 때 친환경 차를 사야 하는 규정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기존에 운용하던 차들이 있어서 여전히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높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캠페인 효과가 커진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죠?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글쓴이가 쓰레기를 줍는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송현성님, 2번 깨끗한 거리.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거리를 다 같이 만들어봐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당첨자 미니에서 뽑았습니다. 송현성님 축하드리고요. 오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셔서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미니에 올려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이 남매종의 첫째는 인천 논현동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8살이고요. 둘째는 6살이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접한 사람들은 아이들을 참 잘 키웠다. 교육의 중요성,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훌륭한 부모의 귀한 인성을 지닌 아이들이다. 이런 댓글을 남기면서 칭찬했다고 합니다. 진짜 기특하고 너무 착한 아이들이죠. 이렇게 훈훈한 굿뉴스 퀴즈 오늘도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하나은행,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 맥스부탄, 한국 MSD 캡박시부, 현대오피스, 히온스 글로벌,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1: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캡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캡박시부.
11: 캡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목요일 밤 우리만의 음악여행.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분위기 있는 가을밤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은요. 김명자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논산에 딸기 심어놓고 한 달 동안 휴가로 수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침에 큰딸 출근할 때 나가서 한 시간씩 걷다가 들어와요. 요즘은 걷기 딱 좋은 날이잖아요. 양희은의 참 좋다 듣고 싶어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진짜 많이 걸으셔야 돼요. 날씨 너무 좋잖아요. 명자님의 신청곡 양희은의 참 좋다 듣고 올게요.

유경인님, 김동률의 아이처럼 신청합니다 하고 신청곡 적어서 보내주셨는데요. 김동률 씨가 또 이번 주부터 콘서트 하시죠. 저도 티켓팅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답니다. 김동률 씨 목소리 같이 들어볼게요. 아이처럼.

7193님 날아드는 청첩장에 솔로는 웁니다. 유유 김조한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신청해요. 아 요즘 청첩장 많이 받으실 시기죠. 우리 9193님도 좋은 인연을 꼭 만나시길 바라면서 김조한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전해드릴게요.

최영진님. 임정희의 러브 이스 될까요? 병원에서 듣고 있는데 신청해봅니다. 오래간만에 듣네요. 반가워요 젠디. 영진님도 오랜만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청곡 임정희의 러브 이스 전해드릴게요.

이주영님, 날씨가 너무 쌀쌀해졌어요. 오늘 저녁에 집콕하면서 오단지 듣고 있습니다.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노래 신청해봐요.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신청곡을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또 라디오 들으면서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죠.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같이 듣고 있습니다.

0: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1: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2: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0: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0: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에서도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계속됩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아직 신청곡 안 보내주신 분들 이제는 진짜 보내셔야 됩니다. 서둘러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는 6316님이 젠디 목소리는 언제나 맑고 고운해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윤상의 이사 신청합니다. 그리움은 어찌할 수 없네요 하면서 신청곡을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또 우리 6316님이 그 칭찬을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날씨 추워지고 있으니까 다들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윤상의 이사 전해드릴게요.

9764님, 시간 나시면 2AM의 이 노래 한 곡 부탁드려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오,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네요. 2AM의 이 노래 듣고

최시훈님, 한로로의 입춘 듣고 싶어요. 공부하고 있는데 듣고 싶네요. 공부하고 있는데 듣고 싶으시다면 들려드려야죠. 시훈님 응원하면서 한로로의 입춘 듣고 올게요.

휴가 가요. 이번 한 주 잘 살아낸 나를 칭찬하며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부탁해요.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모처럼 또 연차 내셨으니까 행복한 하루 보내길 바라면서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같이 들을게요. 사랑.

한상홍님, 젠디 연주곡도 틀어주시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1집 1번 트랙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뭐든지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선에서 들려드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전해드릴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송현성님이 골라주신 끝곡은요. 와, 당첨이라니 감사합니다. 박효신의 숨 신청합니다. 매일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오늘의 끝곡 적어주셨어요. 박효신 씨 목소리 안 그래도 듣고 싶었는데 우리 현성님의 신청곡 숨.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7: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8: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6: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8: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6: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의 전 한강사업추진단장이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 서울시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던 올해 7월 공사 임원인 상임이사로 승진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H는 지난 7월 1일 한강개발사업 등 공사 주요 사업에서 보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임원 공모에 지원해 최종 선정됐다며 해당 직원을 공사 상임이사직인 주거복지본부장에 임명했습니다.

0: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작년 9월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가덕중공업의 수의계약 경위를 조사하면서 이 본부장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일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척을 결정한 국회 과방위의 의결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진숙 의원과 김장겸, 김태규 의원은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명의로 가처분 신청서와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과방위 국감에서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 업무가 감사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하는 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화이트 해커 활동의 제도화와 보안 특화 AI 개발, 중소기업 보안 지원 확대 등 대응책의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이트해커가 공격을 통해 취약점을 빨리 찾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화이트해커가 공격을 해보는 것도 불법행위가 되는데 시범사업을 마친 뒤에는 화이트해커의 취약점 탐색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식당에서 음식에 몰래 화학물질을 섞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내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5월 경기도 성남 한 중국음식점에서 60대 남편이 먹는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섞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아내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장기간 우울증과 환각, 망상 등 정신적 문제를 겪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밤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새벽 배송 배송비 0원, 최소 주문 금액 없음.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떠오르시나요? 울산 학성 새벽시장이 내건 배송 조건입니다. 1974년부터 농수산물을 도송해오던 이 전통시장, 매출 감소를 고민하다가 새벽시장이니 새벽 배송을 해보자고 결론을 내렸고 인근 아파트 단지 한 곳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예상이 보기 좋게 적중했다고 합니다. 유통협동조합을 주축으로 하는 새벽 배송, 자정 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문 앞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도전, 새벽 농수산물 이상으로 신선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요즘 우리 증시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코스피 지수는 6거래일 연속 2년여 만에

0: 가장 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간밤에 나온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을 웃돌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졌는데요. 시장을 둘러싼 불안 요인들이 한꺼번에 겹친 상황. 상반기에 가파르게 올랐던 우리 증시는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의 플러스, 우리 증시를 둘러싼 불안 요인, 그 실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센터장님. 일단 오늘 상황부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2: 뭐 어저께 미국의 그 9월 물가가 발표됐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이제 높게 나왔습니다.
1: 예.
2: 그래서 이제 10월 달, 이번 달에도 미국의 FOMC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인데,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게 이제 좀 관측이 되다가, 이제 10월에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좀 불안이 좀 대두가 된 면이 있고,
1: 예.
2: 그리고 기업 실적과 관련해서도 뭐 금주 들어서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물론 이게 양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신제품을 이제 12월에 내겠다. 이게 뭐, 양산해서 팔겠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1: 네.
2: 그렇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도전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 또 공포심이 있었고, 또 오늘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엔스로픽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안 해도 돼요. 근데 IPO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보기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봤던 예상 숫자보다는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매출액 증가율이 지난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갈 땐 2배 이상 늘어났는데,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는 한 40% 정도로 이제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
1: 네.
2: 뭐 그것도 좀 악재로 해석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글로벌 금융 환경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건 아무튼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환경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반도체 섹터에서는 이제 뭐 중국의 도전, 그리고 반도체 칩을 사쓰는 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 예, 지난주 후반에는 오픈 AI도 물론 이 회사들이 이제 상장 회사가 아니었는데, 이 당초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액이 올해 좀 덜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7월 달에도 반도체 주식들이 그야말로 홍역을 치렀는데,

0: 있는데
1: 네.
0: 그때도 삼성전자가 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계속 이제 주가가 아주 급하게 떨어졌는데 지금도 예. 공교롭게도 10월에 비슷한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돈을 잘 버는데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환경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고 거기에 좀 불안을 더하는 건 아무튼 금리가 높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지금 회사채 발행해서 빚내서 칩을 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는 7월과 상당히 유사하고
1: 네.
0: 중국 반도체에 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7월과 좀 유사하죠. 그때 중국의 CXMT가 IPO 했었죠. 비슷한데 그때보다 조금 상황이 악화된 거는 이 금리가 그때보다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뭐 7월과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악화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뭐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금리 얘기해 주셨으니까 금리 한번 여쭤보면요. 전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의 기준금리도 올라가는 추세이고 또 국공채 금리들도 각 국가들의 국공채 금리도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AI 데이터센터 기업으로 알려진 코어위브의 회사채 금리가 무려 15%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이거는 이 회사 개별 문제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야 이거 AI 투자 전반에 진짜 이제 우리 우려해야 될 신호까지 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 일단은 개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데이터 센터, 코어 위브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임대해 주는 회사이고요.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 회사들이 이 그 소위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하는 뭐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 네 개가 압도적으로 많이 짓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메타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
1: 네.
0: 그때 우리가 또 가슴을 졸이면서 3분기에 뭐 매출과 이익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투자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 또 가슴을 졸이면서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네 회사 메타를 포함한 하이퍼스케일러 네 회사는 그래도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1: 네.
0: 그리고 빚도 좀 내도 돼요.
1: 예.
0: 왜냐하면 이제 아마존을 제외하면 전부 부채 비율이 뭐 40% 50% 되니까 돈도 잘 벌고 다소의 금융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이 그 빚을 내서라도 회사채를 발행하더라도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근데 자본주의에서의 이 위기는 결국 코어 위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가장 위에 있는 튼튼한 회사들이 무너지면은 당연히 큰일인데요.
1: 네.
0: 근데 튼튼한 회사들이 탈이 나려면 그 앞단에 취약한 회사들은 먼저 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위기는 가장 취약한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금융시장이 경색이 되고 전이가 되는 게 위기고 우리가 그 직전에 경험했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였던 2007년 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도 한번 복기를 해보면 그때 가장 먼저 손들고 결국 뒤로 나자빠진 거는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이에요.
1: 네.
0: 신용도가 낮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빚을 못 갚은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퍼스케일러들과 비교하면 코어위브 같은 회사는 취약한 회사죠.
1: 네.
0: 오늘 주가가 15%나 떨어졌고
1: 예.
0: 저는 코어위브보다 훨씬 더 중요한 회사가 오라클이라고 봅니다.
1: 아.
0: 오라클도 그 하이퍼스케일러 네 개사, 아마존과 메타를 비롯한 네 개사보다는 못 미치지만
1: 예.
0: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1: 맞아요.
0: 그리고 오라클의 부채 비율은 500%가 넘습니다.
1: 와.
0: 그러니까 제 생각에 우리가 이제 앞단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어떻게 리드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의 전이 경로가 가장 취약한 데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라클과 코어 위브는 그런 측면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오라클은 그러면 부채 비율이 500% 정도 되는 회사가 뭘 믿고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냐. 이게 또 오픈 AI와 연결돼 있어요. 오픈 AI가 오라클이 짓는 데이터 센터를 내가 사용할게라고 하는 그런 성금의 계약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오픈 AI의 매출이 생각보다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 관측들이 나왔는데 상장된 회사로서 가장 좀 어떤 위기의 진행 경로 어떤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오라클의 주가, 오라클의

0: 구도 위험을 보여주는 CDS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
1: 네.
0: 근데 AI 산업에 투자하는 건 제 생각엔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노바디 노우즈예요. 이 메타의 그 창업자인 그 저커버거도 오늘 이제 외신을 보니까 그 CFO도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이 사업이 안 된다가 아니고
1: 예.
0: 잘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거는 실은 모르는 거죠.
1: 네.
0: 다 잘 될 거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데 이 산업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 생각에는 뭐 연초에도 있었고 7월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한데 금리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결국 그 현상을 시장이 해석하는데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AI 투자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금리가 좀 더해지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제일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들이 제일 궁금해하신 건 이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이 받을 영향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이거 아닐까요?
0: 그렇죠.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돈을 보통 번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세계 제조업체 중에 가장 많이 벌었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1: 예.
0: 뭐 그거는 결국 주가가 그 동안에 많이 올랐다는 거를 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작년도 저점에서부터 6월 고점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7배 올랐고요.
1: 네.
0: 하이닉스 주가는 17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숫자는 좋게 나오지만 아, 이게 참 투자하면서 늘 어려운 건데 이게 이미 좋은 거는 주가가 그 무거운 주식이 7배 오르는 과정에서 다 반영한 거야 라고 보는 사람들이 주식을 이제 던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 기대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다음 주에 발표가 될 메타부터 시작을 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소위 말하는 자본적 지출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크게 기대에 어긋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생각지도 않게 그 얼마나 이 계측하기 힘들지만 이게 큰 기회가 될까라는 생각으로 막 뛰어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 투자의 열기가 뭐 갑자기 지난 7월 달에도 확인했는데 10월 달에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1: 예.
0: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병목이 생기는 거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라기보단 우리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신을 보면서 좀 가슴 철렁한 게 미국이 데이터 센터 짓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1: 네.
0: 소리도 나고 전기도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요즘은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 신흥국으로 많이 진출합니다. 특히 칠레나 이런데
1: 예.
0: 이제 그런 나라들은 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외자 유치다 막 이러면서 하는 건데 예컨대 뭐 그런 도전. 이제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1: 네.
0: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금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굳이 예상을 해보자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도전 계속 갈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럼 우리나라 기업을 정말 위협할 정도의 그런 어떤 실질적인 시장 점유율에 잠식으로 나타날 거냐. 이건 상당히 좀 두고 봐야 될. 예를 들어서 이 그 중국의 그 LLM이라고 하는 대형 언어 모델인 딥시크가 작년 2월에 발표가 됐었잖아요.
1: 예.
0: 도전이에요.
1: 네.
0: 야,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크게 투자하는데 가성비 모델도 꽤 괜찮네 했지만 그냥 다른 경로로 온 거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계속 그게 내재가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뭐 매출과 뭐 이익에 타격을 받는 게 어디인지 이건 합리적으로 가늠하기 힘들고요. 투자에 대해서도 계속 의심이 있을 거예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 가격 계속 투자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이건 아무도 모르는 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주가가 막 널뜁니다. 오늘도 예. 주가 지수가 코스피가 뭐 급락을 한 거 아닙니까?
1: 네.
0: 오늘도 주가가 뭐 아까 보니까 아유 7%나 급락했네요. 근데 올 들어서 5% 이상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질 때 우리가 7월 이후로는 5% 떨어지는 것만 보는데
1: 네.
0: 올해 상반기에는 5% 이상 오른 날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올해 횟수로 보면은 30회가 넘거든요.
1: 야.
0: 근데 최근 15년 동안에 1년에 단 하루도

0: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안감은 사실 AI 시대 초반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이 불안감이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투영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야, 이 높은 금리 계속 네. 투자하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의구심이 더 많아져서 그런 것 같긴 해요.
1: 네. 네.
0: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뿐만 아니라 AI 관련해서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분들은 금리에 대한 약간의 이제 뭐랄까요? 전망이 같이 결부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그새 또 많이 올랐던데 네. 앞으로 전반적인 금리 기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아, 저는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0: 아.
2: 금리가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 거냐 여기에 대한 뭐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오를 만큼 올랐다는 생각은 드는데
0: 네.
2: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1996년도에 직장을 잡고 이제 자본시장에서 일해오고 있는데 한 30여 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30여 년 직장 생활 중에서 26년은 금리를 떨어지는 세상을 살았어요. 1980년대부터 코로나 직후까지 금리가 전 세계 금리가 계속 떨어졌어요.
0: 네.
2: 미국 금리도 떨어지고 심지어 독일이나 일본의 뭐 장기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까지 가는 굉장히 이상한 내가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웃돈을 얹으면서 돈을 빌려주는 굉장히 그런 일까지 발생했는데 예.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건 되게 구조적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네. 하나가 일단 재정 지출을 조금 뭐 이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정부가 돈을 뭐 많이 쓰고 시장의 불안전함을 메꿔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정답이 없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게 뭐 재정 기회를 강조하고 정부보다 시장의 힘을 중시했던 보수주의자들마저도 이게 돈을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우려가 되게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힘들고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의견은 경기를 보면 야 이제 뭐 한국의 경우도 올해 성장률이 내년보다 더 높고 내년에 성장률이 더 나가려면 경기가 더 나아가면 이자율이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0: 네.
2: 결국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 경기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돈을 빌리는 주체의 신용도도 반영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뭐 선진국 중에서 비교적 괜찮은 나라인데
0: 네.
2: 금리가 글로벌 동조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0: 네.
2: 지금은 미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이제 재정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기업 단에서 특히 이제 미국의 기업들은 투자를 안 했습니다. 투자하기는 그냥 돈 벌면 주주들에게 애플 같은 회사는 번 거보다 더 많이 자사주를 사고 배당을 해주고 했었는데 이게 거의 작년부터 과잉 투자를 많이 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0: 네.
2: 투자한 돈이 필요하거든요.
0: 예.
2: 그럼 지금 상황은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두고 정부와 민간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면
0: 네.
2: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그 자체가 큰 부담이에요. 지금 금리가 지금 한 4년 올라왔는데 2023, 4년의 금리 상승은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컨대 뭐 3년짜리 회사채 이렇게 발행한 기업들의 경우는 2020년에 초저금리에 발행한 회사채는 그냥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그것만 이자 주면 되는 거잖아요.
0: 네.
2: 근데 지금은 이자율이 상당히 이제는 새롭게 직면하는 그런 이 차입자들,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될 차입자들이 많아지는 면이 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한번 복기해 보면 그때도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0: 네.
2: 근데 금융위기가 발생한 건 2007년, 8년이에요. 금리 올릴 때가 아니고. 그 한 번 높아진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게 유지가 되니까 결국 누군가 못 견디고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그 때문에 금리를 좀 어쨌든 형편이 맞는 대로 좀 낮춰주는 게 중요한데 글로벌 경제에 팽팽한 압력을 빼줘야 되는데 정부가 돈 쓰는 거 이거는 뭐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고 보는데 저는 중동 전쟁을 빨리 미국이 종결하는 게 참 우리가 계산하기는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2: 유가도 높고 그 자체가 미국의 재정 적자를 높이면서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금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단기간에 생각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차피 뭐 AI

0: 에 대한 걱정은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지금 검증되긴 힘들 것 같고, 전쟁이 종결되면서 유가와 미국 금리가 조금 레벨이 좀 낮아지는 게 그게 연말 연초에 기대할 수 있는 뭐 좋은 주식이 반등을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 그 계기는 중동 전쟁의 종결인 것 같은데 참 이것도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중동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 시장에서는요. 이러다가 중동전쟁보다도 경기나 전반적인 투자시장에 큰 악재가 될 게 유럽발 재정위기 같은 게 다시 불거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걱정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프랑스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졌다고 들었는데 네. 그럴 가능성도 실제 있을까요?
0: 그럴 가능성도 있고 이미 변화도 나타나고 있어요.
1: 그래요? 어떤
0: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하나의 요인은 그나마 미국은 프랑스보다 나은 거는
1: 네.
0: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게 뭐 투자가 과잉 투자가 될 수도 있지만 성장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면은 있어요.
1: 예.
0: 그럼 걱정은 많지만 그렇게 투자해 돈을 벌면 되는데 유럽에서의 금리 상승은 성장을 위한 자금 수요라기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우리가 2012년, 10년부터 12년까지 이어졌던 뭐 그리스, 포르투갈 이런 남유럽 재정위기를 복기해보면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그냥 중앙은행이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해서
1: 네.
0: 채권을 사주면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9월 달에 영란은행이 그동안 그 채권을 사들이고 있었던 거를 팔면서 어느 정도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출구 전략. 이걸 이제 뭐 양적 긴축 QT라고 하는데요.
1: 네.
0: 양적 긴축을 6개월 정도 중단했어요. 그럼 정치인들이 조금 재정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돈을 쓰면 좋지만 이건 좀 기대하기 힘들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이걸 어떻게 막아낼 거냐가 되게 중요하고 전 내년 가게 되면 높아진 금리를 중앙은행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금리 불안을 진정시킬 거냐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서 9월 말에 좀 변화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1: 자,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1: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2: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0: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0: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최근 우리 증시 어떤 흐름 속으로 읽어야 되는지 설명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증시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는 자본의 성격도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자본들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아니면 변동성을 기반으로 그냥 수익을 실현하려는 초기부터 그런 자금들도 늘어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게 뭐 헤지펀드들이 비중도 높아졌고 또 사모펀드들의 적극성도 좀 높아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 디지털 자산 쪽에서 또 들어오는 경로들도 있고 또 대형 투자처럼 이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증시에 자꾸 큰 변화를 또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 우리 SK하이닉스를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닉스 토큰이라고 해서 독특한 걸 사는데 네. 거기 변동성이 커지니까 우리도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그냥 자본의 성격 자체도 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3: 어느 정도는 근데 제가 그것을 계측할 능력은 없는데 이제 그게 따지고 보면 금융이라고 하는

0: 저는 다 규제를 받아요.
1: 예.
0: 예를 들어서 은행이 사업을 할 때 제조업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주주들이 자금을 출자해서 주주들 내 돈을 갖고 하거든요. 근데 은행의 사업 원천은 뭔가요? 고객들 돈이에요.
1: 네.
0: 고객의 예금을 받아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업은 은행이나 증권이나 고객 기반의 타인 자본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되게 높고 그래서 규제를 많이 받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런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나왔다. 규제가 완화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터져나왔다는 시각이 있어서 금융위기 이후로는
1: 네.
0: 금융규제가 굉장히 세졌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은행에 대한 규제는 되게 많아졌는데 은행을 제외하고 벌어지는 금융활동은 포괄적으로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은 돈이 많이 가는데
1: 예.
0: 그럼 그거는 많이 제도화가 됐지만 주식이나 뭐 예금처럼 완전히 규제를 받는 또 자산은 아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걸 계측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런 힘들이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런 자금들은 우리가 사실 제도권 밖에 있거나 제도권에 슬쩍 걸쳐 있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을 아주 그 금융당국이 모니터를 면밀하게 하실 수는 없을 거잖아요.
0: 모르는 영역이라고 봐야죠. 뭐가 사고가 터져야
1: 예.
0: 아, 이런 영역이 있구나라고 사후적으로 짚어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1: 예.
0: 제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세상이 한 3, 4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리가 몇 년 동안 올라가고 했지만 전 세계에 풀려져 있는 유동성의 규모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요. 코로나 직후보단 줄어들었지만 이런 식의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금리가 낮아지고 돈이 많이 풀리는 세상을 살았는데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유동성을 연준이 뭐 금리도 올리고 또 채권을 사들이는 양적 긴축을 하면서 줄였다고 줄였지만 2008년 위기 때보다 풀려있는 돈의 양이 3배가 넘어요.
1: 야.
0: 이 풀려있는 돈의 양은 실물 경제 규모 대비
1: 예.
0: 경제가 커지게 되면 실물 쪽에서 경제가 커지게 되면 화폐 영역에서 돈도 많이 공급되는 게 맞아요.
1: 네.
0: 제가 말씀드린 3배는 실물 경제에 필요한 돈의 GDP 규모 대비 풀린 돈의 양이 2008년 이전의 세상보다는 3배 이상이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딘가에든 뭘 하고 있겠죠. 예, 통제하기 힘든 예,
1: 네.
0: 그런 돈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서브프라임 때도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정부 당국에서 면밀히 관리하지 않았던 무슨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바탕으로 한 각종 파생 상품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 전 세계적인 위기까지 간 적이 있는데
0: 네.
1: 최근 이렇게 관리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의 자금들이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사모대출 시장에서
0: 네.
1: 환매 제한 사례까지 나온다고 들었었어요.
0: 네.
1: 그러면 이게 벌써 우리가 무슨 위기로 받아들이면서 조금 약간 경계감을 갖고 투자에 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때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웠었던 이유는 또 다른 건지 이것도 궁금했어요.
0: 근데 지금 뭐 사모대출을 하는 대부분의 뭐 큰 회사들
1: 예.
0: 뭐 블랙스톤이나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투자한 거를 고객들의 돈 손에 놨다 그래서 사업자가 물어주는 건 아니지만
1: 네.
0: 기본적으로 이 금융기관들의 자본은 되게 많고 뭐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늘어난 금융자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심각한 위기가 저는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오히려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ETF입니다.
1: 네.
0: ETF는 패시브 투자라고 하는데
1: 네.
0: 굉장히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액티브 투자를 한다. 내가 어떤 회사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따져보고 이렇게 사고 예전처럼 주식형 펀드에 들어갔을 때 이 그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어떤 주식을 고를 때는 야 이게 많이 빠졌나? 좀 많이 올랐나 이런 거 고르면서 사는데 패시브는 묶음으로 사다 보니까 하나하나 종목을 개별적으로 보는 힘이 되게 약해졌고
1: 네.
0: 또 저는 굉장히 그거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뭐 그 패시브 투자, ETF 투자가 굉장히 뭐 안전한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얘기도 되고 하는데
1: 예.
0: 이게 올라갈 때는 기계적으로 버블을 만드는 힘이 존재해요.
1: 아.
0: 많이 오른 주식을 내가 이 주식을 직접 산다. 야, 그러면은 PER이 얼마고 이런 거 보면서 비싸면 조심스러워하는데
1: 예.
0: ETF는 묶음으로 반도체가 좋다니까 반도체를 산다 그러면 그 돈을 운영하는 ETF 사업자든 주식을

0: 빠져야 돼요.
1: 예.
0: 근데 ETF 산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최근 10여 년 동안에 ETF에서 돈이 빠져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ETF는 비싼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기계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많이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오르나 떨어지는 측면이면 올리는 힘을 받는데
1: 예.
0: 만약에 그 추세가 바뀐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반대로 작동할 수 있는 힘이 작동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ETF에 투자했던 것들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선순환으로 작동했던 게 저는 ETF발 변동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슈라고 봅니다.
1: 네. 그러면 만약에 ETF 자금마저 투자 시장에서 떠나면 굉장히 주가 낙폭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싸지만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1: 예. 예
0: 우리가.
1: 그러면 진짜 전반적인 투심이 네.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이거 낙폭은 앞으로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0: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1: 예. 예.
0: 근데 이미 이제 그런 변화들이 나오고 있고 한국의 수급을 좀 말씀드리면. 예. 지금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요.
1: 네.
0: 우리가 외국인 파는 거를 열심히 보는데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긴 한데 근데 올해 작년 4분기 이후 시장을 복귀해 보면 외국인은 계속 팔았습니다.
1: 예.
0: 지난 6, 7월 달에는 지금보다 더 센 규모로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는 6월까지는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외국인 매도를 소화하는 국내 가계 자금에 강력한 유입이 있었던 겁니다.
1: 네.
0: 올 들어서 가계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이 된 게 100조 원 넘게 유입이 됐는데 이게 7월까지는 한 130조 원이 순유입이 됐어요. 새 돈이.
1: 네.
0: 근데 8월, 9월 달에 한 30조 원 가까이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은 올 초에도 공격적으로 팔고 외국인을 걱정했지만 반대편에서 그 주식을 받아내는 투자 주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내 수급이 좀 균열인 것 같아요. 보통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투자 심리는 그냥 주가 같아요.
1: 예.
0: 주가가 올라가면 세상이 좋아 보이고 오늘 굉장히 어렵지만 내일 주가 지수가 한 2, 3%라도 오르면 또 세상이 달리 보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이제 그 낙관적인 기대로 가지고 많은 돈이 들어왔던 게 6, 7월에 투자자들이 너무 세게 D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올라갈 땐 들어오고 예. 떨어지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데 6, 7월 달에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던 게 고점 대비 38% 밀렸거든요. 근데 2022년, 2023년에 2년 동안 전 세계가 긴축을 하고 그 와중에서 코스피가 떨어졌던 게 2년 동안 35%인데
1: 네.
0: 불과 한 달 사이에 그런 샥을 경험하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조금 속된 말로 주식에 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8월 달에 주식시장에서 직접 투자 자금 유출된 게 13조 원. 사상 최대 규모고요. 9월에도 10조 원. 지금 10월 들어서도 초반에 한 5조 원이니까 지금은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일단 외국인이 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지금 보면 외국인이 야, 어떻게 돌아설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장기금리가 훅 떨어지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뭐 전쟁의 종결 말고는 외국인의 그 기환을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시겠지만 구조적으로 금리가 불안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1: 예.
0: 그럼 전쟁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치러지고 있겠지만 저는 미국도 자신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하게 금리를 끌어올리는 힘인 중동전쟁은 좀 빨리 종결이 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지난 9월 말에 미중 정상회담 하면서 중국이 지렛대가 돼서 조금 뭐 진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중동 쪽에선 또 사우디가 공격을 받고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그래서 저는 시장이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중동 지역의 안정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순기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어떤 위험 요인들이 또 어떻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외국인이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외국인 입장에서도 또 그럼 생각해 볼 게 환율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0: 네.
1: 환율이 지금 이제 1,300원대 초반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0: 네. 네.
1: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쳐다보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요?
0: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환율을 보진 않아요.
1: 왜요?
0: 어떤 의미냐 하면

0: 내가 삼성전자를 주식으로 사기로 했다. 올해 네. 변동성이 컸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서너 배 올랐잖아요.
1: 네.
0: 지금 조정받을 때는 한 40%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7월의 고점이 한 1550원에서 지금 1300원대 초반까지 일단 금리가 떨어지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전쟁과 연결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최근에 환율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는 거에 비하면 원달러 환율이 물론 뭐 몇십 원 올라갔지만 1350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7월 달에 1500원대 환율을 봤던 거에 비하면 환율의 동요는 크진 않은데
1: 그렇네요.
0: 한국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약한 건 아니죠. 예. 두세 달 놓고 보면 굉장히 약하다 강해진 구간에 있는데 달러화가 영국의 파운드, 유로 여기에 대해서는 강합니다.
1: 네.
0: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결국 환율이라고 하는 게 국가 간의 어떤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결국은 재정 수지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투영되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뭐 GDP 대비 재정 적자가 5% 넘지만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더 심각하거든요. 미국은 그나마 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는 유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데 원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달러가 강하지 않아요.
1: 네.
0: 그리고 또 한국보다 더 취약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브라질. 브라질 헤알은 이게 미국이 금리 한번 올리면 제일 먼저 1순위로 통화가치가 달러 대비 약해지는 통화인데 브라질 헤알마저도 별로 안 약해요. 달러 대비.
1: 네.
0: 그 얘기는 지금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들을 결정짓는 요인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환율이 떨어질 것만큼 떨어져서 원화가 뭐 더 약해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환율이 주식 투자에 비해 훨씬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주식 자체에 대한 기대 또 주식이라고 하는 위험자산 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생각이 중요한데 이게 결국 미국 금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환율을 이제 외국인 투자 관점에서 여쭤봤던 이유가요. 또 네. 일각에서는 요즘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1980년대 때 네. 그때 미국이 확실하게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선택지 중에 하나가
0: 네.
1: 플라자 호텔에 사람들 모아놓고 네. 너희들 국가들 다 이제 너희들 자국 통화 평가 절상해라. 라고 해서 사실 많은 국가가 그때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요즘 가만히 보면, 위안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엔화도 그렇고, 이거 자꾸 요구하는 게,
0: 네.
1: 그와 유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닌가. 그냥 이게 시장 메커니즘이 아니라,
0: 네.
1: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금이 다시 미국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끔 만드는 뭐, 그런 어떤 인위적인 조치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0: 되게 이제 양가적인데요.
1: 네.
0: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미국 나라, 미국 밖의 통화 가치가, 강해지는 거니까
1: 네.
0: 지금까지는 우리가 달러가 강한 세상을 살았거든요.
1: 예.
0: 최근에 원화가 미국 달러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안정을 찾았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가 1550원대 환율로 받고 그때 돈을 강해진 통화의 나라로 돈을 많이 빨아들이니까 지금까지 미국으로 돈이 많이 가서
1: 네.
0: 그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1: 예.
0: 다만 이건 있죠. 어쨌든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대외수지 적자를 줄여야 되는데 첫 번째 카드는 관세였는데
1: 네.
0: 이거 갖고는 뭐 효과가 없고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율을 통해서 대외 불균형을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관세를 통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별로 설레가 없어요.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잠깐 하고 그 기원을 쫓아가면 대공황 직후 1930년도에 스무트 훌리 법안이라고 하는 그런 고관세가 있었는데 그것도 별로 효과를 못 봤죠. 크게 보면 그러다 전쟁으로까지 간 건데
1: 네.
0: 환율을 조정해가지고 미국이 그 무역수지 적자를 그 완화를 도모했던 사례 말씀하신 프라자 합의도 있고요. 또 세계가 변동환율제로 바뀌었던 1960년대까지의 통화제도는 고정환율제였어요.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결정이 되고 그럼 달러는 뭘 믿고 그럼 이게 기축통화가 됐냐. 미국 밖에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가면 미국이 그 달러를 금으로 바꿔줬거든요.
1: 네.
0: 그런 고정환율제가 유지가 되다가 미국이 너무 그때

0: 전쟁을 치러 가면서 대외수지 적자가 많이 쌓이니까 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아주 폭력적으로 했던 이제 우리 달러 금으로 안 바꿔줄 거야.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훅 약해지고 예. 그 과정에서 무역수지 개선을 도모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관세 이후에는 통화가치, 타국의 통화가치를 강하게 만드는 쪽으로 달러 약세를 예. 인위적으로 유도할 가능성은 있고 이게 또 최근에 그 일본 엔화 가치가 너무 약한 거에 대한 불편함을 도모한 이런 게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미국 밖의 통화 가치가 강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자산 시장은 나쁘지 않았어요.
1: 아.
0: 일본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가 강해졌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때 일본 주식장에 버블이 만들어졌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주가가 올라가는 큰 대제 상승장은 이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강해지는 국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미국 밖의 나라에는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이런 혼조세 속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 너무 불안하고 변동성 커서 아예 못하겠다. 차라리 그냥 안전자산을 선택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아예 금까지 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채권만 해도 뭐 5% 이상 주는 네. 게 요즘 질비하니까요.
0: 네.
1: 그러면 그냥 이런 판국에는 지난번에도 사실 그런 얘기도 한번 해주셨는데 그 안전자산에 대한 것도 요즘 투자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여전히 그런 흐름은 안전자산으로 갈까요?
0: 지금은 좋은 금리를 보고 뭔가 그 고금리 상품을 어느 정도 내 자산의 일부로 편입하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금이 안전자산이냐는 되게 좀 논란이 많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채권을 살 수도 있는데 이 채권이 주식 투자보다 조금 더 핸디캡이 있는 거는 세금을 떼잖아요.
1: 네.
0: 종합과세란 형태로. 종합과세가 아니더라도 이자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조금 뭐 이제 세금은 이자를 많이 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자는 조금이지만 채권이 할인돼서 거래가 되는 이런 할인채 같은 게 있어요.
1: 네.
0: 그런 것들은 만기가 되면 이 원금 쪽에서 이자 소득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잡히니까 뭐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주식은 글쎄요 지금은 굉장히 도전적인 환경인 건 맞는데 저는 반도체 주식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 이거는 참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는 데서 오는 변동성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놀랍지만
1: 네.
0: 이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7배 오르는 것도 놀라웠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엔비디아 주식도 작년 봄에 한 반토막 가까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AI의 서사가 금융시장이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팔고 보자. 이건 나올 수 있는 일인데 근극적으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많은 기업들이 내년이나 후년에 벌어들일 이익과 비슷하게 가거나 그거를 많이 하회하더라도 지금 주식이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1: 예.
0: 이제 중요한 거는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돈의 많은 부분을
1: 네.
0: 나중에 반도체 서사가 다시 또 좋아지면서 아 그때 너무 과잉 반응이었어라고 저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의 과정은 진짜 우여곡절이 클 것 같거든요.
1: 네.
0: 근데 내 돈에 다 이거 사 또 이게 레버리지까지 얹어져 사 그런 변동성을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1: 네.
0: 지금은 주식은 좋은 주식을 사지만은 진폭이 클 수밖에 없어서 그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 돈만 갖고 해야지 그게 결과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거지 좋아 보인다고 많이 들고 있으면 중간에 우여곡절을 견디기가 참 힘든 장일 것 같아요.
1: 네. 진짜 센터장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안전자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자금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도
0: 네.
1: 그럼 그게 안전한 투자가 되는 것이
0: 자기가 있으니. 견디는 게
1: 그런데
0: 그러니까. 우리는
1: 네.
0: 이 굴곡이나 작은 사이클을 너무 맞추려고 그래요.
1: 아.
0: 그걸 맞추면 좋지만
1: 예.
0: 뭐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맞추기가 힘들어요.
1: 예.
0: 그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뭐 저는 뭐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 예.
0: 뭐 삼성전자가 과거에도 잘했으니까 미래에도 잘한다는 보장 전혀 없죠.
1: 그렇죠.
0: 그렇지만은 삼성전자가 상장 이후로 7,000배 올랐습니다.
1: 네.
0: 뭐 상장 이후 75년부터 오른 거니까 그 돈을 다 번 사람은 그 설립자분들밖에 없을 거고 그 10년

0: 해도 9배 올랐어요. 그리고 5년만 해도 4배 올랐어요.
1: 네.
0: 그럼 삼성전자라고 하는 주식은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 잘 된다 이런 전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 네.
0: 원래 이런 주식이에요. 이익의 부침이 되게 크고
1: 예.
0: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 삼성전자가 조정 국면에서 30% 이상 떨어진 게 12번이나 돼요. 그러면 이게 좋은 주식이지만 한 1년 반에 한 번은 너무 힘든 걸 조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뭐나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 포지션을 잡는 게
1: 예.
0: 내가 어떤 자산을 선택하느냐가 일단 중요하고요.
1: 예.
0: 그다음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도 안 팔고 버틸 수 있는 만큼만 포지션을 잡고 견디는 게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아마 올 상반기에 전 국민이 주식 투자에 네. 관심이 생기면서 진짜 초심으로 이제 들어왔다가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는데 하는 분들 좀 적지 않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런 분들은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도 다 새겨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어느 정도만 확보되면 나 빼고 다시 안 온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0: 근데 빼고 다시 옵니다.
1: 아,
0: 비쌀
1: 그래요?
0: 때. 우리가 코로나 직후에 벼락거지의 공포가 있었고
1: 네.
0: 그건 지난 5, 6월 달에 반도체를 못 사면 내가 야, 남들의 소외될 거라는 공포심이 있는데
1: 예.
0: 저는 투자라는 게
1: 예.
0: 벼락거지가 될지 모른다는 조바심과 무주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그런 고통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2011년 코로나 직후에 장세를 대표하는 주식도 뭐 그냥 말씀 삼성전자고
1: 네.
0: 코스피가 3,300이었잖아요. 2,000까지 떨어졌죠.
1: 예.
0: 근데 시간을 견디니까 4,000도 가고 5,000도 가고 삼성전자가 9만전자에서 5만전자 갔지만 30만원도 가고
1: 네.
0: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특정 주식을 말씀은 절대로 아니고
1: 네.
0: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투자는 견디는 게 반이에요. 내가 이거 벗어나고 주식을 안 할 것 같죠? 나중에 또 강세장이 오면
1: 또 와요.
0: 또 비싼 가격에 해요.
1: 아이고.
0: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사람 심리에 네. 내재가 된 거기 때문에.
1: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버티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충분히 이번 충격을 견디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0: 한국이요? 뭐 한국은 사실 경제적으로 충격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고 투자자들이 타격을 받았는데
1: 네.
0: 뭐 반도체는 괜찮지만 뭐 다른 내수가 썩 좋진 않으니까
1: 네.
0: 근데 성장률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내년까지 보면 한국은 비교적 괜찮은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또 재정 건전성도 상대적으로
1: 네.
0: 뭐 괜찮은 나라이니까요.
1: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모처럼 센터장님 오셨는데 좀 약간 주가도 좋았으면 밝은 분위기에서 야, 이거 주가 올랐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향배로 산업이 전개될까요? 이런 것도 많이 여쭤보고 싶었는데 금리 걱정하다가 환율 걱정하다가 이거 나라 걱정하다가 예, 끝나는 것 같습니다.
0: 이게 시장인 것 같습니다.
1: 예, 오늘 잘 견뎌보겠습니다.
0: 예.
1: 지금까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
3: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실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5: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살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

0: 완도바다 명품 광어.
1: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남은 시간 5분. 안동한우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3: 기가 막힙니다.
0: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미경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2: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4: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5: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6: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4: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6: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7: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8: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4: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9: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1: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2: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0: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3: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4: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0: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 딸에 대한 수사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사 사항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한 의원의 배우자를 한 차례 서면 조사하고 압수수색 없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경남 밀양시 삼문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초등학생이 SUV 차량에 치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70대 운전자가 황색 전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순회역 2번 출구에서 천장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인근 쇼핑몰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 여파로 천장 타일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에서 한 50대 여성이 속옷 판매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 저녁 7시쯤 광주 북구 각화동 한 속옷 판매점 앞에서 점주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월세 계약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소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에스티나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와 직원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산 시계 약 12만여 개를 들여와 아세톤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표시를 지우고 국산으로 소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

0: 방식으로 조달청을 속여 납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오늘 밤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곳에 따라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전국이 6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22도에서 26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모두 다 쓸어버리는 일은 싹쓸이라고 합니다. 쓸어버리다는 부정적인 것을 모조리 없애다 라는 뜻인데요. 싹쓸이의 표기를 틀릴 때가 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쓰리로 적는 것이 아니라 싹쓸이처럼 표기해야 바른 우리말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자주 틀리는 우리말 중에 굳이도 있죠. 디귿받침의 굳다에 이가 결합한 말은 굳이로 발음되지만 표기는 굳이입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영국의 가수 스팅은 어느 날 캐나다의 가수 브라이언 아담스에게 한 통의 연락을 받습니다.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영화 음악이 있는데 여기에서 같이 노래를 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이었죠. 스팅은 노래를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흔쾌히 수락했다는데요. 브라이언 아담스처럼 좋은 목소리를 가진 가수라면 그냥 같이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네요. 그렇게 스튜디오에 갔더니 브라이언 아담스는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있었으면 해서 로드 스튜어트를 섭외했다고 말했고요. 브라이언 아담스와 스팅은 런던에서, 로드 스튜어트는 LA에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세 명을 모으게 된 건 이 노래가 들어간 영화가 바로 삼총사였기 때문이었죠.

10월 15일 목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브라이언 아담스, 로드 스튜어트, 스팅의 노래입니다. All for Love.

10월 15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이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브라이언 아담스, 로드 스튜어트, 스팅이 함께한 All for Love였습니다. 이 노래 영화 삼총사 OST였죠. 녹음은 말씀드린 대로 브라이언 아담스하고 스팅이 런던에서 녹음을 하고 로드 스튜어트는 이제 스케줄상 LA에서 따로 녹음을 해서 합쳤다고 하는데요. 이 세 사람은 뮤직비디오 찍으려고 그 뮤직비디오 찍는 현장에서는 같이 만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세 명이서 함께 부른 노래. 자, 7917님이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어떤 특집 했는지 기억하세요? 친구에 관련된 음악들 모아서 들으면서 첫 곡으로 디온 워윅과 친구들이 함께한 That's What Friends Are For 들었었거든요. 그 노래를 들으시고 7917님은 그때 생각한 주제가 셋 이상의 뮤지션이 함께한 노래였대요. 그래서 보통 콜라보는 두 명의 뮤지션이 많이 하는데 다수의 뮤지션이 함께한 곡을 특집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에는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들어

0: 여러분은 주제 특집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7917님의 아이디어를 딱 보고 아, 여러 명이서 같이 부른 노래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면서 막 이것저것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USA for Africa의 그 We Are the World 거기까지 갈 만큼 3명 이상 대규모 되는 그런 음악들을 막 골라봤는데 그런데 3명이서만 함께한 노래도 지금 우리 1시간 모자라요. 이미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딱 3명이 함께한 노래를 일단 들어볼 거고요. 그 이상 한 곡의 노래를 위해 4명 이상이 모인 노래는 제가 또 따로 나를 잡아서 따로 특집을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목요일 주제 특집 3명이서 함께한 노래 첫 곡으로 브라이언 아담스, 로드 스튜어트, 스팅이 뭉친 All for Love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 늘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평소처럼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로...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이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4: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5: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4: 어디?
5: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4: 하나은행?
6: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7: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8: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남은 시간 5분, 안동한 후 사과와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10: 기가 막힙니다.
0: 202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여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9: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1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세 명이 함께한 노래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첫 곡이 브라이언 아담스, 로드 스튜어트 스팅, 이 남성 가수 세 명이 모인 노래였다면 이번에는 여성 가수 세 명이 모인 노래가 두 번째로 흘렀죠. 돌리 파튼, 린다 론스테드, 에밀로 해리스가 함께한 To Know Him is to Love Him이었고요. 여기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이제 또 삼각관계를 다룬 노래였어요. 케니 로저스, 킴 칸스, 그리고 제임스 잉그램이 함께 부른 What About Me였습니다. 이렇게 보컬 3명이서 같이 노래를 하면서 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노래도 있지만 이번에는 원래는 스탄 게츠는 색소폰을 연주하고 후앙 질베르토는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할 예정이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아스트루드 질베르토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완벽한 세 명의 콜라보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보사노바죠. 스탄 게츠, 후앙 질베르토, 아스트루드 질베르토입니다. The Girl from Ipanema.

0: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1: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2: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0: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3: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4: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0: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3명이서 함께한 노래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음악, 루이스 폰시, 데디 양키, 그리고 저스틴 비버가 함께한 데스파시토 리믹스 버전이었죠. 이 노래 원래는 루이스 폰시가 노래를 하고 데디 양키가 랩으로 피처링을 하면서 둘이서 같이 발표를 했었던 음악이었는데 이 노래에 저스틴 비버가 반한 나머지 내가 리믹스 버전에 참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스틴 비버까지 들어온 이 세 명이서 함께한 버전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하면서 사실상 데스파시토 하면은 이 저스틴 비버가 같이 한 이 버전을 가장 많이 들으시죠. 세 명이서 함께했을 때 가장 완벽하게 딱 완성된 노래라고 해야 될까요? 루이스 폰시, 데디 양키, 그리고 저스틴 비버의 데스파시토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좀 분위기를 띄운 김에 2010년대 이후에 나온 음악 두 곡을 좀 이어서 들어볼까요? 리아나, 카니 웨스트, 그리고 폴 맥카트니. 의외의 인물 3명이 모여서 꽤 괜찮은 음악을 발표했었습니다. 2015년 작품인데요. 4-5 Seconds. 지금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동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렸었죠. 제시 제이, 아리아나 그란데, 니키 미나즈가 함께한 뱅뱅. 이렇게 두 곡 함께 할게요.

시원시원하네요. 제시제이, 아리아나 그란데, 니키 미나즈의 뱅뱅. 그보다 먼저 들으신 노래는 리아나, 카니에 웨스트, 폴 맥카트니의 4, 5 seconds였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세 명이 함께한 노래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게 또 듀엣하고는 다르게 세 사람이 같이 딱 한 곡의 노래를 위해서 모였을 때 조금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 있죠. 물론 이제 4명 이상이 되면은 거기에서 좀더 대국 스타일 느낌이 딱 가지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뱅뱅을 들으면서 약간 레이디 마말레이드가 좀 떠올랐거든요. 이 레이디 마말레이드는 이 보컬 3명에 래퍼 1명, 예,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핑크, 마야가 보컬이었고, 그 다음에 리 킴이 랩을 했었죠. 그런데 이 뱅뱅 같은 경우에는 보컬 2명에 래퍼 1명, 제시 제이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노래를 하고 니키 미나즈가 랩을 했는데, 레이디 마말레이드하고 좀 비슷한 느낌은 있지만, 뱅뱅이 조금 더 컴팩트한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좀더 에너지가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좀 있고, 레이디 마말레이드는 4명이 함께 하다 보니 단한 사람 차이인데도 약간 더 축제 같은 분위기가 있고, 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제가 오늘 3명이서 함께한 노래를 전해드리고, 4명 이상이 함께한 노래는 또 따로 날을 잡아서 특집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더 다인원이 모이면 확실히 어쩔 수 없이 좀더 대곡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3명이서 부른 노래들하고는 느낌이 또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좀 아름다운 R&B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Baby Face가 머라이어 캐리와 그리고 케니지와 함께한 음악이 있죠. Every time I close my eyes. 머라이어 캐리가 아주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코러스 라인을 멋있게 소화를 해줬고요. 그리고 케니지는 색소폰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세 아티스트가 서로 서로의 자리를 배려해준 그런 예쁜 R&B 발라드가 탄생을 했는데요. 이 노래와 함께 이 R&B 쪽에서 또 독보적인 가수들이 모인 노래가 있어요. 위트니 휴스턴, 페이스 에반스, 그리고 켈리 플라이스가 함께한 하트브레이크 호텔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베이비 페이스 머라이어 캐리 케니지예요. Every time I close my eyes.

0: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1: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2: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3: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3명이 함께한 노래들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곡은요, 기타의 산타나, 첼로의 요요마, 그리고 보컬의 인디아 아리가 함께한 Why My Guitar Gently Weeps예요. 비틀스의 음악을 이 3명이서 다시 재해석을 했죠. 오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1: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2: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0: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3: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4: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0: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여기는 가요 나인틴나인틴아.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0: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0: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2월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남은 시간 5분. 안동한우 사과 간고등어까지 맛이 어떻습니까?
4: 기가 막힙니다.
5: 2016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완익여 안동장터 서울광장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 착한 가격에 경품 이벤트도 부탁해.
6: 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7: 여기는 가요 1999.

한국투자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한두 번 보고 곧 그대로 해내는 재주를 뜻하는 눈썰미. 눈썰미는 흔히 쓰이는 말인데요. 귀썰미라는 우리말도 있습니다. 귀썰미는 한 번만 들어도 잊지 않는 재주를 뜻해 그 아이는 귀썰미가 있어서 한 번 들은 음악을 그대로 흥얼거릴 수 있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썰미도 있을까요? 네, 입썰미는 없고 말

0: 잘하는 슬기와 능력을 뜻하는 우리말 말재주가 있네요.
1: MBC 캠페인 우리말 너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미국의 고환생산자 물가 지수가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4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상승폭에 인플레이션 압박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 후티반군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예멘 임시수도의 대통령궁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1: 인천걸동 흉기난동범 최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이따른 강력범죄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 수립을 주문한 가운데 어제 저녁 전남 광주에서 흉기난동을 벌이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2: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 안보 여건이 달라져 새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강신철 국방장관은 지금 전환에도 문제가 없다며 미국 측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10월 1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 미국의 9월 생산자 물가 실수가 전월보다 1.3%나 올랐습니다.
2: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도 급등하면서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미국 노동부는 9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보다 1.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 2022년 3월에 기록한 1.7% 이후 가장 높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6%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또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무려 6.3%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 역시 전달보다 0.7% 상승하며 전망치인 0.3%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상품 가격이 전달보다 2.6% 오르며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9년 1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이 10.8%나 급등하며 전체 상품 가격 상승분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인상은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4: 이번 상승 역시 에너지가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만 오르는 게 아니라 크게 우려됩니다. 이제 다른 항목에서도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델컵 90 퍼스트 아메리칸 이코노미스트입니다.
3: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 가격은 0.3% 올랐습니다. 또 서비스 가격은 전체적으로는 0.8% 올랐는데 이 가운데 운송 창구 서비스 가격은 3.4%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달 대비 0.6%,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7%가 각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커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지 주목되는데, 다만 현재로선 이번 달엔 동결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확률은 약 30%로 어제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1: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이번엔 예멘 대통령궁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중동의 불안이 커지면서 국제유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2: 예멘 정부의 임시 수도인 남부 아덴 지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거대한 폭발음이 최소 6차례 들렸습니다. 공격은 정부 본부로 쓰이는 대통령궁을 겨냥했습니다. 후티 측은 대통령궁 내 사우디군 장교들이 지휘하는 작전 본부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궁 단지 내에 머물던 예멘 총리와 강요들은 무사했지만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극심한 공황 상태가 빚어진 가운데 경비 인력 2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가 이달 들어서만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20차례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17명이 목숨을 잃었고 333명이 다쳤습니다. 다른 공항 수십 곳과 석유시설, 항만을 겨냥해서도 공격을 시도했다며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후티의 사우디 공격에 영내 세력의 도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배후 세력으로 이란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이란 전쟁의 파급 효과로 재점화된 예멘 내전은 급격한 확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국제 유가. 후티가 이란의 지시를 받아 미국 중간선거전에 유가를 끌어올리려고 중동 정세를 불안하게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데 이어 후티의 공세 속에 사우디의 대유럽 석유 수출 주요 거점인 홍해 연안까지 위협받자 프랑스도 사우디 석유시설 보호를 위한 군사수단 배치를 전격 선언하는 등 중동을 둘러싼 다각적인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동 산유국들이 전쟁 후유증에 당분간 성장세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티는 이슬람 제2의 성지 메디나에서 순항미사일을 요격했다는 사우디 측 주장이 거짓 날조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사우디 방공망이 이슬람 최고 성지 메카 인근에서 후티의 드론을 격추했을 당시 이슬람권 전반에 거센 후폭풍이 일었던 만큼 성지 인근 상공이 교전구역화하는 건 비아랍권 무슬림 국가들까지 적으로 돌릴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1: 국내 증시 폭락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7% 넘게 떨어졌고 주식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이영미 기자입니다.
3: 코스피는 개장부터 급락했습니다. 장 초반 6% 넘게 떨어지더니 낙폭을 더 키우면서 5,6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개장 직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 12시 23분 코스닥에 이어 15분 뒤 코스피에서도 8% 넘게 폭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두 시장의 거래가 20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같은 날 두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지난 7월 29일 이후 약 두 달 반 만입니다. 거래가 재개된 뒤에도 반등에 실패한 코스피는 결국 7.57% 떨어진 5,554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9%, SK하이닉스는 11% 폭락하며 지난 7월 말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7.65% 내린 760에 장을 마쳤습니다. 급락의 주요 원인은 AI 업계 수익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고 막대한 자금을 빌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AI 업계의 금융 비용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수익 가능성은 낮아진 셈인데 우리 주식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악영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4: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빅테크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고금리, 고자본조달 비용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까?
3: 국내

0: 상장사 시총은 하루 새 400조 원 이상 증발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저점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3조 6천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증시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1: 순조로워 보이던 전시작전권 전환 과정에 미국이 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규환 미군 사령관이 전작권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한 건데요. 우리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을 지금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며 미국 측에 항의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2: 미국을 방문 중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세미나에서 한미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번 주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면서 조건이 변했고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에도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위험이 무엇인지 미 대통령에게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3: 정해진 조건을 벗어나는 것은 지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지하는 것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이양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입니다.
2: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실전 경험을 쌓았고 대중국 견제 강화 등 안보 환경을 근거로 사실상 전작권 전환 조건의 문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4: 전작권 해소 내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5: 예,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2: 강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해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미 전달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한미가 논의 중인 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 차가 있는 상황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새로운 조건을 언급하자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불편한 기색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6: 개인적인 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꼴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하지만 다음 달로 예정됐던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이 사실상 미뤄진 상황인 만큼 강 장관이 이달 말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만나 양국의 시각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7: 현지 시간 15일 미국 뉴욕 증시가 국채 금리 하락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08% 오른 52,177.69에, 나스닥은 0.08% 오른 26,713.0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인공지능 AI 투자 수익성과 자금 조달 부담을 둘러싼 우려로 기술주가 장 초반 약세를 보였지만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난달 8일 후보자 지명 이후 37일 만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는데 김 후보자가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갖췄다는 적격 의견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부적격 의견도 담겼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경기 성남 수인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에서 천장 구조물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인근 건물의 공사 영향으로 천장 타일이 떨어졌다고 보고 해당 공사 현장 작업을 멈추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쯤 전남 광주 각화동의 속옷 판매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업주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점주가 흉기를 발견하고 출입문을 잠그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켜보던 시민들이 여성을 설득하려 했지만 여성은 오히려 들고 있던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월세 계약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남 밀양 산문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초등학생이 SUV 차량에 치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70대 운전자가 황색 전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경기 북부 5mm 미만, 강원 5mm 안팎의 빗방울이 흩날릴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투데이를

0: 지금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대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하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차혜린입니다. 낯선 목소리가 나와서 놀라셨죠? 유시민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 제가 아침의 뉴스 문을 열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네요. 다음 달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최근 여러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이번 수능 시험일에는 스마트 안경을 소지하기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돼서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까지 수능에 응시할 수 없고요. 또 스마트 안경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감독관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차가워진 날씨 속에 막바지 총정리에 여념이 없을 수험생 여러분들, 끝까지 컨디션 관리 잘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11도, 부산 16도, 광주 12도, 대구 11도, 강릉 18도, 제주 18도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곳곳에는 안개 끼는 곳이 많은데요. 차간 거리 유지 잘 해주셔야겠고요. 토요일까지는 예년보다 포근하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아침의 뉴스.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도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2: 쟤는...

0: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 중하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하역.

0: 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 집의 기준.
0: 중화역 라운프라이빗 센트로 11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4: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4: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4: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입니다.
8: 16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남학생 2명이 동급생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고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 3학년 여학생 1명이 동급생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학교 측은 신고 석 달 뒤인 11월 말에야 첫 학폭위를 열었고 결론을 미루다가 올해 4월 가해자들이 졸업했다며 그냥 종결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까지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두 학생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국립대로 진학했는데요. 교육지원청은 첨예한 사안이라 수사 결과를 기다렸고 곧바로 졸업식이라 시일이 촉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 씨가 징역 4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어제 종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내렸는데요. 조 씨는 지난 3월 18일 대구 중구의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 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숨진 장모는 장시간 폭행으로 모든 갈비뼈가 분절되고 전신이 손상, 파열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가족 공동체의 신뢰를 저버리는 반인륙적 범죄라면서 조 씨가 범행 후 다른 여성과 연락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사업주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사업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지난 2월 20일 A씨는 경기 화성시 소재 자신의 회사에서 태국 국적 노동자 40대 B씨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을 약 7초간 분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10cm 길이의 외상성, 직장, 성공 등을 진단받고 수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괴로워하는데도 A씨는 재미있다는 듯 웃었고 피해자의 급여에서 치료비를 공제하고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 의료진 소견에도 출국을 종용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변호사 경력을 내세우고 활동했던 KT 제커라이어 백악관 신임 대변인이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제커라이어 대변인이 2011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녀는 방송에 정치평론가로 출연하면서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신임 변호인 발표 시 변호사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역의 변호사 명부에서 그녀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제커라이어 대변인의 백악관 첫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어느 주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냐고 물었지만 중국으로 이주했을 때라고 답하며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금요일 궁금한 스포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N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8: 네, 드디어 가을 야구가 시작됐습니다.
9: 네.
8: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LG가 두산을 이기고 준 플레이오프에 올랐죠?
9: 네, 지난 14일, 지난 수요일이었죠. 가을 야구 일정이 시작이 됐고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서 LG가 4대1로 승리하고 준 플레이오프로 가게 됐습니다.

0: LG는 선발 투수 카라스코가 6이닝을 1실점으로 호투를 해줬고요. 시즌 막판에 좀 부진했던 오스틴의 투런 홈런이 나오면서 이게 결승 홈런이 됐거든요.
1: 예.
0: 근데 이 홈런을 허용한 게 두산의 선발 곽빈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6이닝 3피안타 1피 홈런 2실점. 그러니까 이 홈런이 너무 아쉬웠던 그런 투구였고 삼진인을 10개나 잡았습니다. 그런데 패전 수수가 됐거든요. 두산으로서는 타자들이 좀 분발해줬으면 어땠을까. 타선의 침묵이 뼈아픈 경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LG와 기아가 대결하죠.
0: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LG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타선도 좀 속 시원하게 터져줄지가 의문이지만 무엇보다도 네. 불펜 자원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송승기, 김진성 선수는 부상으로 또 고우석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 뛸 수 있는 등록 마감일을 지나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 경기는 못 뛰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거기에 지금 손주영 선수가 담증세가 있어서 와일드카드 결정전 명단에도 제외된 상태였는데 그래서 손주영 선수가 일단 엔트리에 포함된 상태로 준 플레이오프를 준비하겠지만 이 선수의 회복 여부가 아주 중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1: 네.
0: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주전 2루수 신민재 선수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주루 플레이를 하다가 햄스트링을 다쳤는데 그래서 교체가 됐었어요. 근데 병원 검진에서 큰 이상이 없다. 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 원정에 동행한다는 소식이고요. LG는 토러스트 임찬규가 1, 2차전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기아 같은 경우는 올러와 내일이 아무래도 1, 2차전 선발 마운드를 책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타선에서는 뭐 기아는 홈런 왕인 김도영 선수가 있잖아요.
1: 네.
0: 중심 타선에 김도영, 나성범, 카스트로. 그래서 도나스 일명 트리오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1: 네.
0: 현재 LG의 불펜이 이 타선을 막을 수가 있느냐. 이게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타선에서는 좀 기아가 앞서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단기전은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이맘때 즐길 수 있는 매년 이맘때만 즐길 수 있는 게 가을 야구니까
1: 네.
0: 뭐 두 팀을 응원하는 팬들은 마음껏 즐기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렇게 가을 야구가 한창인데 한화는 벌써 내년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네요.
0: 네.
1: 감독과 단장을 바꿨다고요?
0: 맞습니다. 손혁 단장과 김경문 감독이 동반 퇴진하면서 한화가 새반짝에 돌입을 했고 김경문 감독과 결별을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류지연 야구대표팀 감독을 제15대 사령탑으로 선 한다고 밝혔을 정도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전력 재정비에도 좀 속도를 붙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대만 출신 아시아 쿼터 왕인청 선수와의 재계약이었습니다. 감독의 선임 발표가 있는 날 바로 이 선수와의 계약 발표도 있었거든요.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20만 달러, 총액 30만 달러의 1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 아시아 쿼터 2년 차에 맺을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계약입니다. 참고로 아시아 쿼터 선수에게는 첫해 최대 20만 달러, 재계약 시 총액 한도를 매년 10만 달러까지 늘릴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1: 네.
0: 이제 관심은 한화의 FA 시장 행보로 이어질 것 같고요. 한화에 이어서 롯데가 감독을 새롭게 선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올 시즌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김태형 감독의 거치도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1: 네, 축구 대표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팀 내 불화설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0: 네, 이미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A매치 4연전을 통해서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 이른바 1996년생으로 구성된 김민재, 황희창, 황인범 이렇게 구륭 라인 간의 불화설이 불거졌습니다.
1: 네.
0: 뭐 김민재 선수가 베네수엘라전 때 교체된 후에 벤치에 앉아서 축구화를 강하게 던져버린다든지
1: 네.
0: 또 인터뷰에서 수비수들이 좀 불쌍하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또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보이는 상황이 많은데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고 나설 사람도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인터뷰 도중에 좀 울먹이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1: 네.
0: 거기에 이 세 선수가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전이 끝나고 좀 동반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표팀 동반 은퇴를 기념하는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동반 은퇴설 보도까지 나왔었는데 세 선수가 경기 뒤에 현영민 전력강화위원장과 라커룸에서 아주 오랜 시간 뭐 대화를 나눴다고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은퇴선은 일단락이 됐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이 대표팀 내부 문제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명 구륭 라인들이 은퇴

0: 이어지니까 이강인 선수 측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는 뭐 축구 대표팀 불화설이나 손흥민 따돌림 배우설 이거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게시물을 수집 중이니까 이 선수를 보호해서 우리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대한축구협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협회는 억측과 악의적 비방의 우려를 포함해서 영상과 사진을 무단 이용해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근데 많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수 개인의 명예가 너무 좀 실추돼 있는 상태고 이게 대표팀 분위기까지 흔들리는 상황이니까 뭔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선수들이 운동장이나 락커룸 안에서 해결해야 될이 내부적인 문제가 사실 운동장 밖으로 튀어나온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고 이게 다시 선수를 향해서 화살이 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악순환의 연속으로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집니다.
1: 그러니까요. 경기력에 대한 뭐 비판은 우리가 할수 있겠지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로 선수들을 공격하는 거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0: 맞습니다.
1: 아, 이러면 또 모레노 감독의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치러야 될 경기들이 남아있는데 두 경기가 남아있죠?
0: 모레노 감독 계약상으로 이제 두 경기가 남아있는 거고요. 지난 4연전 경기 내용이나 결과가 뭔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데다가 지금 임시 감독 체제에서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르고 경기를 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과연 이제 아시안컵까지 이 모레노 감독이 대표팀을 맡을 수 있을지. 왜냐하면 모레노 감독의 계약에는 이제 6개 A매치의 어떤 성적이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에 있는 아시안컵까지 맡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당장 맡을 수 있을지 아니라면 당장 1월에 아시안컵은 누가 지휘할지 이게 지금
1: 그러게요.
0: 걱정인
1: 얼마
0: 상황이거든요.
1: 안 남았는데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11월 A매치 기간 동안에 중동 원정 2연전을 치르면서 이 아시안컵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최근 중동 정세도 좀 악화가 돼 있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내 안보 불안 사태가 지금 터져 있는 상태라 11월 뭐 중동 원정 평가전 이건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1: 그러게요.
0: 또 내년 1월에 아시안컵 일정이 미뤄진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 회장이 실제로 이 FIFA 평의회 회의에서 필요하다면 대회를 1년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빙성을 좀 더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내부 문제도 그렇고 외적인 상황도 그렇고 모레노호의 향후 로드맵에 좀큰 변수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 이제 기분 좋은 소식으로 좀 바꿔볼게요. 아시안게임 금메달 효과가 KBL 농구 코트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0: 지난 3일 KBL 프로농구가 개막을 했는데 개막 첫날 열린 3경기에만 총 18,344명의 관중이 경기장에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11년 만에 시즌 100만 관중 달성도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던 서울 삼성이 개막 4연승의 돌풍을 일으키면서 흥행가도에 불을 지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11일에 소노를 이기면서 23년 만에 개막 3연승을 거뒀는데 어제 LG까지 이겼습니다. 93대 86으로 승리하면서 개막 4연승, 역시 개막 4연승도 23년 만인데요. 이게 23년 전이면 서장훈 선수가 뛰던 시절입니다.
1: 진짜 오래네요.
0: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가 있고 삼성이 김상식 감독을 선임하고 새 출발을 했는데요. 팀워크를 강조하는 체질 개선을 내세웠다고 하거든요. 일단 초반이지만 4연승으로 그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삼성 팬들은 요즘 다음 경기 기다리는 재미가 좀 있겠어요. 그리고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의 간판 차준환 선수가 선수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0: 당초 올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 두 대회 나설 예정이었지만 일단 국가대표까지 태극마크까지 반납한 상태고요. 뭐 당연히 좀 제2의 인생을 고민할 시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연기를 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행보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차준환 선수 앞으로 행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3: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의 뉴스와 함께하세요.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1: 네,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그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드립니다.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공식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를 했어요.
3: 네, 어제 오전 청와대 1일 현안 점검회의 말미에 강훈식 전 비서실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고생 많았다라면서 공로패를 전달하고 포옹했습니다. 이어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게 임명장과 꽃다발을 건네면서 2기 비서실장 체제를 공식 출범했는데요. 강 전 실장은 499일 동안 비서실장을 맡아 정부 출범 초기 국정운영을 이끌었고 대통령은 황무지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정부의 조기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임 실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한다라면서 현장과 성과 중심으로 일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1: 네.
3: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비서실이 부처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각 부처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정하고 또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인선 배경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논란이 좀 있는데 임광현 비서실장의 처남 이승합 변호사가 대장동 사건 변호 경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야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3: 네, 그래서 청와대가 적극 반박을 했는데요. 일단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가 대통령의 대장동 또 공직선거법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를 맡았었다라는 이유로 고운 인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지만
1: 네.
3: 가족이라는 것은 팩트지만 인과관계에 근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임광현 실장이 국세청장 재임 기간 체납 징수와 세정 개혁 등에서 성과를 냈고 국회의원 경험까지 갖춘 경제 관료라는 점을 발탁 이유로 들었고요. 그러니까 임 실장의 배우자인 이경은 주 휴스턴 총영사 역시도 국제관계 분야 경력이 있는 만큼
1: 네.
3: 각각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보고 기용했다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임 실장과 이 변호사는 처남과 매형의 관계일 뿐이고 이 변호사의 대통령 사건 변호 경력이 임 실장의 국세청장이나 비서실장 임명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확인된 바 없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청와대는 일하는 비서실, 일하는 행정부를 만들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였다라면서 가족관계를 근거로 인선 전체를 보훈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반박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가족관계뿐 아니라 인사 시점도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3: 네,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는 유독 배우자 임명과 고위직 부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라면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1: 네.
3: 장도혁 대표도 임 실장이 국세청장 시절 대통령의 세무정책을 적극 뒷받침했다라면서 세금폭탄을 더 세게 떨어뜨리겠다는 뜻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국정감

0: 참사 기간 중에 비서실장을 교체하면서 전임 실장을 상대로 따질 현안을 새 실장에게 물어볼 수 없게 됐다라면서 국감 방해다 이런 주장도 펼쳤는데요.
1: 네.
0: 여기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임 실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도 국세청장 기용을 희망했던 인물이라면서 민주당 정부가 문제 삼아온 친윤 기준과도 맞지 않다라고 공격했습니다.
1: 네. 국정감사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핵심 사업인 한강버스에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0: 네, 박주민 의원이 한강버스 선박제작업체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 가운데 일부가 브로커를 거쳐서 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 네.
0: 서울시 내부 조사에서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되어서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오 시장에게 보고가 됐는데
1: 네.
0: 수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보고 자료와 수사 의뢰서까지 파기됐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사업비 비리를 넘어서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은폐 의혹은 부인했는데요. 당시 수사 의뢰서를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조사보다 감사원 감사 청구를 먼저 추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청구를 각하하면서 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수사 의뢰를 하겠다 하고 있는데요. 박 의원은 왜 즉시 경찰에 넘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따져 물었고 오 시장은 현재 감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먼저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문제에서는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구상과 정면으로 맞섰잖아요. 반대 핵심 이유는 뭐죠?
0: 네, 사실은 뭐 이전에 여러 번 얘기했던 거를 반복하는 모양새긴 했는데요. 용산공원 본체 부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를 주택으로 개발하려는 정부 구상은 용산공원 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고 했습니다. 오염 토양을 정화하는데 적어도 3, 4년, 길게는 6, 7년이 걸려서 현 정부 임기 안에는 착공하기도 어렵다라면서 탄천물 재생센터 아니면 다른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편이 현실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 정도 한시적으로 해제를 하고 이주비 대출 규제도 완화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특히나 이 정비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면 정부가 기대하는 공급량도 확보하기 어렵다라면서 신규 택지 발굴과 함께 기존 도심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이 병행되어야 한다라 강조를 했습니다. 실거주 중심 규제와 전세 물량 부족이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결국 매수 수요까지 자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1: 네, 그리고 같은 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이 됐습니다. 여야가 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하긴 했지만 모두 적격이라고 판단한 건 아니잖아요.
0: 네, 행안위가 서울시 국감 도중 별도 전체 회의를 열어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을 했습니다.
1: 네.
0: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들어갔는데요. 적격 의견에는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취지를 존중하겠다라고 밝혔고 검찰 기관장 경험을 통해 수사 전문성과 조직관리 역량을 갖췄다 이런 평가를 담았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부적격 의견도 병기가 됐습니다.
1: 네, 김수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난 수요일에 열렸었는데 여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질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반대하고 비판했던 여당 의원들은 어떤 의견을 냈나요?
0: 네, 청문회 당시에 나를 세웠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지영 후보자에 대해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면서도 이제 최종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1: 네.
0: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임명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온전히 대통령의 시간이라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판단해야 된다 강조를 했는데요. 반면에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0: 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중수청장으로 일할 역량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친윤 진영의 편승에 이익을 얻으려고 한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도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쟁점 대부분을 잘 소명했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보고서가 채택된 지 몇 시간 뒤인 어젯밤 김 후보자 임명안을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네. 후보자로 지명한 지 37일 만이고 중수청 출범 13일 만에 초대 청장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1: 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문제로 지도부끼리 공개적으로 충돌했더라고요.
0: 네, 장도혁 대표가 추진해서 했던 이번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선출에 당원 직선제가 처음 적용이 됐는데요. 이게 좀 우여곡절이 많았죠. 원래는 전국 당협위원장을 모두 책임당원 직선제로 다시 뽑으려고 했지만 네.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앞으로 있을 사고 당협에만 적용하겠다 이렇게 범위를 좁혔는데 네. 그 첫 경선이 이번에 열렸고 그 경선 지역 중에 하나인 경기도 용인시 갑에서 ARS 투표 전화가 일부 책임 당원들에게 발신되지 않은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1: 네.
0: 근데 용인갑이 하필이면 비당권파인 양양자 최고위원과 윤재복, 이동섭 후보가 맞붙은 유일한 3자 경선 지역이었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까지 치러졌습니다. 장동 대표 측에서는 오류를 인정을 하고 이 용인갑에 결선 투표를 다시 하기로 했지만 결선에서 패배했던 양양자 최고위원은 이거 용인갑만 다시 하고 말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선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 네.
0: 사실상 지금 장동 대표가 의혹을 가지고 실시하려고 했던 이 당원 직선제, 당원 주권주의 강화가 처음부터 좌초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1: 양양자 최고위원이 이제 자신은 재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도 전체 선거를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한 이유는 뭔가요?
0: 네, 일단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제 최고위에서 공개 발언을 한 건데 이해 충돌 소지를 없애겠다. 즉, 나 지금 나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용인갑 재경선에 본인은 그럼 불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용인갑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ARS 전화가 오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고 무자격자 투표와 이중당적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선거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잠실 올림픽공원 앞 시위에 계속 참여하면서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요구해오고 전면 재선거를 요구했던 점을 거론을 했습니다. 아니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 선거의 문제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이 올공 시위에 나갈 자격이 있겠느냐라고 장 대표를 직격을 한 겁니다.
1: 네, 어제 그 자리에서 정의용 사무총장이 격하게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고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 보이더라고요.
0: 네, 정의용 사무총장은 공개 회의 때 아니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때 본인이 당선됐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당 시스템을 무력화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언성을 높였고요. 비공개 회의 중에는 장동혁 대표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부정선거와 싸우는 대표를 싸울 자격도 없는 사람으로 만드느냐, 기회만 되면 지도부와 대표를 흔들려고 정치하느냐라면서 격하게 항의를 했고 이 소리가 문 밖에 있던 기자들에게 들려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욕설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1: 네.
0: 정 사무총장은 회의가 끝난 후 통신사의 기술 문제를 당의 오류로 확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해당 행위라면서 양 최고위원에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반면 우재준 최고위원은 진상조사도 안 끝났는데 지도부가 먼저 재투표를 결정해서 발표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서 양양자 최고위원 쪽 주장에 힘을 좀 실어줬네요.
0: 네, 그러니까 최근 장외 집회 나갔을 때 강성지지층이 야유까지 받았던 우 최고위원이 이번에 경선 절차를 놓고 다시 한번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 최고위원은 또 마찬가지로 이거 단순 기술 오류가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지도부와 당협위원장을 뽑는 제도에 대한 신뢰 문제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결국 오늘 당은 저광특위를 열고 윤재복 후보를 용인갑 조직위원장 단수 후보로 추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 네, 선관위 특검 얘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관위 특검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 30개 지역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

0: 확인했다고요?
1: 네. 지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앞서 확인했던 5곳 외에도 25곳에서 추가로 같은 문제가 발견이 된 겁니다. 즉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을 한 건데요. 특검은 전국투표소의 로고 자료를 분석하고 선관위 공무원들 조사한 끝에 이런 정황을 확인을 했는데, 다만 이거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의 허위 입력이지 뭐 총투표자 수라든가 부정선거 관련 의혹이 검증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Well, well, well, well.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5: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6: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7: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잖아.
6: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원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7: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6: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7: 10월 오픈 때 가보자.
6: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 대우건설.
8: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9: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8: 어디?
9: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8: 하나은행?
10: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1: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12: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 네, 공지사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또다시 다가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여러분께 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전화 받아주시고 MBC 라디오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듣는다고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 어떤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볼게요. 곽지연 리포터.
3: 네, 지금 북한산에서는 첫 단풍 소식도 들려왔고요. 오대산은 단풍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낮 기온도 꽤 올라서 가을 풍경 보러 가시기 좋겠는데요. 일부 중북부 지방에 내리던 비는 지금은 대부분 그쳤고요. 오늘은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6.4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이나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광주 26도로 이맘때 기온 웃돌겠고요. 내일은 또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높고 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요란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최고 80mm 이상의 가을비 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네, 08018님 새로운 목소리 반갑습니다. 출근길 날씨가 춥네요. 모두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일교차가 정말 큽니다. 저도 감기 안 걸리려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는데요.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8018님의 신청하신 노래 김필의 청춘을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세차 용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청소년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행에 민감하다는 거죠. 친구들이 하는 건 나도 따라해야 안심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때 주의할 것이 위험한 유행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거나 흉부를 압박하는 기절놀이가 대표적인데요.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로 싸우는 모습을 촬영하는 일명 야차롤 영상이 유행인데요. 결코 장난으로 포장될 수 없는 폭력 행위입니다. 아이들의 관심사를 눈여겨보고 위험한 유행은 자제시키는 것, 사회가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8: 요청하신 포스터

0: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1: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2: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1: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2: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7시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 뉴욕 증시가 국채금리 하락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8% 오른 52,177.69에 나스닥은 0.08% 오른 26,713.0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인공지능 AI 투자 수익성과 자금 조달 부담을 둘러싼 우려로 기술주가 장 초반 약세를 보였지만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지난달 미국 생산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현지시간 15일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1.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3월 1.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고 전문가 전망치 0.6%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예멘 내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친이란 반군 후티가 현지시간 15일 예멘 정부 임시수도 아덴의 대통령궁을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대통령궁 내 사우디군이 지휘하는 작전본부 등을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대통령궁 단지에는 최소 6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일대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극심한 공황 상태가 빚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예멘 후티 반군이 이달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 20차례 공격을 가했고 17명이 숨지고 33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현지시간 15일 후티 반군이 사우디 내 수십 곳의 공항과 석유시설, 항만을 겨냥해 공격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에 영내 세력 도움이 있다는 주장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배후 세력으로 이란이 지목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쯤 전남 광주 각화동의 속옷 판매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업주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점주가 흉기를 발견하고 출입문을 잠그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켜보던 시민들이 여성을 설득하려 했지만 여성은 오히려 들고 있던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월세 계약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경기 북부 5mm 미만, 강원 5mm 안팎의 빗방울이 흩날릴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2: 안녕하세요. 마술사 유호진입니다. 마술을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 일부러 가능한 모든 실수를 다 해보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처리할지 실수, 수습, 시나리오도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서 준비합니다. 그러니 마술 하나를 짜고 완벽하게 만들려면 최소 1년, 평균 3년이 걸립니다. 실수가 자체가 아니라 실수가 나왔을 때 멋지게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2부에 대통령 국방정책 특별보좌를 맡고 있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행태를 놓고 폐륜, 반인권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준영 국민의힘 책임당원을 3부에 만나보겠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하나증권 V.
1: 투자자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6: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7: 김나입니다.
6: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7: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있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2: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3: 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김윤경님이 촌철님들 우리 동네 가까운 생태공원에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0: 가을이 후다닥 가기 전에 여유로운 주말 보내세요.
1: 가을이 오기나 했나요?
0: 왔어요. 여기 상암동에도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1: 아니 기온은 그렇지가 않아서 드렸던 말씀이 있고. 그전에 뭐 30도 올라가는 게 그 무슨 가을이에요? 여름이지.
0: 아니 어제 오늘 추운데 왜 그러세요?
1: 주말에 비 오면 좀 추워지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빨리 그래서. 추워지면 좋겠습니까?
1: 왜요?
0: 아니 지금 너무 덥다고 투덜거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1: 아니 모기가 계속 기승을 부리니까.
0: 아, 그 모기. 네. 제이비가 진짜 싫어하는 모기. 네. 약을 좀 뿌리고 주무세요. 하데스킬러님이 오늘 회사 야유회인데 비가 안 오네요?
1: 가기 되게 싫으신가 보다.
0: 좋다는 건가 싫다는 건가 이 점점점은 뭘 의미하는 건가.
1: 싫다는 거네 딱 봐도.
0: 아, 네, 아, 그렇습니다.
1: 요즘도 소풍을 가시는구나.
0: 회사에서.
1: 아, 그러니까 회식도 없어지고 있는데.
0: 그러니까.
1: 오, 예. 어떤 회사인지 분위기가 좋은 거죠. 아니면 사장님이 너무 혼자 막 결정하시는 건가.
0: 직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네, 쭈잉과 사랑이님은 산악구조대 소방관 아내입니다. 산에서 구조자를 업고 내려와 밤에 잘 때마다 끙끙 앓고 있어서 아이고. 그 다리를 주무르며 사명감 있는 제 신랑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충분히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0: 네.
1: 귀한 분입니다. 귀하게 모시세요.
0: 네. 네. 아, 그리고 더 이상 홍보 시간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김현찬님이 JB 새로 열었다는 유튜브는 뭐라고 검색해야 됩니까? 김종배 퀘스트로 검색하니 안 나오던데.
1: 캐스트. 카이. 캐스트. 네. 네. 브로드캐스트 할 때 캐스트.
0: 어떻게 특식 잘 되고 있습니까?
1: 예, 뭐 그럭저럭 천천히 가기로 했기 때문에 여유 갖고 그럭저럭 잘하고 있습니다. 네.
0: 아, 아까 뭐 춘철님의 저기 성함을 제가 까먹었는데 춘철 닉네임을 까먹었는데 네 듣다가 머리에 과부하 오셨다고.
1: 아,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0: 네, 뭐.
1: 천천히 들으세요. 꼭 한 번 들으란 법 있나요? 두 번도 듣고 세 번도 듣고 주의하고 같이 듣고.
0: 네, 알겠습니다. 홍보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지니님 잘 봤다고 했고요. 다솜님은 이름 바꿔요, 쉽게. 라는 의견 올라와 있다는 것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종배 캐스트 기억하시면 아, 좋을 것 같고요.
1: 이건 제... 전혀 시나리오에 없던 건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더마까. 네, 네.
0: 예, 보답하시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2: 이거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작전 범위 현재 아덴만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5만만 호르무즈 해협 바로 옆에 있습니다. 5만만이. 이 5만만으로 확장하는 방안 여기에다가 해상 초계기 한 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그러니까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그 효력이 있는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은 구축함 한 척에 해상작전 헬기 핸대 고속단정 3척 이내로 딱 제한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해상 초계기 한 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면 당장 떠올려지는 게 뭡니까?
0: 호르무즈 파병.
2: 그게 떠올려지는 거 아닙니까?
0: 네.
2: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호르무즈 파병은 없던 것으로 사실상. 왜냐하면 미국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다 끝난 얘기로 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냐. 뜨악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볼지는 잠시 후 김병주 의원과 인터뷰 좀 자세히 알아보긴 할 텐데 이 그 동의안에다가 이런 내용을 담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종전 이후에. 종전 이후에 하는 걸로. 작전 범위 확대나 이런 것도 해상 초계기 투입도 종전. 무슨 종전? 이란, 그러니까 이란 전쟁 후에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저기 조건으로 다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가 좀 약간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은 다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기존 파견 동의안은 효력이 올해 말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해부대 파견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어차피 새 동의안을 내야 되는 거고 그 차원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건지 뭐 이렇게 본다면 너무 또 신경을 쓸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만사 불의 튼튼 아니겠습니까? 확인할 건 다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거는 대통령 국방특보를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과 인터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호르무즈 옆에 가면 결국 조금씩 발을 담그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견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2: 어제

0: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ARS 투표 오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양자 최고위원과 정의용 사무총장이 충돌을 했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이 지역 조직위원장 선거에서 패배를 했고 정의용 사무총장은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두 사람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시죠.
1: 전체 선거 전수조사 및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합니다. ARS 경선에서는 전화가 오는 절차가 곧 투표용지입니다. 이번 경선 ARS 전화가 오지 않았다는 제보가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용인갑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은 올림픽공원 시위에 나갈 자격 없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할까 싶습니다.
2: 당시에 중앙특위에서 재투표하자고 주장했고 저희가 재투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들한테 피해 안 준다고 직접 그냥 그날 오픈하자고 하셔놓고는 지금 와서 없는 사실을 가지고 마치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처럼 1차 경선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시면서 새로 하자고 하고 당의 시스템을 이렇게 무력화시키시는 발언을 하면 최고인이 맞습니까 그게?
0: 네. 이건 공개된 회의에서 벌어진 장면이고요. 이후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정권을 위해서 올림픽공원에 나가 부정선거와 싸우는 대표까지 싸울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게 정치이냐? 라고 따진 뒤에 우재준 최고위원과 양양재 최고위원을 향해서 매번 두 분은 당을 흔들고 책임을 안 지고 빠져나간다. 정치를 왜들 그렇게 하시느냐? 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3: 네, 박상록 님이 결국 국민의힘도 내전으로 가는 건가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는데 짚을 점은 어떤 걸까요?
0: 두 가지로 나눠서 짚어질 것 같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의 말대로 양양재 최고위원이 뭐 오케이 그냥 그렇게 가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다면 그거는 신사협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용 사무총장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왜입니까? 올림픽공원 시위를 지금 걸고 들어간 거잖아요. 양양재 최고위원은. 그런데 논리상으로는 양양재 최고위원 이야기가 다를 틀리다고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계속 올공 나가가지고 뭐 주장합니까? 그동안 계속 재선거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용인갑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 관리에 실수가 있었다. 그렇게 놓고 보는데 재선거는 못한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올공에서 지방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용지 부족 사태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이고 말 그대로 조작된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냐? 뭐 이 이야기 얼마나 따라붙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현 대표가 요즘 그 하는 표현으로 긁혔다. 뭐 이런 것이 되는 것이겠죠.
3: 네. 네. 우재준 최고위원은 왜 거론했나, 뭐, 궁금하실 분들도 있어서 굳이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재준 최고위원도 이제 친한계로 꼽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선관위 사태와 닮은 점이 많이 있죠.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0: 그러니까 딱 그 점이죠. 네.
3: 네. 관련해서 순철님들 의견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마진가님, 국힘의, 국민의힘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투표 관리에서 똑같은 일이 생겼네요. 장애 투쟁 갑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토토로님은 막말 3인방에 밀리는 것 같아 장 대표가 지른 건 아닌가요?
0: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회의의 의지나 분위기로 봐서는 그것과는 별도 다른 점에서 속칭 긁힌 것 같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3: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국민의힘 상황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뭐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자. 민주당의 신천지 문제가 지금 재점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방이 재점화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김민석 대표와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 발언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김민석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4: 당헌당규를 지키면서 할 것들은 다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한다고 하면은 다 합니다. 어떤 경우가 시간이 걸리던 뭐 절차를 다 지키면서 하면서 조금 과정이 복잡하고 제 특징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 하는 편입니다.
0: 네, 최민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 소재도 규명합시다. 얼버무리지 맙시다. 책임을 회피하지 맙시다. 책임집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3: 네. 뭐 결론적으로 두 분 모두 조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0: 뭐 그렇게는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누가 어떻게 조사하느냐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김민석 대표의 말에 따르면 당 주도로 당 안에서 조사하자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공신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공신력은 둘째치고 내부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0: 최민희 최고위원이 제기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 가입 확인 언론 플레이. 이거 계속 제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당내 누군가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주도의 조사가 모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냥 깔끔하게 수사기관에 넘겨서 수사받는 게 가장 최선의 수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근데 어제 윤건영 의원도 일단 당에 좀 맡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했었죠.
0: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요. 민주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뭘 강조했습니까?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민주당에 가입을 했다면 그것도 정교유착의 정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사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네, 그제였죠. 민주당이 저녁에 예정이 없던 야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까지 열었는데 여기서도 후속 조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온 말들이 이제 JB가 전해주신 이런 말들인데 과연 어떻게 정리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솜님, 그래요. 이번에 다 털고 갑시다.
0: 네.
1: 라고 올려주셨고.
0: 복잡한 거는요. 생각이 복잡해서 복잡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한없이 단순할 수 있어요. 그냥 맡기요. 그러면 깨끗하잖아요.
1: 네, 문봉철님은 두 당 모두 순구리 당당 같아요.
0: 이분, 짱구님. 이분 연식 나오는데 지금.
1: 짱구님,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이 바라보기가 진짜 어렵네요. 라는 약간 비판적인 댓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초대 국세청장으로 기용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뛰었던 분이다라고 밝히면서 민주당 정권 괜찮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민주당 정권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누구와 가깝냐, 전 정권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느냐는 시대착오적 사상검증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1: 네, 그래서 뭐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그런 거다, 그런 거인 민주당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는 거는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평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두 개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했지만 유임돼서 대통령 칭찬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두 번째, 윤석열과 한동훈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그 정권에 비수를 꽂은 장본인입니다. 이 사례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종합하면 민주당 정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중요한 거다.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일하느냐, 그 나름이다. 이게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뭐 능력으로 입증할지 지켜보면 되는 거겠죠?
0: 네.
1: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김건희 씨 구속기한이 오는 31일로 끝나는데요. 새로 영장 발부를 안 하면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어제 언론 공지를 돌렸습니다.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 재판부가 어딥니까?
0: 이게 보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예요. 여기서 다룰 김건희 씨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도의치권입니다.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건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은 뭐냐면 매간매직 사건입니다. 이것들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지금 그 심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달 29일에 전원합의체가 첫 합의 기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오는 22일에 두 번째 기일을 여는데 이 전원합의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전원합의체 그 가운데 누가 앉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앉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그 자체의 정당성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의 역할, 이것이 다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제발 잠 좀 자자님이 풀어주는 건 말이 안 되죠? 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0: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가 있었죠. 이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된다. 뭐 이런 그 후회하는 뭔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금융감독원 직원 13명이 총 1억 6,600만 원 상당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0: 상급 직원이 3명, 4급 직원이 5명, 5급 이하 직원이 5명이었다고 합니다. 보유 금액은 상급 직원이 5,700만 원, 4급이 4,700, 5급 이하가 6,20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금감원 내규를 보면 직원들은 직전 연도 총급여의 50% 이내에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허용이 되고 있고요. 거래 횟수는 분기별로 30회로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 거래 내역은 매분기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즘 줄여서 단종래라고 부르네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것도 투자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장은 들어 누워서라도 막을 걸 그랬다라고 후회를 했는데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이걸 갖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
1: 네, 적토마님은 아, 죄송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0: 그러니까요. 우리 천철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요번에는 아, 이제 검찰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법무부 그냥 법무부라고 합시다. 법무부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6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무조사를 담당하는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었습니다. 이건 검사들로 꾸려졌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우선적으로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결과를 최근에 미래위원회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유래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느냐? 검찰 수사에 중대한 위법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등을 조사를 했는데 판결문에 시효 관련한 지적이 없고 수사 착수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라면서 중대한 위법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인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통계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이것도 살펴봤는데 하명 수사나 의도적 부실 수사 등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이거를 미래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미래위원회에서 5시간가량 심의를 한 끝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보완 조사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ING, 현재 진행형이니까 바로 여기서 지금 뭐 판단은 안 하겠습니다만 자, 이것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아마 그 논란을 파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조작기소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라고 했는데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없다고 해버렸으면 이거 뭐 굳이 뭐 또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정반대로 예를 들어서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이나 통계조작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이거 하명수사 아니냐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정황도 많이 제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린 거에 대해서 다시 이게 논란이 불붙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상조사단이 결국은 검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은 것 아니냐. 이런 또 180도 다른 논란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이제 논란이 전개가 될지 이게 좀 그저 궁금하고 관심사가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관련해서 미래위는 이제 29일이죠. 다음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어제 민주당 전용기 최고위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작기소 보고회를 28일 국회에서 할 거라고 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하면 이제 지지율도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었는데 또 여당이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0: 뭐 전용기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찬성 입장을 계속 밝혀왔던 그 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JB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라디오.
2: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굵직한 안보 이슈가 불거졌는데요. 자, 대통령 국방특보를 맡고 있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네. 김병주입니다.
2: 일단 네네.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청해부대의 그 작전 반경을 아덴만에서 5만만으로 확대를 하고 해상 초계기 한 대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담을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네네. 계십니까, 의원님은?
3: 네, 그 청해부대 임무 연장에 대한 국회 동의안은 12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아마 동의안을 국방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 네네.
3: 그래서 아마 최소한 11월쯤은 와야 그 국회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2: 어차피 네. 제출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고.
3: 네네. 예, 예. 매년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데 그 동의안에 보면은 구체적인 전력이나 작전 지역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2: 네네.
3: 그래 구축함 뭐 한 척에 뭐 뭐다는 전력과 또 어느 지역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2: 네.
3: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검토하는데 지금 문제는 아덴만 일대에 지금 해적 활동이 예전보다 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2: 예.
3: 그래서 사실 새로운 위협이 그 지역에도 드론 위협이라든가 많은 위협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2: 예.
3: 그래서 지난번에 청해부대 임무 교대한 구축함에 대드론 체계라든가 이런 걸 일부 보강은 하고 갔지만은 자체 방어 능력이 아주 취약하다는 것이 군의 고민입니다. 현재는 그 정도 전력 갖고는 자체 방어가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해군의 도움을 받아서 작전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파병할 때는 자체 방어 능력을 좀 더 보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마 국방부의 입장일 것 같아요.
2: 그러면 그래서, 네. 여기서 지금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덴만 일대 소말리아 해적의 어떤 그 저기 도발이 3배 이상 폭증을 했다면 오히려 작전 반경을 아덴만으로 계속 두고 오히려 여기서 이제 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그 저기 5만만으로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3: 사실 뭐 아덴만과 5만만은 다 붙어 있는 같은 그쪽 해역이거든요.
2: 예.
3: 네네. 그리고 작전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뭐 구체화된 거는 없는데 지금까지 청해부대는 5만만이나 아덴만 일대에 여러 가지 보급 기지는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작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진다든가 뭐 또 여러 가지 식량 이런 걸 보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2: 아, 그러면 그래서 5만만 쪽으로 갑니까 그때는?
3: 아니요. 그때는 여러 항구를 쓰는데 5만만에 가까운 작전을 할 땐 예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 무스카타 항이라든가 이런 항구에 들어가서 보급을 받고 또 나와서 작전을 하고 또 그 항구가 하나여서는 어렵거든요.
2: 네.
3: 그래서 여러 항구를 지금까지 써왔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을지 이런 것들은 현재 국방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아주 민감한 시기잖아요.
2: 그러니까요.
3: 잘못하면은
2: 예.
3: 호르무즈 파병하는 것도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2: 예. 네.
3: 그런 것들을 파병 그 연장한 할 때 자체 방어 능력을 보강하면서도 지금 에너지 우리 안보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군의 고심이 조금 깊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해적 대응이라고 저기 그 초점을 맞추면 해상 초계기까지 투입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3: 지금 사실 5만만이 어딘가 하면은
2: 예.
3: 홍해 입구입니다.
2: 예.
3: 홍해 입구 거기는 후티 반군하고 또 사우디가 전쟁을 하고 그 국지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 예.
3: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동 전쟁 이후에.

0: 5만만이라든가 그 일대에 우리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데 상당히 지금 위험이 점점 고조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 청해 부대의 전투력은 좀 자체 방어 능력, 방어 능력은 좀 보강을 하고 가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일부
0: 명확히 할 거는 이 중동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안 난다고 했었고 그리고 호르무즈에 파병되는 이거는 전혀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속히 또 우려한다든가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그것은 아니고 단지 우리 청해부대 자체 방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강을 하고 어떤 형태로 보낼 것인가 이것을 공의안에 담아야 되거든요. 내년부터
1: 알겠습니다.
0: 수행하는데.
1: 일부 보도를 보면 해상 초계기 투입 같은 경우는 종전을 전제로 한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단서를 단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0: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구체화하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해부대 임명 동의안할 때 전력을 보강하고 하는 것도 또 자칫 잘못하면 국민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그런 조건을 닫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전력을 보강하면서 예를 들어서 좀 파병을 하는 저쪽 호르무즈의 파병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보니까 오해가 되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구는 나중에 나중에 나름이고 또 그것이 국회에 오면은 국회에서 또 논의를 여야 하게 돼 있습니다.
1: 임명동의안
0: 그렇게 해서 국회를 통과하면은 그 전력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파병은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청해 부대 방어력 보강은 필요하다고 전에도 말씀을
1: 드렸고요.
0: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1: 됩니다. 의원님 말씀을 좀 그러니까 종합 정리를 하면 어차피 뭐 1년에 한 번씩 이게 그 연장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출은 당연히 되는 거고 거기에 그러니까 이 아덴만에서 5만만으로 반경을 확대하는 것은 아마 당길 가능성이 높고 해상 초계기는 아직은 미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0: 전반적으로 아직은 정해진 바는 없고요. 아마 지금 국방부에서는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1: 알겠습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JB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건들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규제 기준들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지금부터는 제 해석입니다만 전작권 전환 당장 못 해준다. 아마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그러니까 대단히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있고 그 조건 안에 구체적인 항목 기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 새로운 기준하고 새로운 위협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자꾸 상향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지금 형태인데 여기에는 저는 늘 지금까지 전작권 조건 이후에 한 10년간 논의가 되어 왔잖아요. 실제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도 논의를 저도 참가를 해보면은 실제 조건을 자꾸 올리려고 해요. 이 미국은 예를 들어서 위협은 계속 시대에 따라서 강화되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은 고도화되고 뭐 새로 드론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자꾸 조건을 추가한다든가 강화하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올렸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조차도 한미 간 합의를 해서 조건을 했는데 이번 브론스는 한미 간에 합의한 거 말고 본인이 새로운 조건을 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그동안 계속 새로운 조건을 얘기했다는 방증이고요. 사실은 이런 의도는 늘 전통적으로 한 10년 동안 해올 때는 두 가지 의도로 저는 봤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전작권을 조금 더 미루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의도도 있어요. 한국군의 이런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걸 갖추라 하면 우리 자체 무기 없는 경우로 미국으로부터 또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숨기면서 조건 강화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브론

0: 비해서는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그런데 네. 그중 또 보도가 이런 게 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을 늘리는 방안, 그리고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이거를 확대하는 방안, 이런 걸 추가 조건으로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제시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0: 그러니까 지금 한미 간에 지금 논의되는 것은 한미 비밀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되고요.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북한에 대한 사실은 핵심 전력들이 북한 감시하는 능력과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든가 주요 타격하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주로 이제 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의 그 강화를 끊임없이 주장해와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아마 이번 논의에도 그런 것들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지 제시하려고 자꾸 하지 않을까라 그런 것은 저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언론에서도 아마 그렇게 일부 언론이 다루었던데 그런 것들은 뭐 구체적인 사항들은 뭐 사실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런 논의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계속 미국이 해왔던 형태들이거든요. 감시 능력을 강화하라. 뭐 예를 들면 북한을 뭐 얼마 단위로 감시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전 지역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뭐 얼마 이런 것들을 계속 기준을 좀 높이려고 미국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한미가 합의를 기준은 네 번 합의하면서 하고요. 또 평가할 때도 대단히 주관적인 게 많습니다. 사실은.
1: 그래요.
0: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고 하는데 예, 저는 이번에 그 SCM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12월 달에 한미 장관 SCM을 하는데.
1: 연례안보 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0: 네네네. 그때 이제 시기를 결정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이때 못 박아야 된다?
0: 네네. 왜냐하면 이제 네.
1: 그러면 브런슨 사령관의 저 주장이 브런슨 개인의 생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미 국방부나 터나서 백악관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세요?
0: 저는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 사령관의 개인 의견이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1: 예.
0: 통상 백악관이나 워싱턴하고는 온도 차이가 많습니다. 또 워싱턴에서는 이런 전작권 조건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1: 아, 그래요?
0: 네네. 왜냐하면 전국 전 세계를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예,
0: 그렇기
1: 예.
0: 때문에 구체적인 전력이 어떻고 이런 거를 워싱턴에서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1: 그래서
0: 주한미군 사령관 보고하면 보고하는 대로 이렇게 아 그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브론슨 사령관 개인 의견이 나 주한미군사 의견이 훨씬 더 큰 것 같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강진철 국방부 장관이 미 전 정부 장관을 맡아서 자꾸 결단을 촉구하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네. 이제 한미 연례 안보 협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의 이야기 그리고 더 나간다면 12월로 지금 예정되는 한미 정상 간의 골프 회동 여기서 뭔가 타결이 될 가능성은 아직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0: 저는 이제는 정치적인 결단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1: 예.
0: 조건으로 가서는 계속 이렇게 미측 주한미군사나 이런 데서는 또 조건 강화를 자꾸 들고 나오고
1: 예.
0: 그것이 주관적인 면이 많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아예 이제는 시기를 못 박아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선에서 결단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SCM에서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할 때도 한미가 합의가 안 되면은
1: 네.
0: 아예 선언을 해버리라고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 목표 시점을 내년까지 뭐 전작권 전환하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하고
1: 네.
0: 결단을 촉구를 하는 것도 또 한 방법이거든요.
1: 예.
0: 다 그 경우는
1: 예.
0: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려갈 수가 없잖아요.
1: 네.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트럼프가 뭔가 또 거래 조건을 내걸고 이걸 줘야 된다 혹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 트럼프는 오히려 이해를 하기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히려?
0: 네. 네. 트럼프는 늘 실제 사업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우리 한반도와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거든요.
1: 예.
0: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미국에 도움받던 시대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미국 해군의 조선업을 건설하는데 우리 도움 없이는 쉽지 않고요. 예. 지금 미국의 하포도 우리 K9 하포를 지금 가지고 가서 주포로 쓸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우리의 도움이 트럼프는 필요하고 그럴수록 또 우리가 자주국방을 해서 전작권 전환하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오히려 그걸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해시키면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로 이제는 갖고 가야 된다. 그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 2006년도에 전작권 합의할 때는 아예 목표 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다가
1: 그렇죠.
0: 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보수 정부에서 전작권 우리가 받아오기가 좀 싫었어요. 그때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보도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오히려 걸었던 거거든요.
1: 네네네.
0: 이렇게 조건 됐을 때 우리 갖고 가겠다는데 지금은 미국 주한미군 사령관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전작권 전환을 해버리면은 한국이 말을 듣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내심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되고 한미 간에 합의 안 되면 우리가 진짜 최악의 경우는 선언까지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이 브런슨 사령관은 역대 사령관 중에 좀 유별난 사람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0: 좀 표현이 유별난 것 같아요.
1: 표현이?
0: 역대 사령관들도 이렇게 전작권 조건 강화를 계속 요구는 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역대 사령관들은 입이 무거웠잖아요. 그런 걸 표현을 하지 않고 그런데 브런슨 사령관은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한반도가 무엇이라더니 군사적인 측면으로만 얘기해서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대외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무절제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신수인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차량에 붙이던 초보운전 스티커가 언제부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문구로 변질되면서 도로 위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4: 과거에는 왜 재치와 웃음을 주던 위트형 스티커가 많았잖아요.
1: 맞아요.
4: 초보운전 아빠가 타고 있어요. 조금만 천천히 갈게요. 라거나 귀여운 거북이 그림과 함께 먼저 가세요. 저는 안전을 싣고 갑니다. 이런 문구들은 뒷차 운전자들의 미소를 자아내면서 자연스럽게 양보를 이끌어냈습니다.
1: 그렇죠.
4: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풍경이 180도 달라져서 빵빵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XX 해버린다. 이런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문구부터 양보해주면 복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지옥에 가시던가. 뭐 혹은 애가 타고 있으니 알아서 피해가라. 같은 적반하장형도 있고요.
1: 그래요?
4: 심지어 입에 담기 힘든 저속한 비속어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스티커 까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차량 간 다툼이나 보복 운전으로 번지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1: 아, 실제로 그렇게 사례들이 있어요?
4: 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7년에 발생한 상향등 복수용 귀신 스티커 사건입니다.
1: 뭐예요, 이건?
4: 이 뒷차가 상향등을 켜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뒷유리에다가 야광 귀신 얼굴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런데 이를 마주한 그 뒷차 운전자들이 급정거를 하거나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근데 경찰과 법원은 이를 단순 해프닝으로 보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해서 즉결심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1: 아, 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4: 네,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2조를 보면 혐오감을 주는 표지나 도색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라는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1: 네.
4: 그런데 혐오감이나 불쾌감이라는 단어의 법적 기준이 너무 주관적이고 모호해서
1: 그렇죠.
4: 현장에서 실효성을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우리나라 95년쯤입니다. 잠깐이나마 규격화된 초보 운전 스티커를

0: 부착할 의무도 있었다고 해요.
1: 아, 딱 정해졌어요, 스티커가 양식이.
0: 네, 네. 그리고 꼭 붙여야 했는데 물론 이게 불과 4년 만인 1999년에 법이 폐지되긴 했습니다.
1: 그럼 왜 또 폐지됐어요, 그러면?
0: 그때 초보 표지를 달면 오히려 만만한 타겟이 돼서 의도적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경적을 난타하고 또 보복 운전을 하는 등 부작용이 또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정부는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서 초보 표지를 그때부터 전면 자유를 맡겼고요. 그 결과 지금의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스티커들이 난무하게 된 거죠. 하지만 최근에 차량용 스티커를 다시 규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2: 희화화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뭐 이것을 방치한다면 여기서 더 무분별해지고 또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정확하게 기준을 만들어 선을 그어놓으면 뭐 예를 들어서 고령운전자 어르신이 타고 있어요. 또 초보운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명확하게 이렇게 교통안전 스티커를 부착한다면 서로가 배려하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0: 해외에서는 스티커를 법으로 규격화해서 강제하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1: 네.
0: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일본 같은 나라인데 특히 일본은 초보 운전 표지를 단 차량에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적발이 되면 우리 돈으로 5만 원 정도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있어서 초보 운전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굉장히 강력히 네, 작동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 우리도 외국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 체계 자체가 달라서 이런 법적 규제를 벤치마킹하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한국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 류준범 수석연구원의 설명입니다.
3: 그 다른 외국에서 의무화된 나라들은 대부분 단계 면허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비 면허를 줘가지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본면허를 주는데 단계 면허인 그걸 표기하기 위해서 예비 면허 그걸 초보 운전처럼 이제 사용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풀라이센스를 주기 때문에 이 단계가 사실은 없어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아마 초보 운전 기준이 지금 2년이잖아요. 면허 취득 이후에.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한참 동안 장롱에 이제 면허증 놔뒀다가 뭐 한 서른 돼서 이제 차 사가지고 그때부터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이미 이제 초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구속력이 이제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1: 아, 그렇죠. 장롱 면허 있죠.
0: 맞아요.
1: 예.
0: 근데 법적으로는 초보가 아닌데 실제로는 초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의무화하게 되면 이걸 굳이 붙이고 다니지 않아도 돼서 좀 실효성이 없습니다. 초보 운전이나 아이동승 이런 운전 표지의 본래 목적은 통제와 처벌이 아니잖아요.
1: 네.
0: 도로 위에서 서로를 살펴주는 최소한의 소통입니다. 따라서 규정과 단속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게
1: 네.
0: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1: 그래요.
0: 위협적이고 혐오스러운 문구 대신에 그 자리에 배려의 언어를 좀 채워넣는다면 지금의 난맥상을 푸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 될 것 같습니다.
1: 저희 옛날 손석희의 시선 집중 시절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할 때
0: 네.
1: 이 소식을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0: 아,
1: 그때 뭐냐면 그 초보 운전이 어떻게 이제 붙이고 다니느냐 화제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3시간째 직진 중.
0: 아.
1: 이런 게 있다고 해서.
0: 애교죠, 그래서 그 정도는.
1: 네, 네. 그때는 그래서 이제 웃고, 자, 초보 운전 좀, 배려 좀 합시다 하고 끝났는데.
0: 네네.
1: 세태가 많이 바뀌었군요.
0: 많이 변했습니다. 좀 살벌합니다.
1: 그래요?
0: 예.
1: 아, 초보 운전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그죠. 배려하고 양보를
1: 그러니까.
0: 해주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1: 누구나 다 초보는 거치게 마련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신순이 리포터가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수고하셨어요.
0: 네, 청취율 1등 하세요.
1: 고맙습니다.
4: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약속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7: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공 보아공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9: 네, 오늘과 내일은 날이 온화해서 가을 나들이 가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요란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도 일부 수도권에는 약하게 내리고 비가 내리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아침에는 모두 그치겠고요. 오늘과 내일은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6도로 평년 이맘때 아침 기온 크게 웃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강릉 23도, 대구가 25도, 광주 26도로 어제 낮 기온보다 2, 3도가량 더 높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집니다. 일요일 새벽에는 중부지방 시작으로 일요일 오후에는 남부지방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최대 80mm 이상 천둥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다음 주 초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8: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1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1: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12: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3: 그러게.
12: 그린힐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3: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견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 부근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12: 엔진은 그린힐그 보링 공장이래.
14: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5: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시와 신념으로 빛을 남긴 사람 이육사. 그의 뜨거웠던 삶과 이야기가 무대 뮤지컬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뮤지컬 이육사.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앞 낙동강변 둔치 1원에 위치한 안동 이지구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감동을 음악과 이야기로 만나보세요. 예매는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054-851-7187. 안동에서 만나는 특별한 무대 2026 뮤지컬 이육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6: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17: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18: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6: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18: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6: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1: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2: SK케미칼 진액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국민의힘의 이진숙, 김태규, 주진우 의원 이들의 언행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폐륜, 반인권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현상 국민의힘 당원들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한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최준영 국민의힘 책임당원입니다. 관련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잘 지내셨죠?
2: 네. 아, 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일단 뭐 우리 뭐 청취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테니까 사례는 제가 굳이 뭐 열거 안 해도 될 것 같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일단 뭐 사실 저는 국민의힘을 좀 망가뜨리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누구냐 하면 사실 부동의 1위는 장동혁 대표고 부동의 2위는 주진우 의원이었는데 요새 이진숙, 김태규 두 분이 다크호스처럼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고 있으면 정말 화병이 나고 아마 우리 당원들도 좀 부글부글 끓지만 국민들의 그런 저혈압 치료제 3종 세트가 아닌가.
1: 저혈압 치료제?
2: 예.
1: 혈압 올린다?
2: 맞습니다. 혈압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데
1: 예.
2: 이게 아무래도 좀 관심 끄는 정치 정말 뭐 민생에
1: 예.
2: 관련된 뭐 목소리를 크게 낸다거나 아니면 정말 국익에 좀 크게 기여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꾸짖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야, 너 잘 혼낸다.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게 그 가치 평가는 뭐 굳이 길게 할 건 없을 것 같고
2: 네.
1: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걸 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언론 보도는 이런 거예요.
2: 네.
1: 자, 이들 그러니까 의원 보면은 카메라 돌아갈 때와 카메라가 꺼졌을 때의 언행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 쇼츠용 그 쇼맨십 아니냐 이런 뭐 이제 그 지적도 하는 언론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2: 너무 동의합니다.
1: 너무?
2: 이게
1: 예.
2: 사실 지금 2026년이지 않습니까? 예. 세계에서 가장 큰 SNS 공간이 유튜브인데 예. 이 유튜브 정치가 생각보다 실효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TV 보급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 유튜브에 사람들이 많이 좀 쏠리고 있다 보니까
1: 다 모바일로 가고 있으니까
2: 그죠? 맞아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잘 나오고 댓글이 많이 달리고 이러면 의원들이 좀 기분이 좋나 봐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가 순기능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휴대폰 속으로 들어가서 본인의 정견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1: 네.
2: 서로서로 약간 조회수 싸움을 하다 보니까 조회수에 너무 몰두해서
1: 네.
2: 이 오히려 좀 너무 관심을 끄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유튜브에 좀 역기능이 아닌가. 유튜브의 뉴미디어 시대 좀 폐해가 아닌가. 이렇게.
1: 조회수의 의원이 몰두한다고 했는데 몰두하는 현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건지.
2: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예. 저도 이건 좀 오프 더 레코드로 좀 이제 듣다 보니까.
1: 예.
2: 이 유튜브 그 의원 국회의원 개개인이 다 개인 유튜브를 개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야. 저기 의원은 조회수 이만큼 나오는데 왜 우리 유튜브는 이만큼밖에 안 돼? 너희 이거밖에 안 돼? 뭐 좀 만들어봐. 뭐 이렇게 닥달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1: 보좌진들을?
2: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보좌진들끼리 어떻게 하면 조회수가 좀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런 말을 좀 들었어요.
1: 네.
2: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싸우는 장면을 만들면 조회수가 잘 나온다. 아니 서영교 위원장이 운영을 잘못하면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적으로 싸우는 장면을 막 연출하고 이러면 도대체 그들에게 뭐가 남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1: 아 잠깐 보좌진 사이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싸우면 조회수 잘 나온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2: 뭐 제가 뭐 한두 건 정도 들었는데
1: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2: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듣고 나서 이후에 김태규 의원이 상임이 끝나고 복도까지 따라가가지고 막 뭐 하시는 거랑 막 싸우는 장면 나왔었잖아요.
1: 뉴스 영상 봤어요. 예.
2: 네.
1: 그때 서영교 위원장이 뭐 쇼츠보 얘기 언급하던데 그때.
2: 맞아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 장면을 그걸 듣고 그 장면을 보니까 야 이거 진짜 그렇게 일부러 만드는 건가 싶기도 해요.
1: 옛날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국정감사가 끝나면 보좌진 네. 일부가 잘린다.
2: 아.
1: 왜 그러냐면 국정감사에서 이제 속칭 한 건을 해서 뉴스를 타야 되는데
2: 네.
1: 다른 동료 의원들은 한 건에서 뉴스를 타는데 나만 못 탔다 이러면 보좌진한테 그 책임을 돌려가지고 너 뭐 했냐 해가지고

0: 딸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네. 그 얘기를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유튜브 버전이네, 그러면?
1: 어, 그렇죠. 그게 이제
0: 옛날에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네. 유튜브에서 이제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 맞아요. 너 왜 컨텐츠 못 만들어? 내가 뭘 해야 돼? 뭐 네. 이런 식의 좀 오다가 네. 지금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 듭니다.
0: 그럼 버전이 스트레스 상당하겠는데요?
1: 와, 그렇죠. 뭐 사실 내가 이러려고 여기 취업을 한 건가 뭐 이런 생각 이런 자괴감들을 많이 갖지 않겠어요? 제 또래 2030 친구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예.
0: 근데 그러면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이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호응하고 좋아하는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1: 어, 뭐 사실 그런 사람들이 그 전에는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좀 줄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0: 예.
1: 사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어떤 거냐면 사실 20대 국회부터 지금 22대 국회까지 오면서 국민의힘 즉 보수 진영은 의석수가 굉장히 적어가지고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0: 예, 예, 예.
1: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국회 관행상 야당 몫으로 주어지는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독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입법을 독단적으로 많이 취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당원들이
0: 예. 예.
1: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0: 어.
1: 그런 울분이 지금 가슴 속에 쌓여 있는데 이 울분이 약간 왜곡이 돼서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정말 법만 없었으면 저거 내가 가가지고 꿀밤을 한대 때려줬을 텐데 대신 소리 질러줘서 고맙다 약간 이런 마음까지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0: 속칭 대립해설이네요. 그러면.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지자들도 예. 좀 마음의 평정심을 좀 되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0: 그러면 또 이게 또 뉴스가 꽤 됐던 게 이준석 의원의 경우는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름을 올렸다 뭐 이런 지금 결과도 그러니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럼 여기는 호응하는 당원들이 좀 있다. 내지 지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뭐 저는 이제 그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울분이 약간 왜곡돼서 표출되시는 정말 강성 지지자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 분들도 정말 이 콘크리트층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0: 예. 예.
1: 최근에 장동혁 대표에게 다 가게 쏠려 있다가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이준석 의원으로 이렇게 좀
0: 아 그래요? 당원들 사이에서 네. 그렇게 이동이 되고 있어요? 네.
1: 조금 이동이 되는 게 아닌가 신규 유입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아 파이는 그대로고
1: 맞아 파이는 어느 정도
0: 쪼개기
1: 있고, 맞아 쪼개기를 좀 하고 있다. 김태규 의원에게도 조금 가고 주진우 의원에게 조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 세 명 중에 이준석 의원은 뭐 사실 당사자에게는 좀 실례지만 김문수 전 장관과 약간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데
0: 어떻게요?
1: 어 12.3 계엄 이후에 서영교 의원이 이제 연단에서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국민들께 사과하세요.
0: 그런데 아, 예,
1: 김문수 전 장관이 이제 혼자 꼿꼿하게 앉아 있었잖아요. 그 장면을 당원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야 서영교 의원 말 안 듣고 저 심지가 곧다. 뭐 예. 약간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예. 대권 후보까지 됐지 않습니까?
0: 예예예. 예, 예.
1: 약간 근데 뭐 물론 그분은 뭐 경기도지사로서의 업적이 있지만 뭐 약간 그거랑 비슷하게 이준석 의원도 수갑차고 여러분 제가 탄압받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사실 뭔가 실질적으로 보여준 건 없지만. 이렇게 좀 이미지가 좀 쌓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0: 아,
1: 좀
0: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1: 그런데 네.
0: 아까 장동혁 대표 쪽에서 빠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1: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막 그 잘 싸워야 된다 뭐 이런 걸 엄청 강조를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뭐 올공행보도 보이고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라는 직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엉덩이가 좀 무겁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의원이나 김태규 의원은 뭐 이번에 새로 국회의원이 됐고 실질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동혁 대표보다 행보가 좀 더 자유롭죠. 발언의 수위도 조금 더 조절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측면이 예, 예.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그 분석에 따르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진우 의원이 유해진 배우를 상대로 뭐 북한상
1: 네.
0: 이런 표현을 하고 뭐 이제 명을 끊을 때 그럼 이게 어떤 자기 감정 과잉에서 나오는 어떤 그 감정적 발언이 아니라
1: 네.
0: 다분히 관중들을 의식한 쇼맨십 차원의 발언인데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1: 그럼? 설계된 거죠. 주진우 의원을 사실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아 사실 그 대한민국에
0: 네.
1: 국민들의 0.001%만 걸리는 희귀 난치병이 있습니다. 뭐 질병 코드가 분류되지는 않는데 뭔지 아십니까?
0: 뭔데요?
1: 세간에서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하나는 난가병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병입니다. 근데 주진우 의원이 좀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0: 아, 그렇다고 보세요?
1: 유튜브 구독자가 꽤 많지 않습니까?
0: 한 50만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1: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10만 명을 넘으면 실버 버튼을 받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들

0: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 현판처럼 달아놓을 정도로 도대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감도 안 오는데. 하여튼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입니다. 근데 거기서 10만 명이라고 하면 사실 0.1% 내지는 0.2%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정도 자그마한 환호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환호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몰두하다 보니까 그런 말장난 수법까지도 제가 보기에 자기 전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1: 설계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0: 네. 설계를 해서 네, 내뱉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그렇게 자꾸 시도 때도 없이 끝도 없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최근에 김태규, 이진숙이라는 매기가 등장을 해서 더 의식하면서 서로서로 막말 올림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상호 경쟁에 들어가 있다?
0: 너무 심해졌습니다.
1: 그럼 이진숙 네.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가서 뭐 하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고?
0: 예, 뭐 그거 뭐 농지법 전수 뭐 그런 명분을 뭐 갖다 댔던데 비슷한 예. 맥락이라고 봅니다.
1: 그래요?
0: 네.
1: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김태규 의원이 뭐 그 전두환도 내란 아니다라고 했던 것도 이제 그게 이제 장르만 여의도라는 유튜브 채널 가서 하다가 그건 속칭 말린 거다 뭐 이런 분석도 좀 있긴 하던데.
0: 아, 그렇죠. 사실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진짜 이 세 명이 3인 3색. 예. 세 명이 각자 다른 장르로 이렇게 좀
1: 아, 장르가 다르니까
0: 장르가 좀 달라요. 아, 김태규 의원은 좀 이제 발상이 좀 다른 것 같고 이진숙 의원은 예, 약간 모습으로 좀 보여주려고 하고
1: 액션으로
0: 예, 주진우 의원은 말로 좀 보여주려고 하고 좀 아, 그 김태규 의원은 하나 추가하자면 약간 데시벨 측정기 하나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 나 목소리 크다 이런 걸 좀 어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국민들에게 너무 도움 안 되는 방향으로만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당원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정치라는 게 결국에 이제 동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사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슈들을 덮어주고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저는 민주당의 특등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오히려 대여 전선 치는데 방해가 된다?
0: 너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가령 뭐 이제 싸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잘 싸우는 정치인 이런 걸 많이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 잘 싸운다는 정의부터 똑바로 내려야 되거든요.
1: 야, 이게 그렇죠,
0: 뭐
1: 그렇죠.
0: 눈싸움도 아니고 뭐 계급장 떼고 링에 올라가서 한판 붙는 것도 아니고
1: 뭘 갖고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0: 맞죠. 만약 싸움 순위로 할 거면 뭐 김재섭 의원이 국회의장하고 부승찬 의원, 진종호 의원 국회 부의장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건데
1: 특정이 좀 그렇고요.
0: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잘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가령 뭐 이제 이번 국정감사 국면에서 정말 매섭게 정부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말을 내뱉고 정책을 내뱉고 있으면
1: 국정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0: 되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좀 소상히 설명을 해서 네. 국민들이 설득이 되고 그럼 그 국민들의 여론을 가지고 국정 방향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거 이게 사실 진짜 잘 싸우는 것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정의를 내리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잘 싸운다라고 하는 게 잘 혼내는 것,
1: 예.
0: 소리 잘 지르는 것, 잘 꾸짖는 것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1: 예.
0: 아쉽습니다. 너무.
1: 우리 최준영님은 아주 유명한 그 국민의힘 당원이시잖아요.
0: 네.
1: 세간에 많이 알려진. 그러면 주변의 지인, 국민의힘 당원 지지자가 아닌 그 지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0: 네네.
1: 그러면 이런 의원들의 이런 행태를 보고
0: 네.
1: 우리 최준영 당원님께 네. 뭐라고들 합니까? 그런 분들은.
0: 아, 지금 뭐 사실 뭐 비방용 멘트 많이 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방금 열거했던 소위 말하는 당권파라고도 하는 그런 분들을 보고 정말 저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국민의힘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느냐
1: 예.
0: 뭐 이런 류의 말씀들을
1: 예.
0: 굉장히 많이 하시고 오히려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한동훈 의원이 오히려 인사청문회 국면이나 국정감사 국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생색을 내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잘 대여 전선을 투쟁을 잘 이끌어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1: 근데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 들이 아무리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비판을 하고 해봤자 그건 먹히지 않는 거고 사실은.
0: 네.
1: 그러니까 같은 진영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당원의 목소리로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이러이러한 게 당에 해가 된다. 이런 지적을 해야 그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환호치고 잘합니다 박수치는 거 말고 양식 있고 이런 당원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0: 사실 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은 전 나름대로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가 굉장히 좀 잘못된 게 극성 지지자분들이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1: 묻혀버린다.
0: 맞아요.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그리고 극단적인 울분을 가진 분들이

0: 분들이 목소리가 너무 크고 제가 한 번씩 그런 현장에 나가보거든요. 그런 목소리 듣기 위해서 완전 장판교회 장비처럼 우렁차고 인터넷 댓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예. 오히려 합리적인 분들은 아유 시간 아깝다 뭐하러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아. 오히려 좀 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1: 약,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군요.
0: 맞아요. 뭐 마치 약간 비닉빈 부익부처럼 점점 이렇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0: 저 같은 사람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좀 더 목소리 냅시다. 이렇게 열심히 외쳐야죠.
1: 그래서 지금 인터뷰에도 응해주신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최준영 국민의힘 책임당원과 함께했습니다.
2: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1: 네, 유튜브나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지금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지금 이게 잡히고 있어서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제 바로 옆에 피규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에서 만들고 저희에게 보내준 피규어들인데요. 왜 이 피규어를 만들게 된 건지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전사연구 담당 박근형 주무관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일단 좀 이 피규어 소개 좀 해주세요. 이 피규어가 뭐예요?
3: 지금 보고 계신 피규어는 6.25 전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냈지만 예. 그 유해조차 수습되지 못한 채 전투 현장에 남겨진 호국 영사님들을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형상화한 것들입니다.
1: 아, 그래요?
3: 네.
1: 그러면 이 피규어의 모델이 되는 한 분 한 분이 다 다른 분들입니까, 그러면 혹시?
3: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연들 중에는 예.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요.
1: 예.
3: 예를 들어 17의 어린 나이에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70년이 흐른 뒤에 돌아오실 수 있었던 고 이봉수 하사님의 사연. 3살 때 아버지와 헤어졌다. 76세 나이로 아버지와 재회한 고 성영환 일병님의 따님.
1: 예.
3: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언젠간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대문을 닫지 못하고 기다리시던 한 어머니 등의 여러 가지 사연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요? 지금 이거 이 피규어 전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3: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전시 장소는 서울 용산역 2번 출구 앞 아이파크 보행 통로에서 전시 중입니다.
1: 네.
3: 10월 30일까지 예. 매일 아침 10시 반부터 저녁 밤 10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1: 예. 아, 그래요?
3: 지나는 길이시라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예. 호국 영웅들의 귀환을 바라는 마음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1: 그러면 이게 전시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판매 내지 뭐 이렇게 뭐 그 나눠준다든지 이런 것들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네, 현재는 전시 관람만 가능하시고요.
1: 예.
3: 참고로 인터넷으로도 피규어 전시회를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예.
3: 주소창이나 검색창에 한글로 귀환작전.kr이라고 입력하시면 네. 유해 발굴 현장의 생생함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유해 발굴 감식단 잠깐 좀 다시 한번 소개 좀 해주신다면.
3: 호랑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전쟁터에 남겨진 호국 영웅들의 70여 년이라는 외로운 시간과 애타게 가족을 기다리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의 슬픔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끝까지 찾아모신다라는 국가 무한 책임주의 실현을 기포토라고
1: 예.
3: 이를 위해서 호국 용사의 유해를 찾아모시는 조사 및 발굴, 유해로부터 정보를 밝혀내는 인류학, 법약적 감식, 그리고 유해의 이름과 가족을 찾기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마지막으로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귀환 행사까지 이 모든 절차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사실 6.25 전쟁의 양상을 보면 전 국토가 전장이었잖아요. 그러면
3: 네, 그렇습니다.
1: 유해가 어디에 묻혀있는지 이거를 지금 어떻게 찾아내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그러면 그 찾게 되는 겁니까?
3: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1: 예.
3: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 희생들에 대한 기록은 충분히 남겨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태생적인 어려움 속에서 유해발굴 감식단은 전사자 유해를 찾기 위해 전투 현장에 직접 올라 전투 흔적을 찾아내고 전쟁을 경험했거나 전해 들은 증언을 수집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 기록이

0: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AA라는 산에서 그러니까 언제 전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1: 네.
0: 그 기록을 보고 이제 그곳을 가서 이제 발굴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그 장소에서 발굴 가능성을 검증을 하고
0: 네.
1: 검증이 되면 유해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근데 그 발굴 작업을 했는데 막상 발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1: 네. 실제로 저희가 예전에는 개인호 한 200개 정도를 발굴을 해야 유해 항구를 찾을 수 있다.
0: 아, 그 정도 비율이 그 정도예요?
1: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 면적으로 따지면 약 한 2만 제곱미터를 발굴을 해야
0: 예.
1: 유해 항구를 간신히 발굴할 수 있는 지형 두 지역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유골도 있고 그다음에 유품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죠, 종종.
1: 네. 유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도 많은 유품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그건 비교적 오히려 수월합니까?
1: 네, 그만큼 전쟁이 아직 우리 곁에 미첩하게 남아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당시에 사용했던 뭐 M1 또는 카빈 같은 아군의 무기는 물론이고
0: 예.
1: 적군이 사용하던 소련제 모시나강 소총과 TT권총의 탄피 심지어 일제가 사용하던 아리사카 소총의 탄피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0: 아, 일제가 사용하던 소총도 나와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오,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근데 여기서 그러면 유골이나 유품이 찾아지면
1: 네.
0: 신원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 신원 확인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0: 네.
1: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전자 DNA를 대조 분석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객관적이고
0: 그렇죠.
1: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0: 하지만
1: 이 유전자 대조를 위해서는 유가족의 DNA 시료가 필수적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하지만 저희가 7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유가족분들의 소재를 찾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이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적지 않은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0: 그러면 신원을 확인을 해서 가족품으로 보낸 그 전사자는 한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1: 어제였던 10월 15일
0: 예.
1: 282번째 호국 영웅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서 가족의 품으로 모셨습니다.
0: 282번째.
1: 네. 현재까지 약 1만여 구의 유해를 발굴했는데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282구으로 수치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0: 아, 발굴된 유골이나 이런 거 비해서는 진짜로 낮네요, 비율이.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유골 발굴로 끝나는 게 아닌 게 이제 그 참 문제군요, 그러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신원 확인 방법의 어려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0: 그렇죠.
1: 이거를 이상 현상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유가족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0: 그렇네요. 이건 좀 그 더 국민 홍보를 해서.
1: 네.
0: 그 6.25 때 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해서 생사를 알 수 없는 분의 가족들이 좀 많이 참여를 좀 하셔야 되네요, 그러면.
1: 네.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0: 예.
1: 이번 피규어 전시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0: 그래서 전시회를 열었다.
1: 네,
0: 어떻게,
1: 네.
0: 그러잖아. 전시회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호응은 좀 어떻습니까?
1: 네. 굉장히 관심도가 또 좋으십니다.
0: 예.
1: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유해 연관된 QR카드를 찍어서 그 내용을 일일이 들여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네네.
1: 아직도 이렇게 많이 돌아오시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는 점에서 놀랍게 생각하신 국민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박근영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전사연구 담당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 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건강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9: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0: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실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9: Walk it, walk it 안전화.
1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13: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14: 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온화한 날씨를 보일 거라고 하는데요. 여유 있는 하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6 경북고속길 라디오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6 경북 구곡길 라디오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구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라고 꿈꿀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을 만들어갑니다. 청년이 일하고 배우며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넓혀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커지고 청년의 미래가 밝아지며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곳. 함께 희망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안동 MBC 캠페인은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 영주시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내리고 있어서 이걸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오늘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한국, 일본, 대만의 미국 투자 계획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점을 또 강조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 계속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가 수입한 브라질산 달걀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달걀 한 판 들여오는데 무려 4만 4천 원이나 들었다는 건데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게 된 건지 계란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0: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매일경제신문의 오찬종 기자 나오셨고요.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3: 안녕하세요.
0: 아, 주식시장 이야기. 네. 어제 뭐 야, 이게 뭔가 싶을 만큼 뭐 거의 뭐 전 종목이 다 내리더군요.
2: 맞습니다. 뭐 진짜 그냥 검은 목요일 이 표현이 딱 맞았고요. 코스피가 어제 하루 만에 7.57% 그러니까 454포인트 급락하고 5554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7.65% 떨어졌습니다.
0: 예.
2: 뭐 어제 난리도 아니었죠. 사실 매도 사이드카 뭐 서킷 브레이커 다 발동이 됐는데 이 정도면 시장이 정상적인 가격을 찾지 못할 정도의 매물이 한꺼번에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0: 예.
2: 다행히 이제 밤사이 코스피 200 야간 선물 보니까 3.9% 가까이 급등을 했고 뭐 뉴욕 증시도 사실 3대 지수 모두 안정을 좀 찾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어쨌든 반등 출발은 할 것 같아요. 지금 프리장 봐도 2% 넘게 오르고 있고 대형주들도 예. 지금 뭐 4, 5% 정도씩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오늘은 좀 상승폭 자체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는지를 봐야 하고 이 외국인 매도세가 멈추지 않으면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 점을 좀 봐야 되는데
0: 예.
2: 여튼 지금 충격적인 건 하락 속도입니다. 이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이 기간에만 20% 넘게 빠졌거든요.
0: 지수가
2: 뭐, 지수가 네, 지수가 그러니까 불과 뭐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7천선에서 좀 5천선으로 완전 수직 하강한 거잖아요. 물론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앞서 미국 나스닥 증시나 아니면 지수나 아니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도 급락을 했었고 어제 일본 니케이도 4.9% 빠졌고요. 대만 증시는 3.4% 떨어졌고요. 근데 이제 사실 코스피가 7.57%나 빠지다 보니까 일본보다도 훨씬 많고 또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과 비교하면 낙폭이 지금 두 배가 넘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결국에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동시에 흔들렸는데 한국이 유독 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지수는 우리가 더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가 그 이제 등락에 예민한 반도체 주식이 시총 1등, 2등이다 보니까
2: 네.
0: 당연히 더 많이 빠진 거니까 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만 더 많이 빠졌냐 하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2: 그렇죠.
0: 이게 무슨 한국만의 문제냐 하면 그럼 다른 나라 비슷한 업종 주식은 안 빠져야 되는데 한국의 문제라면 무슨 지배구조의 문제이든
2: 그렇죠. 네.
0: 혹은 뭐 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상장의 문제이든 등등 그게 문제라면 마이크로는 안 빠져야 되는데 같이 빠지는 걸 보면 뭐 그게 영향이 없는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업종 자체의 문제인 것 같고.
2: 네, 그러니까 삼성닉스 시총 비중이 지금 뭐 한 47% 8%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 빠지는 건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이 어쨌든 글로벌리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이 AI 산업의 수익성 논란. 사실은 진짜로 단순히 주가가 비싸다. 그런 거품론의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투자금을 진짜 이게 회수가 가능하냐. 시장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최근에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좀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던 게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AI 인프라에 한 7조 달러가 투자될 거라고 보더라고요. 이게 예. 우리나라 돈으로 1경 원이 넘거든요.
0: 이 돈에서 꽤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의 메모리 사러 올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2: 그렇죠. 근데 이젠 문제는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비용들 다 빼고 투자 자본 수익률이 그래도 한 12% 정도 시장 참가자들이 원하고 있는데
0: 예.
2: 이게 나오려면 2030년까지 누적으로 8조 5천억 달러 정도는 필요하다. 근데 아무리 계산기를 눌려봐도 4조 달러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절반도 투자해서 과연 돈을 벌 수
2: 네.
0: 있냐?
2: 있냐? 따져봤을 때 이 정도 수익률을 내려면 누적 매출이 8조 5천억 달러가 필요한데
0: 예.
2: 절반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짓고 반도체 사들였던 수많은 AI 기업들이 이 투자한 자산 가치가 깎이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0: 예.
2: 하고 있고요. 뭐 사실은 요즘에 이번 주 들어서 미국 쪽에서 논란이 됐던 이 AI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코어위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막대한 빚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회사채 가격도

0: 급락하고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면서 부채 위험까지 지금 커졌던 거잖아요.
1: 예.
0: 여기에 지금 챗GPT 경쟁사인 엔트로픽 실적도 나왔는데 실은 3분기 매출이 전분기보다 45% 증가했으니까 일반 기업이면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죠.
1: 네.
0: 그런데 지금 1분기나 2분기 성장 속도보다 둔화됐다고 지금 시장이 실망을 했던 거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지금 뭐 미국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이 좀 있었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란 전쟁 여파도 있는데 물가까지 높으니까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같이 겹쳐지면서 시장의 영향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1: 인공지능 만들어서 팔고 서비스에서 돈 받고 하는 회사들의 성장률이
0: 네.
1: 이런 속도면 이 친구들이 돈 버는데 시간 꽤 걸리겠는데 예, 투입 자본은 많이 들어가는데
0: 네.
1: 그런 생각보다 그 많이 안 크네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0: 네, 시장 전문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금 시장은 기울기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모도 규모겠지만 이전보다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직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1: 갈 길이 한참인데 벌써부터
0: 네.
1: 꺾이면 어떡하냐.
0: 네, 그러면 기대 심리가 꺾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심리가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결국에는 우리가 걱정하는 건 왜 유독 한국 증시가 더 크게 무너질까 뭐 이런
1: 예.
0: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은 우리보다 왜 덜 떨어졌을까? 여기는 보면 대만은 TSMC 중심으로 그 AI 반도체 생산하는 파운드리 산업 경쟁력이 되게 중요하게
1: 예.
0: 있다면 우리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AI 투자가 둔화하게 되면 뭐 메모리 수요도 줄 거고 그러면 중국의 창신 메모리 같은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면 이것도 공급 과잉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고요. 그래서 AI 산업이 흔들릴 때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 똑같이 반도체지만 TSMC는 다른 수요가 좀 줄고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줄더라도 또
0: 네.
1: 애플에 들어가는 거 찍어주면 되고
0: 그렇죠.
1: 아무튼 항상 호황일 것 같은데
0: 맞아요. 네.
1: 우리나라 메모리는 경쟁자들도 많고
0: 네.
1: 좋을 땐 좋지만 또 안 좋을 땐 썰렁하고
0: 그렇죠.
1: 그런 특성이 있다는 말이죠.
0: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또 하나의 문제가 수급이에요. 결국엔 수급 싸움인데 지금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만 코스피에서 한 18조 원어치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순매도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어제 하루만 3조 6천억 원 넘게 팔았거든요. 뭐 대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도가 집중이 됐죠.
1: 원래 그것만 들고 있었을 테니까요,
0: 네.
1: 주로. 예.
0: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AI 관련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한국의 반도체주를 대거 팔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 물량을 받아줄 사람, 그러니까 받아줄 존재가 없다. 국민연금도 지금 한도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고
1: 예.
0: 개인과 기관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 압력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하면서 좀 걱정이 커지고 있고 게다가 뭐 답답한 건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무려 107조 원 이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도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결국에 현재의 좋은 실적 이거보다는 앞으로 그 실적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실 좀 시장이 반등을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려면 미국 금리에 대한 불안도 좀 진정이 돼야 될 거고요. 또 AI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지 이런 신뢰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런저런 걱정은 다 이해는 되는데
0: 네.
1: 무려 분기 영업이 107조 원을 내는 걸
0: 네.
1: 반영은 다 하고 떨어지는 거야? 라는.
0: 그렇죠.
1: 그거 다 반영할 때까지 올랐으면 그래 그 뭐 좀 떨어질 때까지도 이해는 되는데
0: 네.
1: 10조 원도 아니고 100조 원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아니 그거 왜 번 만큼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는 거야? 라는 질문을 또 하는 분들도 있겠죠.
0: 네. 아마 뭐 이달 말에 일단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고요. 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도 있으니까 거기서 좀 뭔가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나 뭐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이나 뭐 여러 이런 발표된 내용들을 좀 보면 그래도 반등의 계기가 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1: 예. 투자자들은 2030년까지 반도체 회사들이 흑자를 내면서 돈을 벌 걸로 기대를 했나 봐요, 그죠?
0: 네.
1: 산업혁명도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또 들고. 그러나 뭐 항상 투자자가 오른 거니까.
0: 그렇죠.
1: 시장에서는. 자, 오찬정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도 재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음이 급하긴 급하네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덕분에 한국, 대만,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2: 그렇죠.
1: 얘들 다 투자한다고 지금 약속 다 했다.
2: 네.
1: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들어보죠.
2: 네. 미국 중간선거가 딱 이제 20여일 정도 앞으로 남게 됐는데
1: 예.
2: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핵심 국가를 향한 이 투자 청구서를 본인의 외교 성과로 대거 쏟아냈습니다. 어제 한국, 대만, 일본 3국의 대미 투자 합의 내용을 본인의 SNS에 올렸는데요.
1: 예.
2: 한국

0: 한국이 참여할 것이라고 공개한 건 알래스카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얼어붙은 땀속에 묻힌 천연가스를 캐내서 한국까지 지하가스관으로 쭉 옮긴 뒤에 액체로 만들어서 태평양을 통해서 아시아로 수출하는 초대형 에너지 사업입니다. 특히 알래스카 LNG 투자를 두고서는 연 이틀에 걸쳐서 노골적인 못받기에 나섰습니다. 원래 알래스카가 사실 공화당 텃밭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 예측치가 초박빙경합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죠. 예.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 현장 유세에 직접 가서 한국이 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다 처음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우리 정부가 아직 확정된 바 없는데요. 선을 그었는데도 어제 또다시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500억 달러 투자는 나와 맺은 무역합의 일부가 맞다라면서 재차 기정사실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만도 44억 달러를 LNG 시설에 지분 투자를 하고 향후 20년간 가스 생산량의 30%, 약 800억 달러 규모를 사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일본도 미국의 반도체 기업 글로벌 파운드리가 뉴욕주에 짓는 공장 두 곳의 건설 자금 210억 달러, 거의 30조 원을 전액 대기로 했다 밝혔습니다.
1: 그러니까 알래스카가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남쪽에 모여서 사는데 가스는 북쪽에서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이거 이 프로젝트 안 되면 알래스카 자체에서 쓰는 가스도 부족해질 거라고 그러더군요.
0: 그렇죠.
1: 그러면 가스 안 나오면 여기는 사람 못 사는 데니까 굉장히 예민할 텐데 선거의 이슈가 되고 있나 보네요.
0: 네, 주의 명운을 걸고 지금 있다고 합니다.
1: 우리나라는 거기에 투자하는 걸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찍었고.
0: 그렇죠. 정해줬죠.
1: 일본은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는 걸로.
0: 그렇죠.
1: 일본의 선택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도 반도체 공장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알래스카에 가스야 그거야 뭐 우리 이슈는 아니고 진짜 미국이 원하는 거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0: 그렇죠. 사실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도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기를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전문가니까요. 근데 신규 공장을 둘러싼 이제 한미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일본이 투자한 이 글로벌 파운드리 어떤 회사냐? 첨단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TSMC라든지 우리 삼성전자의 라이벌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자동차나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이 전원 구동칩 같은 거, 범용 반도체에 특화된 미국계 위탁 생산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1: 예.
0: 특히 이번에 뉴욕의 신규 공장 건은 일본이 막대한 자금을 다 대고 공장을 짓는데, 근데 놀라운 건 일본 자금으로 공장을 짓는데 정작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쥐고 있는 지분율이 3%에서 7%로 두 배 이상 껑충 뛴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이 돈을 대고 공장을 지어주는데 미국 정부가 지분과 소유권을 더 많이 챙겨가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게 예. 왜 그러냐면 양국이 맺은 무역협정상 대미투자금으로 세운 시설의 소유권을 미국 정부가 유리하게 가져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이 설계는 우리도 똑같아서 알래스카에서 LNG 가스 설비해도
0: 그렇죠.
1: 똑같은 거죠? 돈 대신. 벌면 미국 정부가 가져가고
0: 그렇죠.
1: 한참 지나서 돈 다 이제 회수되고 나면 뭐 또 어떻게 나누고 그런
0: 우린 구매권 같은 게 더 생기는 거고요.
1: 말도 안 되는. 예.
0: 대신 우리는 이제 관세에 대해서 좀 이제 여유로운 이제 호혜를 받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한테는 이 반도체 공장은 LNG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예. 우리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업 공장 지분을 미국 정부에게 넘긴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절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거든요. 이 때문에 난색을 좀 표했고 결국 첨단 기술이라든지 지분 유출 우려가 큰 반도체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안보와 좀 직결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한국 투자의 핵심 테이블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1: 예.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이거 공사를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곳이냐 이 땅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0: 맞습니다.
1: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누가 가서 할 거냐 인분은 구할 수 있냐는 이슈도 있는 것 같고
0: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한국에 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1: 하고 나면 이게 남기는 남는 거야 이게 뭐 맞습니다. 그런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0: 바로 이 지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늘 계속 이제 도장 찍은 것처럼 땅땅땅 말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예. 이 상업적으로 타산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라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산자부가 이제 미국 측과 물밑 협상을 벌이면서 우리한테 투자를 원하면 알래스카주 재산세부터 면제해달라 공식 요청을 했다라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알래스카 주법상으로는요 현재 깔리는 그 시설에 자산가치 연 2%가 재산세로 부과가 됩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2043년 기준으로는 매년 내야 할 세금만 7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원 가까이 육박을 합니다.
1: 아, 설비를 완공하고 나면?
0: 그렇죠. 주후에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게.
1: 일종의 보유세군요.
0: 그렇죠. 근데 통상 우리가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할 때 6%가 이 수익률 마지노선이거든요. 아. 연 6%가. 이렇게 업계에서 보는데 이번 프로젝트 규모에 적용을 해보면 이게 연간 3조 원 이상은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본전인데 예. 근데 1조 원의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이건 수지타산에 도움이 안 받는다는 게 우리의 정부 입장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 측도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주재산이 아니고 미국 연방 프로젝트다 이렇게 직접 규정을 한 게 핵심인데요.
1: 예.
0: 미국 법상 주정부는 연방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0: 관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백악관이 좀 앞서서 세금 면제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가르마를 타고 있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는 실제로 이걸 세금을 감면되게 되면 더 큰 사업성이 나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 공사비죠.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비가 이 1300km 길이면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하고 다시 부산까지 내려가는 정도 수준의 길이거든요.
1: 그거를 이걸 꽝꽝 얼은 그렇죠. 땅을 파고 묻어야 되니까.
0: 그렇죠. 삽은 들어가나?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50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 가스관에만 40% 가까이가 공사비에 들어가거든요. 가스만 묻는 예, 데만. 예. 근데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는 이게 500달러가 아니고 500억 달러가 아니고 750억 달러, 100조 원 이상으로 폭증할 수 있다라는 내부 의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2중, 3중에 우리가 안정장치를 후속 협상해서 반드시 들어가는 공사비는 우리가 공동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저로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정치생법에 끌려다니지 그렇죠. 않을 수 있다. 이런 관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얼어붙은 땅에 삽은 들어간다 할지라도 누가 그 삽을 잡을 거냐.
0: 그렇죠.
1: 진짜 거기는 사람도 안 사는 곳이고 알래스카 주민들도 삽 들고 나올 분들이 아니라서 그 어디서 사람 구해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게 되면.
0: 네.
1: 진짜 무슨 북한 근로자들 좀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얘기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0: 그렇죠.
1: 우리가 이제 열사의 땅에 가서 공사하고 갔던 것도 다 옛날 이야기고 이제 그러니까.
0: 네. 로봇의 힘을 많이 필요하겠죠.
1: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 제가 오늘 뭐 오늘 아침에 더 걱정할 문제까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서요. 예. 자 계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봅시다. 정부가 브라질에서 달걀을 수입해 왔는데 수입 원가를 따져보니까 한 판에 4만 4천 원이라고.
2: 네.
1: 이거 이런 식으로 돈 낭비해도 돼라는 의견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2: 그렇습니다.
1: 뭐 정부도 뭐 이유는 있겠죠?
2: 네. 네. 정부가 올해 브라질에서 달걀 약 112만 개를 수입했는데요. 달걀 한 개당 1,464원. 30개들이 한 판으로 계산하면 43,923원이나 됐습니다.
1: 예.
2: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반 달걀 한 판의 평균 가격이 7,000원 정도니까 무려 6배가 넘는 가격에 수입한 건데요.
1: 예.
2: 심지어 우리가 이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그 달걀도 보통 한 판에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에 판매되거든요.
1: 시중에서 비싸게 팔리는 계란도 이 정도인데.
2: 그렇죠. 이것과 비교해도 3배 가까이 비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브라질 달걀 자체가 비싼 건 아니었어요. 현지 구매 가격은 한 개에 178원, 한 판에 5,340원 정도였는데요.
1: 예.
2: 가장 많이 든 게 운송비였습니다. 이제 달걀은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한국까지 배로 운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비행기로 실어서 날랐는데
1: 예.
2: 운송비만 한 개당 959원이 들었습니다.
1: 원가는 200원도 안 하는데.
2: 네. 여기에 이제 관세가 307원, 보관료 같은 기타 비용이 20원 추가됐고요.
1: 예.
2: 그러니까 전체 수입 비용은 16억 원 정도였는데 실제 달걀을 구매하는 데 쓴 돈은 2억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14억은 이제 운송비와 관세 등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1: 예.
2: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달걀과 비교해도 상당히 비싼데요. 그 미국산 달걀은 한 판에 약 13,700원, 태국산은 14,900원, 덴마크산은 22,800원 정도에 들여왔어요.
1: 브라질산은 4만 원 훨씬 넘게 원가 들었다는 거죠?
2: 맞습니다. 수입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가격으로 이제 판매를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세금을 들여서 지나치게 비싼 달걀을 수입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불거진 겁니다.
1: 거리도 멀고 관세도 브라질 게 더 많았던 모양이네요.
2: 네.
1: 왜 이렇게 비싼 계란을 사왔냐 질문을 드리면 정부는 뭐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2: 우선 국내 달걀 공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겨울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흔히 이제 AI라고 부르는 가축 전염병이 확산하면서 국내에서 달걀을 낳기 위해 기르는 닭, 그러니까 산란개가 1,134만 마리가 그 살처분됐습니다.
1: 엄마 닭이
2: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체 산란개의 약 13.7%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당연히 뭐 달걀 생산량도 줄었죠. 그런데 이제 산란개를 다시 들여와 키우 더라도 달걀 생산이 정상화되기까지는 6개월에서 그렇죠. 9개월 정도 걸립니다.
1: 여기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참 우리나라 인구 구조도
2: 네.
1: 정확히 이래서
2: 아, 네.
1: 아, 무슨 얘기냐면 출산율이 좀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2: 네.
1: 그 출산율이 늘어나더라도 지금부터도 이제 많이들 아이들 낳으시네 하더라도
2: 네.
1: 우리나라 아이는 잘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똑같이
2: 네.
1: 엄마들이 뭐 너무 많이 줄었어요.
2: 아,
1: 한
2: 네.
1: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2: 맞습니다.
1: 그런 얘기들 하시던데
2: 네.
1: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쉽게 금방

0: 나아지진 않는다는.
1: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는 부족한 달걀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공급했는데요. 처음에는 미국산 달걀을 중심으로 들여왔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런 전염병이 확산하면서 수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입국을 늘리기 시작했는데요. 3월에는 태국, 7월에는 브라질, 9월에는 덴마크에서 달걀을 들여왔어요. 예. 그중에서 브라질을 선택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브라질은 세계적인 축산 국가고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AI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에 대체 공급처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번 브라질산 달걀 수입은 당장 싸게 달걀을 들여오기 위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일종의 시범사업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0: 거래를 트기 시작해야 되니까.
1: 그렇죠.
0: 아, 이게 우리만 AI가 확산되는 게 아니, 이것도 AI네.
1: 네.
0: 이 AI는 조류독감.
1: 네, 전염병. 네.
0: 그 AI가 확산되는 게 다른 나라, 북반구의 다른 나라들도 겨울철에 확산이 되니 네. 그때를 대비해서 남반구 국가랑 거래를 터놔야 나중에 더 사올라고라도 전화번호라도 서로 알지 않냐.
1: 그렇죠.
0: 그런 얘기군요.
1: 네, 일종의 이제 비상 공급망을 확보하는 거다. 이런 예. 설명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올해 수입된 달걀은 약 1억 3,300만 개인데 이 가운데 브라질산은 전체 물량의 0.8%에 불과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전체 수입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정부의 해명인 거죠.
0: 그래도 너무 비싼 건 맞잖아요. 뭐 이제 이런.
1: 맞습니다.
0: 반론이 또 한 번 있을 것 같고.
1: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정부는 일단 달걀 수입이 국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한 판에 평균 7,429원이었던 달걀 소비자 가격이 이달 초에는 7,014원까지 내려왔거든요.
0: 예.
1: 근데 물론 달걀 가격이 떨어진 건 국내 생산량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이제 달걀 가공품에 대한 관세를 낮춘 영향도 있어서
0: 예.
1: 수입 달걀만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반론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역시나 비용 대비 효과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산 달걀을 한 판에 4만 4천 원 가까이 들여왔지만 국내에는 4천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공급했잖아요.
0: 국내 가격에 맞춰서 공급해야 되니까.
1: 그렇죠. 근데 물론 수입 과정에서 낸 관세는 다시 국내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전부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항공 운송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수입 경로를 확보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걸 위해서 얼마까지 지출하는 게 적절하냐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부도 비용 부담이 크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이번 시범 수입에 들어간 비용이 적정했는지
0: 예.
1: 그리고 실제로 공급망을 확보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앞으로 브라질산 달걀을 계속 수입할지는 국내 수급 상황과 운송비 등을 고려해 이제 결정할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상시에 대비해 공급처를 다양하게 확보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0: 예.
1: 그 과정에서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
0: 이게
1: 좀 별개 문제 같습니다.
0: 다음에 진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오더라도 이렇게 비싸게 사와야 되는데 그렇죠. 차라리 계란 안 먹고 말지
1: 그렇죠.
0: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고
1: 네.
0: 또 이제 계란값 비싸지면 그 고소득층만 또 계란 먹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1: 그렇죠.
0: 저소득층의 단백질을 그럼 어디서 구하라는 말이냐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재밌는 논란이네. 얼른 AI가 좀 줄어야 되는, 이 AI는 좀 줄어야 되는데
1: 네.
0: 다른 AI는 좀 늘어나더라도 예.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십으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십으로.
3: 캣박십을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0: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1: 잠시 후 9시 5분
0: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2: 예,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보통 꾸중을 들어도 다음에 잘하자 하고 금방 털면 좋은데 잘 안 되죠. 특히 제일 피해야 할 건 난 못났어, 정말 형편없나 봐 하며 자기 비하를 가속시키는 건데요. 이럴 때 떠올려야 할 비유가 이른바 구겨진 돈이랍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강사가 말해줬죠. 100달러 지폐가 잠시 땅에 떨어져서 밟히고 구겨졌다 칩시다. 그럼 그게 100달러가 아닌가요? 누군가 나를 혼내고 깔봤다고 내 가치가 변하진 않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혼난 건 고치면 되니 그 이상 비약은 금물입니다. M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백일홍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 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지행의 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 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국가 데이터처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926만 6천 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 3천 명 늘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0.2%포인트 내렸습니다. 제조업 취업자가 1만 6천 명 늘어 26개월 연속 감소 기록을 끊었지만